7일부터 이틀 동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경쟁사의 인공지능 비서에 개방하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업체와 공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6일 구글이 앞으로 1년 안에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을 다른 인공지능 업체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이 30에서 80mm고 충청권과 대구, 경북 20에서 60mm, 제주도 5에서 10mm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와 설교를 들어도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머리에는 자꾸 딴 생각이 떠오르죠. 오죽하면 설교가 20분이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고요. 성인의 집중력은 길어야 15분에서 20분 남짓 간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뇌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뇌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에는 반응하고 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에너지를 아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사람의 집중력이 아니라 말의 길이일지도 모릅니다. 많이 말하고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더 잘 설득될 것 같다는 건 착각입니다. 오프닝 멘트도 항상 쓰다 보면 길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이 한 문장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재헌절 예, 아침입니다. 이상열님 오늘도 어김없이 출석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고요. 장명환님도 반갑습니다. 1527님이 오늘은 10시까지만 청취할게요라고 벌써 알고 계시네. 아, 오늘 저희가 1부까지만 방송을 해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제78주년 재헌절 경축식이 예정돼 있고요. KBS 1TV 또 1라디오 동시에 중계가 됩니다. 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딱 1시간만 대신에 더 알차게 채워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탁희 기자들 만나는 금요일이죠. 우리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부가요 어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좀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이 변동성, 엄청난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챗GPT에서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챗GPT, 그러니까 모두의 AI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빅테크를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짧습니다만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최근 10년 동안요, 이 나무에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177만 그루가 말라 죽었고요. 충남 지역에서만도 기존의 5천 그루에서 14만 그루로 28배나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해서 산림청이 국가 방제 벨트를 구축하고 특별 방제 구역도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방제에 투입되는 예산만 18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궁궐 건축재로도 많이 쓰였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록, 침엽수,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예, 애국가 2절에 나오죠. 남산 위에 있다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예.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별 감흠 네. 없으십니까? 되게 억지로 오셨구나. 아, 세 분이. 아, 오늘 날도 덥고 한데 쉬어야 되는데 늦잠도 자고 싶은데. 아,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우리 증시가 간만에 안정적입니다. 보통 5-6%씩 사이드. 오늘은 확실히 사이드카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휴장일이어서. 휴장일이어서. 아니 오죽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된 다음에 너무 변동성이 극심해지니까 와 저거 좀 상장 폐지라도 시켜달라 막 이렇게 청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제 좀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대략의 줄기만 좀 알려주세요, 강영윤 기자.
1: 네, 이번 보완책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제 투자 문턱을 높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인데 네. 일단 오는 다음 달 5일부터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1천만 원인데 이걸 올리는 거고요. 이게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이 또 추가로 매수를 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거래 경험이나 뭐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예탁금을 좀 낮춰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금지하고요. 그리고 19일부터는 이제 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대용 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식이나 채권, 일반 ETF 같은 대형 증권도 예탁금에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어야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상당히 허들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의 매매 수량. 이게 지금은 한 주만 한 자만도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 11월부터는 20자로 확대될 예정이고 일단 이게 20자는 잠정안이라고 해서 조금 변경될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20자 미만의 단주 매매 방식은 추후에 또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0: 이게 좌라고 표현을 하는 건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는 이제 바구니를 사는 개념이다 보니까 한 좌. 근데 기존에는 이른바 한 주처럼 사던 거를 20주, 20좌씩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박수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탁금 규모를 3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있잖아요.
0: 네.
2: 이 효과가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는 3천만 원이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6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두 배 레버리지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은 현금으로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나머지 3천만 원으로 이제 두 배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2: 반면에 이제 6천만 원을 똑같이 가진 다른 투자자가 나는 레버리지 싫고 보통주에 그냥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현금 유지 없이 6천만 원 다 투자 가능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두 배가 올랐다라고 보면은 두 배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이 3천만 원으로 투자하면은 그게 똑같이 1억 2천만 원이 되고요. 두 배 곱하기 두 배. 보통주에 투자한 사람이 6천만 원으로 투자하면 똑같이 또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이 두 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든 보통주에 네. 투자하든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허들은 한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거래 뭐 횟수라든지 대금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시장을 보면 한 60%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 기관 외국인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시장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거래를 하더라도 이 물량을 받아줄 개인 거래가 줄어들면 전체 시장 규모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정부는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혹시 다른 분들의 이견 있으십니까? 효과에 대해서 강예지 에디터.
3: 일단은 지금 급한 불을 먼저 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을 보게 됐을 때 개인이 40%고 외국인과 기관이 60%인데 이 결국에 규제 대상이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3: 투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건 결국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데 이 문제가 레버리지 ETF의 문제가 교육을 덜 받거나 뭐 예탁금이 적어서 생긴 문제인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말인가에 이제 출시가 되고 한 달 반 만에 나온 보완책

0: 인데 그 정부에서 이제 설명하는 걸 보게 되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자금 쏠림이나 국내에 상품이 없었으면 뭐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3배짜리 다른 상품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상품들이 국내로 자금을 흡수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상품 출시할 때 설명했던 것이 해외 상품과의 비대칭적인 어떤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어떤 도입 취지였는데 네. 이번 보완책은 수요를 오히려 누른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각 자산 운용사마다 두 개씩 출시하도록 해놓고 이제는 이제 공급은 다 늘려놓고 수요를 억제하는 마치 뭐 부동산 정책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시장에 결국은 효과를 주려면 전반적인 변동성이 좀 완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올해 들어서만 37차례, 6, 7월 들어서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사이드카, 그게 매수든 매도든 거의 절반씩이긴 합니다만 이 엄청난 변동성을 과연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문제의 본질은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외국에는 2배, 3배짜리 그 이상짜리 ETF도 많은데 왜 우리만 문제라는 거냐.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데 거기에다가 레버리지까지 과도하게 쏠려버리니 지수와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이 측면에서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참 우리 시장은 뭐든 좀 빠르고 좀 급격하고 좀 쏠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사이드카가 계속 이제 저희 뉴스 알림을 보니까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 내일은 매수 사이드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레버리지 ETF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5월에 이제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6월부터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6월부터 이제 급증을 합니다. 월별로 보면은 2월에 3회, 3월에 7회, 4월에 3회, 5월에 6회였는데 6월 들어서 10번이었고 그리고 7월에서도 지금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미리 뭐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도 사실 5월 27일에 4조 4천억 원이었는데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7조 5천억 원이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이 몰린 거고 또 거래대금도 15일 기준으로 해서 13조 원인데 전체 ETF 거래 금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니까 이게 정말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1: 하루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거래가 10조 원, 13조 원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제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 투자 많이 유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0조 원 남짓이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 이 레버리지 ETF를 우리가 얼마나 사고파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고 대용증권 그러니까 기존에 사둔 주식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시행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0: 하고요. 그럼 당분간은 이 같은 변동성은 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한 2주의 공백?
1: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이달 들어서 이제 보름 동안 7월 1일부터 15일까지 9억 8천만 달러이고요. 보름 만에 전월 대비해서 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4, 5월 달에 미국 주식을 순매도 했다가 6월 들어서 이제 순매수가 확대가 돼서 3개월 만에 이제 매수 우위가 되는 어떤 시장으로 바뀐 것이고요. 한 달 사이에 이제 코스피 낙폭이 일본의 마이너스 4%대, 중국의 마이너스 5%대보다도 4~5배 정도 컸다고 해요. 그리고 코스피 급락 때문에 반대 매매가 계속 늘어난 점이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레버리지 ETF가 국내 변동성을 키운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해외발 어떤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커졌고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될 거냐에 대한 어떤 의심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려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형적인 시장 구조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걸 이제 레버리지 삼는 상품이 이제 출시된 점이 다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이제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랑 비교를 하면서 한국에서 출시된 상품이 최악의 타이밍에 출시가 돼서 이런 어떤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식의 그렇죠. 논평이 났습니다.
0: 근데 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강예지 에디터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좀 잡아보자. 국내로 유입시켜보자. 환율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랬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웠고. 그러니까 사실 하락장, 약세장보다 더 나쁜 게 변동성 장세잖아요. 뭐 가격이야 시장 가면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오늘 갔을 때 가격이랑 오후에 갔을 때 가격이랑 내일 갔을 때 가격이 막 달라지면 그 시장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증시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0: 강예은 기자.
2: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 사이에 23%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업계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전히 우리 증시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에 급등락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아, 정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바라봤을 때도 너무 장기 투자로 바라보기에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를 좀 성급하게 출시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뭐 구제당국 이제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었었다라고 해요. 네. 그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 뭐 이런 내부 문건을 보면은 이제 2분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고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보고는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3월쯤에 자본시장 체제 개선 방안에 출시 시기가 2분기로 당겨지고 그리고 4월 21일에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28일에 시행령 공포되면서 이제 5월에 나온 건데 그 표면상으로는 결국 이제 글로벌 규제 정합성 이거를 뭐 하겠다라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때의 고환율 대응 기조가 작용했던 것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1,500원선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외화가 빠져나가는 주요 통로라는 인식이 정부에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영봉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학개미를 유인할 방법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품들이 있다. 뭐 레버리지 상품이나 뭐 개별 주식 ETF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출시가 된 후에 코스피 급등락이 반복이 되니까 실제로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보다는 약간 환율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에 좀 무리를 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0: 그러니까
2: 없을 것 같아요.
0: 펀드라는 본질보다는 환율을 잡겠다라는 어떤 수단으로 이거를 활용을 했다가 역풍을 제대로 맞은 건데 근데 결국에는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아, 역시

0: 복장보다는 미장이지, 미장이 안정적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1: 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발표한 제목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아까 제가 뭐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개인의 거래 대금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레버리지 ETF 상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촉발하는 변동성이 사실 문제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오로지 일단 지금 급하니까 이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을 낮추겠다, 거래 규모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에만 목적이 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을 대폭적으로 높이면 당연히 개인들의 어떤 투자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제 맞거래를 해야 되는 외국인 기관의 거래도 좀 줄어들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레버리지 방법이 과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신용융자라는 가장 보편적인 레버리지 방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0: 그죠?
1: 그러면 예탁금이 부족한 분들은 그런 신용융자를 더해서 삼성전자 보통주를 더 사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칫 다른 풍선 효과를 나타내서 또 다른 불필요한 신용융자 비투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또 한 번 투자의 어떤 그런 어떤 심리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0: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뭐 8월 5일부터 이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으로 올리는 거 시행이 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거래량은 당연히 줄겠죠. 뭐 사고 팔고 당일에 또 현금이 부족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변동성이 완화되는 건 완전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네. 변동성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은 줄어들었으니까 와 우리의 대책이 제대로 먹혔습니다라고 또 자화자찬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있고요.
2: 저 그 어저께 이제 간담회 일문일답에서 나온 것 중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멘트가 있는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금융에서 이제 1차적인 목표는 과열된 수요를 가라앉혀서 시가총액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시 초기에 이제 업계가 예상했던 초기 규모가 적정 수준이 4조 원에서 5조 원대였대요.
0: 네.
2: 그래서 이걸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규모 자체를 일단 줄이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으면 모두가 이걸 따라갈 테니까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도 생각됐습니다.
0: 단일 종목 ETF의 시가총액 정말 14종 나왔나요? 글쎄요. 그 지뢰 때의 규모가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정책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 글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여부를 떠나서 시장의 그 쏠림 현상과 변동성 자체가 잦아들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V코스피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걸 지표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책의 효과고 그게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이제 미국에는 이제 마이크론도 변동성 크고 일본에서의 키옥시아도 변동성이 엄청 큰데 왜 우리 증시만 가지고 뭐라 하느냐라는 분들 계시는데 마이크론이 5% 10% 빠진다고 해서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급락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런 상황 진단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 좀 현실적인 방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합니다만 좀 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박수희 기자 혹시?
1: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부의 방안이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을 낮추겠다는 것만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다른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고민을 못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전거금률 또는 신용융자와 관련된 부분도 뭐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애초에 조금 종합적으로 나와야지 좀 효과가 변동성을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잡는다고 해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해보면 좀 종합적인 변동성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부의 얘기는 이게 이제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현금 더 많이 넣으라고 했잖아요. 네. 3천만 원 넣으라고 하고 주식 대용증권 인정 안 할 테니까 오로지 현금을 넣어라. 하는 것인데 현금을 넣으면 거기에 따라 좀 합당한 이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자가 이거 한 1%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0: 그렇죠.

0: 사실 예탁금에 대한 이자 되게 낮죠.
1: 네. 그 나머지 이자를 주고 난 나머지 부분은 증권사들이 그냥 자기들 이자 마진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예탁금으로 받아놓은 건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그중에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박성춘 님이 저도 국장 잠시 왔다가 다시 미장으로 갔어요. 국장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서 무섭더라고요. 정문준 님은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누가 신뢰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하고 싶을까요? 너무 불안한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네.
2: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사실은 완전 단타용이잖아요. 장기 투자를 레버리지로 하시진 않잖아요.
0: 해서도 안 되죠.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너무 단기 투자만 좁게 되는 이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시장의 그 기초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튼튼히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청취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떨어져도 더 사면은 10년 후에 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확신 같은 게 있는데
0: 뭐 대표지수일 경우에
2: 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표지수에 투자를 하더라도 과연 이게 10년 후에 오를까라는 퀘스천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뻔한 얘기지만 뭐 주주가치 보호라든지 뭐 기업의 장기 성장에 베팅할 수 있는 뭐 배당 확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조금 탄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코스피 200도 대표 지수고 KRX 300이라는 지수도 있고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라는 시장도 있고 한데. 예.
1: 예, 뭐 이번 대책이 또 실효성이 또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보완 대책을 내겠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듬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앞서서 지금 뭐 많은 투자자들이 화가 난 부분은 이 정부가 어쨌든 출시한 지 두 달 안 된 상품에 대해서 보완책을 낸다는 것은 애초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데
0: 그쵸.
1: 그 설계를 한 사람들이 사과가 없다는 부분도
0: 사과도
1: 굉장히
0: 없고
1: 화가 나는
0: 없고.
1: 부분이죠. 네.
0: 그러게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이거 누구의 작품이다 누가 너무 막 빨리 상장시키라고 재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책임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근데 그 사이에 그 흔들리는 시가총액과 날아간 시가총액이 수백조 혹은 이제 천조 이상에도 달하지 않습니까? 씁쓸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걸 담는 지금 펀드가 변동성을 더 키운 문제이고, 최근에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 때문에 실적은 엄청나게 좋습니다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자들이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3: 일단 아이러니한 점이죠. 실적은 정말 그야말로 역대급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내년까지 고객들이 줄을 섰다라는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 조언들은 주식과 레버리지 파생 상품은 분리해서 대응하라라는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증권사 임원이 지금처럼 변동성 큰 장에서는 나도 레버리지로 수익 낼 자신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사실 기본기에 충실한 투자를 강조하는 얘기들이고요.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뭐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여라. 뭐 분할 매수와 자산 배분 점검해라. 근데 일단은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도구로 원래 이제 설계된 상품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어저께 자료로 냈지만 장기 보유용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품이고요. 그리고 기초 자산인 이 주식이 등락을 반복하게 되면 음해 복리 효과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는 투자금이 잠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해서 좀 이 이후에 글쎄 뭐 실제로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되는 거는 8월 5일부터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과연 잦아드는지 계속해서 한번 또 지켜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까지만 저희가 방송이 돼서 1부 마무리할 때쯤 정답은 알려드릴게요. 1년 동안 기생충 때문에 생긴 병, 재선충병으로

0: 인해서 전국에서 177만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침엽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퀴즈거든요. 또 방제에도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영현님, 이 나무는 뭔가 든든해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 세 글자만 들어도 뭔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26님은 군산 월명산에서도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이 나무를 보았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3001님은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병으로 서울보다 더 큰 면적의 국립공원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안정숙님이 정답과 함께 엄청난 힌트를 주셨네요. 남산 위에 저 이것이 철갑을 두른 듯. 딱 그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를 수 없는 나무. 그리고 신춘하님은 어릴 적에 산에 가서 그 요 솔방울이랑 이걸 솔까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꺾고 와서 송편 밑에 깔아서 싸서 먹으면 솔 향이 너무 좋았던 그 솔. 어떤 나무일까요?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이번 주에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선물을 더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분들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9451님이 이대호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트까지 찍어주셨는데 제가 9451님의 성함을 모릅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만 지키거든요. 요거 AI한테 물어보면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AI 이야기해야 될 텐데 기자분들도 AI 많이 활용하시죠?
2: 네.
0: 어떻게 쓰고 계세요?
2: 일단 라디오 방송용 원고를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0: 빠르죠.
2: 네, 이 원탁의 기자들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 흐름을 캐치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다시 AI 없는 시절로 돌아가서 전통적인 검색을 해야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3: 오래 걸리겠죠. 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정책 같은 특히 과거에 나왔던 정책 정리 같은 거 저 부동산부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거를 언제였지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냥 시키면 이제 막 지어내니까 정확하게 기사 링크랑 뭐 자료 찾은 링크 같은 거를 붙여라라고 하면은 누구 뭐 후배 시키거나 뭐 제가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4: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AI가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요즘엔 좀 말이 바뀌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 못하는 사람을 대체한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저도 그렇고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그 챗GPT가 대중에 처음 공개된 게 22년 11월이잖아요. 시간이 벌써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저기 AI 개발사에서 신 모델 내놓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사실 그 출발을 알렸던 오픈 AI가 이번에 GPT-5.6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물론 이게 유료에만 서비스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좀 있다고 합니까?
2: 일단은 6월 26일 날 출시가 됐는데 단일 모델이 아니고 세 개의 티어로 나뉜 점이 가장 이제 큰 특징입니다. 이제 네. 용도별로 최적화가 되고요. 솔이라고 해서 태양을 의미하는 이 모델이 가장 강력한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테라, 지구를 뜻하는 이 테라는 높은 성능과 그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모델. 루나, 달은 빠른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델인데요. 사실 클로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티어가 좀 나눠져 있고 그걸 좀 따라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드는데 좀 이게 출시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점 중에 하나가 백악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악관의 국가사이버국 과학기술정책실이 이 오픈AI에다가 5.6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소수의 정부가 승인한 파트너에게만 제공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개 기업 정도로 제한이 됐고 정부가 이제 취약점 탐색하거나 하는 등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했다고 해요. 이게 미국 정부가 자국의 AI 기업에 신규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공개 범위를 직접 제한한 첫 사례이기도 하고 이 GPT-4나 5대에는 없었던 정부의 어떤 사전 검증 절차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더 정밀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고 또 속도는 또 빨라지고 있고 근데 샘 알트먼 오픈 AI

0: CEO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일부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건 어떤 의미였어요? 박수희 기자.
1: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식당에 좀 비유하면 너무 좀 이용자 손님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주문이 좀 밀릴 수 있다. 음식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0: 배달 뜻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1: 예,
0: 이런 거예요.
1: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 증가세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처리 용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오픈 AI에 마냥 좋은 것이냐. 뭐 식당의 요식업 식당 경쟁이 심화되면 재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AI 이 산업에서도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뭐 미국 뉴욕시가 데이터 센터 건설 신규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도 시사하는 게 길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0: 그러게요. 또 아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반도체 가격이 또 원체 오르다 네. 보니까 이런 빅테크들의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 해서 오픈 AI가 기업 공개 상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하려고는 하는데 오픈 AI의 상장은 계속 미뤄지고 있죠.
2: 네, 원래는 올해 이제 가을이니까 곧 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기업 가치를 뭐 1조 달러 이상으로 올려서 내년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오픈 AI에 지금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좀 악재가 여러 개 계속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MS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좀 느슨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사실 그 2022년 당시에 그 챗GPT가 나왔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고 그 오픈 AI가 이 시장을 완전하게 독점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다른 기업들에서 더 좋은 모델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 요즘에 안 쓴다, 뭐 다른 거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 가치 역시 지금 둘 다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엔트로픽의 추월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5월에 일론 머스크랑 소송도 했고 물론 승소하긴 했지만 또 근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또 회사 내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론의 관심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하나 또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엔 애플이랑인데 영업비밀 침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애플이 이 애플 전현직 임원이랑 이제 그 오픈 AI를 같이 소송을 한 건데 이렇게 이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이게 결국은 오픈 AI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게요. 근데 사실 오픈 AI가 잘못되면 업계 미칠 파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오픈 AI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시작된 부분 또 그 투자금으로 인해서 펼쳐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또 그로 인해서 주문량이 몰려드는 우리 뭐 전력기기나 반도체들 파장이 다 크다 보니까 이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언제까지만 미룰 수는 아마 또 없을 거예요. AI 투자라는 또 경쟁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엔트로픽이 먼저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3: 네, 일단은 10월 상장하겠다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이 이제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로픽이 먼저 상장의 어떤 첫 스타트를 끊게 되면 이 뉴스 자체가 이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기업용 AI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모델이 실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독하는 그 모델을 갖고 있어. 그 의존도가 높은데 그하고는 좀 차별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용 AI가 독립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권시장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되면 다른 AI 기업들 뭐 중국의 딥시크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이런 쪽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역풍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에 주가가 꺾였다 하게 되면 AI 거품 폭론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 그래서 10월에 또 한번 이제 그 주식시장에 큰 폭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게 또 중요한 게 해외 AI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그리고 모두의 AI라고도 이름이 붙는 전 국민이 AI를 쓰는 그런 것도 펼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빅테크들의 AI와 차별성이 있을 것인가? 사실 이 한국판 챗GPT 사업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박수희 기자. 네. 네.

0: 네, 일단 정부가 최근에 이제 어제 밝힌 게 이제 모두의 AI 서비스라고 해서 1인 1 AI,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가 무료, 데이터 무료, 운영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 정부의 어떤 보관은 일단 이게 하나의 복지이기도 하고, 네.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게 이제 데이터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자체적인 AI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사실 또 돈이 엄청 들어요. 우리가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을 걱정할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또 GPU, 이 컴퓨팅 파워라고도 하는데 이걸 또 확보하는 것도 엄청난 과제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 일단은 그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작년 10월에 방한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빅뉴스가 나왔는데, 그중에 5만 장 정도가 공공부문이 이제 정부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5만 장을 이제 모델 개발이라든가 국가 이제 AI 컴퓨팅 센터 구축이라는 그 정책에다 이제 우선 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해서 SK와 GS 그리고 네이버 등이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서 8.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GPU를 물량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거랑 실제 배치해서 가동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모두의 AI라는 게 지금 어제 방금 막 나온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공급 일정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모두의 AI. 성능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 사실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돼요.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요즘에 차 바깥에 세워놓고 나면은 아니 엄청 뜨거워지죠. 또 막 폭우가 내려서 거의 뭐 바퀴 절반까지 잠기는 일도 생기고요. 자동차 역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세계 시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 여름철 차량 관리법 알아보죠. 김성환 기자님.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만나죠.
4: 네.
1: 그 한낮에 밖에다 주차해놓으면 차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 온도로 네. 따지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실내에?
4: 네, 확실히 외부 기온보다 강하고요. 우리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기온이 한 35도씨 정도인 낮에 이 햇볕 네. 아래에 차를 약 1시간 정도 세워둔다면 실내 온도는 2배인 70도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열을 받는 앞쪽 대시보드나 이 핸들 같은 경우는 80도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전자기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차 안에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탄산음료 등을 놓는다면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또 아이나 반려동물을 차 안에 잠깐이라도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1: 차 안에 보조배터리 놓는 것도 위험하고 탄산음료 놓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4: 야. 네, 그렇죠.
1: 왜 아무래도 차는 거치 뭐 쉽게 표현하자면 철판 아닙니까? 철판, 그 뜨거워진 게 다 이제 실내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자동차 온도 빨리 좀 내리는 방법, 식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4: 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최대로 트는데 사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출발 직후에, 즉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황에서 앞뒤 창문을 모두 열고 한 1분 정도 주행을 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먼저 밖으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후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외기 모드로 1, 2분 정도 작동한 뒤에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기 순환 모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단 차 안에 갇혀있던 열기를 먼저 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또 에어컨을 세게 틀다 보면

0: 연비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지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을 켜면 연비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차량들은 효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대한 차 자체 배터리를 활용해서 냉기를 유지시켜주고 정차 시에는 냉방을 멈추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에어컨 사용으로 연비가 한 5에서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인데요.
0: 네.
1: 사실 이보다도 창문을 열고 고속으로 달리는 것이 오히려 공기 저항 때문에 더 비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18도씨 이하의 가장 낮은 온도보다는 21도에서 23도 정도로 설정하고 오토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건 그냥 18도로 맞춰놓는 게 아니라 21에서 23도 거기에다가 오토모드요.
1: 네, 그렇습니다.
0: 또 가끔 에어컨에서 냄새가 날 때 있거든요. 또 차 오래 타면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될까요?
1: 네, 에어컨 필터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습기가 계속 남아있어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 냄새가 난다는 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 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장마철 에어컨을 틀고 주행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바로 시동을 끄는 행위가 반복되었을 경우 이 필터가 마를 틈이 없어서 매번 축축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2, 3분 전에는 에어컨 냉방을 끄고 송풍만 작동시키면 내부 습기를 어느 정도 말려줘서 곰팡이 발생을 좀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에어컨 필터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줘야 되고 왜 그 송풍을 통해서 에어컨을 좀 건조시켜줘야 되는 건 실내에 있는, 집에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최신 제품은 뭐 그런 건조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만 없을 때는 일부러라도 송풍 기능도 좀 돌려서 말려야 된다라는 거. 또 자동차 엔진, 냉각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름엔?
1: 네,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엔진은 여름철에도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냉각수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엔진이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냉각수 보조 탱크의 양이 최소와 최대 사이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핵심은 충분히 차가 식은 상태여야 합니다. 주행 직후 열면 뿜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큰 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족하다고 수돗물을 계속 보충하기보다는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바닥에 냉각수가 새는 흔적이 있거나 이제 수온경고 등이 켜지면 즉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0: 또 여름에는 그 아스팔트 온도가 엄청 뜨겁게 올라가잖아요. 혹시 타이어에도 좀 이상이 생길 수 있나요?
1: 네, 특히 공기압입니다.
0: 네. 예,
1: 최소 한 달에 한 번 장거리 운행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여름철에는 노면 온도가 60도를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중 공기압이 평소보다 한 1, 20% 정도 상승하는 것은 정상인데 오히려 또 뜨거울 때 기준으로 공기를 빼기보다는 아침처럼 타이어가 식어있는 상태에서 권장 공기압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 아하, 아침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1: 네.
0: 특히 여름에는. 또 간혹 보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꺼지고 어떨 땐 또 반복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1: 네,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1: 이 겨울철보다는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계속 떴다가 사라진다면 차가 신호를 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기온 변화나 주행으로 공기압이 변하면서 경고등이 잠시 꺼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일단은 경고등이 떴다면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고 또 폭염에 어떤 부분 더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1: 네, 개인적으로 모든 자동차에 들어있는 이 납축전지 배터리를 저는 꼽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만 네. 좀 이 배터리를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폭염에도 이 납축전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고온에서는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증발하면서 또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이상 사용한 배터리라면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에는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배터리도요. 보통 한 3년 넘게 썼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전된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난감하죠.
1: 네, 맞아요. 네. 네.
0: 또 왜 장마철에는 차 안도 되게 꿉꿉하잖아요. 뭐 곰팡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1: 네, 우선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데
0: 네.
1: 에어컨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0: 따라 습기를 제거하는 나름의 제습 기능도 함께합니다. 이 장마철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가 어려운 만큼 에어컨을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후 해가 쨍하고 맑은 날 야외에 차를 세워두고 한 30분 정도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어느 정도 건조와 함께 실내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젖은 우산이나 발 매트는 가능한 빨리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매트 아래까지 물이 스며든다면 또 곰팡이나 악취가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시중에 차량용 습기 제거제를 예쁜 디자인으로도 많이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 곳곳에 놓아보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1: 일시적으로. 그리고 에어컨을 또 잘 활용을 하면 또 건조 기능이 되니까요. 또 비 많이 온 다음에 브레이크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빗길 주행은 사람만큼이나 대동교통에도 많은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특히 침수 도로나 물 웅덩이를 지나왔다면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밟아서 디스크와 패드를 어느 정도 물기를 빼주고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부에 진흙이나 염분이 묻어있다면 세차를 통해서 씻어내주는 것도 여름철, 겨울철 못지않게 부식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만약 물을 깊게 통과한 뒤에 브레이크 감각이 평소와 다르거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그래도 한 번은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또 비 많이 오는 그 시즌에 장기간 주차를 해놓으면 그 브레이크 패드 말고 그 드럼이라고 하나요?
0: 디스크.
1: 네. 디스크. 아, 디스크에 막 녹슬기도 하잖아요, 거기. 그래서 막
0: 쇠
1: 갈리는 소리가 나기도 네. 하고. 근데 또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고 하다 보면 그 녹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0: 네, 맞아요.
1: 잘 또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비 올 때도 그렇고 비 온 다음도 그렇고 제동거리가 늘어나잖아요. 운전 방법도 네. 좀 어떻게 방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비 오는 날 제동거리를 한 20, 30% 이상 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한 20, 30% 이상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급가속, 급제동, 급조향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리거나 정말 폭우가 내린다면 제한속도보다 50% 이상 감속해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물이 고인 도로에서는 수막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서 최대한 타력 주행으로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1: 네. 오토타임즈의 김상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모두 다 안전운행 항상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지난해 전국에서 177만 그루가 말라 죽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방제에도 우리가 협조를 잘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4898 쓰시는 분. 이 나무가 모두 죽어버리면 어릴 적에 그 수류탄 장난감 그 추억도 사라질 것 같다고 솔방울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5021 쓰시는 분은 저는 소나무 같은 청취자예요.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청취하니 너무 좋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자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저희가 홈페이지 선물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는요. 제헌절 경축식이 1TV와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피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제현절인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만 많이 낄 뿐 오늘은 밤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 장맛비에 비해 약하지만 적지 않은 양이 되겠고요. 문제는 내일과 모레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또다시 전국에 악천후 수준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의 경우는 최대 250mm 이상 예상되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중부 대부분 지방 80에서 150mm, 남부 지방은 양일간 30에서 100, 경북 지역 15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은 취약 시간대인 내일 이른 새벽부터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적으로 27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와 더불어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열대야 당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 안개가 짙겠고요. 폭풍해일특보 해안지역 해제됐지만 그래도 달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승주입니다. 뜻깊은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0: 할아버지, TV 봤어요? 올해부터 제헌절에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쉰대요.
1: 그래, 무려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우리 모두의 빨간 날로 돌아온 거란다.
0: 할아버지, 근데 제헌절이 뭐예요? 왜 쉬는 거예요?
1: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크고 소중한 약속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란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법으로 꼭꼭 약속한 날이지.
0: 우리를 지켜주는 엄청 멋진 약속이네요. 그 약속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1: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위대한 첫 시작의 순간으로 한번 가볼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주신 빛을 무용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신 오프닝 공연은 제헌절의 참된 의미와 제헌 헌법 전문에 담긴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아름다운 춤으로 되새겨보는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온 국민이 함께 그 숭고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태극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번 태극기는 특별한 여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깃든 장소부터 대한민국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까지 기수단은 서울 경복궁 광주 5.18 기념공원, 부산 광안대교, 강원 양양 낙산사, 충청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아 통합의 염원을 담아왔습니다. 태극기의 특별한 여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리한 기스탄이 드디어 이곳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해온 세계의 태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현재의 태극기를 비롯해 왼쪽의 태극기는 1882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던 이응준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임시의정호 태극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세계의 태극기가 마침내 이곳 기념식장에 자랑스럽게 도열했습니다. 이어서 국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장내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위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국방부 성악병의 선도로 4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78주년 재헌절을 맞아 헌법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들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수장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패는 조남조 전 국회의원, 김정숙 전 국회의원, 김태랑 전 국회의원 이상 세 분께 수여됩니다. 먼저 조남조 전 국회의원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조남조 전 국회의원. 조남조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 기틀을 세우시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열정과 헌신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제78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조남조 전 국회의원님의 경륜을 기리고자 후배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17일 국회의장 조정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는 정면을 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정숙 전 국회의원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김정숙 전 국회의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태랑 전 국회의원께 감사표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김태랑 전 국회의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우원식 전 국회의장께 국민훈장을 전수하겠습니다. 훈장을 받으실 우원식 전 의장께서는 단성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훈장증 전 국회의장 우원식. 귀하는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2026년 7월 17일 대통령 이재명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우원식 전 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78번째 제헌절을 맞이한 오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온 국민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0: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전현직 국회의원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을 애타게 기도해 주시는 국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18년 만에 제헌절을 국경일로 되찾은 뜻깊은 기념식전입니다. 우리 선배이신 재현 의원들은 78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억만적 터가 될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집권자의 탄력, 탐욕으로 파탄을 거듭하였습니다. 재헌 이후 39년간의 9번의 헌법이 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된 87년 헌법은 역설적으로 39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의 소용돌이를 돌고 돌아 드디어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파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숙한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헌정은 복원되었지만 그 파탄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헌정의 회장으로서 헌법의 안정과 헌정의 탄탄한 지속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기본권의 체계적 재정립이 중요합니다.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정에는 2년간 공청회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정사를 보면 제2공화국 때의 의원 내각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을 빼고는 권력구조 개헌이 계속 퇴보해 왔습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제와 독선적 다수결주의 국회, 신음하는 지방자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구조에서 우리 정치는 순리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여야 전쟁을 발붙게 하는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헌정회의 판단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단축하면서 국민 직선으로 환원한 것이 큰 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제10차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은 국무총리와 내각에 대폭 이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양원제로 국회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중앙 권력의 지방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 발언권과 남녀 동등권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G20 국가와 인구 1100만이 넘는 OECD 25개 국가 중에서 단원제 국회를 시행하는 나라는 튀르키예와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개헌 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지방선거도 끝나고 야당도 지방선거 후에 개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선을 2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권력구조 개헌이 최적기입니다.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하여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국회에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입법부의 본원적 과업은 법률 제정입니다. 그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헌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입법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 개정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위배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은 지속 가능해야 생명력을 가집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마구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 3법에 대해 겸허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헌법 개정 절차의 연성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의 필수적 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경성 헌법입니다.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연성 헌법을 제안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지 3회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부실에 빠진 선거관리기구의 쇄신도 가능합니다. 서독은 흡수통일 이후 30회가 넘는 기본법, 헌법 개정으로 통일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크게 변화하기를 갈망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정치 풍토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한국의 경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펼치는 정치는 한치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다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토론과 협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당내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국회 입법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번영을 위한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와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되어 여야 정치권에 이를 정중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선진화된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정체제 구축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1: 네, 뜻깊은 말씀 전해주신 정대철 헌정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임을 선언했던 때가 바로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그날 제정된 헌법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역대 국회의장단과 헌정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과 사법부 행정부의 대표님들, 또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이자 국민 삶의 울타리인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제78주년 제헌절을 축하합니다. 78년 전 오늘, 오직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애국심으로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세운 198분의 제헌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전쟁에 참아와 엄혹한 시절 속에서도 국회를 지키며 우회주의를 수호했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진 선열들과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헌절은 매우 뜻깊습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제헌절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높인 역사적 진전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재지정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과 오랫동안 힘써 주신 제헌국회의회 유족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쓴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우리 헌법의 뿌리는 3.1운동의 위대한 함성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암울한 망명지에서도 우리 애국 선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 제1조를 선포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1948년에 제헌헌법은 이 숭고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온전히 계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전진해온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자가 헌법을 짓밟을 때마다 국민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국민주권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 12.3 비상사태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헌법과 국회가 무너질 뻔했던 그날 밤 수많은 국민이 국회를 모여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민주공화국 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12.3 계엄해제는 불의한 국가 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한 그날을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삼아 우리 헌정

0: 명사에 찬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지키는 헌법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의 번영을 이끄는 당당한 리더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매력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앞에 밀려오는 위기의 파고가 높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지배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압박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축복 뒤에는 디지털 격차와 인간 소외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것은 내부 분열입니다.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산의 격차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틈새로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를 뿌리채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는 주권자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국가의 최고 기범인 헌법은 종이에 박제된 글씨가 아닙니다.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입니다. 헌법은 권력구조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선언하는 국민안전보장계약서입니다. 그러기에 헌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눈물을 투영하는 모두의 헌법이어야 합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지난 40년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현행 헌법은 핸드폰도 그리고 인터넷도 없었고 기후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초고령 사회와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부족합니다.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 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현행 헌법의 지체 속에서 기본권을 온전히 구제받지 못한 다섯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자님, 5.18 다시 사형수였던 정동련님의 배우자이자 5월 어머니집 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새겨졌더라면 역사적 왜곡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정민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미숙님,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이십니다. 국경의 국가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은 유신헌법의 잔재임에도 아직도 개정되지 않아 억울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보리님, 정부를 상대로 기후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청년 활동가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라자트님,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동포입니다.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올 초 국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합니다. 9차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헌법이 40도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올해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신속하게 개헌 추진 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혜를 모읍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냅시다. 우선 의장 직속으로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의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정당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논의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실질적인 삼권 분립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 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인 단판형의 개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시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안보를 든든히 다지는 동시에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뚫어내야 합니다. 평화는 적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자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성장의 기회이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희망의 열쇠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자 민생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의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얘기 나눕시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선열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엄숙한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선언이 국민의 구체적인 삶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받들고 민생을 구하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협치와 개헌의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1: 네, 조정식 국회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78번째 제헌절을 맞이한 오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온 국민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제헌헌법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곳 국회의사당 중앙홀에는 제헌 국회의원 198인을 새겨놓은 동판이 있습니다. 그 198인의 제헌 국회의원께서 제헌 헌법을 낭독하겠습니다.

0: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숙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1: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2: 제1조

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3: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4: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5: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6: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7: 이렇게 198인의 재헌 국회의원의 목소리와 후대 국회의원들이 만나 역사적인 선언의 순간이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이렇게 원내 7개 정당 국회의원들께서 총강 낭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선언에 이어서 선조들이 피땀으로 세운 헌법적 가치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7분의 국회의원께서 대표로 재헌 헌법에 인장을 찍겠습니다. 그럼 저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무대 위에 계신 7분의 국회의원께서는 앞에 위치한 인장으로 날인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인장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족자의 날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헌법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의원분들께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무대 앞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7분의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8년 전 재헌 국회의원들의 간절한 염원이 오늘날 후대 의원들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과거의 뜻과 오늘의 다짐이 하나로 이어진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시간을 오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순간 만나보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KBS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허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F1 학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4년을 넘겨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의 체류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별도의 체류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정규 학업 과정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남부 지역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10분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개슘 섬 주변 여러 지역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6시 20분과 40분쯤에는 반다르 아바스 인근 지역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거 상업시설이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성장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신 총재는 소득 개선이 강하게 현실화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하며 미국 밖에서 군함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한국과 미국은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 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식약처가 올 하반기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오는 10월 공개를 목표로 지난 2월부터 지정 담배 검사 기관에서 20개 업체에 465개 제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담배 유해 성분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은 대부분이 타지키스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천 년 동안 실크로드 상인들이 오가던 길목이었고요.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맞붙은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였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파키스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국제적 긴장이 이어지는 지정학적 요충지인데요. 또한 빙하가 급격히 소실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는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의 역사와 오늘날의 모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3, 4위 결정전, 또 월요일 새벽에 열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번 월드컵을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FIFA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수준이 좀 다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명승부가 많았던 월드컵이었습니다. 약체로 평가받던 팀들이 전통의 강호들을 상대로 선전을 펼치기도 했고 또 극적인 승부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흥행 면에서도 성공적인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KBS 스포츠센터 한성윤 기자와 함께 이번 월드컵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많이 바쁘셨죠?
1: 아, 월드컵 기간에 바쁜 건 뭐 4년에 한번 그렇죠. 일어나는 일인데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바빴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뭐 정말로 재미있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0: 맞습니다. 예. 뭐
1: 이를 떠나서 축구팬으로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간이었습니다.
0: 네. 본선 참가국이 48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낯선 나라들도 좀 많았고 네. 사실은 이 대회 시작 전에 경기 수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래도 흥미진진한 경기가 꽤 많았어요.
1: 네, 사실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들이 좀 맞아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0: 네네.
1: 야구팬이라면 퀴라소라는 나라는 많이 그래도 들어봤을 텐데 카보베르데는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 접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이 퀴라소가 독일과 1차전에서 7-1로 졌을 때까지만 해도 야,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 모든 우려를 일단 카보베르데가 불식을 시켰고요.
0: 그렇죠.
1: 카보베르데는 90분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결승에 올라간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0: 아, 대단한 거죠. 네.
1: 아르헨티나에게 정말 아쉽게 연장전 끝에 3-2로 졌습니다만 90분 동안 그리고 연장 전반까지 2-2 무승부를 기록을 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0: 네.
1: 이번에 처음 출전한 참가국들이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다음 월드컵은 64개국으로 늘린다.
0: 네, 네.
1: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에는 이번 대회 참가국이 늘었지만 그래도 뭐
0: 괜찮았다.
1: 좋은 경기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0: 네.
1: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0: 네.
1: 이렇게 좀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비결이라고 한다면
0: 네.
1: 아무래도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력이 좀 상향평준화된 면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
0: 네.
1: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일본 네. 호주만이 32강에 진출을 했고 그것도 네. 토너먼트에서는 탈락을 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를 우승이라고
0: 예.
1: 원대한 목표를 내걸었습니다만
0: 예. 잘하긴 하더라고요.
1: 예, 잘하기는 네. 잘합니다.
0: 브라질 뭐 너무 강한 상대
1: 네덜란드와 네. 비겼고
0: 네.
1: 뭐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0: 네, 네.
1: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게 1년 전 경기에서는 또 브라질을 이긴 적이 있었는데 역시 큰 무대에서는 그 벽을 넘지를 못했고요. 일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는
0: 네.
1: 지난 대회 4강이고 이번에 8강까지 올라서 모로코는 아프리카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유럽으로 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0: 네.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변이

0: 유일하게 이변이라고 한다면 네. 에콰도르가 독일을 물리쳤던 그런 것. 그리고 파라과이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독일을 이겼던 것을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 네.
0: 이번 대회가요.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국가가 모두 4강에 오른
1: 그러니까요.
0: 몇 안 되는 대회입니다.
1: 피파 랭킹이 1, 2, 3, 4위.
0: 1, 2, 3, 4위가 다 네, 올랐고 네. 이렇게 월드컵 우승 국가가 4강에 오른 게 지금까지 3번밖에 없었어요. 1970년에 한 번 있었고
1: 네.
0: 1990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 얘기는 이렇게 월드컵 우승을 경험했던 나라나 피파 랭킹 1, 2, 3, 4위 중에 한 팀은 4강에 오르지 못한다가 일반적인 것인데
1: 그렇죠.
0: 이번은 그래서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정말로 이번 대회가 다른 대회보다 좀 많이 다른 대회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드러난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요.
0: 일단은 이번 대회가 또 특이한 게
1: 네.
0: 지난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1: 네.
0: 최고 선수들 중에 부진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메시나 호날두 같은 경우도
1: 네.
0: 특히 메시 같은 경우는 2018년 대회까지는
1: 네.
0: 큰 경기에서 그것도 그 토너먼트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가 2014년도에 4골을 기록했습니다만
1: 네.
0: 조별리그에서만 득점을 했고 토너먼트에서 득점을 못했었거든요.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야 처음으로 토너먼트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1: 예.
0: 그 정도로 이른바 세계 최고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월드컵인데 이번에는 뭐 메시, 음바페,
1: 네.
0: 해리 케인 이런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는 홀란까지도
1: 네,
0: 물론
1: 네.
0: 홀란은 유럽 정상급 선수이긴 합니다만 노르웨이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라는 점
1: 네.
0: 그리고 홀란이 월드컵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거의 노르웨이를 이끌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
1: 아유.
0: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줬고요.
1: 네.
0: 또 어쩌면 이 말과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1: 네.
0: 뛰어난 골키퍼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승부와 직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축구 11명 뭐 모든 포지션이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1: 네.
0: 최전방 공격수와
1: 네.
0: 또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 이,
1: 그렇죠.
0: 이 둘의 개인 능력은
1: 예.
0: 그 어느 포지션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우리 팀을 생각하면 골을 넣는 사람이 중요하고 상대팀을 생각해보면 골을 막아야 되는 거고 이 두 포지션이 정말 중요했다.
0: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도 돌아보게 된다면
1: 예.
0: 좀 정말 확실한 골게터가 있었다면 멕시코전 남아공전에서 뭐 득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골키퍼 같은 경우도
1: 네.
0: 우리 김승규 선수가 1차전 정말 잘했습니다만
1: 정말 많이 막았잖아요.
0: 네. 2차전에서 한 번의 실수
1: 예.
0: 이것이 뼈아픈 결과로 나타났다는
1: 그렇죠.
0: 점에서 이번 대회 특징과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볼
1: 그러네요.
0: 수가 있습니다.
1: 네. 또 한 가지가 이민자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프랑스 은바페, 뎀벨레 같은 뭐 스타들 당연하고요. 많은 대다수 참가국에서 이중국적 이라든지 이민자 배경을 가진 선수들의 핵심 주전이었거든요.
0: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 네.
0: 이번에 옌스 선수가
1: 아, 그렇죠.
0: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출전을 했고요.
1: 네.
0: 이런 이야기가 사실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98년도 프랑스 월드컵부터였죠.
1: 네.
0: 당시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민자 출신들이 있었다라는
1: 네.
0: 것이고 당시 선수들이 1세대 이민자라고 한다면
1: 네.
0: 지금의 프랑스 선수들은 뭐 2세대 이민자라고 봐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건 모로코 같은 국가는
1: 네.
0: 모로코에서 태어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뭐 모로코 혈통이긴 합니다만
1: 네,
0: 대부분
1: 네.
0: 유럽에서 거주하고
1: 아.
0: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 중에서도요.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를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유럽의 유소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1: 아.
0: 아프리카의 피지컬에다가 유럽의
1: 아,
0: 교육까지 더해진
1: 네.
0: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2세들을 찾아

0: 다녔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기까지 또 이 선수들도 역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프랑스로 출전하기는 어려운 선수들.
1: 네.
0: 프랑스 A 대표팀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라 대표가 되는 그런 그렇구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점이 있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세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1: 네.
0: 거의 모든 나라들이 혼혈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스즈키 자이온이라는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 네.
0: 혼혈 선수들이 전 세계 모든 종목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고
1: 그렇죠.
0: 있는 이런 추세가 월드컵 축구에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13세 대표팀에 이 러시아 부모를 둔 그런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부모님이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인데 이런 선수들이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다문화, 다국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스타들 뭐 라스트댄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지는 별과 뜨는 별. 정리를 해주시면
0: 이 라스트 댄스가요.
1: 예.
0: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예.
0: 분명히 4년 전에 메시를 두고 라스트 댄스라고
1: 맞아요.
0: 이야기를 했고
1: 예.
0: 그동안 월드컵에서 특별히 인연을 맺지 못했던 메시가 우승컵에 골든볼까지 차지하면서 라스트 댄스를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모든 전 세계 언론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네.
0: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1: 지금 또
0: 이번에도 결승전까지 올랐고
1: 네.
0: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1: 그렇죠.
0: 이 공격 포인트를 줄이면 공포라고 하는데
1: 아, 예.
0: 타국 선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거든요.
1: 예.
0: 4년 전에 비해서 활동량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1: 그렇죠.
0: 그래도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은
1: 네,
0: 느낌이
1: 네.
0: 들어요. 뭐 메시라든지 모드리치라든지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분명 마지막 무대일 것 같은데
1: 네, 나이를 생각해보면
0: 네.
1: 네.
0: 그런데 야 4년 뒤 정말 모를 것 같아서 라스트 댄스라는 말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메시가 우리 나이로 지금 40살인데
1: 44살인데요.
0: 44살에는 뛰기 어렵겠죠.
1: 글쎄요. 한번
0: 혹시
1: 또.
0: 4년 뒤 월드컵 때 결산하게 되는 자리가 있다면
1: 네.
0: 이 메시의 기를 꼭 한번
1: 예,
0: 다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1: 예, 그럼 떠오르는 신예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0: 예, 떠오르는 신예라고 한다면 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지명도가 없었던 선수가 갑자기 등장한 예는 이번에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전에 말씀드렸던 홀란 같은 경우도 월드컵은
1: 네.
0: 분명 첫 무대이긴 합니다만 이미 뭐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고요.
1: 네.
0: 벨링엄 같은 경우가 잉글랜드의 벨링엄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1: 네.
0: 벨링엄은 이미 뭐 잉글랜드를 거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뛰어난 선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그 세계 축구 경향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스타가
1: 뚝 떨어지진 않는다.
0: 네. 결국은 유럽 무대라는 수준급 리그에서 증명한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 오고
1: 그렇죠.
0: 결국은 그 선수들이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뭐 멋진 플레이도 당연히 저희가 즐겁게 봤지만 또 감독들의 치열한 전술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0: 축구는 뭐 감독의 게임이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 최고의 명장이라고 하면은 누굴 어떤 감독님을
0: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니 감독을 꼽고 싶은데요.
1: 네네.
0: 이 스칼로니 감독이 유럽 무대에서 클럽팀을 이끌고 활약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활약은 메시의 활약이다.
1: 네.
0: 감독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1: 네.
0: 이 스칼로니 감독이 맡기 전에 아르헨티나와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굳이 따지자면 스칼로니 감독이 대표팀을 맡기 전에 메시는 지금보다 개인 능력으로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전성기 나이의 메시는 월드컵에서 이렇게까지 활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스칼로니 감독이 맡으면서 코파 아메리카 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3대회 연속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따냈고
1: 네.
0: 4대회 연속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렸던 잉글랜드와의 4강전 네, 정말 네. 인상 깊었는데요. 네. 1대0으로 뒤지는 상황에서
1: 그렇죠.
0: 선수 교체를 공격적으로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 라타로 선수를 후반 36분에야 교체 투입했습니다.
1: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네.
0: 거의 끝날 무렵에 교체 투입한 이유가
1: 네.
0: 뭐 후반 10분에 선제골 내준 이후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상대방이 지쳐 있을 때 그 틈을 노린다. 그리고 라우타로는 분명히 뛰고 싶어 하는데 이 선수를 조금 더 계속 기다리게 해서 예.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든 그런
1: 그렇군요.
0: 전술이 굉장히 통했고요. 예전에는 메시가 굉장히 아르헨티나에서 중요한 선수였다면
1: 네.
0: 스칼로니 감독이 맡은 이후로는 메시는 이 팀이 메시를 위한 팀이 됐어요. 메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1: 네.
0: 이것이 바로 감독의 능력이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스칼로니를 단연 최고로 꼽고 싶습니다.
1: 결과로 또 증명을 해냈네요. 자, 우리 대표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많은 기대 속에 도전을 했지만 좀 아쉬움이 컸는데 우리 한국 축구가 잘 되려면 어떤 점 보완해야겠습니까?
0: 아, 한국 축구가 참 안타깝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계속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1: 네.
0: 이 개인의 면면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뛰고
1: 그렇죠.
0: 있고 네.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고 하는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에 역대 대한민국 축구 최고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 벤투 감독이 보여줬던 그 색깔을 홍명보 감독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쉬운데 지금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네, 네.
0: 이 상황에서는 감독만 하나 바꾼다고 해서
1: 네.
0: 팀이 극적으로 네.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1: 네.
0: 축구협회가 변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도 좀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협회와 선수들을 이끌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를 이번에는 데려와야 된다라는
1: 네.
0: 생각을 하고 축구는 결국은 감독의 능력에 따라서 이 선수단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감독 그리고 이 능력은 두 가지가 있죠.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있고 그리고 선수단 장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 있는데요.
1: 네.
0: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하는 몇 안 되는 감독을 데려와서
1: 네.
0: 4년 동안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보면 월드컵 1년 전에 체코에게 5대0으로 진 적이 있었거든요.
1: 맞아요. 네.
0: 결국은 길게 봐서
1: 멀리 봐야죠. 네.
0: 최소한 4년간은 기회를 주고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경기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한성윤 기자가 최근에 또 책을 내셨어요. 야구장의 피아노맨. 네. 부제가 신해철에서 퀸까지 스포츠의 심장을 뛰게 한 노래들이라는 책을 내셔서 월드컵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노래들이 나왔거든요. 네.
0: 네. 사실 그 야구장의 피아노맨에서 야구장은 단순히 야구장만이 아니라
1: 네.
0: 이 스포츠 경기장을 대표하는 것이었고요. 피아노맨은 물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 너무나 유명합니다만
1: 네.
0: 거기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하나 대표적으로 뽑았고 예전 2015년 월드시리즈에서
1: 네.
0: 빌리 조엘이 시구를 했는데 그 시구를 하면서 8회가 되면 뉴욕 매치 구장에서는 항상 피아노맨이 울려 퍼지거든요.
1: 네네.
0: 피아노맨을 너무나 행복하게 부르는 빌리 조엘과 야구팬들의 모습. 그것이 인상 깊어서 일단 책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번 월드컵 보면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 같은 경우는
1: 그렇죠.
0: 뭐 이길 때마다 원더월이라는
1: 예,
0: 노래를 합창을 했었고
1: 네,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0: 주드 벨링엄 선수가
1: 네.
0: 연속 골을 넣었을 때 헤이주드가 비틀즈의
1: 네.
0: 정말 뭐 영원한 명곡이죠. 헤이주드를 함께 부르기도 했었고요.
1: 네.
0: 이 음악은 결국은 스포츠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이 We Are the Champions라는 퀸의 노래가 사실은 80년대에는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챔피언이 탄생했을 때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게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이 노래가 주제가로 사용이 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0: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탄생하거나 했을 때 위아더 챔피언스가 울려 퍼지게 됐거든요.
1: 그러네요.
0: 결국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위아더 챔피언스가 울려 퍼질 텐데 네. 어느 나라를 위한 곡이 네. 될 것인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 스페인일까요? 아르헨티나일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시면.
0: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네. 스페인이 앞선 건 분명합니다.
1: 네.
0: 그리고 스페인이 또 하루 더 쉬었다는 점도
1: 아,
0: 충분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오.
0: 재밌는 게 메시도 바르셀로나에서 키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1: 그렇죠.
0: 메시가 스무 살 때 어떤 어린 아이를 목욕을 시켰는데
1: 예.
0: 그 아이가 바로 라민 야말이
1: 그러니까요.
0: 돼서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객관적인 전력은 스페인이 조금 앞섭니다만
1: 네.
0: 메시가 있고
1: 그렇죠.
0: 승리를 향한 열정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될지 정말로 모르겠고요.
1: 예.
0: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력 변수 중에
1: 네.
0: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번에 하프타임이 하프타임 공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30분에서 40분까지 이어진다고
1: 예,
0: 해요.
1: 예, 무대 장치도 또 하고
0: 네.
1: 해야 되니까.
0: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조금
1: 변수.
0: 딸리는 아르헨티나가
1: 조금 휴식을 할 수 있는
0: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결승전도 기대가 되고요. 이 책에 나온 노래 중에서 한 곡 좀 들어볼까요?
0: 네. 돌룩백인 앵거라는 오아시스의 노래가
1: 예,
0: 있는데요.
1: 예, 예. 네.
0: 뭐 오아시스는 맨시티의 정말로 광팬으로 유명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이 이길 때마다 맨시티
1: 이겼다면 오늘 원더월이
0: 그렇죠.
1: 나갔을
0: 원더월이 나갔을 텐데
1: 아,
0: 원더월은 나가지 못했고요.
1: 네.
0: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있었던 게 KBS 스포츠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1: 네.
0: 메시의 환호하는 아르헨티나 팬들을 배경으로 Don't Look Back in Anger가 나왔습니다.
1: 오.
0: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1: 네.
0: 뭐 화난 얼굴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1: 네.
0: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곡 전해드리면서 KBS 스포츠센터 한성현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1: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이죠. 아이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0: 이민 단속 기관인 ICE, 즉 이민 세환 단속국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1: 네.
0: 클라우디아 시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미국 법무부가 직접 책임자를 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여러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화요일 멕시코 국적의 이민자 로렌소 살가도가 아이스 요원의 충격으로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1: 네.
0: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서 미국 사법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최근 멕시코 정부가 보여준 대미 대응 가운데 가장 강경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이스 구금시설 안에서 숨지거나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멕시코 국적자는 모두 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미국 내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사망했고 3명은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노동자나 농장 근로자, 식당 종업원 등 평범한 이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 네.
0: 이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거주를 했고 체류 자격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독립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이민장 수용시설에는 의료조치가 지연되고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했으며 기본적인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네.
0: 이에 따라서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해당 민간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 조치가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에도 꽤 영향을 미치겠네요.
0: 네, 이번 법정 대응은 단순히 이민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양국 관계 전반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 즉 USMCA 재검토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 멕시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멕시코 정부는 자국 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과 마약 단속국 DEA의 멕시코 내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 연방기관인 ICE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외교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자, 멕시코가 또 미국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다른 소송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좀 이번 소송도 좀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0: 네, 사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법원을 활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 네.
0: 지난 로페스 정부에서는 미국 청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서 판매된 총기가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서 멕시코 내 폭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제조업체들의 책임을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 소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총기 제조업체의 면책 규정을 근거로 기각을 했지만
1: 네.
0: 또 다른 소송은 현재도 미국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멕시코 치안 장관 헤나로 가르시아 루나의 미국 내 불법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약 30억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러한 전례를 볼 때 멕시코 정부는 이번에도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책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기관인 ICE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훨씬 큰 사안인데요.
1: 네.
0: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ICE는 범죄 위험이 있는 불법 체류자만을 단속한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 정부는 희생자 상당수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일반 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형사고소가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 정책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멕시코 시티에서 이진호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예, 2주 만에 뵙겠습니다.
1: 네, 좀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0: 네, 파미르고원을 네. 다녀오셔서 이 이야기 준비하셨죠?
1: 예, 그게 보통 높은 산들, 네. 뭐 히말라야 산맥에 높은 산들 많이 있죠.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그런데 몇 개의 높은 산이 아니라 높은 산들이 모여있는 산맥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 네. 그리고 그 주변에 힌두쿠시 산맥, 네. 뭐 카라코람 산맥, 중국 쪽으로 가면 티엔산, 그러니까 천산이죠 한자로 산맥, 네. 그다음에 쿤룬, 곤륜 산맥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들이 뭉쳐있는 산맥들이 쫙 늘어선 그 교차점에 있는 곳이 바로 파미르고원입니다. 그러니까 산맥이라는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 뭔가 천막을 씌웠다. 그래서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를 19세기부터 영국의 탐험가들이 세계 지붕 이렇게 불렀고 우리 사실 지리 시간이 옛날에 배웠었죠.
0: 네네.
1: 여기가 지금의 국경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영토고요. 네. 일부는 아프가니스탄 땅이고 그다음에는 뭐 남쪽으로는 이제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다음에 북쪽으로 키르기스탄 약간 그다음에 중국도 저 멀리 어딘가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0: 네.
1: 여기 뭐 높은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이런 데를 가본 건 아닙니다만 뭐 7000m가 넘는 뭐 소모니봉, 이븐시나봉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네.
1: 이게 사실 이 봉우리들이 타지키스탄이 옛날에 소련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시절에는 이름들이 공산주의봉, 레닌봉 이렇게 불렸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0: 네.
1: 근데 이 파미르라는 곳은 이 면적의 한 10%가 빙하로 덮여 있고 또 뭐 남북극, 이 극지방을 빼면은 세계에서 가장 긴 뭐 빙하 또 이곳에 있고요. 또 뭐 연간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도로는 이렇게 높아도 막 4,600m가 넘고 그래도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온대요. 그래서 연중 내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건조하고 그런 고산 기후고
0: 네.
1: 그래서 겨울은 뭐 당연히 길고 혹독하고 네. 뭐 여름은 짧고 굉장히 시원해서 저도 이번에 가서 이틀 동안 눈을 좀 맞았습니다.
0: 예. 그렇군요. 한여름인데 지금 네. 고온이거든요.
1: 네.
0: 예, 전
1: 시원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0: 그런데 예. 여기가 그 실크로드 교역로였죠. 예.
1: 이게
0: 과거에는.
1: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험한 산지인데도
0: 네.
1: 그 파미르라는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제 뭐 기원전에 뭐 중국의 장관이 방문했다, 뭐 불교 순례자들도 여기를 통과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늘 나오는 마르코 폴로,
0: 아, 네.
1: 마르코 폴로가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 동네에 양들 중에 이렇게 뿔이 좀 꼬부라진 독특한 사실 보면 대단히 독특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0: 네.
1: 이 지역에서는 보통 양과는 다르게 생긴 양이 있는데 그거를 이 지역 사람들이 마르코폴로 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도 통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0: 얼지 않기 때문에
1: 이 도로가 오래전부터 이용이 됐었는데
0: 네.
1: 이제 19세기에는 그 영국과 러시아 자기네들끼리 이 중앙아시아 이제 그 인도 북쪽의 아프간서부터 차지하려고 했던 자기네들끼리 부르는 그레이트 게임 이거의 각축장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20세기에는 이제 중국과 소련 간의 그 국경 분쟁 이게 있어서 지금도 국경선 이렇게 펜스들이 쫙 남아 있어요. 파미르 지역 고원지대에. 제가 그때 가이드분한테 국경이 왜 있느냐 그랬더니 저 멀리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 중국과 가까이 만나는 지점이 약간 있는데 그래서 중소 분쟁 시절에 중국을 경계한다면서 소련이 철조망을 설치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 고지대 가서 그거를 다 철거하는데 또 돈 들어가잖아요.
0: 그 힘들죠 또.
1: 예,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서 그냥 남겨두고 있는 철조망이 있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여기가 그 지금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러시아, 인도 제주도 등등이 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자원개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한 산악지대인데도 이 국경들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서 지정학적인 요충 아닌 요충이 되고 있고 네. 사실 여행자들도 많이 찾아요. 그 실크로드 이 루트를 소련 시절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 제국도 은근히 영국을 경계해서 도로들을 좀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련 시절에 그거를 고속도로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빵빵 뚫린 도로는 아닙니다만 네. 이게 파미르 하이웨이 M41번 도로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지키스탄을 거쳐서 키르기스스탄까지 가는 네. 이런 파미르 하이웨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건 주로 이곳인데 네. 다니면서 보니까 중국 쪽으로 가는 타지키스탄에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들이 엄청 가더라고요. 빈 컨테이너가 가가지고 네. 중국에서 이제 소비재들의 네. 물건 싣고 들어와서 타지키스탄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 중국이 여기를 많이 이제 일대일로랑 결합을 시키면서 많이 도로를 잇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여기가 그 타지키스탄에 있는 파미르 고원 지대가 고르노 바다시안이라고 부르는 자치 지역의 이제 주요 보급로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높은 지점 최고 고도가 이제 4,650m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악바이탈 고개라 그래서 네. 여기가 뭐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높은 국제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크로드의 일부로 활용되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소련 시절 거치고 독립된 타지키스탄 거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 도로 자체도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2: 네. 그럼 파미르는 자치 지역인가요?
1: 예, 지금 거기가 그 고르노 바다흐시안 자치주 GBAO라 그래서 네. 타지키스탄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인구는 전체 타지키스탄 인구 2%? 그러니까 20만 명 조금 넘어요. 여기 네. 최대 도시가 호로그라고 하는 도시인데 뭐 최대 도시라고 해봤자 네. 읍내 수준만 3만 명 정도고 이제 여기가 19세기 말에 이제 러시아가 그때 문제의 그레이트 게임 때 영국하고 네. 경계를 획정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행정구역화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파미르 이 자치 지역이 소련 시절인 1925년에는 타지키스탄하고 별도로 소련 내부에 이제 자치 공화국을 만들어 줬었어요. 네. 그랬다가 몇 년 안 가서 이제 타지키스탄 내부에 있는 자치주 정도로 격화가 됐는데 이 파미르 이 자치 지역이 소련 시절에는 오히려 좀 대우가 괜찮았다고 해요. 국경지대기 고등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서 뭐 그때 뭐 좀 인프라도 좀 깔고 그래서 외진 마을에도 다 학교들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인프라 면에서 좀 우대를 받았는데 이제 타지키스탄이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오히려 이 지역은 조금 대우가 좀 안 좋아졌다. 타지키스탄의 뭐 여력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실제로 타지키스탄 주류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민족적 언어적으로도 조금 다르게 다르고 네.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 전체적으로 이슬람 순위파인데 파미르 지역은 이슬람 시아파라든가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여기가 뭐 지금 보면 큰 분란 없고 굉장히 평화롭습니다만 뭐 반정부 활동 같은 게 있기는 했었어요. 이 고원지대에서 예를 들면 2022년에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라 그래야 되나 이 파미르의 활동가 같은 청년이 네. 정부에 끌려가서 이제 고문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제 정부군이 발포를 하고 뭐 40명이 사망하고 그래서 이게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이거는 사실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 타지키스탄 정부가 특히 계속해서 자기네 공식 언어인 타지크어를 이제 계속 교육시키고 이제 소수민족 언어 같은 거 조금 홀대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파미르 사람들은 파미르 정체성이 좀 강화되는 추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그렇군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좀 붙어있기 때문에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요?
1: 이 어느 시점부터는 파미르 하이웨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쭉 판지강이라는 큰 강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그 강 자체가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이제 지리적인 국경으로 형성된 실제 이제 국경이에요. 네. 그래서 쭉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아프간을 바로 앞에 마주 보고

0: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탈레반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리고 또 제가 하다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타지키스탄도 원래 금 많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 산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갖고 있는 자원이 금인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쪽에 강에서도 그 모래판에서 사금 채취하는 작업장들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산 계곡 쪽에서도 이렇게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우리가 그냥 한눈에 봐도 거기서 이렇게 금 채취하는 거 보이는데 네. 저희 타지키스탄 쪽 가이드 말로는 저기에서 뭐 탈레반이 다 가져가는 거다. 뭐 맞는 얘기겠죠.
1: 네.
0: 딱 그 길을 쭉 가다 보면은 타지키스탄이 이렇게 뭐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뭐 어쨌든 이쪽은 전부 다 포장도로고 이 강을 따라 가는 동안에 네. 그 어쨌든 지붕에 당연히 색깔도 있고 벽도 뭐 당연히 페인트가 있고 집들이 한마디로 컬러인데
1: 네.
0: 강만 건너면 저쪽 편에 바로 마주 보고 있는데 다 흙빛, 흙으로 된 집들. 이게 너무 대비가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아프간하고 이어지는 곳 중에서 이렇게 뉴스에 간혹 등장하는 왁한 회랑,
1: 네.
0: 왁한 회랑이라고 불리는 곳. 이제 여기가 그 아프가니스탄 북동쪽 끝에서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이제 타지키스탄의 이 파미르의 자치주하고 남쪽으로는 또 파키스탄도 만나고 이렇게 지금은 예전에는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계선의 일종의 완충지대로 둔 거였는데
1: 네.
0: 그 뒤에 타지키스탄 독립하고 파키스탄도 독립하고 중국까지 이제 지금 부상하면서 네 나라가 만난 여기가 그런 지역이 됐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국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중국 쪽에서는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고
1: 네.
0: 아프간에서 혹시나 난민이라든가 넘어올까
1: 예, 예,
0: 싶어서
1: 예.
0: 그다음에 뭐 탈레반 쪽에 무슨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굉장히
1: 그렇죠.
0: 이 타지키스탄이나 중국이나 다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제 국경 따라서 펜스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타지키스탄 쪽에서 비어 있는 부분 험준한 지역이라도 비어 있는 부분 다 지금 철조망 계속 치고 있어서 철조망 싣고 있는 트럭들도 계속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역도 기후변화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0: 중앙아시아의 이 고지대가 원래 굉장히 겨울에 춥고
1: 네.
0: 빙하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고 한데
1: 네.
0: 이미 오래전에 유엔 쪽에서 세계 평균보다 기온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이 중앙아시아 전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파미르 산악지대도 205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이 상승폭만 놓고 보면은 예전에 추웠던 곳
1: 네.
0: 해발 4,000m 이상 고지대에서 상승폭이 제일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뭐 해발 2,500m 이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강수량이 더 줄어들고 빙하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1: 그렇겠는데요.
0: 예. 네. 이번에 사실 빙하도 보기는 봤었는데
1: 네.
0: 빙하랑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물 관리 문제랑도 이어져서 굉장히
1: 그렇죠.
0: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타지키스탄의 수도가 두샨베인데요.
0: 예.
1: 아무래도 이쪽에 인구가 많이 모여 살겠죠?
0: 전체 합해서 한 1,000만 명 정도인데
1: 네.
0: 이 그 면적은 한 한국보다는 큽니다. 한 14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두샨베가 제일 큰 도시고, 근데 국토의 뭐 90% 이상이 산악 지역이에요. 오래전부터 실크로드 도시였고, 그 다음에는
1: 네.
0: 뭐 이란계 왕조들, 이란 문화, 옛날에 페르시아 문화권입니다. 이제 그쪽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세기 이후로는 뭐 튀르크계가 또 지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몽골이 또 휩쓸었었고, 뭐 이랬고, 그 다음에 19세기부터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
1: 영향을?
0: 지배를 했었는데,
1: 네.
0: 예, 그리고 여기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소련 시절에는 뭐 굉장히 그 연방공화국이긴 했지만 소련이 지금 보니까 타지크어를 쓴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이란어라고 합니다. 이란어인데 그냥 완전히 이란어랑 똑같은 진짜 그냥 이란어인데
1: 네.
0: 소련이 그때 이란과 조금 이렇게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타지크어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대요. 그래서 뭐 소련 시절에는 뭐 2차 대전 때 이 척박한 곳에서도 26만 명이 타지크 쪽에서도 참전을 해서 12만 명이 전사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였었겠죠.
1: 예. 독립된 이후의 정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0: 여기 지금 큰 분란 없지만 독립 직후에 대통령이 됐던 에모말리 라흐머니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독립이 91년이었는데요.
0: 예, 92년부터 라오가 집권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이 독립 당시 지도자들 오랫동안 집권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는데 이 라흐먼 아직도 집권하고 있고 국토 전역에 라흐먼을 비롯한 일종의 타지크판 건국의 아버지들 사진들 전부 다 하고 있고 권위주의 통치를 지금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경제 상황은 어떻던가요?
0: 중위소득 국가 중에서는 조금 아래편에 있는 근데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나 다른 곳으로 간 이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거의 어떤 심한 해에는 뭐 GDP의 절반 가까이가 송금으로 의존할 정도인데 경제 잠재력이 뭐 없지는 않은데 일단 내륙 국가라는 거 무역이나 또 건조한 나라 제조 힘든 거. 근데 이제 사실 역동적인 민간 부분을 키우는 거 그거는 정치적인 자유화로도 좀 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수상한주 PS에서는 세계의 지붕이 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직접 다녀오셨어요. 그 생생한 이야기. 네, 오늘 전해주시면서 역시 타지키스탄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Nobody Knows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제헌절 연휴 동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확대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최대 60mm, 제주도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하늘이 흐리겠고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강릉, 광주, 제주 31도, 대전과 부산 30도 등으로 충청 이남 지방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 폭염이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지역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후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도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원구성 등에 반발하며 토론과 합의라는 제헌절 정신부터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유학생을 포함해 12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원구성 등에 반발하며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에는

0: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띄웠습니다. 내년엔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정신 수록 등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선관위 개혁까지 수기에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 훼손 세력에 맞서 국민이 주권을 지켜온 역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역사를 기억하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대하며 경축식 불참 의사를 보였는데 오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며 대승적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제헌절 정신부터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원구성도 민주당 일방적으로 하더니 또 개헌 운운하냐고 맞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장외투쟁을 이어갑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어 산사태나 침수로 인한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충청 이남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오후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다가오면서 비는 오늘 밤 사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대기 하층의 수증기가 강하게 모여드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 곳곳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까지 내다봤습니다. 취약 시간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극한 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 주변의 계곡이나 하천은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접근을 피하고 야영은 금물입니다. 이미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지 주변에선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다시 강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충청과 강원,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쏟겠습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선거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폈는데 25분 동안 이어진 오늘 연설에서 대이란 관련 새로운 제안 등은 없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당시 대규모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 확보했다는 미 기밀 정보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확보한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도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함께 북한 등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한 평가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부정투표 방지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실시간 검증에 나선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입수했다는 유권자 파일은 이미 공개된 기록이라며 실제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25분 동안 진행된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대이란 전쟁 재개나 협상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0: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엿새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를 향해 반격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자국 제어 역망을

0: 예멘을 공격하면 홍해를 봉쇄하라고 예멘 후티 반군에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1: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6일 이란에 대한 엿새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이날 오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남부 요충지들이 잇따라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슘섬 일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인근도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기반시설이 추가로 타격받을 경우 중동 내 모든 인프라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선이 홍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자국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 친이란 예멘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년 넘게 억류했던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를 이란의 선의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협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12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2: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내놨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각 16일 학생 비자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국제학생 120만 명 이상으로 한국 유학생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경우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거쳐 체류 자격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학사 과정보다 기간이 긴 석박사 과정이나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유학생들은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체류 연장 여부를 고려해 학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계에선 비자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 학업과 연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0: 최근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와 관련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품 투자의 문턱을 높이고 투자 전 교육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당시 교육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기초자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상품 구조상 운용사들이 주가가 오를 땐 더 사고 내릴 땐 더 팔아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몰리면 주가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높여 이런 상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1천만 원인 예탁금 기준은 3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기존엔 예탁금으로 증권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거래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 단위로 늘립니다. 현재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모두 16개. 정부는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기존 상품의 광고나 마케팅도 금지됐습니다. 이러면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 교육 시간을 늘리고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시장 변동성 완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

0: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미 대륙 5대호 인근에서 일어난 산불로 이 일대 대기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1000km 이상 날아가 뉴욕 등 미국 동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현재 캐나다에선 8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240만 헥타르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100건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인데 특히 5대호 인근의 산불이 문제입니다. 산불 연기로 캐나다 토론토는 도시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대기 오염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10으로 예보했고 월드컵 야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연기는 1000km 넘게 떨어진 뉴저지와 뉴욕 등 미국 동부의 공기질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9일 뉴저지에서 열릴 월드컵 결승전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마저 취소됐던 2023년만큼 심각하진 않고 토요일인 18일엔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동부는 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견디기 힘든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2026 한중문화교류음악회 여름이 오늘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중국 한국인회 총연합회는 랴오닝 오페라단 소속 예술가들과 중국 동포 성악가들로 구성된 랴오닝의 꽃 합창단을 초청해서 양국 화합의 선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총 3부작 프로젝트의 두 번째 무대입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봄을 주제로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 KBS 홀에서 여름 공연에 이어 9월엔 중국 선양에서 가을 공연이 개최됩니다. 정부가 한 달 35만 원가량을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점검한 결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 147억여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1천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1,300만 원에 산 것처럼 허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수 종사자 의무교육 수익금을 도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0.1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오늘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올해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로 돌아왔는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공포된 날이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원칙을 세운 국경일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첫 문장입니다. 7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오늘은 헌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39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행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혹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꼭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날이라고 나를 약속 같은 거래요. 집에서 엄마랑 태극기 달 거예요.
1: 우리나라에 뼈대를 세운 날이잖아요. 그 전에 혼란스러웠다면은 제헌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원칙을 가진 나라다 그렇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2: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제헌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만든 날이요. 4시간에 배웠는데 국민이 지켜야 할 규칙이랑 우리가 갖는 권리 같은 걸 적어놓은 거라고 했어요.
4: 나라의 근본을 정한 날이죠. 헌법이라는 게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적어놓은 문서니까.
5: 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앞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각자가 생각하는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헌법이 처음 탄생하던 그 역사적인 순간부터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까지 오늘 또 이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역사학사죠. 근현대사 이야기꾼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네,
5: 반갑습니다. 정말 제헌절이 공휴일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6: 기억이 사실 안 나요.
5: 선생님 태어나시기 전?
6: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제헌절이 있구나. 네. 아, 제헌절이지만 네. 왜 안 쉬지? 사실 거의 그런 식이어서.
5: 그러니까요.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됐어요.
6: 그렇구나.
5: 근데 궁금해요. 네. 7월 17일이 왜 제헌절인지.
6: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애초에 그 날짜 자체보다는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45년 해방되고 3년 만에 8월 15일 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방일에 맞춰서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목표였죠.
5: 그게 이제 큰 목표였고. 네.
6: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제 국회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거기서 10명의 헌법위원회를 만들고 네.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헌절 통과시키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하는 빡빡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는 날짜 자체를 두고 막 격렬한 논란이 있거나 그 당시 자료는 좀 찾아보기 힘든데.
5: 아, 그런 거였어요.
6: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따져보고 맞춰보고 하니 또 조선 건국이라고 또 날짜가 딱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국회 속기록이나 기록들에는 이게 이날을 꼭 조선과 이렇게 맞추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별로 없는데 말이 말을 낳기도 하고 또 어찌됐건 우리는 독립운동 때부터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이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다라는 정치성이 강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5: 네. 기왕이면은 또 의미 있는 날에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렇죠. 헌법도 공포가 되면 더 맞습니다. 좋을 것이다 해서 맞습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된 거였거든요.
6: 네, 네, 네.
5: 근데 이제 헌법이란 게 뭐 나라의 기틀이기도 하면서 한 나라의 운영 체계잖아요. 네네. 헌법을 만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
6: 일단은 이제 헌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려면 헌법이 있어야지만 정부를 만드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1919년에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원형헌법이죠. 헌법 만들어지기 전에 기초단계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에서 법률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그때 제일 처음에 기초가 나왔고 중간중간에도 이제 임시정부를 주도로 그런 법이 좀 나오다가 결국 이제 해방되고 나서 제헌헌법이 만들어졌던 게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그 시작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시 국회는 국회의장은 이승만 이제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의장님이셨고 10명의 헌법소위원회가 있어서 10명의 헌법위원들이 이제 헌법의 기초 초안을 놨고 그 직접적 작성자는 이제 많이들 아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많이 잊혀졌나요? 유진호 박사라고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 1회 시험을 이제 일본인들 다 제치고 수석을 합격했었던 뭐 네, 그랬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5: 수제. 야, 수제.
6: 조선이 나온 수제 일제시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초대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첫 시험에서 일본인들을 다 제치고 경성대학교 들어갔었던 워낙 유명한 분인데 한국 헌법에 뭐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5: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을 여러 차례 독회를 거쳐가면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하여튼 맞습니다. 논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이게 사실 이런 말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것 같고 물건 늘어지거나 뭐 이런 공회전 되는 듯한 정치 싸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도 초기 국회 속기록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으면 되게 건설적이고 그리고 네. 이게 그냥 새로 세우니까 정통성 명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지주 소장농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어떤 새로운 근대 국가를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헌법을 만드신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대비했고 이렇게 대비했다라는 얘기들도 아주 좀 자세히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유진호 박사 같은 경우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제일 유명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민주국가인데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에 의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은 반드시 생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제 정부가 또 국가 그 역할을 잘해서 자유와 평등을 좀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는 좀 평등의 역할을 시장은 자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게 48년에 국회 이제 나라 세우기 지금 3년 만이거든요. 그때 심지어 또 그때 분단 상태였고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생산적인 대화가 많았습니다.
5: 그러니까 항상 그 처음이란 단어는 네네. 설레기도 하면서 네. 뭔가의 그 좀 부담감도 있잖아요. 아,
6: 그렇죠, 그렇죠.
5: 더군다나 나라를 처음 맡는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면서 맞아요. 굉장한 부담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6: 더군다나 이게 그냥 해방되고 바로 그냥 통일된 나라면 좋은데 잘 알다시피 이제 분단이 바로 됐고 네.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좌우 갈등도 너무 심했고 네. 또 이제 김구 선생이나 김유희 선생 같은 분들은 분단된 조국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정치 참여를 거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것도 처음 그러니까 뭐죠? 조선왕조에서 사실은 지금 사실상 민구로 넘어오는 거니까
5: 그렇죠.
6: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었고 네. 어쨌건 재헌국회 의원들이 참 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좋은 시작을 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5: 그 당시 그 1948년에 만들어진 제헌헌법 안에 네. 굉장히 선진적인 네, 그 네. 법안들이 있었다면서 조항들이 네, 있었다면서요? 네.
6: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걸 말씀드린다라면 일단은 이제 뭐 잊혀진 조항이긴 하지만 이익균정권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5: 네.
6: 그러니까 이익균정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성장해서 기업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이윤을 내면 그 이윤은 균점 노동자와 나눠 갖는다. 사실 이거는 현행헌법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유럽의 사회복지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5: 네.
6: 여튼간에 대한민국은 산업화된 국가로서 새롭게 빠르게 성장할 건데 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날 어떤 경제성장을 잘 배분하면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고취되니까 회사도 좀 잘 굴러갈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노동자들도 이득을 보니까 산업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잘 성장할 것이다. 이런 조항이 가장 좀 대표적이기도 하고 고요.
5: 네.
6: 그 외에도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농지개혁. 그러니까 워낙 심했잖아요. 이게 조선 중기 때부터 소작농 등쳐먹는다 이런 말 할 정도 라디오에서 하여튼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정말 지주의 횡포가 너무 심했는데
5: 맞아요.
6: 예, 정확하게 농지개혁해서 자영농으로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어쨌건 뭐 보다 더 북한과 같은 기계적 평등이 아닌 균등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여러 조항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은 헌법 학자들이 지금 현행헌법보다도 제헌헌법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5: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구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6: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일제강점기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많이 기억하시지만 3.1운동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19년 임시 헌장을 보면 3조에 남녀가 일체 평등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조선망은 10년 됐거든요.
5: 네.
6: 10년 됐는데 남존여비 사회에서 남녀 평등하다. 그리고 40년 대한민국 건국광영을 보면 이제 그 충칭의 임시정부가 다 마련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남녀가 동등하다. 그런 게 쌓여놓은 상태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 숱한 이념 갈등 혹은 여전히 굉장히 그 어떤 뭐라 하죠 남성 중심 사회인 건 분명하지만 네.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새로 세울 우리 민국은 확실하게 남녀는 평등이 된다라는 걸 시작부터 딱 규정했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간통죄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옛날 참 옛날 얘기지만 무슨 뭐 몰래 중혼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5: 네.
6: 그런 게 50년대 때부터 헌법 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5: 그랬군요.
6: 네.
5: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 사실 아시면은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제헌헌법에 명시가 돼 있었죠.
6: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무상교육 혹은 이제 의무교육을 계속 넓혀오는 게 또 대한민국의 특징.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5: 그때, 그때만 해도 워낙 그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6: 네네네. 네. 높았죠. 그리고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숱한 선생님들이 그 뭐 정말 교과서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그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갔었잖아요. 네. 그 부산에서 길거리에다가 텐트 뭐 천막 쳐놓고 거기서 공부시키고 그래요.
5: 대단하시.
6: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반대로 돌아가면 그 구한말에 어떤 예. 그 정말 원래 조선시대 때도 글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 독립운동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이지만 맨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 너무 못 사니까 네. 아, 냄새나고 못 산다 하다가도 어떻게 이 나라는 저 지방 산골에 들어가도 글 읽는 소리가 들리냐.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책 보시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헌법에다가 딱 이제 넣고 그걸 이제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어, 네. 지금 대학 입시를 보면 좀 학구열이 낮아져도 될 것 같은데.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다움인데 네. 우리가 그 사람다움을 자꾸 놓치고 마치 조선시대 때 이 과거 합격 그게 출세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는 좀 씁쓸한 부분이죠.
5: 네. 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이때 정해진 거죠?
6: 아, 요건 이제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오해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거 너무 임정 임정하다 보니까 임시정부라는 단어에 꽂혀 있는데 사실 이제 조선이 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기 위해서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꿨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바꿨는데 아직은 이제 제대로 된 투표와 내 나라를 찾은 단계 아니까 임시정부였다가 해방돼서 사실은 제헌국회에서 국회 논의를 좀 새로 합니다. 네. 하는데 재밌는 건 압도적으로 다 대한민국. 어.
5: 그러니까 네. 몇 개의 그 예가 있었더라고요.
6: 네. 고려공화국. 뭐
5: 고려공화국. 네. 뭐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였고 네. 네. 뭐 한국도 있었고.
6: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압도적으로 다들 이제 이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사실은 조선 대한제국 또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오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또 우리가 헌법에 넣을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논의는 있었지만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몇이 뭐 조봉암 이런 사람들이 뭐 고려공화국 어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네. 거의 뭐 압도적으로 다들 뭐 어떤 정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맞다. 이렇게 갔던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5: 네. 지금은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6: 네네네.
5: 근데 보니까 제헌국회는 200명이었더라고요.
6: 네네네.
5: 왜 그때는 200명밖에 안 뽑았던 건가요?
6: 아, 이건 일단은 인구수의 문제가 있죠. 인구 숫자가 있고 지역구 할당의 문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200명 정도가 됐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료가 많은 게 좋지 않다.
5: 네.
6: 아, 막 들어가서 관리 간섭하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사실 한국인들에게 좀 전통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80년대 이후가 되고 민주화가 되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은 게 오히려 우리 지역을 더 대변해 준다라는 인식도 좀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95년에 지방자치선거 같은 거 하면서 네.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점점 좀 국회의원의 숫자를 좀 늘리자. 물론 최근에도 이거 비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국회의원 숫자는 많습니다.
5: 어떻게 다시 줄여요 그러면?
6: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가 많은 게 맞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니까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줄이고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거는 모든 헌법학자가 됐든 역사학자가 됐든 다 얘기하는 게 네. 선진국일수록 국회의원의 숫자도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의 힘이 강하지만 상원 하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5: 그렇죠.
6: 주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상원과 지역 민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하원이 있고 뭐 영국이 됐든 프랑스 됐든 선진국가들은 의회의 종류도 많고 국회의원 숫자도 많습니다. 예, 그거를 네.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 독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5: 아니 어쨌건 그때 제헌국회 때는 200명이 하셨던 일을 지금은 300분이 나눠서 하시는 거니까
6: 네네네.
5: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6: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기는 제헌국회가 2년이거든요. 네. 2년인데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저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회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쉬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2년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일하셨고 그래서 제헌국회 의원 출신들 분들의 이제 노년이 되셔서 인터뷰한 의정보 같은 걸 읽어보면 네. 우린 진짜 하루도 안 빼고 일했다. 우리처럼 열심히 일한 국회는 없다. 자부심들이 대단하세요.
5: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 하셨고,
6: 그렇죠.
5: 나라를 일단 또 만들었지만 궤도를 올리는 데까지
6: 맞습니다. 맞습니다.
5: 바빴다는 거 아니겠어요?
6: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약간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적 국가다 보니까 너무 대통령 위주로 가지만 법을 만드는 건 국회고 법이 안 만들어지면 대통령 못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활동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5: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열악했을 텐데
6: 네네네.
5: 그 재영국회 의원들은 뭐 어떻게 출근을 하고 어디서 업무를 받습니까?
6: 일단은 걸어 다니셨을 거고요. 뭐 버스나 전차가 좀 있었겠죠.
5: 자가용구 쓰신 분들 많지 않았겠죠. 그렇죠?
6: 아 그거는 너무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또 이게 자가용 입고 이런 분들은 과거 일제 때 뭐 외정 때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나
5: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되셨을 리는 없을 테고
6: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다니셨고 초기 이제 국회의사당 거기 지금으로 보면 그 덕숙 옆에 서울시 의회 건물 그곳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사당 썼었죠.
5: 예.

0: 그래서 결국 이제 예전 경무대 시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청와대가 있지만 그 청와대의 훨씬 작은 버전으로 거기 경무대가 있었고 조선총독 관저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중앙청이 이제 정부 종합청사처럼 있고 부민관 건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서울시 의회 건물이 이제 국회의사당이었으니까 거의 종로 통해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던 뭐 광화문로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1: 네. 네. 일상생활에서 네네. 제헌절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0: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헌법에 대한 관심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어찌됐건 좀 결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거는 어떤 그런 권력자들의 횡포를 좀 제어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네. 대부분 일상에서 언제나 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걸 또 바꾸려면 보다 근본적인 걸 바꾸려면 헌법이 개정되거나 헌법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인데 사실 현행 헌법에는 자영업자 보호 조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87년에는 자영업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조항이 담겨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너무 더운데 생태 위기 환경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80년대 때 이 헌법 바꿀 때는 생태 환경에 대한 조항을 늘 생각도 뭐 그때 그랬습니다. 물을 사 먹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집에서 끓여 먹던 시대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인권 뭐 등등등 새로운 사회 이슈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행 헌법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사실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왕 이번에 공유도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헌법이 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그러면 헌법이 진짜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눈앞에 누구를 찍냐 누구 좋아하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정당들은 더더 헌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면 좀 더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한 10분의 1만 헌법에 대한 관심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특히 제헌헌법은 현행헌법보다도 좋은 내용이 많아서 특히 제헌헌법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1: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헌법이란 거는 나의 삶이고 또 네. 나의 미래와 굉장히 그렇죠.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헌절의 의미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심용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 2, 3, 4.
2: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저에게 법은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4: 나에게 법이란 푸른 신호등이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정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나에게 법이란 잘 지켜야 하고 무너져선 안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저에겐 법이란 규칙이자 약속.
7: 저한테 법은 공평한 잣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제헌절이라고 하니까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운 날이기도 하니까 나라가 좀 더 나라다워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시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법이란을 여쭤봤습니다. 우리에게 법은 참 멀고도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것 같은데요. 현행헌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져서 벌써 3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헌법은 그대로였죠. 그래서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도 개헌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오랫동안 이끌어오신 분이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셨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1: 네. 의장님 이제 오늘이 마침 제헌절 네, 18년 네, 네. 만에 다시 공휴일로 네. 돌아온 국경일 제헌절을 네. 맞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8: 정말 뜻깊은 날이죠. 대한민국의 초석이 헌법인데 헌법이 네. 제정된 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해서 네. 민주공화국임을 밝힌 것인데 그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거를 밝힌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5대 그 국경일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공휴일이 안 됐었어요.
1: 그랬습니다.
8: 예, 그래서 네. 공휴일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그 날의 가치 중요성 이런 건 좀 떨어지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동안 이 행정부가 또는 독재 권력이 국회를 좀 경시하고 그런 태도가 반영돼 있었던 건데 18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정말 매우 뜻깊은 날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이 헌법이 국민을 살렸고 또 국민이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알게 돼서 그 네. 헌법의 중요성, 그 가치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공일로 부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나라 헌법 축제의 날로 그렇게 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0: 오늘 특별히 또 의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재지정되는데 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감사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제 쉬시는 날인데 네. 그전엔 쉬질 못했죠.
0: 그러니까요.
1: 네, 국회에서만 네. 행사를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면서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하고 네. 그때 그 헌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래서 작년 제헌절을 지내면서 제헌절 경축사로 이 제헌절을 이제 공일로 해야 된다. 이만큼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이 헌법 정신이 지켜줬는데 네. 이날을 기념해서 국민들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했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같은 제안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서 아주 잘된 일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소중함, 법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이제 그런 12.3 비상계엄이었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공기 같아서 우리가 소중함을 네. 잘 모르다가 하여튼 새롭게 또 새삼 헌법의 중요성을 네. 깨닫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는 그 헌법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좀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0: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1: 이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는 예. 뜻은 아니고요.
0: 네.
1: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의 상태로 그냥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적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개헌의 힘이 있었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네. 원리가 거기에 적혀 있었고
0: 네.
1: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87년 39년 전에 개헌을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 그렇습니다. 기본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0: 네.
1: 그때는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 그랬어요.
0: 그렇습니다.
1: 두 명 낳으면 거지된다 이런 네. 이런 구호가 사회적 구호였어요.
0: 그러니까 더 낳지 말자였잖아요.
1: 네, 더 낳지 말자. 산아제한 운동이 한참 될 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헌법 정신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죠. AI가 지금 시대의 그 큰 우리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큰 동력인데
0: 네.
1: AI 시대의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게
0: 그때 삐삐도 없었나요?
1: 삐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기술 발전 이게 그냥 기술 발전이 아니고 우리 인류사로 보면 산업혁명과 같은 큰 사회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이 아니고 아주 과거의 낡은 헌법이어서 미래로 나가는데 문제가 네. 있죠. 그런데다 우리 국가균형 발전, 기후위기와 같은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 39년 전 헌법에는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헌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가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나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0: 네.
1: 기본권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미 근데 그 내용이 87년 개헌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2008년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20년 됐습니다.
0: 그러네요.
1: 저도 개헌안을 준비했지만 역대 국회의장들이 여러 종류의 개헌안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런 기본권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0: 네.
1: 권력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0: 네.
1: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개헌안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개헌의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작년에 제가 개헌을 추진한

0: 면서 개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1: 네.
0: 그게 12년 전 네,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돼서 그게 중단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작년에 개정을 해서
1: 네.
0: 이제 헌법 개정하자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또 헌법도 한꺼번에 하는 게 지금까지의 논의였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어려운 과제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못한다. 합의할 수 있는 만큼씩
1: 네.
0: 그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안을 했고 국민적으로도 그 여론이 높아서 단계적 개헌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그리고 개헌에 대한 준비 여러 개헌안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면 낡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높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적기가 됐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은 뭐 대통령제 바꾸자는 이야기도 항상
0: 네,
1: 나오는
0: 네,
1: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권력구조 문제죠.
1: 그러니까 5년 단임제는 이제 한계.
0: 네, 저도 한계에 부닥쳤다고 봐요. 이제 그때. 네. 87년 6월 항쟁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그때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타도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다가 그 호헌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 그게 이제 주된 거여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죠. 근데 그렇긴 했는데 5년 단임제로 해서 벌써 그게 39년 동안 한 건데 하면서 네. 보니까 행복하게 끝난 대통령이 없잖아요.
1: 그러게요.
0: 예. 네. 그냥 그게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고
1: 네.
0: 임기 동안에 혹시 잘못 주변이 잘못하거나 본인이 잘못하는 일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중간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두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그 주변에서 잘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1: 네.
0: 힘이 세기 때문에 견제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한 절반쯤 지나가면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경쟁이 시작이 돼요. 그럼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뭐 개헌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면 당신 왜 이제 다 끝나는 사람이 왜 그런 거 아니야. 다음 사람한테 맡겨라.
1: 네.
0: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독점돼 있어서 잘못된 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로 해서 대통령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뭐 구속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제는 중간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1: 그럼 뭐 4년 중임제.
0: 전 4년 중임제라고 아,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80년, 87년 6월 항쟁 때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거든요.
1: 네.
0: 이 호헌 간선제 없애고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 국민들 직접 투표하게 하자 했는데 그걸 5년 단임제로 해서 좀 아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년 지나면서 보니까 5년 단임제가 안 되겠고 중간에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4년 중임제
1: 네.
0: 정도로 하면 그 대통령 활동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건 그 중간에 낙선시킴으로 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중간 평가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이 주변에 대해서도 늘 신경을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 4년 중임제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나.
1: 근데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게 자칫 또 이제 정치인들끼리 나눠 먹기 아니냐 그런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0: 네, 네. 권력구조 논의가 그래서 까딱하면 그렇게 되는데 국민들 여론을 잘 수렴을 해야 되겠죠.
1: 네.
0: 그런 통로를 국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저는 사전에 그 개헌을 합의 개헌 특위에서 합의를 하면 그런 숙의를 할 수 있을 만한 국민적 그 숙의단을 만들어서 해봤을 텐데
1: 네.
0: 개헌특위 만드는 거를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12,000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국민적인 숙의와 국민들의 의견 이런 걸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 필요가 있고
1: 네.
0: 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해가면서 헌법의 주인은 역시 국민이다라고 네. 하는 걸.

0: 국민들이 잘 그 이미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과정 자체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네. 정치권 안에서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잘 만들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은 어떤 겁니까?
0: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가 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죠.
1: 네.
0: 그러니까 국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다른 성향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뽑아서 국회로 그렇죠. 보내잖아요. 네. 그게 여야로 갈라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선은 헌법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수기단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개헌 과정이 되겠죠.
1: 네. 최근에 이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또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의장님께서도 뭐 그 SNS에 또 글 쓰셨잖아요. 네. 너무 당이 혼란스럽다.
0: 네. 네. 네.
1: 이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그 탄핵소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1: 네.
0: 예, 국회가 하는 일이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계엄군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 세력 음모 이런 것들을 단칼에 그냥 봉쇄하는 네. 그런 역할을 국회가 했던 거 아닙니까?
1: 그 당시에는 뭐 국회밖에 의지할 네, 곳이 네. 없었던 거죠.
0: 그렇죠. 그때는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건 국회였고,
1: 네.
0: 국회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국회 직원들도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에 들어올 때 그 전에는 택시 타고 들어오면 네. 기사 아저씨들이 왜 국회 가냐 그러면 직원이다 이런 얘기를 못했대요. 직원이라고 하면 좀 일 좀 잘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 야단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일 보러 갑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1: 네.
0: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직원이라고 그러면 수고한다고.
1: 그럼요.
0: 하여튼 그래서 국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즘 이제 정당 국회를 구성하는 게 국회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양쪽 큰 정당들 내부가 사실은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에 참 보기 편치 않죠.
1: 네.
0: 하여튼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앞으로의 삶 또 국회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보다는 내부의 권력투쟁적 성격이 너무나 짙어져서
1: 네.
0: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싫잖아요.
1: 그러니까.
0: 서로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제 의제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내부 갈등이 너무나 깊어져서 민주당이 저렇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저 전당대회 끝나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국민들이 네. 보면 내부가 갈라져서 막 싸우고 뭐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더 나아가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건 지금 국민의힘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하여튼 비상계엄 이런 걸 했으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받고 그랬으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벗어나서 그래서 윤호개인 뭐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1: 네.
0: 그런 점에서 정당들이 정말 거듭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들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어떤 정치 세력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거든요. 그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가 저 뒤집어지면 다 뒤집힙니다.
1: 네.
0: 아니, 그런 점에서 정말 각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내부를 잘 단결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의장님께서 이제 국민들께 헌법은 좀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해준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요.
0: 네. 네. 헌법은 우리나라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가 이제 낡은 헌법에서 바꾸자고 하는 거는 네.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바꾸자고 하는 거지 헌법의 기본 정신을 허물자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1: 그럼요.
0: 우리 헌법에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 이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외국으로부터 이식됐다 이런 얘기 우리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미국으로부터 이식된 것처럼. 그래서 박정희 유신 체제 때는 헌법을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이식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1: 아.
0: 그게 유신 헌법의 논리였거든요.
1: 네.
0: 그러면 민주주의를 대폭 후퇴하고 국회의 3분의 1을 유정회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건 국회를 독재 수단으로 썼죠.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유신헌법도 다 무너지잖아요. 국민들 저항에 부마 항쟁을 통해서
1: 네.
0: 국민들 저항은 무너지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은 그 정신으로 보면 3.1운동 이후에 1919년 임시정부를 만들 때 그때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19년 4월 11일 날 구성되었는데 4월 11일 날 그 임시헌정회
1: 임시의정원.
0: 네. 임시의정원.
1: 네.
0: 임시의정원에서 초안을 만든 그 임시헌장의 첫 문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을 한 게 전 세계의 헌법에 담은 게 최초입니다.
1: 아.
0: 대단합니다.
1: 예.
0: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 근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모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1: 그렇죠.
0: 그게 우리나라의 기초입니다.
1: 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서 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앞장서서 힘을 써주신 우원식 전 국회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네. 또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시죠.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뜻하는 두 음절의 순 우리말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각출, 객출, 갯돈, 출렴이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출렴입니다. 출렴은 원래 날출자의 거둘 염자로 이루어진 출렴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출렴이라는 순 우리말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출렴을 내다, 출렴을 거두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 그들은 일이 끝나면 막걸리 출렴을 자주 버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구 출렴을 들다는 출렴하는데 끼다라는 뜻과 남들이 말하는데 한몫 끼어 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화에 끌려 자기도 한 출렴을 들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각출은 각각 나옴과 각각 내놓음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재벌 기업마다 수재 의연금의 각출을 약속하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객출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행사비용 객출, 의연금 객출과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8: 대연절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이 대부분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강릉, 광주, 제주 31도, 대전과 부산 30도 등으로 충청 이남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 폭염이 대부분 누그러지겠지만 아직 제주도와 경남, 광양, 전남 광양 순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비구름도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지방의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2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모윤 가족 중에 전화 받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실 텐데요. 그때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하반기 증시와 부동산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이광수 명지대 대학원 겸임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0: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와 또 서킷 브레이커가 유난히 자주 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광수 명지대 대학원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봬요?
2: 안 불러주셔서.
1: 에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동생한테 또 저쪽에서 그 좋은 방송 하셔서.
2: 아, 죄송합니다.
1: 그냥 일부러 저희 피해서 가신 건 아니죠?
2: 아, 좋은 방송 아니 골방에서 제가 뭔가 하느냐고. 네, 그렇게 아니, 됐습니다.
1: 이 교수님 그 방송에서는 저 웃는 모습 잘 안 보이시던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 오니까 활짝도
2: 너무
1: 웃으시네요.
2: 너무 좋은데요, 여기 역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마냥 웃고 있을 수 없는 게 요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2: 뭐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네. 특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1: 그러니까요.
2: 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서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손실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자산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위험하다.
2: 그렇죠. 변동성이 크니까.
1: 하긴 지난 1년 동안 정말 위만 바라보고 쭉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마침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아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말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기업이 됐고 그런데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2: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자산 시장에서 속도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의 상승 속도가 빨랐다. 6천에서 9천까지 올라가는데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린
1: 거예요. 그게 올해 벌어진 일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진 일이죠.
2: 그래서 50%가 주식 시장이 50%가 오르는데 세 달도 안 걸렸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위험에 대한 어떤 그 강도가 세질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특정 분야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관련된 주식들 반도체 비중이 거의 코스피 지수에서 6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1: 네.
2: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조금 충격을 받으면 시장 전체가 흔들 수 있는 그런 걸 또 내포하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원인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5월부터 시작된 변동 원인인데 네. 그 반도체를 중심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운 거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시장이 2% 올리면 목표 수익률을 4% 가져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야 되거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키울 수밖에 없는 또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막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 금감위 위원장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좀 후회하고 있다라는 뭐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지금 우리 증시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좀 일렀다 아니면 이른 편이었다 아니면은 뭐 적절했다 뭐 어떻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2: 지금 도이 10점은 너무 빨랐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이 들어오면 변동성을 저거 키울 수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건 투자 문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1: 네.
2: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조급함이 있었어요. 일종의 시장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나 반도체 주가 한 주도 없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막 2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포머 현상.
1: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2: 그런데 이런 상품이 딱 나와요. 내가 일시에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극심하게 몰렸던 거죠.
1: 네.
2: 그래서 그런 환경과 상품의 특성이 조합되면서 이런 영향이 증폭되는 그게 원인이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너무 빨랐지 않느냐. 시장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그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뭐 기업 우리 시장을 평가하는 데는 별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재평가하는 데는?
2: 저는 전혀 뭐 영향 없다고 보고 있고요.
1: 상관없다.
2: 그 상품이 있거나 없거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뭐 선진화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은 아니거든요.
1: 네.
2: 대신 중요한 건 이런 상품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누가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계속 팔았잖아요.
1: 예.
2: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 원인도 굉장히 컸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한국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판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은 항상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1: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7천 밑으로 떨어지면서
2: 맞습니다.
1: 야 이거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공포감이 휩싸이셨을 텐데 다행히 좀 만회는
2: 네.
1: 했습니다만은
2: 네.
1: 만약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정도는 측정하긴 좀 어렵지만 이번에 만약 더 밑이 쉽게 말하면 하방이 뚫렸으면 저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그만큼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시장이 더 급락하냐면 예를 들면 한국의 주식을 투자해오는데 3천부터 꾸준하게 투자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1: 네.
2: 이런 분들은 그래도 주가가 빠져도 수익이 나죠.
1: 그렇죠.
2: 근데 그 밑에 대한 즉 하방에 대한 지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수익 난 사람들이 대거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일시에 매도가 나오거든요.
1: 네.
2: 그렇게 되면 지수가 큰 폭을 하락할 수 있죠. 그런 지점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방을 좀 버텨낸 측면이 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이제 상방을 보면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12,000을 간다라고
2: 네.
1: 예측한 뭐 리포트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지수를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고 네. 대신 지금 수준에서 조금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당연히 상승 확률이 높다. 그리고 위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7천 수준에서 한국의 기업들 특히 코스피 지수의 가치 평가를 해보면
1: 네.
2: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수준으로만 가도 저는 많은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1: 거뜬하다.
2: 네.
1: 예.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 반도체 AI 관련된 주식들이 뭐 고점에 있느냐, 아니면 이게 아직 더 갈 것이냐에 대해서 불확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2: 근데 그 의견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도 부정론과 긍정론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1: 네.
2: 시장엔.
1: 네.
2: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긍정론이 부각돼요. 그래서 AI 투자는 계속될 거야라는 긍정론이 이어지죠.
1: 네.
2: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부정론이 더 앞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점이다. 이제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판단은 시장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이렇게 주목받는 거지 그게 없었던 의견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정론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새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전망하는데 우리한테 뭔가 좀 인사이트를 주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AI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2: 고점을 인지 뭐 지금 생각하기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고점을 얘기할 때는 올라갈 때는 고점을 알 수가 없어요.
1: 네.
2: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1: 그렇죠.
2: 언제 알 수 있냐면 내려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고점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2: 그건 주가죠. 투자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야.
1: 그러니까 업황을 봤을 때
2: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1: 네.
2: AI 투자가 줄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2: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줄고 있지 않잖아요.
1: 네.
2: 삼성전자 이익이 2분기 동안만 2분기밖에 증가 안 했어요. 어쩌면 이제 시작이에요.
1: 네.
2: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고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점은 언제다?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그게 고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투자가 줄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줄지도 않고
1: 네.
2: 어떤 근거가 없다.
1: 그러면 네. 왜 피크다 고점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투자가 줄 것 같습니다예요.
1: 네.
2: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 네.
2: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데이터 센터를 진대 자기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줄

0: 부정론의 근거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다시 한번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이 요즘 심했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0: 그건 시장하고도 비슷한 관점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그 투자자들의 감정과 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SK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두 종목을 비교하자면 SK 하이닉스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내가 쉽게 말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일종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1: 그러니까 더 출렁일 수가 있다는
0: 맞습니다.
1: 말씀인 거죠.
0: 네, 네.
1: 그러면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을 네. 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ADR 상장한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에 그래서 막상 ADR이 상장할 때는 첫날 다음 그러니까 상장한 다음 날은 주가가 또 하락하고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어떤 뉴스들이 주가에 단일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소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본질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ADR은 한국의 본주를 예탁해놓고 발행하는 네.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주식 그러니까 ADR이 주가가 오르면 이 본주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막 별개로도 움직이고 괴리율도 크게 차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1: 네.
0: 또 ADR 상장할 때 롱텀 펀드라고 해서 장기 펀드들이 ADR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처럼 관심도 많구나. 이 지점을 오히려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뉴스가 소멸돼서 뭐 팔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 그래. 외국인들도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해서도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점을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뭐 삼성전자도 나스닥에 갈 것이냐 뭐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그거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근데 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0: 그러니까 계획은 했는데. 없겠죠. 그런데 아. 검토는 하겠죠.
1: 네.
0: 그건 너무 당연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사에 있어 보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장 제가 사장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ADR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야 그거 좀 검토해봐. 그거 한번 우리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마자 뭐 야 우리는 관심 없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1: 그렇죠.
0: 경영자는 없단 말이죠.
1: 네.
0: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숏감마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0: 그게 바로 단일 종목
1: 레버리지가 많이 나오던데.
0: 단일 종목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럴 필요는 없고.
1: 뭐 일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신다면은.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어떻게 ETF거든요. ETF 상품은 일종의 펀드죠.
1: 네.
0: 펀드가 구성됐는데 이 펀드는 이제 본주가 2% 오르면 목표 수익률은 4%가 돼야
1: 그렇죠.
0: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 고객들한테 4%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현물에서 2%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2%가 또 남지 않습니까?
1: 네.
0: 그 2%를 선물 시장에서 또 사야 돼요. 그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배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건 오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빠질 때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이 본주가 2% 빠지면 그러면 여기서 목표 수익률이 마이너스 4%가 돼버린다.
1: 네.
0: 그러면은 주식을 한번 파는 것과 동시에 더 팔아야 되거든요. 두 배를. 그러면서 나타나는 시장의 과잉, 예를 들어서 매도 물량. 그걸 이제 일종의 숏감마라고 하는 거고
1: 네.
0: 그런 과정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오히려 본주가 또 파니까 더 파니까 본주가 더 빠지고 더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단어가요?
0: 그걸 안다고 해서 투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물론 뭐 상식 차원에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두 배로 판대더라고요.

0: 된다. 살 때는 두 배 사고 오를 때는 빠질 때는 두 배 팔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1: 레버리지 ETF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0: 똑같습니다.
1: 되겠네요.
0: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상품이다. 라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 네.
0: 이 변동성을 볼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위만 보면 마치 내가 돈을 벌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하다. 내가 네.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자꾸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 그리고 이런 시장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투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자꾸 남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접근하는 네, 순간 네. 목표가 자꾸 돈 벌어야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돈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보수적으로.
1: 네.
0: 그러면 이런 상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도입된 지 뭐 얼마 안 돼서 초기인데다가 최근에 그런 이 변동성 시장을 겪으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좀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보는데 투자자들이.
0: 맞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양한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금감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당연히 규제를 강화하고 이 상품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다.
1: 없앨 수는 없는 걸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0: 전 왜 없앨 수 없죠? 생겨난 건요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1: 없앨 수도 있다.
0: 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만들어낸 거거든요.
1: 만들어 또 시장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 불만보다 이익이 더 크잖아요.
1: 없앴을 때 이익이.
0: 네. 이걸 항상 경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만족시키는 정책이나 대안이 나올 수 있나요?
1: 그러면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역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만 보니까
1: 네.
0: 이 문제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어졌을 때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더 이익이 많은 걸 봐야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고 또 수많은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겪지 않게 되고 또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 그러면 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그러면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000만 원 뭐 몇 네.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 규제를 강화시켜서 뭐 2,000만 원 3,000만 원 교육 시간을 더 늘리고 그런 게 맥혀들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시장은 피드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하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탁금을 올리고 뭐 거래 횟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은 예상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정책으로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한테 하시지 말고 정책 입안자들한테 하셔야 돼요.
0: 어떻게 안 만나주셔.
1: 안 만나줘요? 이광수 교수님 충분히 만나주실 것 같은데. 네. 친하시잖아요. 저쪽에 높으신 분들이랑. 아, 솔직히 얘기해줘요.
0: 아니다.
1: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실적보다는 뭐 정치나 지역이나 또 SNS 이슈로 움직이는 그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유네컨님 그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적어졌어요.
1: 그렇습니까?
0: 그러면
1: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졌다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예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오르고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고 뭐 정치 테마주 뭐 개발 테마주 이런 것들이 네, 네. 의외로 그렇게 잘 안 움직입니다.
1: 아.
0: 최근에도 보면 예를 들어보면
1: 네.
0: 이제는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뭐 대규모입니다. 4천조 원이 들어가고
1: 그러니까요.
0: 네, 엄청나죠. 보통 이런 테마가 붙으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1: 네.
0: 전라도의 건설 회사가 10배는 올랐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3배 오르고 떨어지더라고요.
1: 3배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예전 같으면 10배가 올랐어야 된다고요. 그만큼 막 수급이 쏠리고 테마로 막 사람들이 몰려

0: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그런 것에 대한 야 이렇게 실적 좋은 회사도 주가가 이렇게 싼데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 테마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을 사 투자자들이 좀 더 변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봐요. 이번 뭐 지방선거 이럴 때요 정치 테마도 안 올랐습니다.
1: 안 올랐습니까?
0: 맞아요. 흥미롭죠. 과거에는요 정치 테마도 어느 것도 오른 줄 아세요? 뭐냐면 심지어 옆 동네 살았대요. 그런 주식이 10배가 올라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없었어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그런 거
1: 그래도 여전히 또 이런 부분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0: 있긴 해요.
1: 조심하셔라 좀. 뭐
0: 조심하셔야죠.
1: 한 말씀 드린다면요.
0: 조심하죠. 무조건 하지 않는다. 이게 조심한다는 말도 필요 없고 관심을 아예 갖지 말자.
1: 관심을 갖지 말자.
0: 예, 예, 아예.
1: 자 이제 뭐 7월도 중반이 지나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 주도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0: 시장이 계속 견고하게 움직였으면 주도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승률로 보면. 그런데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고 떨어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가가 반도체주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더 싸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반도체주가 실적이 더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안 되겠습니까?
1: 그 주변의 그 소부장들로 좀 확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0: 저는 천천히 보셔도 되겠다.
1: 천천히. 네. 어쨌건 주도는 반도체
0: 맞습니다. 주가 핵심주. 그래서 그 대형주들이 충분하게 오른 다음에 확산되는 거지. 지금은 그 대형주들이 오히려 빠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먼저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또 개인 투자자들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심리적인 고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맞아요.
1: 이럴 때 좀 우리 이광수 교수님께서 멘탈을 단단히 잡아라. 단디 잡아라. 라고 조언을 해 준다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1: 시장을 떠나지 말라.
0: 네. 시장이 남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내가 손실이 좀 크다고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꽝이다.
1: 주초에 푹 꺼졌을 때 또 개인 투자자들 많이 떠났다면서요. 팔고 떠났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시장이 계속 남아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1: 예.
0: 두 번째는 그렇게 남아 있으려면 나의 그 손실을 최대한 인지하고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커지면 시장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린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300만 원 이상으로 빠지는 건 난 도저히 감내가 안 돼. 여러 가지 능력상 뭐 내가
1: 30%?
0: 예, 예를 들면
1: 네.
0: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각자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거예요. 난 1,000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300만 원 손실이 나면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1: 네.
0: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러면 그 기준을 놓고 그 밑에 떨어지면 비중을 줄이십시오. 예를 들면 1,000만 원에서 50% 정도는 파는 거예요. 30%를 팔든지.
1: 네.
0: 그래서 각자 손실이 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야 시장이 남아 계실 수 있어요.
1: 네네.
0: 살아남아야 되니까.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럴 때 조금 더 멀리 생각하시고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일 움직이는 곡선이 직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멀리 봐야지.
1: 네.
0: 조금 더 한국의 기업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 좋아졌는데 좀 더 멀리 보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이게 결부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남아 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뢰를 갖고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 교수님 얘기 듣고 많이 위안이 되시고 또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처음에 유린구 앵커님 시작할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쌓아온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쌓아온 어떤 주식 투자의 관점 그리고 그런 어떤 주식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다.

0: 교수님 본인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1: 아, 저는
0: 너무 심각히 생각하고 답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니까
1: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애널리스트를 거의 20년 넘게 했고 네. 시장의 한복판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0: 기복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1: 엄청 좀 뭐 서브프라임 경험했고 코로나 경험했고 글로벌 뭐 유럽 재정 위기 뭐 여러 가지 다 경험하면서 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좀 축적이 돼 있어서 그래도 저는 좀 낫죠. 그런데 제가 이런 저의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너무 쉽게 얘기 드린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 정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경험이 많으면 새로운 그 경험이 똑같은 게 왔을 때 좀 무뎌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얘기 드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새로운 경험, 처음 맞아요.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꼭 명심해야 될 건 시장에 남아 계셔라.
0: 네.
1: 계셔야 된다. 떠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열기가 훅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기 좀 식히고 볼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로버트 플렉이 부릅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0: 자, 로버타 플렉이 부른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어떠셨습니까?
1: Killing Me? 주식 시장이 오버랩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0: 아 근데 노래가 좋아서 마음
1: 좋긴 합니다.
0: 네, 저 가라앉히고 다시.
1: 알겠습니다.
0: 아 이번에 또 다른 힘든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아 요즘 특히 관심이 또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대책 슈퍼 위크로 이번 주를 정하고 뭐 각 분야별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기재부 주최한 토론회 참석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어떤 이야기들 하셨어요?
1: 일단 7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왜냐하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개편안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야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니까 일정을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 세제를 특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운영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오갔고요. 그중에서 핵심은 이제 보유세죠.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0: 네.
1: 보유세를 어떻게 개편하고 또 어떻게 해야 시장의 공정이라든가 안정을 이끌 건가. 그게 이제 핵심 주제였습니다.
0: 네. 이제 사흘 동안 열렸던 각 분야별 토론 내용을 추려서 이제 다음 주에 23일 날
1: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0: 네. 대통령 네. 주재 종합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도 초대받으셨어요?
1: 아, 그거는 아직 노코멘트입니다.
0: 보통 노코멘트는 초대를 받으면 노코멘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안 나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왜 다른 정부하고 다르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까?
0: 네.
1: 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이 민생하고 연결돼서 여론과 민심을 듣겠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토론회에서 가감 없이 뭐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정부가 그런 대책이나 세제를 잘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가 있기 전에 SNS에서 올렸습니다.
0: 네.
1: 이번 토론회 핵심은 세제다. 그래서 보유세와 그리고 이 세제를 통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이끌 건가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건데 개인적인 바람은 많은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게 좀 문제였다고 보냐면 이런 정책이나 뭐 세제를 만들어질 때 두 축이 주도를 해왔어요.
0: 네.
1: 하나는 뭐냐면 관료의 축. 뭐 당연하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0: 네네.
1: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축.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국민의 민생과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이 잘 안 됐다고 전 평가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무주택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서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세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면 좋을 텐데 이제 7월 말 그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또 열리는 토론회잖아요.
1: 네.
0: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1: 그건 전혀 제가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일단 보유세는 강화돼야 된다.
0: 보유세는 강화돼야 된다.
1: 네. 그리고 거래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도 전 괜찮겠다. 영구적인 완화가 아니라
0: 네.
1: 그래서 시장을 좀 잘 정책대로 아니면 이끌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0: 네.
1: 뭐 여기서 너무 시간이 뭐 길지는 않으니까 저는 특히 보유세 인상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정상적인 보유세가 잘 매겨져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진적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예요. 이상하게.
0: 네.
1: 그래서 그런 역진적 구조를 좀 벗어나서 특히 초고가 아파트 에 대해서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향성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이 대통령께서 초고가 아파트는
1: 맞아요.
0: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1: 맞아요.
0: 물어보셨던데
1: 맞아요.
0: 이광수 교수가 생각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그 가격 은 얼마입니까? 얼마가 초고가 아파트입니까?
1: 저는 실거래가로 50억 원을
0: 50억 원
1: 얘기하고 있거든요.
0: 네, 국무회의에서는 뭐 답변들 보니까 뭐 30억, 20억 뭐 그런 얘기들
1: 맞습니다.
0: 있었던 것
1: 같아요. 근데 그 초고가 아파트를 주장한 게 제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제로 검토할 때 약간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0: 네.
1: 왜냐면 특정한 아파트에 대해서 세율을 올린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논란
0: 특정한 아파트라는 건 무슨
1: 가격대로
0: 의미입니까? 가격대로
1: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주장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역진적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 공정하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갈아타고 하면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초고가 아파트로 가는 거거든요.
0: 그러네요.
1: 이 목표를 갖고 내가 계속 이사하는 거예요.
0: 영혼을 태웠어.
1: 네. 1주택을 유지하면서. 네. 1주택은 비과세를 받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 시장이 혼란스러운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초고가 아파트가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럼 내가 지향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안정화에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공정성과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되는 건 전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게 실효세를 올리는 게 된다. 그래서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최소한 50억 원 실거래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한 2만 명 정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 실효세율 1% 이상으로만 돼도 확실한 신호는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0: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가실 것 같은데?
1: 아니요.
0: 만약 명단에 없으면요. 좀 초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수 교수님. 역대 정부에서 이제 세금 올리면 집값도 뛰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월 말 세제 개편한 이후에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세금을 올렸는데도 집값이 올랐을까요?
0: 네. 그건 뭐가 먼저입니까?
1: 그건 뭐냐면 세금의 구조가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세금의 문제가 구조.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 수요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담을 안 느껴요.
0: 네.
1: 그게 첫 번째 문제.
0: 네.
1: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세금을 믿지 않았어요.
0: 세금을 믿지 않았다?
1: 네. 그건 조금 있으면 없애겠지. 낮춰주겠지.
0: 네.
1: 왜냐면 그래왔으니까.
0: 그게 이제 정권마다 좀
1: 맞습니다.
0: 바뀌었으니까.
1: 그 자기 예언이 계속 실현돼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도 바로 종부세율이 낮아집니다.
0: 네.
1: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누가 이 세금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2, 3년 누면 낮아지고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였거든요. 세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0: 네.
1: 그래서 세금이 보유세가 세율이 올라가고
0: 네.
1: 부담을 느낄 정도로 투자자들이 투기를 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신뢰를 갖는 순간.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순간 이거는 제대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세금을 보유세를 올리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서
0: 네.
1: 수요가 준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였지 세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하게 결과만 보고 근원을 공격하는 거죠. 세금의 문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건 틀렸다.
0: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감 기다리면 버티면은 또 상황은 전처럼 가겠지라는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를 또 개편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2년 동안 유예를 하거나 2년 동안 뭐 시장을 지켜보면서 뭐 적용하겠다 이러면 말짱 꽝인 거예요. 2년 지나면 또 다음 정부 얘기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항상 이런 식이에요.
0: 23일 날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제가 지켜볼 거예요.
1: 지금 왜 자꾸
0: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1: 정책입니다.
0: 정책이.
1: 네, 결국 정책이 어떻게 이번에 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겠죠.
0: 지금 지선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뭐 이제 주로 서울 수도권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인 것 같더라고요.
1: 있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하반기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결국은 이게 또 부동산 세제 나온 이후의 문제겠지만.
1: 그렇죠. 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독특하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보면 단순하게 하나였어요. 어쩌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0: 네.
1: 그거를 유예했던 걸 그냥 없애주겠다. 이런 단순한 거였는데 갑자기 강남 아파트가 막 수억 원씩 빠지지 않습니까?
0: 실제로 매물도 많이 나왔고요.
1: 엄청났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정책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0: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되게 그 사인을 줘야 되겠네요.
1: 근데 지금까지 정책이 없었어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없어요.
0: 아 그런가요?
1: 들어보셨어요?
0: 어
1: 대책만 있었어요.
0: 아 그러네요.
1: 정책과 대책은 달라요. 대책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 거거든요.
0: 네.
1: 가격이 막 올라. 그러니까 갑자기 대출 규제해. 이건 대책이었어요.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있었습니다.
0: 네.
1: 이번이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죠.
0: 그러니까 잘해야겠네요. 이번 그렇죠. 정책이.
1: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재명 정부 1주년 뭐 부동산 정책 평가 이런 세미나 엄청 참여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가서 공의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다.
0: 네.
1: 정책이 없었는데 무슨 평가를 하냐.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공약도 없었어요.
0: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진짜.
1: 네.
0: 예. 최근에 이제 또 은행권에서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1: 그거는 그 일단 은행의 특수한 상황인데 은행이 네. 너무 대출을 많이 나가서 대출 한도에 걸려서 지금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0: 이게 또 저 그 비투 주식으로 또 비투하시는 분들하고도 맞아요.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일부 시중은행의 모습인데
0: 네.
1: 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또 시행했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다라는 얘기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 어쨌든 아까도 뭐 잠깐 제가 얘기해 드렸나 이렇게 무주택자를 중심해서 조급한 마음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급한 마음에 또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정책이 잘 설계되고 빨리 나와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 근데 이제 기회를 노려서 이번에 내 주택을 마련해보자 했던 분들한테는 이 대출이 확 줄게 되면서 그 기회마저 놓치게 집값은 자꾸 이렇게 나랑은 멀어져가고 전세도 없다고 하니까
1: 그래서 그게 같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하려면
0: 네.
1: 그죠? 그러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
0: 네.
1: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0: 네.
1: 대출 규제하는데 나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했는데 딱 보니까 정책이 잘 설계돼서 내가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 조금 받아도 집 살 것 같은데 아니면 공급이 잘 이루어져서 나 나중에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대출 안 해주는 데서 불만이 생겨납니까? 안 생겨나잖아요.
0: 네. 그 집값은 떨어지는 겁니까?
1: 말씀드렸죠. 뭐냐면 저는 정책에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 있다. 크다. 생각합니다.
0: 네.
1: 아.
0: 전세 문제는 어떻게 하죠?
1: 전세 문제는 시간이 좀 그러는데. 필요해요. 입주 물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 이게 단기간에 안정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네.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0: 네. 그래 뭐
1: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전세 가격 상승이 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이제 큰 문제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하는가 문제입니다.
0: 네. 전월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 근원적으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0: 공급 부족?
1: 네. 입주 물량 단기적으로 네. 보면 그만큼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거죠.
0: 네.
1: 물론 소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0: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1: 이제 공급을 막 증가시켜서 네. 이제 3년, 4년 후에는 풀어야죠.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
0: 공급이라는 게 뭐 우리가 공급하겠다 그래서 당장 후딱 뭐 1년 만에 공급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속도가 빠른 주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네.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공급을 늘려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예를 들면 신혼부부 네. 이런 그리고 임대주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공급을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면 그런 공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입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멸실이 생기잖아요.
0: 네.
1: 없어져요 아파트가 처음에. 그러면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자꾸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
0: 교수님의 시각 그렇다는 말씀.
1: 아니 그게 본질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하려면 아파트를 없애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가 더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또
1: 그건 나중인이잖아요. 근데 또 그 순 증가분이 크지도 않아요.
0: 네.
1: 근데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 문제인 거예요.
0: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뭐 이런 말이 무책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책도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무리하진 마시라. 뭐 엄청나게 대출을 일으켜서 사고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0: 네.
1: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신 뭐랄까요? 각자 또 상황이 달라서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정책이 나온 다음에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0: 중요한 시기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어쨌건 뭐 다음 주 대통령 주재 토론회나 7월 말 세제 개편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또큰 시기라서 이럴 때 자산 관리는 좀 어떻게 하셔라 조언을 해 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경우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0: 네.
1: 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0: 아무것도 하지 마라.
1: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0: 네.
1: 저는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 이 워렌 버핏이 계속 하는 얘기인데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0: 네.
1: 스트라이크 아웃은 없다.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0: 네.
1: 대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타석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을 볼거 아닙니까? 그 대신 아무 공이나 치지 말고 진짜 좋은 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투수가 지칠 때까지. 왜냐면 아웃이 없습니다.
0: 네.
1: 동전 계속 안 넣어도 돼요.
0: 출구는 있군요.
1: 네.
0: 아웃은 안 되는 거니까
1: 네.
0: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 좋은 공이 올
1: 진짜
0: 것이고
1: 내가 마음에 드는
0: 타이밍은
1: 공이 와요. 그때 배트를 휘두른 거죠.
0: 딱 공세계의 기회만 있는 것은
1: 절대
0: 아니다.
1: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동전 하나 넣고 10개 오는 게임도 아니다.
0: 네. 그 말씀이 훨씬 위로가 되는데요.
1: 네. 그 대신 또 말씀드리잖아요. 벤치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렇다고 그래서 아 쉬어야지.
0: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1: 일단
0: 있으라는 말이
1: 배트를 들고
0: 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쉬시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1: 이렇게
0: 같아서 항상 그잘 지켜보시라 잘
1: 준비하시고
0: 이 준비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1: 갓 생각해 보시고 원래 세상의 모든 정보 보시면서
0: 알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광수 교수님도 만나실 수 있고 또 좋은 증시와 또 부동산 관련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광수 명지대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끝곡으로 산울림의 아니벌써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충북과 경북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그 밖에 충청도와 경상도, 제주도로 확대되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 라는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먼저 오늘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5에서 최고 60mm가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연휴를 맞아 산간 계곡으로 휴가를 떠난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강릉, 광주, 제주 31도, 대전, 부산 30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입장을 바꿔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20년 대선 중국 개입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0: 이란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엿새째 이어갔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헌절 연휴 사흘 내내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 충청 이남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오후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다가오면서 비는 오늘 밤 사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대기 하층의 수증기가 강하게 모여드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 곳곳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까지 내다봤습니다. 취약 시간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극한 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 주변의 계곡이나 하천은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접근을 피하고 야영은 금물입니다. 이미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지 주변에선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다시 강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충청과 강원,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쏟겠습니다. KBS 뉴스 이세웅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오늘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2: 네,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성수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여야 정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조 의장은 경축사에서 내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안의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직속위원회와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12.3 계엄 해제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말했는데요. 북한에는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0: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제헌절 경축식에는 참석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원구성의 시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오후까지도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에 본래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경축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밝혔습니다. 또 제헌절 정신에 맞게 앞으로 이어질 원구성 협상에서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존중이 우선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조 의장을 비롯한 여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은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장외투쟁을 이어갑니다.
0: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2: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피선거권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강준현 수상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참변 표결 결과 예외 적용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는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고 박지원 최고위원도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두 사람이 민주당 당규상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송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뒤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혐의 복역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후보 자격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이란 관련 새로운 제안 등은 없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당시 대규모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 확보했다는 미 기밀 정보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확보한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도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함께 북한 등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한 평가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부정투표 방지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실시간 검증에 나선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입수했다는 유권자 파일은 이미 공개된 기록이라며 실제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25분 동안 진행된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대이란 전쟁 재개나 협상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0: 미군은 이란을 엿새째 공격했고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6일 이란에 대한 엿새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이날 오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남부 요충지들이 잇따라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슘섬 일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인근도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기반시설이 추가로 타격받을 경우 중동 내 모든 인프라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선이 홍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자국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 친이란 예메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년 넘게 억류했던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를 이란의 선의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협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품 투자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당시 교육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기초자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상품 구조상 운용사들이 주가가 오를 땐 더 사고 내릴 땐 더 팔아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몰리면 주가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높여 이런 상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1천만 원인 예탁금 기준은 3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기존엔 예탁금으로 증권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거래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 단위로 늘립니다. 현재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모두 16개. 정부는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기존 상품의 광고나 마케팅도 금지됐습니다. 이러면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 교육 시간을 늘리고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시장 변동성 완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내놨습니다. 한국 유학생 등 12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내놨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각 16일 학생 비자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국제 학생 120만 명 이상으로 한국 유학생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0: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체류 연장 여부를 고려해 학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계에선 비자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 학업과 연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북미 대륙 5대호 인근에서 일어난 산불로 이 일대 대기질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연기는 1000km 이상 날아가 뉴욕 등 미국 동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2: 현재 캐나다에선 8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240만 헥타르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100건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인데 특히 5대호 인근의 산불이 문제입니다. 산불 연기로 캐나다 토론토는 도시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대기오염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10으로 예보했고 월드컵 야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연기는 1000km 넘게 떨어진 뉴저지와 뉴욕 등 미국 동부의 공기질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9일 뉴저지에서 열릴 월드컵 결승전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마저 취소됐던 2023년만큼 심각하진 않고 토요일인 18일엔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동부는 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견디기 힘든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김희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오늘 낮 12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 4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사이 31km 구간이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터널 안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했고 이 가운데 SUV 승용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1시 반쯤 완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 등 탑승자 16명이 모두 대피했고 1차 수색 결과 사고 차량 2배 차량은 터널 안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사이 31km 구간 진입을 통제하고 이미 진입한 차량들을 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자신도 모른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에서 최근 주가 조정은 성장성이 꺾였다기보다 앞서 너무 빠르게 오른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과정일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AI가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보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도 조언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현대모비스와 퀄컴 등 주요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과 차량용 메모리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 고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현대모비스와 삼성전자의 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비롯해 퀄컴과 비스테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차량 플랫폼에 필요한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장기간 공급받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앞으로 1년 안에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을 다른 인공지능 업체에 개방하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업체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구글에 내년 1월까지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에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것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한 정부가 다음 달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공청회가 열리면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설득도 과제입니다. 앞서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0: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권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군사 방위산업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대해 한미일 등 훈련 참가국을 비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경남에 최대 60mm, 호남과 경북에 5에서 50mm, 제주도에 5에서 30mm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오늘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입니다. 1950년에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는데요. 그러다가 18년 만인 오늘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력에 붉은 글씨로 표시가 안 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요. 뭐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날도 당연히 근무하는 줄 알고 특근을 신청했다느니 증시가 쉬는 날인 줄도 모르고 매도했다가 곤란해졌다는 사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오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는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라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 또 공포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데요.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태극기를 마땅히 개양해야 하지만 주택가는 물론이고 거리에서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는 이걸로 드리죠. 7월 17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이건 뭐 초성 힌트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지읒, 히읗. 지읒입니다. 지읒, 히읗, 지읒. 자, 정답과 함께 정말 오늘이 공휴일인 줄 알고는 계셨는지 또 이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그런 의견들 받아보고 싶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또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휴일 교통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제연절이자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아침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더위를 피해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은 가운데 오전 1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는 차량 넉 대가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 일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대관령 나들목에서 차량들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경강로 등의 정체 역시 매우 심한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정체는 호법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사이와 여주분기점 부근,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문막에서 만종분기점 사이와 또 원주분기점에서 새마을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도 횡성휴게소에서 둔내 사이와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봉평터널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는데 이 사이 둔내터널 부근 2차

0: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로는 우회를 시키고 있는 대관령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문경 세제 일대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1: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어 산사태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어제 KBS 뉴스에 출연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국영 매체가 밤사이 이란의 공항과 철도, 교량 등 민간 시설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를 향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국의 전력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3: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4: 네, 흔히 우리가 오제 국경이라면 3.1절, 그리고 오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꼽죠. 이 가운데 유일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만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이제 다시 빨간 날이 된 건데요. 그동안 뭐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국경일인데 왜 쉬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매년 제기되어 왔고요. 올해 2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했는데요. 또 이날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대상에도 포함됐다고 해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자, 오늘 문제 7월 17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였는데요. 정답과 함께 오늘이 공휴일인 줄 알고 계셨는지 또 오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그런 의견들 보내주셔서 부탁드렸죠.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끝번호 7522번 쓰시는 분, 저도 오늘 출근했어요. 라고만 이렇게 달랑 보내주셨는데 이게 오늘이 공휴일인 줄 모르고 출근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혹은 뭐 저같이 이렇게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셨다는 얘기신지 이것만으로는 잘 가늠이 안 되네요. 7369님. 이날이 아들 생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기에 옮겨서 앓고 있네요. 아이고 저런. 미안한 마음에 토종딸기로 아빠표 백숙 직접 끓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야, 이거 먹고 든든하게 몸보신하고 빨리 아드님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은 저는 오늘이 공휴일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출근해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에어컨 켜고 있기는 조금 그렇고 뭔가 좀 이제 시원한 사무실을 찾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883님은 저희 부모님은 한결같습니다. 50년째 국경일에 항상 태극기 달고 관리하십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이것 또한 나라 사랑이겠죠? 존경스럽습니다. 주변에서 태극기 한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아파트에도 보면 이렇게 창밖으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극기가 국경일에 개양되어 있는 거 참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0128님, 오늘이 다시 공휴일이 된 첫 해라. 사전 제작한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고. 제 주위에도 오늘 출근한 친구가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뭐 한두 분이 아니실 것도 같습니다. 네. 출근하셔서 아차 이게 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예, 약간 하나의 또 에피소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연결해서 들어보죠. 오늘 먼저 멀리 제주로 갑니다. 김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네,
4: 제주는 지금 날씨 어떤가요?
5: 네, 제주도 무척 덥습니다. 현재 구름이 많아서 볕은 덜하지만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제주 전 지역의 기온 29에서 32도를 보입니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의 폭염주의보, 제주시 북부 동부의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서 5에서 10mm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늘길과 바닷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제주공항엔 한라산을 돌아 들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풍향 차이가 생기면서 급변풍이 발생하고 있고요. 해상에는 1에서 2m 약간 높은 물결이 일고 바다 안개가 짙게 끼면서 출항 시각 변경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정보들 미리미리 확인하셔야겠네요. 자, 오늘 제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농어촌 유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데요. 교실 안팎을 넘나들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학교 규모가 비교적 작은 만큼 학생 개개인에게 더욱 세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자연과 문화, 마을이 모두 배움의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네.
5: 제주 역시 청정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 학교들이 있어서요.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이곳 제주를 찾아 일정 기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주시 구좌읍 한동초등학교를 찾았는데요. 농어촌 유학 특색 프로그램으로 제주바다 에코탐험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만나고 왔습니다.
4: 네. 오, 바다 에코탐험대라.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죠?
5: 네,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4월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해양 생태와 바다 생물을 배우는 체험학습을 진행했고요. 6월부터 매주 주말 직접 파도를 타며 제주의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서핑 프로그램. 그리고 제주의 전통 어로 문화인 고막낚시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네.
5: 농어촌 유학학생은 물론 재학생, 학부모까지 모두 함께 참여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인데요. 지난 토요일 월정리해수욕장에서 바다 에코탐험대 서핑 프로그램 서프라이즈가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6: 자, 얘들아 오늘 파도가 높지?
7: 네.
6: 밖에서 볼 때랑 안에 아까 바다에 들어가니까 어때? 파도가 굉장히 세, 그렇지?
7: 네.
6: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바다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야. 지시대로 잘 따라야 사고가 안 나.
7: 네.
6: 이제부터 선생님이 보드를 지정을 해줄 거야. 그 보드에 여러분들이 리시를 착용하고 보드 옆에 서 있으면 돼.
7: 네.
6: 자, 다시 잡고 엎드려봐요. 자, 준비. 자, 하나, 푸시, 둘, 셋. 자세 잡고 일어나요. 자, 일어나서 앞에 보고 무릎, 오케이.
7: 보드 두 손으로 이렇게 잡을 거야. 여기 코 부분이 바다로 가게 해야 돼. 바다를 향하게 갈 거야. 좋아, 가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4: 네, 뭐 여름 제주 바다 하면 이 서핑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아주 제주를 제대로 즐기고 있네요.
5: 네, 맞습니다. 19가구 27명의 농어촌 유학생과 재학생이 참여했는데요. 이미 5번째 수업이라 학생들도 제법 서퍼다운 모습이 있었고요.
4: 네.
5: 본인 키보다도 훨씬 큰 보드를 끌며 바다에 들어가고 강사의 지도 아래 벌떡 일어나서 파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4: 재밌겠네요.
5: 네, 이 타지의 학교와 제주의 학교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차이점이 많다는데요. 농어촌 유학 중인 학생들 직접 만나보시죠.
8: 어디서 왔어요?
9: 서울 성동구 숭신초요. 1학기 시작할 때 농촌 유학을 왔어요.
8: 서울에 있는 학교와 이렇게 제주에 있는 한농초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9: 서울 학교는 체험학습을 안 간 데도 많은데 여기는 무료로 많이 갔다 오니까 더 좋아요.
8: 오늘 이렇게 서핑도 했는데 원래 서핑할 줄 알았어요?
9: 아니요. 제주도에 바다가 있어서 특별히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파도가 센데 한 개라도 넘어서 뿌듯했어요.
10: 저는 한동초등학교 5학년 김지율입니다.
8: 어디서 왔어요?
10: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왔어요. 학생 수가 적어서 친구들이랑도 더 많이 친해지고 바다도 가까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오늘 서핑을 배웠잖아요.
10: 네.
8: 원래 서핑 할 줄 알았어요?
10: 아니요. 하기 전엔 약간 무섭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파도 위에 서는 것도 쉽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소심하고 활발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되게 성격이 정반대가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너무 활기차가지고.
8: 그럼 지금 학교 좋아요?
10: 네.
11: 서울 금천구에서 왔어요. 원래 학교는 서울에 있던 학교는 그냥 주구장창 공부만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학교는 태어나서도 되게 자주 가고 프로그램도 되게 자주 해서 좋아요. 원래 서핑 할 줄 몰랐는데 제주도 와서 배우니까 서핑에 대한 구조를 되게 알게 돼서 좋았어요. 오늘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일어났는데 이제 파도 이기는 데만 엄청 시간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4: 예, 참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 서울의 학교와 제주의 학교가 이렇게 다르네요. 무엇보다 이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참 좋아하시겠어요.
5: 그렇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제주 학교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 네.
5: 농어촌 유학을 선택해 제주를 찾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주 시내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을 결정한 학부모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도시를 떠나 농어촌 유학을 택했는지,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들어보시죠.
12: 도시의 학교 생활과 비교했을 때 만족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13: 저희가 이제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1,500명 되는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아이가 이 안에서 소수인 거를 자기도 깨닫고 어떤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미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미술학원을 아무리 보낸다고 해도 이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만큼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건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주도다.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제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모내기를 직접 해요. 그래서 뭐 떡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고 그런 모든 체험들 그리고 이 마을과 하는 소통들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단단한 아이에게 뿌리와 씨앗이 되어서 큰 어른이 될까 너무 기대됩니다.
14: 딸, 아들, 자녀 두 명과 함께 그 서울 강동구에서 왔습니다. 오늘 왔던 서핑 체험도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좀 과밀인 학급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이 맞춤형으로 케어를 못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학생 수도 작고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이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로 잡고 왔는데 이제 아이들과 엄마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더 연장을 할 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15: 원래 저는 한동 주민이에요. 결혼하면서 제주시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살다가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모자라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제 아들 데리고 왔어요. 프로그램 봤을 때도 타 학교에 비해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몬소 체험으로 자연을 공감하면서 그 자연을 흡수하는 그런 게 애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4: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경쟁보다는 경험을 또 학원보다는 자연을 선택한 셈이잖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5: 네, 맞습니다. 도시에서는 학교 후에 학원을 오가면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기 바빴던 아이들이었다는데요.
4: 네.
5: 이곳에선 학교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주 자연 자체가 배움터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4: 네.
5: 이 부모가 정해주는 하루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다음엔 저것도 해볼래요 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뿌듯했다고 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제주에서의 시간, 학교의 노력도 컸는데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동초등학교 고현아 교감 선생님께 들어봤습니다.
16: 제주의 청정 자연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차에 농어촌 유학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춰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자연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도 함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네, 이 교육 의도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잘 전해진 듯 싶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5: 네, 한동초등학교는 서핑 프로그램에 이어서 제주의 전통 어로 문화를 체험하는 고막낚시 프로그램도 7월 말에 더 이어간다고 하고요.
4: 네.
5: 이 학기에도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제주에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다양한 농어촌 유학학교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 누리집에서 모집 인원과 지원 내용, 또 학교 특색 과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육 환경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주 농어촌 유학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제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겸주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안동입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4: 안동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17: 네,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도 흐린 가운데 오후 6시부터는 다시 경북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현재 기온 30도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4: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7: 네. 지방의 농촌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곳곳에 방

0: 유치된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도 예외가 아닌데요.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영양군은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되는 소도시입니다.
1: 네.
0: 그런 가운데 이반면에 위치한 연당리 마을은 마을 재생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활기가 돌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오, 아주 특단 중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연당리 마을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연당리 마을은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는 마을이란 뜻인데요. 동네 정씨 집성촌으로 400년의 역사가 묻어나는 곳입니다. 이 집들의 외벽은 황토벽 등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광해군 5년에 지어진 서석지라는 국가유산이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딱 연꽃이 핀 시기라 마을 이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수령이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 또한 이 마을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마을 또한 인구 감소로 30 가구가 조금 넘고 마을 인구를 모두 합해도 5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 9곳을 고쳐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마을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면서 방문객이 1년에 2만 5천 명이나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선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마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당리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정준영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이 연당리 마을인데요. 여기 빈집 9동이 새롭게 바뀌었다면서요.
2: 네, 외부에 알려지기 전부터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 6년간에 일궈온 이 마을 어떻게 좀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2: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네.
2: 예, 이 연당리 카페는 2022년도에 처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서 이제 그전부터 이제 빈집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청년들이 여기서 카페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와서 집 두 채를 소개를 해주고 이제 임대를 해줬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주민들 간의 의견도 조율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3: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 제일 시간을 끌었던 부분은 시골들의 다들 똑같은 문제점일 텐데 집주인하고 땅주인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한 집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조율하는 과정이 제일 길고 힘들었고 집 고칠 때 땅주인이 반대하면 고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둘 다 동의를 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또 임대료를 또 양쪽이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하고 땅주인을 맞춰서
3: 예. 여기를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했네요.
2: 네.
3: 그렇게 해서 이제 2022년도에 영당님 카페가 먼저 이제 문을 열었고요.
2: 네네. 네. 여기에 문을 열어서 장사가 시작을 할 때쯤 되니까 또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나는 식당 하고 싶다, 나는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매칭된 것들이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운영 중인 게 있고요. 빈집들을 고쳐서 집주인이 그냥 쓰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주민들이나 집주인들은 빈집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꾸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을 할 때 마을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 집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을 입구에서부터 지금 동선을 맞춰가고 있는 중인데 마을 입구의 주차장에서부터 인도를 이제서야 만드는 중입니다.
3: 네.
2: 보통 마을 개발 사업하면 길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게 시작인데 저희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길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 요즘 사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3: 네.
1: 실제로 이 연당리 마을이 중앙정부가 주목할 만큼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마을의 성공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부처가 지난달 이 마을을 다녀가면서 이곳을 농촌 빈집 재생 우수 사례로 주목했고요. 현장에서 정준영 위원장과 카페 운영자 등을 만나 간담회를 통해 농촌 빈집 정책 을 또 확산시키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정 위원장은 올해 방치된 빈집은 여름철엔 풀과 해충 또 겨울철엔 위험요소와 경관훼손의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빈집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나 책임을 부여하거나 이 마을 차원의 관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빈집이라는 게 골칫거리가 아닌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귀촌한 청년이라고 잠깐 소개했는데 그 첫 시작이 마을에 차린 카페였다면서요.
0: 네. 기존의 한옥의 멋을 유지한 채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요소를 잘 찾아냈는데요.
1: 네.
0: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과 고즈넉함은 남겨둔 채 깨끗하게 세단장하면서 한옥의 운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도 지역색을 입혔는데 관련 이야기 연당님 카페 지기 허진수 대표를 통해 들어보시죠.
4: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8살에 귀촌해서 35살, 이제 7년차 영양인이 된 허진수라고 합니다.
3: 여기 연당마을에 연당님이 가장 먼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카페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좀 정착을 하게 됐어요?
4: 네, 정진영 위원장이 이제 당시에 이장이었는데 이제 이장님 소개로 이 공간을 알게 됐어요. 네, 맨 처음 보는 순간에는 사실 외관은 그대로지만 내부나 이제 여기 마당이나 이런 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살릴 수 있겠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컨셉을 잡을 때 제일 중요시했던 게 이 120년 된 고택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말자. 훼손시키지 않고 이 고택을 그대로 한번 살려보자로 리모델링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5,000명 정도 연간 이 정도는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영양군에 와서 관광지를 어디를 어디를 돌렸나 이런 통계조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4위를 차지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영양하면은 갈 만한 곳이 많이 없다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좀만 검색해보니까 이런 카페가 나오네 하면서 와보니까 쉬기 좋다. 영양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골이 떠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떠나신 분들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집, 과거에 내가 함께했던 그 문화들, 그리고 과거에 함께했던 광경들 그런 것들을 저희 연당님에 오시면 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마을 전체가 예전, 과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보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3: 카페도 메뉴도 네. 또 지역색을 많이 입혔다라고 들었습니다.
4: 지금 카페 메뉴가 많이 바뀌었어요. 최초에 저희가 시도했던 게 산나물 스콘하고 고추 스콘이었어요.
3: 딱 진짜 지역색이 나네요.
4: 네.
3: 스콘 안에 이렇게 산나물이 씹히는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3: 진짜요?
4: 네. 그리고 평가도 너무 좋았었어요. 고추 스콘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빨리 종료시켰던 게 신기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살리지 못한 품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새로 오픈하면서 제가 브런치 카페로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 사과를 저희가 한번 살려보자. 사과 피자라던가 아니면은 사과 에이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연당리 마을의 핵심은 시골집을 예쁘게 고쳤다가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이유를 만들었다라가 핵심입니다.
1: 그러네요.
0: 예쁜 한옥 카페와 조용한 마당, 지역의 디저트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사진 찍기 좋은 공간, 또 거기에 하루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까지 모두를 겸비한 곳이 바로 연당리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이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체험하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반응이 어떤가요?
0: 네, 우선 사과 피자를 자주 사러 온다는 한 주민은 카페와 여러 편의시설들이 하나둘 갖추어지면서 점점 마을이 생기를 되찾는 것 같다고 이 마을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기뻐하셨고요. 또 한 달째 장기 숙박 중이라던 한 이용객은 무공해 속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마을이라면서 관광객들이 오래 기간 체류해도 불편함 없이 조용함 속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하여간 뭐 기존에는 사실 이 폐허가 된 빈집을 철거하려고 해도 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는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얼마든지 마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여간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 정부가 주도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 의미가 큰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찾고 그걸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연당마을은 빈집 재생을 넘어 마을의 호텔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데요. 시골 마을의 생존 전략의 모범 사례 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정말 좋은 사례를 전해주셨어요. 안동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5: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1: 네, 이번 순서 고향 따라 맞다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음식 만나볼까요?
6: 아, 오늘은 부산의 음식을 소개할 건데요.
1: 아, 부산으로 갑니까?
6: 네, 부산에서 이 음식은 여름과 동어입니다.
1: 아하.
6: 이 음식을 파는 식당 앞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하면 여름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1: 감이 옵니다. 슬슬. 네.
6: 냉면의 사촌쯤 되는 이 음식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탄생한 생존의 음식이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음식 유산이기도 합니다.
1: 네.
6: 떠오르시죠?
1: 밀면.
6: 네. 그쵸? 오늘은 네. 피난민들의 지혜에서 시작된 음식 밀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아,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면 딱 생각나는 맛이죠.
6: 맞아요.
1: 그런데 네. 이 밀면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음식인가요? 앞서 네. 뭐 그 냉면 사촌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냉면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한 거죠.
6: 가장 큰 차이는요. 네. 냉면은 그 메밀이나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1: 네.
6: 밀면은 밀가루로 면을 뽑습니다.
1: 네. 아하.
6: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특히 밀면의 특징은 시원한 육수가 들어갔고요. 아주 시원한 육수가 들어가고요. 약간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장이 더해지고 또 부산 기후의 뭐 기후적인 특성과 부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냉면과는 또 다른 독특한 음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1: 네.
6: 부산은 또 항구도시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 모이는 고장이었고 또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의 음식 문화가 어우러졌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6: 네.
1: 그럼 이 밀면의 역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6: 사실 밀면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1: 그래요?
6: 역사가 불과 한 70여 년에 불과합니다.
1: 그래요?
6: 그러니까 밀면은 부산 토박이가 아닌 전쟁에 떠밀려 피난 내려온 이북 출신 신양민들이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1: 아, 그렇군요.
6: 네, 밀면의 서사는 1950년에서 시작이 돼요. 함경도 흑남항에서 흑남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1: 네.
6: 그래서 그 흑남항에서 출발한 배가 1950년 그 부산항에 6만여 명의 함경도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1: 네.
6: 근데 이 부산 북한 함경도 사람들은 척박한 산에서 자란 감자나 옥수수 전분으로 면을 뽑았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생선을 삭혀 만든 식혜를 고명으로 얹은 함흥냉면을 즐겨 먹거나 또 아니면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막국수를 즐겨 먹었어요.
1: 네.
6: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면서 이 국수의 형태가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일단 피난민들에 의해서 크게 날리는 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속초 아바이 마을과 뭐 서울 오장동 쪽에 가면 이 녹막국수는 평양냉면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약간 가급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는 형태의 지금의 함흥냉면의 형태로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잡고요.
1: 네.
6: 부산에 정착한 녹막국수는 전분 대신에 밀가루 면으로 면을 뽑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산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약간 다양한 양념과 다양한 육수를 넣으면서 오늘날의 밀면이 탄생을 했어요.
1: 네.
6: 그런데 이 밀면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설도 하나 있기는 한데요. 또 다른 설로는 경남 진주의 밀국수 냉면이 부산 밀면의 원조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 진주는 원래 멸치 국물을 낸 밀국수 냉면이 있었는데 1925년에 경남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진주의 밀국수 냉면이 부산으로 와서 부산 밀면으로 정착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어느 게 아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앞에 설이 조금 더 유력하다는 설들이 많긴 합니다.
1: 그렇군요.
6: 네.
1: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러면 그 함경도 지역의 대표적인 메뉴니 함흥냉면하고 이 녹막국수는 네.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6: 두 음식은 면의 자료와 그 재료와 조리 방식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1: 네.
6: 의미와 먹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요.
1: 아하.
6: 일단 함흥냉면은 딱 떠올리시기에 우리가 생각나는 그 모양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쫄깃한 면에다가 매콤한 양념을 넣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가자미나 명태 식혜들 올려서
1: 그렇죠,
6: 먹는 형태잖아요.
1: 그렇죠. 네.
6: 반면에 녹막국수는 어떤 특정 요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감자 녹말로 만든 국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네.
6: 함흥냉면의 더 큰 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감자 녹말을 녹마라고 부르거든요.
1: 그래서 녹막국수군요.
6: 네. 그래서 이 녹막국수는 냉면이 되기도 하고 비빔국수가 되기도 하고 국물국수가 되기도 해서 여러 형태의 음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요.
1: 네.
6: 즉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함흥냉면은 정확하게 양념과 고명 육수까지 포함된 완성된 음식이지만 녹막국수는 그 음식에 사용되는 면의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6: 그래서 녹막국수는 함흥냉면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녹막국수가 함흥냉면인 것은 아니에요. 네.
1: 이해가 이제 팍 됐습니다.
6: 네.
1: 결론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먹는 부산 밀면의 뿌리는
6: 네.
1: 이 함흥냉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6: 그렇죠. 예. 예. 부산 밀면은 일단 진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밀가루 냉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산 밀면은 또 음식 중에 드물게 어디서 어떻게 개발됐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1: 아, 그래요?
6: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식당인데요. 4대째 이어지고 있는데 1959년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내땡냉면을 처음 만들어 팔았다고 해요.
1: 네.
6: 당시에 이곳은 소망마을이라고 불렀는데 일제 강점기에 이 마을에 이제 일본으로 팔려가는 소들이 모였었대요. 네, 전쟁이 터지자 일본 사람들이 떠나고 피란민들이 이곳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죠.
1: 네.
6: 그러면서 여기에 피란민 정착촌이 만들어졌는데 이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내땡냉면 밀면의 원조라는 내땡냉면 그 일대 사장님이 밀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1: 네.
6: 사장님이 흥남 출신으로 1919년에 그러니까 북한 흥남리 내우리에 있는 데서 있는 뭐 동땡면옥에서 일을 하고 그걸 이제 받아온 기술로 부산에서 시작이 된 거죠.
1: 네.
6: 근데 원래 시작은 1953년에 냉면집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냉면만 팔다가 보니 재료 수급도 어렵고 메밀이라 많이 없잖아요.
1: 한계가 있었군요.
6: 그런데 한국전쟁 끝난 뒤에 밀가루 원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1: 네.
6: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값싸고 구하기 좋은 밀가루로 면을 뽑아 만들면서 밀가루 냉면의 시작이 된 거죠.
1: 네. 어쨌든 뭐 밀면의 역사가 70년 정도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6: 네.
1: 부산 가보면 아시겠지만 돼지국밥집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밀면집이 있잖아요.
6: 정말 많아요.
1: 어느 정도나 됩니까?
6: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600몇 곳이라고 하는데
1: 네.
6: 한 맛집 검색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부산의 밀면집은 총 632곳에 달한다고
1: 와,
6: 합니다.
1: 대단합니다.
6: 그래서
1: 네.
6: 부산 사람들한테 되게 우문이라고 하죠. 참 이런 질문을 하지 하는 게 있는데
1: 어디가 좀 맛있냐?
6: 맞아요. 어디 밀면집이 맛있냐 물어보면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저 또 쳐다봐요. 그런 희한한 질문을 왜 하지? 이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밀면이란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먹지. 왜냐하면 곳곳에 너무 많으니까요.
1: 그렇군요.
6: 일부러 찾아가서 멀리 가서 찾아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시로 즐기는 음식 밀면이에요. 네. 예.
1: 근데 이렇게 많은 밀면집이 생긴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그 밀면만의 분명한 맛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6: 일단 밀면은 생각하는 순간 저는 이미 약 칩에 쫙 고이거든요. 그 밀면은 사실 냉면보다 호불호가 덜한 음식이긴 해요.
1: 네.
6: 일단 달짝지근하고 쫄깃쫄깃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다 들어 있어요. 또 다양한 채소와 뭐 사골 육수, 한약재 육수들이 또 그 국물의 깊이도 되게 좋죠. 거기에다가 깊고 진한 국물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육향과 한약재 향과 그리고 대부분이 살얼음이 동동동 떠다니거든요. 네, 그 살얼음을 살살 캐치고서 면가락을 쫙 들면 정말 쫄깃하면서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그 씹는 맛이 여간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비빔밀면 같은 경우에는
1: 네.
6: 부산 사람들의 성정처럼 벌건 고춧가루에 마늘 양파 듬뿍 넣어가지고 화끈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약간 이열치러 음식으로도 굉장히 좋죠.
1: 굉장히 막 부산을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6: 먹고
1: 듭니다.
6: 먹고 싶네요. 저도.
1: 그런데
6: 네.
1: 그 냉면집 육수에서는 그 한약재 맛이 나는 곳이 없는데 사실.
6: 네, 네.
1: 밀면집 쪽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한약재 맛이 나는 곳들이 꽤 있어요.
6: 맞아요.
1: 네.
6: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곳들이 이제 한약재를 나는 곳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었대요. 냉면에서는 사실 메밀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1: 네.
6: 그 당시 원조받던 밀가루로 만드는 그 면의 품질에서는 향도 좋지 않고 면의 질도 약간 좋지 않았다고 해요.
1: 그랬군요.
6: 그래서 약간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 육수에다가 불어 약간 그런 불편한 맛들을 지우기 위해서 한약재를 넣으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약재 육수를 쓰는 밀면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 그렇군요.
6: 네.
1: 자 이제 뭐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 네.
1: 여름에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6: 네.
1: 밀면 먹으면 더위를 이기는 데도 도움이 좀 됩니까?
6: 사실 밀면 자체가 몸의 온도 자체를 직접 낮춰주는 건 아니지만
1: 네.
6: 약간 차갑지만 시원하게 차갑고 시원하게 제공된 음식 자체에서 일단 볼 때도 시원하잖아요. 눈으로도.
1: 그렇죠.
6: 네, 그리고 일단 드시다 보면 입안 시원해지고요.
1: 네.
6: 수분 보충에 도움이 돼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뒤에 이제 나트륨이 들어있는 국물을 같이 먹으면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고요.
1: 네.
6: 또 무엇보다 거기에 사용되는 여름철 식자재들이 많잖아요.
1: 네.
6: 오이나 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약간 떨어진 입맛을 살리기도 좋고 그래서 밀면은 정리를 하자면 더위를 완전히 없애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더운 날을 즐겁게 이겨내도록 돕는 여름 별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오늘은 밀면입니다. 네. 자, 고향따라 맞따라 음식타운과 이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1: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대연절인 오늘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 곳곳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영주와 봉화, 강원도 영월과 정선, 충북 단양 등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올라 있는데요. 현재 대구가 34.6도, 경남 합천 33.8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광주, 제주 31도, 대전과 부산 30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특히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지방의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정오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사이 31km 구간에 강릉 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한 정부가 다음 달 초중반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선거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유학생을 포함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12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중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이날 덕분에 올해 휴일이 하루 더 늘었습니다. 뭐 일찌감치 연휴 계획 세우고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 즐기러 여행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유로운 날, 이날의 의미도 한 번쯤은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7월 17일은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데 있는 걸 겁니다. 뭐 이런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어왔고요. 수많은 희생과 갈등이 기폭제가 돼서 9차례나 무려 개헌 과정을 거치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한층 성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퀴즈는 이날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자,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화재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현장으로 서울의 모처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죠. 끝번호 1253님. 저희는 아파트 맨 꼭대기에 살아서요.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돌풍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태극기를 기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또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시군요. 3921님. 저는 오늘이 휴일인 줄 모르고 봉사 갔다가 그냥 집에 왔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18년 만에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력에도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혼선이 좀 아무래도 올해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0님, 제가 국민학교, 야 예전 얘기네요. 다니던 시절에는 비, 구름, 바람 거느리며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의미, 뭐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로 시작하는 이날 노래 가사를 모두 다 외웠었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날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알았는데 요즘 젊은이들도 이날의 의미를 잘 아는지 궁금하시다고. 아유, 어르신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사를 지금도 기억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사실 이 노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사 내용은 처음으로 접하는 것 같아요. 예. 8688님, 오늘 아파트 인테리어 철거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새벽에 일정이 미뤄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철거할 때 소음이 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휴일에는 작업을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이 공휴일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오늘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좀 정차 이 생각 속에 이날이 휴일이구나 하는 게 또 국경일이구나 하는 게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그 민선 9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뒤에도 이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드디어 원구성을 마무리했다면서요?
2: 네.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 한 석만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힘이 최소 두 석을 요구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인 끝에 국힘이 농정해양위원장 한 석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13명 가운데 12명은 민주당, 1명은 국힘이 맡게 됐습니다. 국힘 몫인 농정해양위원장으로는 서광범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 네.
2: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가운데 민주당이 144석, 국힘이 22석, 조국혁신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3일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전반기 원구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새로 출범한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 전남과 광주를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2: 네. 전남 광주 특별시는 이달 중 지방공무원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이때 거주지 제한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광주시 시험은 광주 거주자만, 전남도 시험은 전남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특별시 어디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이 같은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합격한 공무원도 특정 지역이 아닌 전남 광주 전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특별시는 또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채용제도나 기준이 상충할 경우엔 수험생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네.
2: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문 인력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공고를 마치고 절차가 진행 중인 8-9급 공무원 시험은 통합 전 광주와 전남도 일정에 따라 따로 진행됩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통합이 됐으니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광명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 그 신안산선 광명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붕괴 사고는 전 과정에 걸쳐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2: 네. 광명시는 자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1: 네.
2: 이번 사고가 설계와 시공, 감리 전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먼저 공사 전 지반 조사부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반 강도와 터널 중앙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도 실제보다 낮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 과정에선 계측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굴착 간격의 이격과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 단계에선 설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고 지반 변화에 대한 점검과 계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명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지하 안전사고 대응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하안전법 개정도 제안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제주바다의 수온이 해마다 오르면서 지금 양식어장들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죠?
2: 네. 제주도는 전국 최대 광어 산지인데요.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광어 양식장 내 집단 폐사가 빈번해지자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어는 수온이 25도를 넘으면 먹이 섭취가 줄고 29도에 가까워지면 집단 폐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연안 월평균 수온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평균 표충 수온은 21.4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도 높았습니다. 7, 8월에는 수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제주 해역으로 유입되는 중국 양쯔강의 담수 유출량도 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2: 고수온과 양쯔강 저연 분수는 모두 광어 생존 환경에 치명적이고요. 이에 제주도는 고수온 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양식장 예찰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고수온이 일상화된 만큼 단순한 피해 예방을 넘어 양식 구조를 바꾸는 등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 마지막 순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는 화재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재헌절의 의미를 짚어보는 특별한 재헌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7월 17일 오늘은 재헌절입니다.
0: 네.
1: 사실 이 재헌절이 한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이제 18년 만에 우리 곁으로 찾아왔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저 뭐 하루 쉬어가는 휴일로 끝내기에는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무게가 깊은 그런 날이기도
0: 맞습니다.
1: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재헌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현장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고 있고요. 전시 제목은 재헌절 특별전 다시 보는 재헌절입니다.
0: 네.
1: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탄생하던 그 뜨거웠던 순간이 전시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48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번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원 학예연구사부터 만나보시죠.
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재헌절 78주년을 맞이해서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듬해 이를 기념해서 헌법 공포일을 국경일인 재헌절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헌법의 숭고한 가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에 올해 재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박물관은 재헌절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부분과 그리고 재헌절의 의미 그리고 헌법을 만든 재헌 국회의원들의 뜻과 의지를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헌정의 출발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재헌헌법을 만드는 데에 가장 공이 컸었던 재헌 국회의원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려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재헌 국회의원

0: 여기는 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던 1948년 50 총선거 그리고 초대 국회의 개원 과정을 다루는 주제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거를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이 대표를 뽑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1: 그랬겠어요.
0: 특히 재밌었던 게 그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사진을 큼지막하게 넣은 것부터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이렇게 빽빽하게 쓴 것도 있고요.
1: 네.
0: 심지어 그 다른 유명 인사가 이 후보를 추천한다는 그런 추천서 형태도 있었어요.
1: 네.
0: 뭐 이외에도 붓글씨로 꾹꾹 눌러 쓴 공약들 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이런 당찬 포부들이 적혀 있는데요. 다양한 이력과 또 배경을 가진 후보자들의 절실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이 초대 국회의원들의 당선 소감이 실린 그런 옛날 신문 기사들 읽다 보면 이분들이 그 짊어졌던 역사적인 무게감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정말 그 역사적인 첫 투표로 뽑혔던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나라의 뼈대가 될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섹션 제목이 바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인데요. 여기서 이 단기 4281년은 바로 서기 1948년입니다.
1: 네.
0: 여기서는 그 뭐 교과서나 또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당시 KBS가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헌국회 개회식 영상을 촬영한 게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영상에는 재헌국회 모습 또 대의원들이 차에서 내려서 회의실로 걸어가는 모습 또 재헌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1: 소중한 자료네요.
0: 네, 이 소중한 자료 먼저 소리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이도원 학예연구사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2: 이윽고 당선된 각 대의원들은 담화한 중앙청 회의실에 모여서 그들의 충성과 본투의 노력으로 또한 이 나라를 신축하며 자기들은 선택해준 그 자유선거의 나라를 표상했습니다. 역사를 상징하는 악을 연종하는 가운데 정부를 신속히 건설해서 조선이 자유독립국가로서 강경하는 첫 국회가 역사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하게 해준데 대해서 이승만과의 평화와 함께 조선민들의 자유와 자주를 지니지 않고는 아시아를 예단이 열려진 것입니다.
3: 다음 자료로는 이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규격한 형태의 그 선거 홍보물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본인의 사진을 넣거나 혹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발을 글로 쓰거나 혹은 다른 인물이 그분을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선거 홍보물들을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선서문입니다. 이거는 재헌국회 개원식 당시에 그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다 같이 외쳤던 그 선서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독립을 완수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재헌헌법 필사본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재헌헌법에 대한 원본들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1963년 8월 15일을 맞이해서 과거의 기록들, 뭐 관보라든지 다양한 행정 기록들을 토대로 우리 헌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된 필사본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오래돼서 음질이 좋진 않았지만
0: 네.
1: 그래도 우리 귀에 익숙한
0: 네.
1: 선배 아나운서분의 목소리가 들렸네요. 계속해서 그 전시 내용도 살펴보죠.
0: 네.
1: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섹션에는 그럼 뭐 이번 전시에 또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우선은 그 세 번째가요.
1: 네.
0: 7월 17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이름으로 섹션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익희 국회의장의 재헌절 기념사가 있습니다.
1: 네.
0: 1952년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중이었던 때라서 서울이 아닌 그 필한 수도였던 부산에서 개최된 기념식 기록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당시에 그 신익희 의장은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헌법이 왜 중요하며 또 우리가 왜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가를 목놓아 역설을 했어요.
1: 네.
0: 이외에도 당시 재헌 의원들의 그런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서 뜨거웠던 애국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섹션인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다에 들어서면요.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식이 끝나고 국회의사당 그 계단에 재헌 그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기념사진.
0: 네. 네. 이 사진 속에는 갓을 쓰거나 안경을 쓰고 또는 정장을 입고 또 지팡이 일도 보이기도 하고요.
1: 네.
0: 당시에 그 재헌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흑백 사진이 이번 전시에서 인공지능 그 AI 기술을 통해서
1: 아.

0: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재현 국회의원 유족회에서 제공을 한 그런 소중한 사진인데요. 멈춰있던 사진 속에 198명의 이 의원들이 눈을 깜빡이고 또 고개를 돌려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1: 신기하겠는데요.
0: 네, 계속해서 관람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이번에 재헌절의 의미도 다시 알게 되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총선거 실시를 알리는 글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민주주의나 이런 투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총선거에 관심이 많았구나가 느껴져서 이 총선거 실시를 알리는 글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거를 이렇게 AI로 구현을 하니까 조금 더 그 재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눈에 보여서 그 노력이 좀 더 와닿는 것 같긴 합니다.
3: 재헌절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의미를 좀 더 새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헌법 제정 과정이라든가 그 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최초의 국회의원들,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또 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헌헌법이 탄생하기 전에 이 재헌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기초위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헌법기초위원 분들이 여러 가지 헌법에 대한 초고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초고에 대한 자료도 두 개가 있던데 초고 같은 경우에도 다 1조에 보면은 똑같이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라는 게 제1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로서 어떻게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기초한 헌법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수립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또 많은 사람들이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는 78년 전 그분들이 정말 목숨 바쳐 지키고 세우려 했던 그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전시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그 재헌헌법을 제정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했던 재헌 국회의원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1: 네.
0: 관람객의 반응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4: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서들 같은 것도 잘 전시가 되어 있어서 재헌절이 가지는 가치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뜻깊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신기했던 거는 국회 본회의 속기록 이런 것도 현실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담아낸 그 문서인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고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재헌절 이번에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냥 마냥 쉬는 날이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박물관 와서 재헌절 기념 특별전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특히 저 헌법 공포식 직후에 찍은 재헌 의원들이 같이 단체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사실 그 역사적인 뭔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뭐 문서도 있지만 사진이 굉장히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영상을 활용해서 만들어주셔서 그게 조금 의미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헌법의 그런 정신과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였던 것 같아서 좋았던 전시였습니다.
0: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린 재헌절 78주년 기념 특별전 다시 보는 재헌절은요 다음 달 31일 월요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다목적홀에서 무료로 만날 수가 있고요.
1: 네.
0: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첫 페이지를 열었던 그날의 감동을 박물관에서 생생하게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아, 꼭 필요한 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뭐 이미 나왔죠? 재헌절이었습니다. 8389님이 재헌절이 공휴일이 돼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봐서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지금 군포에서 강릉 가고 있는데 차가 밀려서 7시간째 운전 중이에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18년 만에 공휴일이 돼서 이게 무슨 날인지 모르고 무심코 넘겼던 젊은 세대들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됐고 여행길에 나선 분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일기예보도 수시로 확인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속에서 2040년대의 새로운 문화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내기보다 과거의 영광에 열광합니다. 대중문화는 할리데이가 사랑에 마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것들로부터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웨이드 세대에게 문화란 이미 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재조합되어 펼쳐지고 기억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을 미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시대 배경은 2040년대이지만 기억과 창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져 버려 있는데 말이죠.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문득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그만큼 새로운 창작을 접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레디 플레이어 1은 영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최선의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영화죠. 원하는 목적대로 즐기고 탐험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스터에그를 찾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체험에 불과합니다. 모험의 끝에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고는 할리데이의 아바타인 아노락으로부터 조언을 듣죠.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야. 현실은 진짜니까 내 말 뜻 알겠니? 오아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웨이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아시스를 닫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가상의 세계는 잠시 매혹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떤 세계로 만드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렸죠. 자, 이제 로그아웃할 시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영화의 시작은 결국 한 편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성장하기 어렵고 창작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한국 영화의 미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영화의 위기는 무엇인지, 또 지금 관객들은 어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김병인 이사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모처럼 천만 영화 나와가지고 지금 영화계가 활력을 띠고 그러는데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그래서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이번 주에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금 우리 영화 산업이 그렇게 위기입니까?
1: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생각하며 말씀드리면은 골든 타임을 잡아라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망 선고를 빨리 내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양우석 감독님도 좀 이미 시기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지났느냐라고 하는 거는 OTT가 이제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서 네. 사실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과거의 시스템을 계속 이제 집착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고통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과거의 잘못된 이 구조들을 빨리 청산하고 새롭게 합리적인 구조로 다시 변환이 되어야 우리가 한국 영화가 다시 이제 활성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0: 미련을 버리고
1: 예.
0: 빨리 손절할 건 손절해야 된다.
1: 그렇습니다.
0: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대표를 맡고 계셔서 이 시나리오 작가협회 회원은 어떻게 다 데뷔한 그 작가분들이신가 영화로?
1: 네네, 대부분은 이제 영화로 네. 데뷔를 한 작가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화제 같은데 영화상 같은 걸 받으신 작가님이나 아직 데뷔는 하지 않았어도 아니면 이제 영화 교육원을 이제 수료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도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왜 요즘 감독님들도 시나리오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들도 네. 일부 계십니다.
0: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1: 지금 저희 한 200명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0: 네. 우리 김병인 이사장님은 특이하게 원래 투자자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가졌던 건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네.

0: 회사 중에 이제 영화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회사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영화 투자자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영화 투자 일을 하다가 뭐 대본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도 대본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좀 자만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1: 네네.
0: 시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영화가 되면서 이렇게 작가의 길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1: 좀 특이한 경력이신 것
0: 특이합니다.
1: 같습니다.
0: 예, 특이합니다.
1: 그 어떤 시나리오로 데뷔를 하셨어요?
0: 처음에 제가 썼던 대본이 이제 강재규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그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이제 제가 처음 썼던 대본이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은 개인 창작 활동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많이
0: 권리 보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1: 들었어요.
0: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국제시장 2의 이제 각색을 맡아서 그래서 아마 연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국제시장 2 기대가 되네요.
0: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 이 바쁜 와중에 또 이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리를 또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나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0: 네, 그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경영 쪽 일을 컨설팅 일을 하면서 투자 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다 보니까 조금 산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영화를 전공해서 쭉 영화만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제가 영화 일을 하면서 그 특히 작가 입장에서는 많이 불평등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뭐 처우 문제나 또는 작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성명 표기권이라고 해서 크레딧 문제인데 크레딧 부분들도 많이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당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아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면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또 작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은 결국 영화 전체의 어떤 체력에도 손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관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영화 산업이 어려우면 작가는 더 어렵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시나리오 쓰는 작가들 상황 뭐 개인 차는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0: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 대부분 이제 기성 작가님들은 그 많이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다 지금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1: 네.
0: 영화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고.
1: 아.
0: 그리고 이제 그 또 신인 작가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사실은 그 산업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그렇죠.
0: 신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쪽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어디로 가요?
0: 영화 이제 글을 잘 쓰는 작가들 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작가들은 그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1: 아.
0: 그게 가장 매력적이죠. 그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 자기가 성공한 만큼 정확히 계산을 해서 투명하게 계산해서 이제 보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일단 거기에 먼저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 그리고 또 일부 뭐 또 드라마가 또 잘 되고 있으니까 또 드라마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영화 쪽으로 들어오는 신인 작가들은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영화는 대박이 나도 작가한테 들어오는 거는 좀 한정적인가요?
0: 그렇죠. 영화가 대박이 났을 때 작가도 일부 이제 인센티브를 보유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그 특수한 몇몇 이제 작가들한테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작가들은 영화가 대박 나면 그 다음 작품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설 뿐이지
1: 그렇군요.
0: 그 작품 자체로 이제 그 어떤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소위 그 하던 그 잘 나가던 그 시절의 시나리오 작가들 상황은 좀 어땠나요?
0: 그때도 사실 지금이랑 대동소이했고요.
1: 네.
0: 그 이제 작가들이 지금 요즘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30대 때, 20대 후반 30대 때 영화로 이제 투신을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처우가 좋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처우가 더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더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등을 견디면서 영화를 써왔던 이유는 단 하나 영화가 가지는 후광 때문이었거든요.
1: 네.
0: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화가 드라마에 비해서 또는 다른 영상 작품에 비해서 좀 더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1: 네.
0: 이런 공감대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영화를 쓰고 있는 작가다라고 하는 거가 주는 자부심에
1: 네.
0: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등한 현

0: 사실 일들을 견뎌가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OTT가 등장하고 시리즈라는 새로운 포맷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하면서
1: 네.
0: 아, 더 이상 영화가 가졌던 후광이 예전 같지 않아졌고 오히려 이제 지금 대중의 관심사는 시리즈로 더 옮겨갔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은 이제 후광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영화를 이렇게 불평등한 어떤 대우를 견디면 쓸 이유가 없다.
1: 예.
0: 아, 라고 이제 다들 느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다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셨고 기성 작가들은 아. 신인 작가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아. 이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됐죠.
1: 작가들한테 영화 매력이 많이 떨어졌군요.
0: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뭐 마음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겠으나 그런데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되어버렸죠.
1: 그 보통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시나리오가 좋으면은 영화 제작을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검토 마치고 투자 받고 또 제작 진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시나리오 작가랑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0: 아, 그 계약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작가가 혼자 스스로 이제 써낸 어떤 이 글이 있어서 그거를 네. 제작사가 보고 아, 이거를 영화하겠다라고 해서 계약하는 경우 영화와 권리를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제작사한테 고용된 상태로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당신 한번 써보시오 해서
1: 예.
0: 아, 알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처음부터 계약을 맺고 이제 작품 활동하는 경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보면 뭐 영화 이 영화는 10년 만에 세상에 빛을 받는 뭐 5년 만에 받느니 20년 만에 받느니 이런 영화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시나리오 검토를 오래 하고 묵혀두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작가들이 어떤 그 시나리오 비용을 받는다거나 좀 저작권 보호를 받거나 이런 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0: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죠.
1: 네. 그러면 그냥 무한정인 거예요?
0: 그냥 무한정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 뭐 제가 아는 작가님들 중에는 이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뭐 택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또 뭐 이러신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사실 굉장히 긴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작품이 있으면
1: 네.
0: 그 작품이 이제 계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도 어쨌든 꾸준히 시장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정의 금액을 작가한테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랑 비슷한 거죠. 음악도
1: 네.
0: 뭐 카페에서 노래 한번 들으면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1: 저작권료가 나오죠.
0: 저작권료 나오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영화 작가한테는 없습니다.
1: 저작권이 작가에게는 없나요?
0: 저작권은 법적으로는 있지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보통 많이 포기를 하게 되고
1: 아.
0: 네,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첫 번째 문제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방송 작가들처럼 그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정산을 해가지고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영화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법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0: 법 개정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영화계에도 만들자 하는 부분을 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1: 네.
0: 논의 중에는 있는데 이제 그게 확실히 정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영화 시나리오가 채택이 되면 그 고료는 네. 어떻게 어느 정도 받을까? 이게 우리 표준 계약서 이런 게
0: 네.
1: 있나요?
0: 아, 표준 계약서는 있습니다. 근데 표준 계약서 안에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1: 아.
0: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업계 상황을 보면, 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 하면, 20년 전 고료랑 지금 고료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 사이에 한국 영화 제작비 규모는 대략 한 5배,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증가를 했는데도, 작가의 고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보통 한 4천. 지금도 4천. 이렇게 그거는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그건 충격인데요.
0: 충격적이죠.
1: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데.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지금 영화 작가들의 좀 비애인데 그게 이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로또 티켓 같은 거죠. 그게 어떤 거는 대박이 나고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대박을 노려볼 수 있는 성질의 어떤 자산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가격, 롯데 티켓을 살 때의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를 바라는 거죠.
1: 아.

0: 그 티켓의 가격이 계속 이 인권에 따라서 상승되는 거는 자기가 로또를 맞을 확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니까 로또 네. 티켓을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20년 전이나 지금에 들 수 있으면 티켓을 많이 사야 유리하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사갖고 뭐 대박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나는 이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1: 그렇네요.
0: 그 가격은 20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줘야만 본인이 이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 여기서 또 경제적인 논리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K컬처 대단한데 한국 영화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0: 한국 영화의 위상이 사실 정점을 찍었던 때는 이제 2019년에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기생충으로 네. 아카데미상을 받고 하셨을 때가 이제 가장 높았을 때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영화계 자체도 많이 침체가 되고 해서 뭐 K컬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드라마나 K-POP이 지금은 더 대세인 것 같고 영화는 그 정도까지 활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아, 좀 안타깝네요.
0: 그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작가들 결국 이제 영화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사실은 뭐 이 정세가 어렵던 뭐 경제가 어렵건 간에 어쨌든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1: 네.
0: 예산 자체가 크게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상업영화인데 산업이 흥하냐 또는 망하고 있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상업영화에서는 이제 작가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작가의 고려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사이에 이제 OTT가 약진을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드라마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고 또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제 웹툰, 웹소설이라는 굉장히 투명하게 정산을 해주는 그런 매체, 스토리텔링 매체들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동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1: 네. 대작들이 보면은 웹툰 원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제주에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문제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각을 또 나타내면 다른 데로 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1: 네.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회사와 이제 상영하는 회사 이게 수직계열화 얘기를 영화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 고사의 어떤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그게 사실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1: 네.
0: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관객 하나하나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뭘 봤는가 또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뭐였으니까 또 추천이 들어오고 해서 그걸 또 보게 되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기호가 강화되는 형식으로 계속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화관은 지금까지는 다양성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거죠.
1: 네.
0: 그걸 그렇게 해왔던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대기업 위주로 해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투자 배급사 자회사가 이제 어떤 영화에 투자해서 개봉을 하게 되면 그 영화가 손해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걸 손해를 최소한 안 보게 만드는 방법은 그 영화의 전체 스크린의 80%를 그 영화에만 몰아주는 겁니다.
1: 아.
0: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관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1: 네.
0: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넷플릭스한 대체제가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활성화됐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가 구태여 여태까지 계속 속아왔는데 또 내가 또 속진 않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큰 또 이 화두 중에 하나가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 코로나가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기름을 부은 거지.
0: 맞습니다.
1: 기름을 부은 거지 이미 원인은 다 맞습니다. 깔려 있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골다공증이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그 뼈가 상당히 부실해진 상황에서 넘어진 거죠.
1: 그렇군요. 영화 산업의 어떤 수익의 돌파구 측면에서 이제 홀드백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영화계에서 이거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상영하고 IPTV 넘어가고 OTT 넘어갈 때 유예 기간을 좀 둬서 영화 산업을 살리자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또 영화계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0: 네, 그 원래 이제 홀드백은

0: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영화계의 전반적인 이제 입장이었고
1: 네.
0: 그게 극장에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뭐 OTT나 이런 IPTV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구태여 영화에 관해 올 이유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1: 네.
0: 적정한 수준의 홀드뱅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영화계 전체적인 입장인데 얼마 전에 발의가 됐었던 그 법안에서는 그 6개월 동안 무조건 아무데도 걸지 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도 너무 길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영화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윈도우로 넘어갈 때까지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걸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과도한 것이고
1: 그럼 다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져
0: 맞습니다.
1: 버려요.
0: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적정한 관심을 유지하고 하고 있을 때 또 다음 윈도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그치, 약간의 갈급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와야
0: 예. 그래서 6개월이 일단 너무 길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또 영화에 따라서는 흥행을 잘 못한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더 온도가 식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또 다음 윈도우로 넘어가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6개월 동안은 걸지 마세요라고 하는 법안은 현실에서 조금 많이 괴리가 있다. 그래서
1: 그럼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 법안을 만들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1: 예, 예. 이제 여기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기회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0: 아마 대부분 다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AI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혹시 작가를 대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나 반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 1년여 정도 동안 작가들이 직접 써보면서 지금은 대체적인 반응은 대체당할 일은 없겠구나.
1: 어떤 면에서 느끼세요? 저는 요즘 가끔 AI한테 뭘 시켜보면 저보다 나을 때도 많거든요.
0: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임무를 시키느냐에 따라 다른데
1: 네.
0: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이러한 줄거리를 내가 대본 쓰고 있는데 한번 너가 써봐라고 네. 했을 때
1: 네.
0: 나오는 대답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1: 아.
0: 네, 그래서 너가 써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들은 을 봤을 때는 뭐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그렇지만 거기에 그 많은 정보와 작가의 생각과 뭐 이런 관점과 이런 걸 넣어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0: 네,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당장 생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막막함에 대면해 본다거나.
1: 네.
0: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나 연인하고 사귀었는데 뭔가 헤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을 AI가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지 않을까. 대신 이제 AI가 굉장히 유용한 거는 리서치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AI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다 답이 나온다.
1: 네.
0: 24시간 내가 궁금할 때 질문하고 싶을 때 항상 대답을 해주고 또는 이제 내가 완성적으로 쓴 것들을 AI한테 한번 넣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내가 인간 제작자한테 넘기기 전에 한번 마지막 검수를 한번 받아보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꽤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럼 이제 AI 작가라고 하면 안 되죠. AI와 작가들의 권리 충돌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0: 네. 지금으로서는 네.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고 뭔가 피드백을 주고 할 때 자기도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학습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럼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학습을 했다는 얘기는 그걸 썼다는 건데
1: 네.
0: 그럼 그거를 사용했을 때 그 기존의 작품들 써냈던 작가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느냐 보상했느냐.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네. 그 부분은 예. 지금 이제 퀘스천마크로 되어 있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 권리 문제라고 할 때 앞으로 새로 창작하는 부분보다는 AI 학습에 사용된 그 저작물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좀 되게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사실 저작권이 굉장히 작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현재까지도 한국 저작권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0: 네, 지금 이제 저희랑 또 영화랑 드라마 쪽에서 같이 작가, 감독, 배우 집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지금 이제 창작자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기여한 창작적 기여 에 비해서 그 거기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OT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품을 써낼 때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받은 거로 네.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 라는 계약서를 강제로 써야 합니다.
1: 아.
0: 그 계약서 쓰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1: 네.
0: 그 작가 입장에서는 배우, 감독 다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지금 받는 돈으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라는 그 합의를 해줘야만 그 작품을 할 수가 있고요.
1: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0: 완전히 불공정한 계약이죠.
1: 그러니까 재상영된 거에 대한 분배금은 1절 주지 않는다.
0: 1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글로벌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너가 그때 받았던 돈에서 더 줄 건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아니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걸 안 준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여태까지 지난 100년 동안 영상 산업이 발달해 온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앞에서 계약할 때 얼마를 그냥 줄 테니까 모든 저작권을 넘기고 그 흥행에 대해서는 묻지 마. 라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버렸죠.
1: 이 개정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0: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그, 이게 좀 답답한 것이, 그,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제 OTT들은 당연히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OTT들도 또 결사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중간에 이제 제작사나 이제 또 스튜디오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성공한 것과 비례하지 않게 이제 보상이 책정되는 건 저희만이 아니고, 그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들도 이제 제작비에서 대략 한 5% 정도 마진만 받고 또 모든 권리를 다 넘기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걱정하는 건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작가 감독 배우들한테 안 주던 걸 주게 되면은 그 5% 마진 안에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1: 아, 이렇게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닫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네. 있는 것은 그 5% 파일을 가지고 나눠 갖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그 넷플릭스가 이 보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작품별로 이제 수익을 계산해서 그 수익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창작자가 먼저 나눠 갖겠다.
1: 네.
0: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다음 차례는 제작자나 스튜디오들도 작가들, 감독, 배우들한테 저런 식으로 흥행을 정확히 계산해서 돈을 주니까
1: 네.
0: 우리도 5%만 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를 주시오라는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독식하고 있는 그 한국 콘텐츠가 발생시키는 모든 수익을 창작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또 한국 방송사 또 스튜디오들도 다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1: 네, 네.
0: 그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 아직 잘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조금 이제 애매한 입장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조금 더 힘을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영화 산업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쨌든 그 종사자들이 또 같이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접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 말에 또 국제시장 2 각색하신 네. 영화 개봉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강원 남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린 가운데 습도가 높아 무덥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4도, 강릉과 광주, 제주 31도, 대전, 부산 30도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밤사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특히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0: 서울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폭포수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강한 비고요. 침수 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 중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연휴를 맞아 산간 계곡으로 휴가를 떠난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부지방도 20에서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뉴스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우선 의장직 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출마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당직선거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한 민주당 당규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비 예보 등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1시 반에 기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이 다쳤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 기사인 70대 남성은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늘 정오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 4터널 안에서 차량 4대의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분기점까지 강릉방향 31km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진화에 나서 오후 1시 반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화재 피해 확산 등을 우려해 대관령 나들목부터 강릉 분기점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가 오후 2시쯤부터 인천 방향 통행은 재개했습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의 딸 신모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채용 절차에 합격했는데 국회에서 심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심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심 씨에게 지난 5월 말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방사포 보관 정비시설을 다수 건설한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023에서 2025년 개성시 남쪽 한강 이북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길이 약 52m에 건축물 21동이 북한군 기지 곳곳에 건설된 걸로 파악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들 건물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방사포의 보관, 정비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대해 한미일 등 훈련 참가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30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한국 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 2억 2천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제한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경남에 최대 60mm, 호남과 경북에 5에서 50mm, 제주도에 5에서 30mm입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수십 년 만에 국방비를 늘리고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K-방산의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가 차기 잠수함 사업자를 독일로 선정하면서 높은 나토 동맹의 벽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나토 방산 협력을 제의해 나토 국가들과 한국 방산 업체들이 방산 공급망을 구축할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K-방산이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를 가져가게 될지 K-방산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네 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에서 K-방산을 선호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이란 전쟁에서 천궁이 신력을 발휘하면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하지만 방산산업은 무기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불발 사태처럼 수주가 번복되는 사태가

0: 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K-방산의 높은 기술력에도 여전히 힘겨운 진입장벽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군사 전문가이신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만나뵈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1: 저야말로 매우 영광입니다.
0: 왜냐하면 저는 너무 여의도 분들과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방산이 참 관심이 많아도 좀 깊은 얘기를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일단 당장 이제 여유만 되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든요. 다시 이란 전쟁 상황이 좀 악화되는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종 양해 각서는 폐기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네.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이제 현재까지 외신 보도라든가 이런 분석들을 종합한 것들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네.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지금 그 이전에 국지전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번 사진 혹시 띄워주시겠나요? 예. 예. 그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그 물동량 얘긴데 여기가 그 60일간의 지금 이제 MOU가 맺어지고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좀 투투가 돼서 이제 한 2, 3일 만에 거의 다 갇혀있던 애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선박들이 통과됐다 했는데 지금 다시 싹 사라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7월 12일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시행했고 그 휴전을 종료할 선언을 아직은 안 했는데 그걸 시사하는 것을 SNS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올린다는 말은 결국에는 전략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회의, 뭐 국가안보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결정을 언제든지 휴전이 깨질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중부군사령부가 드론보트, 그러니까 자폭 무인 수상정을 그 이란 항구에 보내가지고 잠수함을 파괴시킨 이런 영상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대규모 공격은 서로 이제 다시, 그러니까 3월 달처럼 막 하루에 천여 발의 미사일이 오고 가고 이러진 않겠지만 국지전이 계속되면서 반대로 또 협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회의 창이 열려, 닫혀 있진 않은, 그러니까 협상을 하긴 할 건데 싸우면서 협상을 하면서 이게 엄청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구 전략이 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이런 휴전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MOU가 너무 트럼프에 불리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 MOU가 너무 이란한테 좋아져서 이란이 승리했다라고 평가하는 외부,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했던 언론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트럼프는 부정을 했지만 이게 기분이 상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0: 자존심 상한 것 같죠.
1: 예, 자존심을 상하는 게 단순히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측근 입장에서는 지금 MOU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휴전 MOU에서 너무 이란한테 그 퍼줬다 이런 인상을 좀 그 메꾸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번에 이제 인프라기 이란에 대한 정유시설 같은 거 타격을 해서 이란한테 경제적 타격 입힌 후에 그냥 철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아마 스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이제 그 아랍의 주변 국가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뭐 오만 이런 애들이 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트럼프는 사실 이란한테 다시 공격을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트럼프의 기준에서. 왜냐하면 무기가 부족해서 전쟁이 끝나거나 이제 좀 휴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사실 공격용 무기는 아직도 많이 넘쳐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데 방어용 무기가 부족해가지고 미국 본토라든가 미국 군사령부는 이제 괜찮은데 아랍 국가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주변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는데 이 국가들의 방어용 미사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협상과 휴전을 좀 계속 지속해달라고 미국을 설득하는 상태입니다.
0: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에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미사일이 되게 실전에서 효과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랍에서 많이 사가겠네요, 우리나라 거.
1: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하거나 알아본 바로는 관심이 대단히 높고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올해 초부터 대규모 방산 계약, 미사일 관련해서 계약들이 예정돼 있었다가 공식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연기가 된 것을 보여요. 특히 이제 전쟁 중에 예산 집행하는 건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미 벌써 추가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이제 기밀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공개가 안 된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심은 확실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제 우리 방공미사일을 산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사지 않은 나라들도 한국산 미사일 살 것 이런 문의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실제 원가가 미국 미사일에 비해서 한국 미사일 원가가 훨씬 싼가요?
1: 아, 물론 원가가 제일 싼 걸로 치면

중국산 미사일이 제일 싸겠는데 이제 수출이 좀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패트리어트 PAC-3라고 하는 이제 주력 그 미사일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미사일 공격할 때 요격을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거의 한 60억에서 40억 정도 된다는데

0: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라든가 중동 국가,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만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아, 내 패트리트 미사일 주문했는데 언제 와?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서 제일 극단적인 건 스위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샀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납기가 늦어져서 환불을 요청했어요. 미국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1: 어, 뭐 그런 게 계약이 그렇게 어딨어요?
0: 네, 그 환불을 거절하고 이제 네. 그 준 돈을 다른 미국산 무기를 사는 자금으로 바꾸는 결정을 해서 스위스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트리어트가 워낙 인기가 많고 주문도 많이 받아놓으니까 생산 캐파가 지금 현재 한국 두 배라고 해도 납기가 늦어진다. 이게 정확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쉬운 게 이제 방산 애널리스트 분들 가끔 만나면 이게 수주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사 보고 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죠?
0: 기사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사를 보지 않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좀 그 관계기관에서 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1: 아, 진짜요?
0: 왜 네. 그러냐면 이제 네. 방산 수출이라는 게 사실은 그 네. 대놓고 하거나 이렇게 좀 그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 제외하더라도 우리 자국민 보호라든가 교민 피해 그러니까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한국이 지나치게 이제 주목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는 그런 국제규약을 대체로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방어 무기를 주로 수출한다 이런 걸 포지셔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담당하신 분들은 저한테도 대 방산 수출 소식이나 이런 것도 기사로 쓰고 하면 굉장히 이제 국익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일리가 있고 좀 조용하게 가야 되는 건 있습니다.
1: 뭐 초면에 이런 거 여쭤봐서 그러는데 수출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0: 아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나 검색해보면 네. 이런 게 협의 중이다 아니면 이런 거에 논의 중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수출이 이미 끝난 거나 아니면 이제 사인을 남겨둔 건데 반대로 또 이게 불명확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지금 오보 사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모 언론에서 인도네시아에 KF-21을 판매했다고 기사를 올렸다가 네. 공시를 내고 이제 제작사가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한 다음에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시를 안 내면 이게 기사가 사실처럼 보이는데 이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이제 언론인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사인은 아직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됐는데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계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불투명한 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방산에 대해서 불만 요소라고 할 수 있네요.
1: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첫 번째인데 막 산으로 가는데 다시 질문 첫 번째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아까 호르무즈 해협 두고서 전면전까지는 다 안 가겠죠?
0: 전면전까지 가기 힘든 가장 핵심적인 네. 이유가 주변 아랍 국가들이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미사일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공급해 줄 수 없다. 이것인데 거꾸로 가정을 이제 바꿔 보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제 영내 아랍의 그 미국의 우호국들과 척을 지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뭐 대규모 폭격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든 말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상식 있는 입장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지전이라는 건 뭐 하루에 한두 척씩 이제 배를 파괴하거나 뭐 미사일 한 10발, 20발 정도 날리면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하고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데 이제 전면적인 인명피해가 나거나 뭐 도시가 다 타거나 이러진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1: 예, 뭐 그 정도면 시장에서는 두려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0: 다만 이제 저는 유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고착화된 요즘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1: 넘어가서 뭐 지금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4년 5개월이 됐더라고요. 이게 좀처럼 종전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0: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둘 다 방위 사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을 하신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시 경제로 가도 기본 경제 체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진 2번 한번 보여주시면 띄울 수 있나?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올해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는데 올해 2월부터 지금 7월까지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변동이 뭐 서울시 면적 한 두 배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뭐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그게 엄청난 이야기이지만 지금 요 땅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에서 티가 안 납니다. 왜냐? 서로 간에 핵심적인 후방시설을 파괴하고 산업시설을 파괴

0: 해야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병용도 동원이 안 돼서 이제 한쪽을 완전히 미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둘 다 상대방의 핵심을 공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공격을 안 하는 겁니까? 공격을 못하는?
0: 못하는 게 맞습니다. 못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러시아 좋아하신 분들은 러시아가 참고 있다. 우크라이나 좋아하신 분들은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공거리 타격할 수 있는 대규모 포병 화력, 미사일 화력 그리고 항공력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군만 있다 보니까 지상군은 전선을 지킬 수는 있어도 한 번에 밀고 막 그 다음에서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탄 생산량이라든가 방위 사업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좀 문제가 있었고 다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 왜 그렇죠?
0: 네, 포탄이라든가 이런 재래식 무기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잘 활용해서 올해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 드론을 잘 활용해서 특히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산업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이 성공을 일으킨 게 이제 약간 스타트업 출신의 그 새로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좀 활약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잘려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흉흉합니다.
1: 근데 왜 잘린 거예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0: 정치적 야심이 있다는 의심이 들고 특별한 이유가 올리지 않아서 지금 이제 현 그 우크라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임진왜란인데 이순신 장군을 그 백의종으로 시킨 네.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 하여튼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보면 거기보다 이게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나토가 굉장히 재무장할 거다. 그러면 우리의 기회가 많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게 일리 있는 말인가요?
0: 반은 일리가 있고 네. 반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제 독일 TKMS가 우리 하나를 이겼듯이 우리 한국팀을 이겼듯이 재무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생산력과 능력이 들어가면 원래는 걔들이 공장이 안 돌아가가지고 좀 우리가 좀 우위를 가지고 이제 유럽에 무기도 팔고 했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무기를 안 살 것이고 오히려 또 남는 무기들을 해외 수출하게 되면 우리 무기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정론이 있고 이 저는 근데 이제 긍정론을 제가 주장한 건 요것은 아니라 긍정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독일과 유럽의 재무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산업협력 파트너이고 유럽은 외부에서 그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유일한 대안은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유럽의 많은 방산 기업들이 실제 생산 캐파가 매우 줄어 있어서 저는 여의도에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국의 기업들을 쓸 수밖에 없다. 네,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어요.
0: 아닙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나 외부 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엄청난 큰 사업들이 잘 나오는 게 없고, 그래도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현대로템이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원래 폴란드도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방위사업 기술력이 높았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그걸 다 잘 모르시는데 그게 20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서 다 말아본 걸 우리나라는 그 합치하면서 폴란드산 탱크가 나오고 폴란드산 장비가 나오면서 이제 독일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독일과 유럽 시장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도로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과 힘을 합치해가지고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생산 캐파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좀 가지지 못한 거를 갖춰가지고 우리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그 방산 포트폴리오 이런 걸 채우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1: 근데 이제 갑자기 유럽 말씀하시니까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같이 투자에 나선 기업 중에 대표로 라인메탈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0: 네.
1: 제가 탱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전차 레오파드라는 전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 항상 우리가 그 가치를 비교할 때 라인메탈은 얼마인데 한국의 가치는 얼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0: 네.
1: 그냥 라인메탈 회사가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회사죠?
0: 라인메탈은 사실은 한국 방위산업으로 치면 원래는 퍼스텍 수준이라든가 현대위아 이런 급의 회사였는데
1: 진짜요?
0: 지금은 이제 독일 최고가 됐죠. 이게 네. 경영진들이 약간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매우 최근 20년 들어서 가장 크게 성장한 방산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라인메탈은 원래 포라든가 이런 기계 같은 걸 만들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뭐 레오파르트2 전차를 생산한다는데 사실은 레오파르트2 전차를 생산하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0: 왜 잘못 알고 있었냐면 원래 라인메탈은 레오파드2라는 독일 전차의 일부 구성품, 대포라든가 뭐 이런 장비만 가지고 그 생산을 했는데 네. 야금야금 공장, 그 독일 내 공장들을 인수를 하면서 네. 자기들이 생산한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원래는 KNDS라고 그 독일 정부가 프랑스 정부랑 합작을 해서 독일의 방산회사랑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회사랑 이제 그 프랑스 회사를 합작한 이 법인이 원래는 레오파르2 전차를 그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라인메탈이 그 독일 정부의 그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기 혼자 독자 생산을 하면서 아,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하면서 모델을 내놓는데 이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하청업체를 시작했지만 이게 체계업체 그러니까 전차의 포 같은 걸 만들다가 이제 전차 자체까지 만드는 M&A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해외 수출로 성장을 했을 때 그 독일 업체 닮지 않게 좀 불투명한 쉽게 말하면 뇌물 이런 것도 약간 겪은 적이 있고
1: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아니, 거예요?
0: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1: 아, 사실입니까? 하고
0: 그 육군 업체로 그러니까 탱크라든가 포 같은 거 만드는 업체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조선소도 인수를 하고 미사일도 만들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 혼자의 역량을 놀린 게 아니라 M&A를 통해서 굉장히 그 역량과 매출액을 늘려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가 왜 이 회사를 알고 있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과 뭐 합작해서 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한테 우호적인 회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0: 원래는 우리랑 우호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제품 그러니까 무기로 치면 체계가 있고 부품인데 체계는 쉽게 말해서 K2 전차 뭐 F-16 전투기 이런 거고 뭐 부품 같은 건 미사일 뭐 대포 뭐 레이더 뭐 이런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건데 라인메탈이 이제 우리 K2 전차 흑표 전차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KF-41 링스 이게 레오파르트 전차를 개량한 건데 이런 것들로 이제 항상 이제 유럽 사업에서 한국을 좀 발목 잡거나 아니면 좀 이겼던 사업인데 또 라인메탈이 자기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울 때 제일 먼저 찾는 파트너가 또 한국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유로사토리 2026이라는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을 LIG DNA랑 그 라인메탈이 깜짝 발표를 한 게 둘이 MOU를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인메탈이 대공포를 잘 만듭니다. 대공포가 이제 드론 잡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우리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있는 대공포 중에서도 원래 스위스 회사 건데 이제 라인메탈 인수란 게가 있어요. 근데 대공포만 비축하고 미사일을 사야 되는데 미사일을 누구 걸로 하려 할까? LIG DNA한테 자기들 취향에 맞게 미사일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LIG에서 만든 대공 미사일과 라인메탈의 대공포가 하나로 세트로 하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1: 그게 많이 뉴스가 나왔죠.
0: 네. 요게 이런 얘기 사실 많이 이야기는 됐고 추진도 많이 됐고 라인메탈이 사실은 우리 한국 전차 차체도 좀 살려고 했었어요.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밑에는 우리 K2 전차인데 위에는 레오파르트 쉽게 말해서.
1: 좀 웃긴데요.
0: 네, 그런 시도도 했던 회사라서 네. 이런 한국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그 좀 자기들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채우려고 합니다.
1: 독일은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미국도 생산 능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한국 방산 업체와도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미국도?
0: 네.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방위산업을 한 게 원래는 이제 훈련기 사업. 요건 또 이제 록히드 마틴이랑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 개발한 훈련기를 진출하려다가 일단 이건 실패가 됐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미국 자주포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에 진출한 상태 이렇게 있고 그리고 LIG DNA도 미국의 그 드론보트 그러니까 로봇화된 전투함의 달 로켓 같은 거를 이제 미국 해군에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제일 일단 주목받고 있는 거는 자주포 사업이고 미국이 약간 포 같은 것들이 좀 기술력이 부족하고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독일 업체 이스라엘 한국과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조선업 이야기를 할 때 뭐 필리 조선소가 이제 우리 하나오션이 지금 가서 인수를 한 거 요건 많이 알고 계신데 HD 현대중공업은 인수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인수는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항공모함이라든가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그런 조선소랑 기술 협력을 맺었어요. 기술협력 우리가 기술을 주는 겁니다.
1: 그분들, 그냥 주는 거예요?
0: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헌팅턴 잉글스라고 하는 원래 10만 톤짜리 항공모함 만드는 조선소인데 그분들을 그 울산에 데려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기술력 격차가 한 거의 20년 난다고 했습니다.
1: 우리가 20년 앞서
0: 있죠.
1: 아니, 항공모함을 만드는 건 미국이잖아요.
0: 네.
1: 우리는 못 만들잖아요.
0: 배 만든 기술 자체가 공정의 혁신이라든가 단기 다축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선진화가 돼 있어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10만 톤짜리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을 만드는 적이 없는데 배 만드는 기술 스킬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거를 우리가 전수를 해주고 우리가 반대로 또 미국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보통 무기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판매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0: 네, 근데 맞습니다.
1: 미국에서 우리나라 특히 아까 자주포 같은 걸 사들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이제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이제 도입이 20조 정도 된 예산인데 사실은 60조 원 이상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게 예, 웬만한 무기 체계들은 한 번 사면 20에서 30년 이상 쓰고 그 30년 운용 유지 기간 동안 도입 가격의 두 배에서 세 배를 MRO 그러니까 정비 비용으로 씁니다.
1: 네.
0: 워낙 복잡하고 이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비 유지 관리에서 좀 돈이나 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이제 무기만 사고 끝냈다면 요새는 무기를 살 때 야 정비 공장을 지어줘 뭐 부품을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게 해줘 이런 요구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1: 근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K2 전차를 만들어서 팔리 폴란드가 사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그런 실제 전차나 이런 자주포 같은 것들의 국산화율이 많이 돼 있는 건가요?
0: 이게 국방과 기품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기술 수준 조사사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아 우리나라의 군사 기술력이 전 세계 몇이고 몇 프로인지 2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집계를 합니다.
1: 네.
0: 그랬을 때 육군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 한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0 기준이 100%가 어느 기준이냐면 세계 최고 대비 몇 퍼센트인데 그 육군 장비 그러니까 거의 자주포 포탄 뭐 미사일 그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이 9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군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엔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95% 이상 이렇게 이제 국산화가 되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전투기가 있긴 있는데 제일 좋은 급, 그리고 제일 첨단급은 못 만들고 미드급이라가지고 이제 중간급까지는 우리가 국내에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엔진은 아직 수입을 해야 된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1: 엄청난 거네요.
0: 세계 시장으로 한 4위에서 6위 정도로 이제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이제 좀 낮게 보면 8위에서 9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는 높고 이제 이스라엘 튀르키예보다는 높고 영국 프랑스보다는 이제 따라가는 수준 그리고 일본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기자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유럽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무기 공급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저희가 이 정도의 K방산 벨트가 되는 게 선호한 이유가 뭐죠?
0: 사실은 그 수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도 그렇진 않고
1: 아,
0: 분기별 실적 중에서 이유를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이게 폴란드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인데 폴란드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기를 팔 때 폴란드의 방위 사업을 다시 건설해 줬습니다. 비어 있던 전차 생산 공장, 자주포 생산 공장을 다시 돌게 하고 그 나라의 목적에 맞게 이제 그 나라 우리 지금 한국형 전차, 한국형 전투기처럼 폴란드형 전투기, 폴란드형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협력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폴란드에서 생산한 한국이 IP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유럽에다가 이제 공동 마케팅을 하고 요 모델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1: 그러니까 폴란드에 놀고 있던 공장을 재구축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에 또 파는 거네요.
0: 네. 그거를 또 열심히 추진해서 가령 이제 천무라고 해가지고 다연장 로켓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 공장을 폴란드에 지었는데 여기서 생산한 로켓을 에스토니아라든가 아니면 이제 핀란드 이런 데다가 노르웨이 이런 데다가 판을 주기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게 잘 알려져 있는 거죠.
1: 근데 그 나라들이 러시아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영역 그걸 굉장히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인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0: 그게 사실 1980년대부터 구소련의 영토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월경지라고 해가지고 그 칼리닌그라드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땅인데 주변에 러시아 땅이 없고 딱 떼어져 있고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그 좀 불안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푸틴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푸틴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푸틴이 얻어갈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무언가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차지해가지고 이제 그 국내 여론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대상은 바로 이제 베네룩스 3국 그러니까 이제 샹트페테르부르크 근처에 그런 데서 칼리닌그라드랑 뭐 러시아 본토랑 그 영토를 잇게 만들게 점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원래 구소련이 있을 때는 러시아 구소련에서는 속해있는데 러시아 연방으로 이제 나뉘면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병합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히틀러도 옛날에 단치라고
0: 네 맞습니다. 예.
1: 또 프로이센 땅이라고
0: 월경지
1: 공격했잖아요. 그 리투아니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폴란드랑 맞나요?
0: 그 맞습니다. 예.
1: 클라닌그라드 네. 어디죠? 그 칼리니그라드. 예. 어, 그거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0: 그래서 사실 옛날 냉전 시기 때부터 거기도 약간 이제 화약고 정도로 불려고 했고 푸틴이 만약에 이제 땅을 점령해서 인기를 얻고 싶다 이런 걸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을 공격하는 게 아주 좋죠. 다만 이제 나토가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지 반격을 어떻게 할지 전면전으로 확대해야 될지 이런 요소들만 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나토가 우리 무기를 쓰고 있는데 참 이번에 뉴스 아쉬웠던 거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가 수주를 땄대는데 이게 나토 동맹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더 우위에 있었던 건가요?
0: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 경쟁에서 거북이가 우리였고 토끼가 독일이었는데 그 토끼가 우리 예상보다 빨리 일찍 깨어났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마크 카니 총리도 공식적으로 아주 적은 차이로 독일이 이겼다 했는데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잠수함의 모든 원천 기술은 다 독일이 가르쳐 준 겁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독일 잠수함을 수입하고 이제 건조를 현지에서 그 한국 현지에서 하면서부터 잠수함 기술 발전되었고 독일 잠수함의 그 개발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방해오면서 우리가 최초로 독자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 한국에 있는 그 잠수함을 만든 게 이 장고호술이고 이걸로 이제 원본 독일을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1: 미국 걸 한 게 아니라 독일 걸 했던 거.
0: 미국은 원래 이제 원자력 잠수함밖에 생산 안 한 지 한 50년 정도 돼서 디젤 잠수함 개발과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1: 독일 유보트 때부터 그거 말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했던 애들이 이제 하데베 뭐 TKMS 이런 애들이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그래서 원래 독일 잠수함은 지난 50년간 50척 이상 이제 수주를 해서 수출 시장에서는 제일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세척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기술의 차이 그리고 역량의 차이를 거의 극복하려고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독일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졌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쉬워했던 게 이 사업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움이 큰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였던 거죠?
0: 12척의 지금 이제 이 그 도입 규모 한 구매 가격만 20조, 그 다음에 30년 동안 운용 유지까지 하면 60조로 이야기를 됐는데, 그 보통 잠수함을 몇 척인지 이제 규모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약 20여 척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20척 이상은 잠수함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북한이야 오래된 이제 경운기 소리가 나는 잠수함 이런 거 50척씩 있는데, 그 캐나다가 이제 영해가 대한민국의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잠수함이 4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겠다는 거는 지난 2010년대 호주 잠수함 사업 이후에 최대 사업이라서 전 세계가 좀 달려들었는데 우리가 일단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프랑스를 이긴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뭐 탈락된 게 전화위보란 말도 있고 뭐 수출 실패가 어쩌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 오셔 있는 한국 방산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0: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붙었으면 좋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기대와 다르게 이제 TKMS 승리한 TKMS가 그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5%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 오늘 주가 빠졌나요?
0: 네, 사실은 그래도 하나 오셔야 더 가겠는데 예. 승자가 이렇게 주식이 빠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독일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사실 캐나다가 정치적인 배려로 제안서 그러니까 나 우리가 사양을 어떻게 맞춰주겠어 이런 것들을 RFP라고 해서 아주 자세하고 복잡하게 줘야 되는데 간략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중인 아이템이 좀 아무래도 이제 기술 자료라는 게 증명이 좀 어려운 거를 담보를 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 수출도 잘 되고 기술도 좋지만 맨 처음 만든 잠수함은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원일급이라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잠수함 수입했을 때 우리가 그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그거 뭐 메꾼다고 몇 년 고생한 적도 있고 그리스의 잠수함을 팔았을 때 똑같은 잠수함을 팔았을 때 거기에도 거의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스가 인수를 거부하고 5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잠수함의 기술은 좋은데 맨 처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검증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12척을 공급해야 돼가지고 캐나다가 원하는 일자로 납기를 해야 되면 이게 원래는 독일과 노르웨이용으로 만든 배를 물량을 캐나다로 돌려야 돼요. 이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조선소의 그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갑자기 스페인한테 야 우리 캐나다의 생산 물량 너네들이랑 나눠서 건조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다음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 이제 독일은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힘든 게 있죠.
1: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에 참석해서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이걸 제안했대는데 이게 어떤 거죠?
0: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영하자는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한 것이고

0: 그 과거에 과거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사실 나토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사고 미국이 기술을 받아서 유럽산 무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게 기대할 수 어려우니까 한국과 같이 연구 개발과 생산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아니면 기존 나토 국가 대비 부족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최대한 줄이가고 그리고 줄여가면서 나토의 재무장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이죠. 그리고 이미 사실 우리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미국산 무기는 나토의 표준 규격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이미 현재도 한국산 무기는 나토야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독일 전차의 포탄이나 한국 전차 포탄이 호환되셔서 이게 나토 규격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출하기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산업적으로 제안을 한 상황인데 그 좀 이게 대해서 우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우리가 이제 나토랑 정식으로 동맹할 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두 나라 다 이제 좀 중립이 좀 이런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우려하신 분도 있습니다.
1: 러시아는 굉장히 불편해하겠네요.
0: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근데 이미 한국한테 많이 빚을 줬죠. 왜 빚을 줬냐면 지금 현재 알려진 이제 보도로 추정 CNN에서 추정한 보도로는 뭐 북한의 핵 그 잠수함 있으면 원자로를 주다가 이제 스페인에서 침몰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군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지금 북한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한테 줄 좀 그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기 좀 명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고 이제 사람마다 의견에 따라서 제가 좀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나토의 무기를 파는 거를 러시아가 불편하거나 대놓고 반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어쨌든 한 나토 파트너십 2.0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나토의 어떤 기존 장벽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안전적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진다는 게 대통령님 말씀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앞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차세대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라인메탈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겼나? 프랑스의 탈레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방위 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LIG DNA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회사인데 거기서 다인장 로켓을 이번에 전시에 딱 내놨는데 로켓 포 그러니까 이제 트럭과 이제 발사대는 프랑스 제고 거기 안에 들어간 로켓은 하나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 꽤 좋으니까 하나에서 사다 쓰겠다. 이런 식의 협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그럼 방산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출할 물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셨어요.
0: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한국이 사실 그런 캐파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나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많습니다. 아. 하지만 이게 사실과 다른데 어떤 게 있냐면 얼마 전에 미국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타임즈인 걸 기억하는데 패트리어트가 잘 팔리는데 한국의 천궁 유사일이 지금 아랍에서 잘 나가서 경쟁을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1년에 600발 생산을 하고 천궁은 1년에 300발밖에 생산을 하지 못해서 이런 생산 능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게 기사 내용인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해서 포탄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보다 무기 생산하는 게 훨씬 더 많고 공급 능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문도 많아가지고 납기가 밀려 있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원래는 우리 군소요만 맞추는 걸로 했다가 이제 막 수출 물량이 나온 거 있기 때문에 서방의 기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생산 능력 늘리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지 5년이 됐는데도 지금 뭐 전차 생산 능력이나 미사일 생산 능력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를 기준으로 하면 아 지금 얘들이 300발밖에 못하니까 앞으로 5년 뒤에도 300발만 생산할 거야. 하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고 제가 정확한 자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미 이제 미사일 같은 총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이제 두 배로 더 키우거나 이런 게 있고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지금 현재 수준의 150% 이상 증설을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역량이 있어요. 왜냐 독일과 미국이 지금 방산이 좀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하고 제조업이 쇠퇴했습니다. 제조업이 쇠퇴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이제 특히 국산화율이 높은 무기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더 많이 늘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게 매우 쉬워요. 다만 우리가 수출한 무기 중에서 수입하는 부품이 많은 것들은 쉽게 이제 그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1: 아, 시간이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0: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원래 기자님이 어쩌면 항공 전문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데 네. 이 지난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블랙 이글스 부대 갔다 오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블랙 이글스 사진은 잠깐만요. 7번 한번 보여주겠어요?
0: 예. 예. 7번 그림. 예.
1: 예.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그 블랙익스라고 고개 비행팀인데 예. 그 고이즈미 방위상이 여기 그 원주 비행장이라고 여기 공군 기지 가서 방문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블랙익스 고개 비행팀은 해외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이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딴 데 출장을 가려면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에 기착을 했다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 사실 독도 문제 때문에 둘이 예. 좀 그 분쟁이 있다가 이게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잘 화해의 의미로 방문한 게 첫 번째가 있고 네. 이 T-50은 이제 고개 비행을 하는 T-50B지만 사실 원래 목적은 고등훈련기라 해서 조종사를 육성하기 위한 연습용 기체입니다. 네. 일본이 이 연습용 훈련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혹시 살 수 있는가? 이게 약간 간을 보기 위한 방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한국항공운유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는 훈련기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전투기거나 항공기 못 만드는 건가요?
1: 아, 전투기, 항공기 다 만들 수 있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T-50 이게 한국 예. 한국 우주사업이 만드는 기체고 그 다음에 지금 KF-21이라고 이제 예, 그거. 세계에서 이제 수위 안에 드는 이제 아주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가 이제 이번 달 말에 개발 완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되는데. 그 미국 대비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늦춰지고 유럽 대비 한 10년 정도 늦춰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 기술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기 같은 건 한번 개발하면 40년, 50년 쓰기도 해요. F-16 전투기는 지금 최신의 전투기라 하는데 사실 50살이 됐습니다. 처음 생산한 지. 이런 니드 타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따라왔고 자동차로 치면 우리가 제네시스라든가 뭐 엄청 고급차까지는 이제 못 가지만 우리가 소나타, 아반떼 정도 되는 이 중형차라든가 엔트리급을 충분히 만들고 품질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왜 제가 이거 물어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제로센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우리는 뭐 대포 이런 거 전차는 만들 수 있어도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생소한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KF-21에는 공격용 무기 같은 게 없단 말이 있던데 그게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아, 요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옵니다. 이게 네. 유럽에서 수입을 하는데 네. 지금 유럽 방위산업 생산 능력 이야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수입할 만한 충분한 물량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이 비행기는 갖춰졌는데 유럽에서 미사일이 잘 안 들어오면 얘가 무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0: 우리가 그 미사일을 못 만드는 거나 보죠.
1: 그래서 우리가 그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그 네. 미사일이 뭐냐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공중전하는 미사일은 두 종류, 지상을 공격하는 한 종류가 네. 있는데 이 중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상공에서 뜨면 거의 이제 압록강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미사일.
0: 아, 서울에서요?
1: 예, 500km 이상 갈 수 있는데 정밀도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m로 까만색 점을 그려놓으면 거기에 미사일이 꽂힙니다. 500km 밖에 있는. 그 같은 게 지금 현재 그 두 번 비행 실패를 했다가 6월 25일에 지금 성공을 했고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국산화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못 가신 분은 좀 수입해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여의도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항공우주라는 회사가 만약 이거를 정말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거나 항공까지 만드는 회사가 되면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여지는 있어 보이시나요?
1: 이미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네. 헬리콥터 그다음에 고정익 제트 항공기 네. 그리고 민수 생산에다가 우주 항공 그러니까 인공위성까지 만드는 회사로서 사실은 포트폴리오의 그 넓이로 치면 전 세계에 한 5위 안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전투기랑 헬리콥터 그리고 고정익기 회전익기 같이 만드는 회사도 잘 없는 데다가 다양한 종류로 만드는 거 우주 인공위성도 만드는 걸로 하면 정말 포트폴리오 많은데 수주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공기는 사실 수출에 노력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면 네. 다른 업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산업계에서 보면 야 이거 만들었는데 언제 팔려? 아 10년 후에 처음 팔릴 것 같아 하면 이거는 망한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방산은 워낙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항공기가 이렇게 좀 비싸고 오래 그 마케팅과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기대감은 사실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너무 이제 템포가 느리니까요.
0: 한 K방산의 정말 장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는.
1: 납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는데 이제 납기 이후에 드는 건 산업협력 그러니까 산업 그

0: 생산 능력과 캐파가 부족한 우리 경쟁자이자 협력국들한테 같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고객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는 거 하나라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자주포라든가 특정 무기체가 많이 발전했는데 전쟁의 그 요즘 젊은 말로 하면 메타라고 하는데 전쟁의 흐름과 그런 것이 한국에서 원래 재래식 전쟁을 준비했던 그 흐름으로 좀 다른 나라도 바꿔가고 있어요.
1: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을 하니까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가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재래식 전쟁 끝났다 막 드론으로 다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으로 파괴된 전차보다 전차랑 이제 포병으로 파괴된 전차가 3배 정도 많거든요. 다만 이제 드론이 새로운 요소다 보니까 주목받는 것이고 재래식 무기 수요가 앞으로라는 건 향후 한 30년 동안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있다. 다만 이제 신특수 미래 무기라고 하는 인공지능 무기라든가 뭐 드론 무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래식으로 벌어둔 돈으로 고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한국 방산에.
0: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뭐 전차 뭐 요새 드론 있으면 전차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아닌데 이게 저 진짜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를 준비해가지고 미래의 무기체계 신무기체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R&D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 방산이 국가 예산 그 국가 예산과 세금을 투입하고 국가가 하라는 것만 만드는 건데 이제부터는 진짜 팔릴만한 무기 이런 것들을 업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야 되는 게 약간 도전이 있긴 합니다.
1: 근데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작년에 막 너무 인기를 끊으면서 주식 투자대 가치 측면에서 매우 비싸져 있단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죠?
0: 그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수주 전망이라든가 잔량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수주 전망이라는 게 다른 산업 그러니까 그 소비재 사업이 아니고 국가 간 계약이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있어도 개인이 사고 파는 건데 국그 이번에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면 이제 우리나라 수주 잔고가 갑자기 수출액이 두 배씩 늘어나고 단일 사업에 대해서 흥망성쇠가 크다 보니까 불안정 성이 있다. 그다음에 공개가 안 되는데 매출이 나는.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들 그 공시를 보면 계약사가 안 써 있는 그 계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매국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가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얘가 잘 된다는데 진짜 어디에서 뭘 팔길래 잘 돼. 이런 걸 알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방산주로 한화그룹도 있고 LIG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어디가 좋아 보이십니까?
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LIG DNA 정도로 할 수 있는데 LIG DNA가 그 수주 전망이나 이런 것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고
1: 생각해요. LIG DNA가
0: 왜냐하면 이제 수출한 국가들이 워낙 비공개라든가 요청한 게 많아가지고 잘 된다는데 뭐가 잘 되는지 이게 알기 어려운
1: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니까 잘 된다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0: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네. LIG DNA가 가진 노하우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좀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과 LIG DNA는 사실은 한 몸인데 경쟁사예요. 청공을 팔 때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만들고 미사일은 이제 LIG DNA에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과 성장을 동반하는 업체로서 저희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팅도 보는데 엔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엔진도 그래서 우리가 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상용 엔진도 못 만들었다가 이제 K2전차에 한 10년 정도 투자해서 만들고 이제 변속기를 하고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도 못 만들었다가 이번 6월 달에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 이거 약간 큰 드론 같은 데 타는 제트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엔진까지 우리가 국산화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수출 제한이라는 거 없이 거의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1: 오늘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번 모시고서 정말 좀 더 오늘 얘기 못 나누는 부분들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0: 알겠습니다.
1: 오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특방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문자 나온 거 두 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7997님이에요. 몇 달 전 이 라디오를 알게 된 뒤 부모님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번 주부터는 같이 들어보려고 GPT로 부모님께 보내드릴 소개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매일 경제서를 듣고 책을 읽는 행동이 언젠가는 실제 수익률로 이어져서 나도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뿌듯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4900님은 주식 부동산 경제 좀 안다는 전 직장 동료의 충고 조언도 가끔 틀릴 때가 있지요. 이럴 때

경제쇼 듣고 던진 나의 한마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줄은 야. 이렇게 했네요. 다음부터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좀 듣고 얘기해 주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특파원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뜻하는 두 음절의 순 우리말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각출, 객출, 갯돈, 출렴이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출렴입니다. 출렴은 원래 날출자의 거둘 염자로 이루어진 출렴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출렴이라는 순 우리말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출렴을 내다, 출렴을 거두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 그들은 일이 끝나면 막걸리 출렴을 자주 버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구 출렴을 들다는 출렴하는데 끼다라는 뜻과 남들이 말하는데 한몫 끼어 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화에 끌려 자기도 한 출렴을 들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각출은 각각 나옴과 각각 내놓음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재벌 기업마다 수재 의연금의 각출을 약속하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객출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행사비용 객출, 의연금 객출과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 최고 기온 밀양이 36.3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합천, 양산 등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오늘 35도를 넘어서서 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가 되면서 비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넘는 더위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은 31.7도까지 올라서 평년 이맘때보다 3.1도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현재 남아있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는 전남 일부와 제주 권역에만 들어있고요.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순차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은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가 올 텐데 내일부터 모레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중부지방 대부분 최고 30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비 예보 등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1시 반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펼쳐진 인간 최고 바둑 고수와 인공지능 AI와의 바둑 대결에서 AI가 승리했습니다.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9단은 오늘 서울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AI 카타고와의 첫 번째 대국에서 245수 만에 흑 불개패했습니다. 오늘 대국은 신진서 9단이 두 점을 먼저 깔고 두는 접바둑으로 진행됐으나 카타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카타고와의 2, 3차전은 오는 19일과 21일 열립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거소투표자 수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송파구 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수사팀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공개한 정부가 다음 달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공청회가 열리면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설득도 과제입니다. 앞서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이란 남부 지역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 10분쯤 호르무즈해협 인근 게슘섬 주변 여러 지역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후 6시 20분과 40분쯤에는 반다르 아바스 인근 지역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거 상업시설이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 2억 2천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 인프라에 존재하는 충격적인 취약점을 즉시 기밀 해제하고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일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며 과거 미국 정보당국이 이를 인지하고도 비밀로 유지하고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지상파 방송사인 ABC와 NBC,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TV로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을 TV 생중계하지 않은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I 인공지능을 한 국가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AI 발전은 한 국가에 의한 독주가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교향곡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I의 발전은 인간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AI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AI를 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AI 발전 과정에서 자국과 경쟁하고

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경남에 최대 60mm, 호남과 경북에 5에서 50mm, 제주도에 5에서 30mm입니다. 김희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을 초청해서 빛의 위원회 시민 초청 행사 열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권 개선, 선거관리제도 개혁 등을 담은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가려야 할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면서 민주당이 원구성마저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민주당이 전당대 출마 자격에 논란이 있었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용 전 부원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의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 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야,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몇 달 만에 뵈니까 아니 본래 잘생기셨는데 더 미남이 되셨어요. 아유, 선거 때 고생 많이 하셨죠?
3: 고생만 했습니다.
1: 그래요. 현장에서 또 현장 많이 느끼시고 오셨고 네. 다시 또 이제 방송에서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광희 대변인님은 네. 스타일을 살짝 바꿨네요.
2: 지난번에 머리를 파마했는데 네. 너무 이게 제가 일찍 풀려갖고 네. 지난번에 너무 일찍 풀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원장 선생님께서 그런 컴플레인을 듣기 싫었겠죠.
1: 그러니까
2: 엄청 세게 말아주셨습니다.
3: 더머지셨어.
1: 미남들의 대담이야. 자,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 매듭짓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내용을 개헌에 담겠다는 거죠?
3: 뭐 일단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 개헌 내용이 있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고 이번에 12.3 비상계엄 때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헌법의 비상계엄 요건을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흠결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전 승인 형태로 네. 그래서 국회 승인을 얻어서 계엄 효력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선관위에 관련된 최근의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한 통제. 네.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전혀 견제받지 않음으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 기본인데 권력구조 개편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네. 지금 핵심적인 개헌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22대 국회 안에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자, 지금 네. 이제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잠깐 살짝 걸쳐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이걸로 하다가 권력구조 개편으로 갈 거다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까?
2: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저는 네.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0: 과거서부터 개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개헌을 6.3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6.3 지방선거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진행되는 개헌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 3일에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네. 개헌과 관련해서 누더기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그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18 정신수록 이거 국민의힘 강령에 그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돼 있었고 네. 선관위 개혁 이번에 봤잖아요. 선관위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실하고 또 견제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은 이게 계엄 선포권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 12월 3일에 있었을 때도 네. 국회가 충분히 견제를 해서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권력구조 개편은 저는 대통령제의 이 단임제 대통령제의 시효가 다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이번 그 대통령 연임과 중임은 나와 상관없다.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때서부터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 논의가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야당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심도 높은 논의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권력구조 개편 이 문제도 생각은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속에는 여당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권력구조 개편까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의심하는 게 예. 개헌이라는 거 워낙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일단 몇 가지 하면 조금 뭐 이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덜 민감한 내용으로 하면 그다음에 아 이게 개헌 별거 아니네 또 하고 막 그런 심리를 약간 저기 뭐라 그럴까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예. 합의된 바로 합의될 수 있는 뭐 세 가지 개헌 정도는 6.3 지방선거 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1: 예.
2: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질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가 관여돼서 개헌 논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뭐 있었으니까 안 된 건데 네. 뭐 지금 말씀한 대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개헌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하려면 벌써 할 수 있었으면 이미 됐겠죠. 그런데 뭐 개헌 논의 있을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가 다 멈춰지고 그러다 또 정권 교체되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됐기 때문에 할 때 하려면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 하긴 해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네. 권력구조 개편도 이제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헌법적인 내용에서 수정하고 또 기본권 조항에서 수정하는 내용 정도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재임 뭐 이런 우려를 자꾸 하는데 그거 대통령이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 헌법 조항상 현임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될 거라는 거는 기우고
1: 하기야 그 여권에서도 지금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아마 본인이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도
2: 그렇죠
1: 그 다른 그 파워들의 그 어떤 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또
2: 그렇죠 그런 정도의 기본 헌법 질서까지 훼손하면서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이 어떤 한다 그거는 그 설정 자체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우려를 배제하고 논의를 한다면
1: 네.
2: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하려면 이번에 한 적어도 20, 30년 정도의 어떤 효력을 갖는 그리고 8, 7년 체제 이후에 변화된 어떤 한국사의 현실까지 다 담아내는 개헌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1: 네. 자, 정광재 대변인.
0: 이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예.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근데 무엇이 필연적 실패의 길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누구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

0: 대해서도 X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분명히 2심까지 유죄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도 분명한 그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권력 연장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유시민 작가 얘기는 뒤쪽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 국회의장이 오늘 제안자까지 원구성 다 마무리 지으라고 여야에 이제 시안을 제시했는데 일단 불발됐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11개는 먼저 갖고 갔고 7개가 남아있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계속 안 갖고 가면 7개를 이거는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으로 또 다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
0: 근데
1: 법사위원장은 안 줄 겁니다.
0: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어게인 2020이냐 어게인 네. 2024냐 근데 지금
1: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0: 어게인 예. 2020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그래요?
0: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아니, 법사위원장 없이 한번 그 민주당이 그러면 모든 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내용에 책임져라라고 해서 7개도 받지 않겠다라는 게 당내 강경한 의원들의 목소리고 네. 그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작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강경 입장 내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국회를 완전히 등질 게 아니라면 7개 상임위를 갖고 가서 그 속에 또 많은 그 어떤 이재명 정부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현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쥐고 법사위원장은 갖고 오지 못했지만 그런 거 갖고 여러 가지 좀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관철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영 부위원장님.
2: 당연하죠. 그럼 뭐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국회 문 닫아놓겠습니까?
1: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데.
2: 그러니까요. 그 명분이나 예.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달할 메시지는 전달이 된 거니까요.
1: 네.
2: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당 분위기가 지금 이 정 대변인 설명한 것처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서는 또 상임위원장이란 자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진위원들 네. 아마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인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언제까지 원구성 협상을 미루고 더 나아가서 7개까지 포기하고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라? 뭐 그런 상황이 오면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11개 상임위만 또 일방적으로 가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되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의석수의 배분에 따라서 된 거니까 7개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나면 해내면 법사위 갖고 안 갖고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오히려 이런 식으로 원구성 협상 응하지 않고 국회 문 닫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른 이슈들이 크기 때문에 그게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이 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 김용 최고위원 후보.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지 당내에서 바로 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고 어제가 후보 등록 D-1인데 그래가지고 막 밤에 최고위 열고 아침에 최고위 열고 이제 당무위 거쳤나? 당무위 곧 할 텐데요. 근데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은 나겠지만 최고위에서 두 사람에게 출마 자격 허용. 결론이 났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요 최고위 결정 예외 허용 예외 인정으로 인한 어떤 출마 허용이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네.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1: 네.
2: 당규상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됩니다. 이 당원 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당원 권리 당원으로서 6개월 전 복당이 돼 있어야 되는데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복당 6개월 시한이 안 맞고
1: 네.
2: 또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비 6개월을 못 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이 있는 거죠. 송영길 대표는 뭐 지금 정치 시작한 이래 사실상 민주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자금법 관련돼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구속되고 무죄

0: 판결을 최종 받고 본인이 공언하는 대로 이제 복당을 한 겁니다. 이제 그 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선거일 전 6개월 이내 복당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김용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구속되고 뭐 이런 사정을 겪으면서 검찰의 또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이 과정에서 당비 계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6개월 당비 납부를 못한 거죠.
1: 네.
0: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당규 규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제 당규 또 규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특수한 사정은 본인들의 어떤 뭐 과실이라든가 이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뭐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네.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1: 아, 당무위 의결이 됐네요. 송영길, 김용, 출마, 허영 당무위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오늘 오전에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1: 이거 뭐지?
2: 아니 이런 식으로 또 누군가를 이제 출마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2: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아니 민주당에 지금 몇만 명입니까? 뭐 권리당원이 한 150만 명 된다 그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164명인가 네. 그렇고 그 당 사무처 직원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을 텐데 송영길 의원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하루 이틀 전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세네 달 전서부터 내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1: 네.
2: 이런 것들이 분명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인데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뛰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출마가 허용된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두 사람을 못 나오게 했다. 그럼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못 나오는 것을 끝까지 고수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1: 네.
2: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야, 정래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1: 네.
2: 친청계가 이게 실력을 겨뤄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다양한 꼼수를 통해서 아예 후보조차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라는
1: 네.
2: 후폭풍이 있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사람 다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정말 민주당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엔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거 알죠? 법정에서 그 2심 그 무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만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돈을 돌리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무죄라고 볼 수 있는지 법적인 무죄지만 전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용 전 의원도 2심까지 그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 아마 법정 구속될 겁니다. 그럼 최고위원 바로 사퇴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표를 주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1: 네.
0: 무죄면 예, 무죄지.
1: 조기현 부위원장님.
0: 완벽하지 않은 무죄가 어디 있습니까? 판결에 의해서 무죄가 됐고 무죄의 이유는 유력하게 유죄 인정의 증거로 냈던 그 녹취록 이게 위법 수직 증거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1: 네.
0: 증거 가치가 없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정치적으로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들 그 증거 자체가 증거로서 쓰일 수 없어서 무죄가 된 거면
1: 증거인데.
0: 그러면 예. 그 증거가 형성된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부인된 거기 때문에요. 뭐 무죄 받아서 출마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 자,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잠시 말씀했던 유시민 작가 필패론으로 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아, 발언이 야 저렇게까지 발언을 세게 할 수도 있나? 자, 당내 분위기 예를 들어서 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도 DJ 정부 5년 내내 흔들었다. 마지막에는 정신 나갔다고까지 하더라.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냐는 비판도 이제 쏟아냈는데 자, 당내 유 작가 발언에 대한 당내 어떤 반응이랄까 분위기는 어때요?
0: 도를 넘었다. 이런
1: 도를 넘었다.
0: 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유시민 작가가 민주진보 진영 또 민주당 안에
1: 네.
0: 평론가 내지 뭐 기본적으로 애정을 갖고 비판하는 어떤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

0: 또 순기능을 해왔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뭐 통찰력이나 어떤 분석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존중을 합니다. 그 스타일을 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을 인정하고 봤기 때문에 적어도 유시민 작가가 어느 방송에서 출연하든 기존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네.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동기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네. 대통령에 대한 표현 자체도 이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1: 잘되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다.
0: 아니다. 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은 틀렸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네. 얘기도 이 전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필연적 실패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라는 충언으로 들리지 않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게 대통령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다. 국민들을 향해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진단과 이 상황 인식과 걱정과 우려를 좀 듣고 뭔가 방향을 좀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틀렸다라고 사실상 규정을 해놓고 그러니 대통령이 가는 길을 바꾸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 그럼 뭐겠어요? 이번에 전당대회겠죠. 네.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소위 이제 지금까지의 친소관계를 따졌을 때 대통령이 픽한 뭐 김민석 후보 또 사실상 뭐 같은 방향에서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아닌 정청래 후보를 세워야만 민주당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걸 뭐 사실상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사실 직접적으로 이 전당대회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거고 그 방식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권 1년밖에 안 된 이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 안에서는 이것은 우리 진영이나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한 공언이나 충언으로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고
1: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그렇게 그 분위기다.
0: 그렇게 보입니다.
1: 그래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그 2년 전 총선 공천 때 뭐 비명행사 공천이다 뭐 이런 용어들을 사람들이 썼잖아요. 자 그러면 내후년입니다. 사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후년 공천에서는 또 한 번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어떤 당대표 후보가 그런 식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비판하는 그런 공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까? 결국은 뭐 권력 투쟁적인 성격인가요?
0: 그런 지향과 목적을 갖고 한 말은 맞지만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우리 진영 전체 사실은 평론가로서 또 과거에는 직접 관여한 분으로서 영향력이 끼친 부분은 많지만
1: 이거의 영향력은 어떨 걸로 보세요?
0: 이 영향력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분명하게 네.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나 당의 어떤 주류적 흐름을 흔들고 또 이게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을 예고하는 어떤 그 수준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며칠 동안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전당대회가 없었다면 이렇게 부각되지도 않았을 텐데
1: 그렇죠. 네.
0: 전당대회라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아마 이번 주 넘어가고 이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 이 발언의 뭐 효과 내지 영향력도 차츰 수그러질 것 같은데요.
1: 그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 이 발언을 이제 한 걸로 보이잖아요.
2: 네네.
1: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하겠지만
2: 예.
1: 반대쪽에서 더 결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청래 후보를 정말 위하는 결과가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광재
2: 그렇습니다.
1: 대변인.
2: 저는 유시민 작가가 1시간 20여 분 동안 쏟아낸 말 가운데 네. 일부 맞는 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정확한 전국 진단을 한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정원호 서울시장 픽해서 서울시장 만들려고 했고 뭐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의지가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조정식 국회의장 뭐 그동안 대통령의 정무특보인가요? 그걸 하다가 지금 국회의장으로 간 거잖아요. 이번에 당대표도 본인과 정말 가까운 사람만 마음 정말 맞는 사람만 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하면 정권도 당도 좀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택하고 있는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 그래서 일부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 또 하나는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필연적 실패로 가는 길인가? 라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왜 필연적 실패로 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저주라 그러고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아마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네.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당대표 새로 뽑은 다음에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것도 그냥 막 밀어붙이고
1: 네.
2: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뭐 어떤 그 제도적 틀도 다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필연적 실패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유 작가가 예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이대로면 안 된다라고 일방적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실용주의적으로 중도 확장도 하고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정 안정도 필요하니까 아니 솔직히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여당 대표도 했으면 좋겠고 뭐 주요 포스트에 그래야 이 같이 발맞춰가지고 국정 안정과 본인이 펼치고 싶은 어떤 정책도 더 잘 관철될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어떤 당무 개입과의 그 아슬아슬한 선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시민 작가가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좀 관철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한 말대로 소위 명픽 예. 인사로 실제 관여해서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지배하려는 듯한 발언의 내용 그대로를 해석하며 이거는 위법한 당무 개입이 됩니다. 그 네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상호 이제 강원도지사도 정무석 있을 때 이거 1년 가까이를 봤지만
1: 네.
0: 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의견과 생각을 SNS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지 그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실제 당무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실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결과, 인사, 당의 어떤 노선, 정책 방향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구조를 맞추는 건데요. 그거 아니죠.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있고요. 만약 실제 그러려고 하면 그런 걸 SNS에 뭐하러 내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픽 그때 정원호 후보가 이제 그 영향을 믿어서 지지율이 높아 올라간 건 맞지만 그것만 갖고 당원들이 대통령이 픽했으니까 무조건 찍어주자 이게 됩니까? 결국 당원 투표로 선출이 된 거고요. 네.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준으로 명픽이라고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 것처럼 당원 중심주의가 작동하는 민주당 시스템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당을 좌지우지한다? 구조적으로 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의 당무 개입이 있었다고 사실상 간정한 것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27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경주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대관령 4터널 내에 오전 11시쯤에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화재 잔해물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일대 전면 차단 중에 있습니다. 속사 나들목이나 진부 나들목 국도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12km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도 설악에서 화도까지 15km 어렵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은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용계 2교 동대구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21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 중에 이제 본 경선을 할 사람들이 이제 출연합니다. 자, 전당대회에서 아마 캐치프레이즈라 그럴까요? 조기현 네. 부위원장님, 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여당 집권 여당 대표 적임자다. 이 얘기를 이제 주로 할 거예요. 그 후보들이. 네. 자, 그거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현안이 좀 쟁점이랄까 어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떠오를 거라고 보세요?
0: 뭐 이게 이제 국회 법사위 논의를 시작해서 네. 어느 단계까지 전당대회 이전에 그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개혁이죠.
1: 결국은 검찰개혁.
0: 네, 네. 그 부분이
1: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0: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어떤 네. 입장에 서느냐.
1: 이제 그럼 결국 보안수사권 얘기까지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0: 보안수사권이 이제 핵심이죠. 그걸 네.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하면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이고 어떤 입장을 취하면 정청래 대표처럼 1.1핵도 고치지 않는 보안수사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적인 이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실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법적으로 이제 공소청 중수청으로 제도적인 것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네.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그에 따른 이제 세부적인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가 됐고 인지에 의해서 수사 개시 검찰이 못하게 돼 있고 네.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사실 수사기소는. 근데 이제 그래서 경찰이 전적으로 담당한 경찰 중수청이 담당하는 수사가 이번 어떤 특정 사례가 부각되니까 또 네. 장윤기 사례처럼 이런 경우 생길 수밖에 없긴 않겠느냐. 이 논의도 당연히 장윤기 사건 이전에도 검토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역시 수사권을 전적으로 가지면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예. 언급한 적 있죠.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인데 그게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한쪽에 있는 거고 아니면 보안수사권 뭐 시정조치 요구권 직무배제 징계 수사기관 이관 등의 다른 조치를 중첩적으로 하고 네. 또 독립적인 이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를 만들어서 부실수사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직접 이해관계를 개입시켜서 사건을 감추고 은폐하고 암장시키는 것까지를 다 잡아낼 수 있는 2중 3중의 어떤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검찰에 굳이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국민적 피해 발생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양론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좁혀가면 되는데 지금은 보안수사권 유지냐 전적으로 안전 폐지냐 이렇게만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결국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후보들이 그 스탠스로 섬으로써 네. 본인들의 지지층을 넓히는 전략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거는 좀 갈등이 좀 깊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래서 법사위 논의에서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을 마치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의제를 가지고 보안수사권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게 네.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걱정도 되면서 후보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어저께 이제 김남희 의원이 나와서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국민들 앞에서 그럼 너무 막 강성 지지층에 지금 어떻게 소구하려고 이거보다도 아예 당권 주자들이 난 정확하게 이 입장이다 하고 펼쳐놓고 한번 난상토론 해가지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그러냐. 김남희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조금 조용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그 적절한 안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미 어떤 특정 후보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 활용할 그 스탠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당에도 안 좋고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적절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남희 의원은.
0: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1: 그래요?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0: 이게 이제 어쨌든 1차적으로 10월 2일까지 예.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못해요. 그러면 이걸 유예하는 법안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서 네, 네. 이 논을 가지고 전당대 이슈로 소비하는 소진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당은 그냥 갈라질 수밖에 없는.
1: 자, 이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좀 이거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도 국회가 책임도 지고 국회로 공을 넘겼거든요. 네. 정성호 장관 발언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도 더 아니 뭐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 보니까 좀 전 일정 부분 전체였으면 정성호 장관의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거의 유추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갑자기 김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지금 정청래 의원한테 그 이슈에 어떻게 보면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같은 입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0: 예.
1: 그 한 달 남았거든요 전당대회가 여기서 아니 우리는 명확하게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라도 허용해야 된다 이러고 정식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0: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당대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당대표 후보는 그렇게까지 할 경우에
1: 네.
0: 당의 중요한 개혁까지고 또 원칙적으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1: 네.
0: 보안사건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논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같은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결국에 국회 논의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뭐 요지는 보안수사권의 일부 전치에 대한 그게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느냐 아니면 네. 폐지하더라도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의 쟁점은 이미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 안의 논의 과정에서
1: 너무 갈등이 격화되는 건 서로 피할 거다.
0: 치열하게 논의하고 어느 시점 되면
1: 네.
0: 당 안에서 입장 정리해야죠.
1: 그래요. 자,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은 네. 일단 그 존치하는 이제 법안 이제 발의하고 이제 내는 네. 건데 자, 어차피 이 문제는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장윤기 사건도 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네. 있고 이번에 어떤 향토 경찰의 그 실상을 보니까
2: 네.
1: 와,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 지역 유지들하고 유착 이런 거 정말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좀 초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해요.
2: 이번 장윤기 사건은 정말로 견제받지 않게 되는 경찰이 얼마나 우리 저 사법체계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사건 여러 개 있는데 왜 최근에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느냐 그럼 마치 음모론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 네. 실제로 경찰의 모든 수사권이 갔었을 때 통제받지 않게 되면 나도 그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위기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중요한 보안수사권의 존치 여부가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그냥 어떤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게 지금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보안수사권을 완전 철폐해야 된다는 정청래 후보 그러니까 거기 그 강성 지지자들의 표가 정청래 민주당 후보 당대표 후보에게 다 쏠릴 것 같으니까 저도 그거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갖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여당 당대표 선거의 모습이냐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존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 내 일부 온건한 의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실행됐었을 때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물을 거예요. 이 보안수사권 누가 없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없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1: 네.
2: 어제인가요? 뭐 민주당 측 대변인인지 변호사 한 분이 나와서 결국에 이 보안수사권 다 폐지해버리면 한동훈 의원의 집권만 돕게 되는 격이다. 왜냐? 보안수사권이 존치돼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불과 2, 3년 안에 나올 것 같거든요.
1: 네. 자, 정치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이고 그다음에 어떤 민생을 위해서 뭐가 가장 적절한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은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야 되니까. 김민석 의원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무효역 찾았고 SNS에 2002년 단일화 탈당 과정 두고 당체 상처 입은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 비롯한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밝혔습니다. 자. 미리미리 숙제 하나씩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후단협 사태 어차피 뭐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뭐 미리 사과하고 또 상대방이 예공에 힘을 빼는 그런 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 효과는 좀 있을까요? 이런 미리미리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0: 당연히 게. 있겠죠.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예.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관련된 입장을 김인수 후보가 밝혀왔죠.
1: 네.
0: 그 과거에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당에 쭉 있을 때 보면
1: 네.
0: 김인석 뭐 2002년 3년 있을 때부터 당에 있었으니까 그때 대선을 보면서 이게 쉽게 김인석 후보를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서가 민주당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김인석 후보가 당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당의 어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 업보는 어느 정도 풀었다라고 봤는데 이제 이번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과거 네. 정통성, 적통 이런 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면 당연히 부각이 되니까요.
1: 네.
0: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그 입장을 좀 풀고 네.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1: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2: 민주당이 매번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을 얘기한 사람은 요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DJ 정신보다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역대 대통령에 대한 사후 평가에 있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진짜 인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는 돌부리에 걸려 떨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비극적 죽음 때문인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채의식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버렸던 사람이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이다 보니까
1: 네.
2: 그 저도 오랜 그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거부감 이거를 쉽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은 근데 뭐 많이 옅어졌겠죠.
1: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오늘 재연절 행사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 참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 시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자,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 아, 물론 참정권 훼손 현장에 가서 다 좋습니다. 다 야구 모자를 쓰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앉아 있고 뭐 당 지도부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원내대표의 역할 분담입니까? 아니면 사태 압박 등에 대한 회피 전략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광재 대표님.
2: 요새 정치권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자기 정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게 자기 정치했다. 그래서 당정 혼선이 있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자기 정치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김민석 전 총리였다. 여하튼 자기 정치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대표야말로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집회 참가자들의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과연 여당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1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러면 이러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국정조사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특검과 관련해서 원내에서 투쟁하는 게 훨씬 더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는 게 오히려 자기의 그 지지율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하고 장동혁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싱크로율이 99%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찾아가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건강한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좋은 정치냐 아니면 당대표에게 좋은 정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 당대표에게 좋은 정치 같거든요.
1: 여의도에 있으면 너무 이 우울한 일들만 장면만 보이고 거기 가면 약간 길을 만나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2: 뭐 그런
1: 같아요.
2: 측면도 당연히 감정적으로 있겠죠.
1: 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원로들이 지금 계속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호 전 원내대표죠. 의원직도 내려놔라. 이거 의원직 할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의원직 내려놓고 정치 다시 배워야 되고. 이게 당을 볼모로.
2: 예.
1: 자, 이게 당이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볼모로 붙잡고 마치 알박기처럼 저러고 있다. 이런 원로들의 평가가 그 어떤 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향후.
2: 아, 근데 지금은 거의 소귀의 경읽기
1: 아,
2: 수준
1: 그래요?
2: 같은데요. 이 정도 네. 이 내공은 충분히 쌓이신 것 같아요. 아, 요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내공은
1: 네.
2: 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특정 시점에 본인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해서 굉장히 유리한 시점에 잡

0: 자발적으로 그냥 내려와서 다음 당대표 연임 선거에 나가려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 이게 뭐 노림수라 그럴까요? 어떤 지금은 차기 당대표 선거에도 나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들 눈이나 당원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2: 장애 집회 거기 가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열성적으로 호응하고 지지의 분위기를 몸으로 바로 느끼실 텐데. 그런데 장애 집회 갈 수 있고 계속 가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재헌절이잖아요.
1: 네.
2: 그 TPO가 때 오늘 같은 날 거기를 가면 이 보수의 대표로서 최근 보수의 품격이라든가 책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거기 모여있는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장동혁 네. 대표가 가는 길은 모르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자기 정치고 본인만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러면 소수화되고 고립돼서 이 안에서 입지가 스스로 이제 없어져야 이게 정상인데
1: 네.
2: 이렇게 정치를 해도 기본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의 1, 2위 안에 계속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당내 지지도 높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전반적으로 높고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음 당권 도전에도 또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는 거겠죠.
1: 그래요. 자. 장동혁 대표는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복당 불가를 다시 강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은 싸움을 걸어 연명하냐 뭐 이렇게 응수도 했는데 또 안철수 의원도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복당 불가를 얘기했고 뭐 스토리는 서로 다릅니다만 자 정광재 대표님 예. 좀 한동훈 후보 처음에는 복당 시기에 연연 안 한다 그랬다 조금 서두를 약간 그 분위기도 보였는데 약간 여기저기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0: 한동훈 의원 뭐 일찍 들어가면 일찍 들어갈수록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굳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때라는 게 있는 건데 물론 뭐 때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2028년 총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1: 아, 1년 후면 총선 국면이에요.
0: 총선 국면이죠. 예, 예. 그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 의원의 쓰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생각 안 할까요? 저는 그때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조금 더 높은 몸값으로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뭐 10월, 뭐 11월 이렇게 됐는데도 복당이 안 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년 뭐 한 상반기 중에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좀 침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당내에 일부 비토 정서들이 있고 안철수 의원과 그 비토 정서가 더 커졌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아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서 어쨌든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자 그래서 뭐 당내에 들어오면 분란만 일으킬 거다 이런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한동훈 의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당의 어떤 헤게모니를 너무 급속하게 혹시 가질까 봐 그래 그렇게 그렇죠. 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영남권 네. 저 다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 내 공천은 없겠구나 혹은 플러스 약간 당권을 노리는 중진 의원들이
0: 네.
1: 거부감을 갖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라고 보십니까?
0: 그게 일종의 그 공환증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실제 당내에 그런 공환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에 있는 주류 의원들도 그런 생각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공환증을 없애는 게 한동훈 의원에게는 지금 할 일이지 막 지금 나서서 뭐 복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공환증의 강도를 좀 낮춰가는 여러 뭐 소통이라든가 교류라든가 네. 이게 필요하겠죠.
1: 자. 딱 30초 남았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 글쎄요, 뭐 제가 그거 알겠습니다. 정강재.
0: 그래서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2: 근데 어쨌든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양당이 다 시끄럽잖아요. 예, 민주당이 예.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당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본질적 속성은 똑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래도 민주당은 더 좀 낫다. 의제 자체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 정부의 성공 등 뭐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사생결단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의원 역시 그런 방식으로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에 네. 보수의 미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부터 모레까지 매우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 해제 지역도 많아졌고요. 지금은 전남과 제주 일부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 남아있습니다. 폭염이 오늘 절정에 달한 경상권 밀양이 36.3도, 대구 합천도 35도를 넘겼고 서울은 31.7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 분포,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26도로 좀 떨어지겠고요. 강릉 24, 세종 28, 광주 31, 대구 32도 등으로 폭염이 주춤은 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도 30도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에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상당히 오래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당분간 전국적인 장맛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요란하게 지날 전망이라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지금은 충남과 대구 일부, 경북 일부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100에서 200, 최고 300mm 이상,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근 야외 활동을 멈추고 현재 산에 있는 사람은 산림 밖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한 정부가 다음 달 초중반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선거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10년 만에 인간과 AI의 바둑 대결로 주목받은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과 인공지능 카타고의 첫 번째 대국에서 신진서 구단이 카타고에게 불개패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민주당 전당대회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집권 여당을 이끌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이 방금 전인 오후 6시에 종료됐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김용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입니다.
3: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네, 감사합니다.
3: 자, 후보 등록 예. 마감 하루 앞두고 어제였어요. 전당대 후보 네. 피선거권 자격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송영길 네, 당대표 후보, 김용 최고위원 후보. 자, 이틀간 최고위 회의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으로 출마 허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4: 네, 일단 결정에 감사드리고요.
3: 네.
4: 전하 송영길 전 대표님이나 검찰의 이 수사와 구속수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당원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님은 그래도 대법원 판결 무죄 받으시고 복당이 됐고
3: 네.
4: 그다음에 저는 지금까지도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지 않으면서 제가 4년 전에 검찰에 구속돼서 지금까지 제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일상이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3: 네네.
4: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비를 납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3: 네네.
4: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어저께 최고위에서 좀 논의가 격론하게 펼치면서 오늘 그래도 이 당무위원회라는 곳으로 이거를 갖다가 위원상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3: 네네.
4: 그래서 당비 납부에 대한 부분 절차적인 부분인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3: 그래요. 이 문제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은 조금 있으시겠어요.
4: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서로 당이라는 데가 또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또 의견이 다를 때는 토론도 필요한데
3: 네.
4: 그래도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우리 그 위원회 분들이 결정을 갖다가 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의 부담이 좀 금방 덜었습니다.
3: 그렇군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4: 네네.
3: 김용 후보님 금품 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이 무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를 비판했습니다. 해괴하다는 이제 표현도 네. 쓰셨고요.
4: 네.
3: 야당은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는 거다. 또 민주당 네.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야당의 이런 네.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4: 아, 저는 뭐 전혀 그 부분 동의할 수 없는 거고.
3: 네.
4: 이 저희 구글 타임라인 관련된

0: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1: 네.
0: 검찰과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서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어떤 네. 사건에서는 이거를 그 이 사건의 이 증명력을 인정하고
1: 네.
0: 어떤 것은 뭐 인정하지 않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구글 타임라인이 제가 무려 12년 동안 이게 켜 있었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 변호사분들이 구글 쪽에다가 이걸 그냥 의뢰하자. 그게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1: 네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판부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감정을 하자. 이래서 무려 세 군데서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거기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검찰의 의견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런 법적인 잣대에 대한 그리고 검찰의 이중 잣대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지
1: 네.
0: 이게 저 개인의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적이 언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1: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네네. 얘기 나온 김에요.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0: 네.
1: 측근 정도 되려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씀. 우리가 이게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0: 예, 예.
1: 자, 그리고 네. 이게 아마 공직선거 앞둔 출판 기념회 아니었나 싶었던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김용은 정말 유용하고 쓸모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는데
0: 네.
1: 김용 후보님의 어떤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0: 아, 그러니까 제가 유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제가 경기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의사님 하실 때
1: 네.
0: 경기도 대변인으로서
1: 네네.
0: 보좌하다가 제가 총선에 출마하느라고 나갔을 때 출판기점회에서
1: 아,
0: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죠.
1: 네.
0: 뭐 제가 성남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좀 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곁에서 하다 보니까
1: 네.
0: 제가 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공적으로 많았었고
1: 네.
0: 또 우리 앵커님 또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1: 네.
0: 정말 이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곁에서
1: 네.
0: 그런 일들을 갖다가 또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유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제 유용한 거를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도전해서
1: 네.
0: 평당원 대표로서 우리 민주당이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런 그 효용으로 이렇게
1: 네.
0: 나타내려 보여주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번에 유용 효용으로 이제 보여주겠다 말씀하셨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자, 김용 후보님 지금 예비 후보신데요.
0: 네.
1: 다음 주에 21일인가요? 1차 컷오프 발표하면 최고위원 후보가 8명으로 좁혀지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지금 10분 넘는 분들이 등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8분으로 압축해서 예비경선 진행을 하면 이제 본경선
1: 네.
0: 본격적인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이 예비경선이 사실은
1: 네.
0: 이 대상이 이제 중앙위원 분들이라고 국회 현역 의원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라고 그러는데
1: 네.
0: 제가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의원 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강점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하겠다 말씀드리면서
1: 네.
0: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지금 뭐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렇게 뭐 좀 잘 도와주십니까? 어떻습니까?
0: 이 도와주시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1: 그래요?
0: 많이 받고
1: 예, 예.
0: 있는데 후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뭐 저와 같은 똑같은 입장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뭐 진심을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행사는 많고 또 직접 이렇게 통화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그조차도 즐기면서 이렇게
1: 네.
0: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0: 예, 예.
1: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들어봅니다. 꼭 최고위원이
0: 네.
1: 돼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뭡니까?
0: 아, 저는 사실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다가
1: 네.
0: 당에서 저에게 이제 공천을 주지 않아서 제가 대기 중을 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시간을 갖고
1: 네.
0: 저희 대법원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1: 네.
0: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너무 최근에 당에 이러한 상당히 격화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경쟁들
1: 네.
0: 전당대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 또 정치를 하면서 뭐 갈등 그다음에 갈라치기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제가 많은 분들과 화합하고 이렇게 뭐 이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저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무엇보다도 남은 4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원외 지금 평당원입니다 신분이
1: 네.
0: 그래서 최고위원회 평당원 누군가는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던가 이런 생각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1: 네.
0: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는 그 무게감이 엄청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조금 더 최고위원회가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1: 네.
0: 이 정말 정부보다 좀 반박자 앞서서 입법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성과를 또 국민들하고
1: 네.
0: 공유하면서 그리고 정부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갖다가 섬세하게
1: 네.
0: 우리 민주당에서 챙겨야 되는데 제가 원외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많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보니까 이제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0: 네.
1: 뉘앙스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와 이 당과의 가교 역할을 최고위원으로서 더 적절히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저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0: 아니요. 제가 뭐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1: 네네.
0: 이제 당청 간에 그 정무수석실이 있고 그다음에
1: 네.
0: 당에도 지도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소통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네.
0: 그렇지만 뭐 제가 그래도 그동안 뭐 경기도에서 대통령이 보좌하면서
1: 네.
0: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과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소통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1: 네네.
0: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 네네.
0: 경기도 지사하실 때보다는
1: 네.
0: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이러한 대통령실 또 내각 전문가 그룹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좀 당에서 당의 역할을 좀 강화하면서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하면서 제 이 슬로건을 갖다가
1: 네.
0: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
0: 예예. 예.
1: 그래요. 자 이번에 이제 최고위 자리 두고 경쟁 펼칠
0: 네.
1: 후보들 이제 있을 겁니다. 자 그 후보들 뭐 중에는 되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0: 네네.
1: 봐서 어떻게 경쟁자들을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지금 최고위원에 나와 계신 분들이
1: 네.
0: 많은 분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의 경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제발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래서 클린 선거하자. 그리고 네거티브 저 지향하자.
1: 네.
0: 이렇게 지금 저 선포를 하고 이거를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 면에서 제가 또 다행히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당대표 선거하고 다르게
1: 네.
0: 우리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네거티브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1: 네. 자, 저 제가 후보님이라고 부를게요.
0: 네네, 예,
1: 후보님.
0: 예. 오늘 등록했기 때문에 후보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0: 예.
1: 자,
0: 예, 예.
1: 그 지난 8일에 최고위원 출마 의사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실 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어떤
0: 네.
1: 점에 주목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0: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1: 네.
0: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6.3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선거에서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곳은 선거를 통해서
1: 네.
0: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1: 네.
0: 뭐 여러 측면에서 선거 결과가 미흡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1: 네.
0: 이게 어쨌든 간에 정당의 책임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의 이런
1: 네.
0: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갈등이 커져가면서
1: 네.
0: 이재명 정부에다가 이 책임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서로 간에 뭐 우리 세간에서 평가하시기에는 네. 개파 갈등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또 과거의 노선 경쟁 이렇게 계속 과거를 뭐랄까 좀 중요시하는 네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는 지금 국민들의 삶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네. 미래가 중요한 건데 왜 자꾸 우리는 과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네. 이 상태로는 국민의 신뢰를

0: 철저하게 공약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제 강점 얘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민주당이 과거지향적으로 가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지금 국민의 삶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그 저기 요점을 갖고 계시고요. 자
0: 거기다가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1인 1표제 그다음에 네. 1인 1표제를 저희가 건너뛰어서 또 당원 주권 이 주의 당원 주권 정당 네. 이것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저희 민주당의 노선은 네. 저희 당원들만 주인이 되는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당원이 주인이지만 저는 국민 주권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두 달 전까지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다는 것은
1: 네.
0: 그것은 국민들이 많이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선거 때 작년 네. 대선 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를 표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민주당을 같이 함께하면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결국 네.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이 국민 주권 정당으로 커가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지금 이런 방향도 굉장히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다
1: 네.
0: 이런 말씀을 제가 부하로 드립니다.
1: 그래요. 저 당원 주권주의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 국민 주권주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 지난 1년간의 정청래 예. 그 당대표의 당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정청래 대표님께서 진짜 이 내란 이 전국을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이끌면서
1: 네.
0: 헌법재판소 이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셨습니다. 성과를
1: 네.
0: 내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간에 오롯이 네.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1: 네.
0: 좀 회피하셨죠. 전체적으로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현장의 당원분들은 그렇지 않다.
1: 네.
0: 우리가 서울을 뺏겼고
1: 네.
0: 그다음에 또 보울경에서 경남 지역을 우리가 뺏겼고 또 뭐 평택 지역에서 정말 굉장히 시끄러운 우리 내부 간에 이러한 네. 잡음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라는 성남이라든가
1: 네.
0: 특례시인 용인 그리고 하남 뭐 안산 뭐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런 부분은 명백한 선거의 그 좀 패배 원인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국민적인 신뢰의 하락과 지지도 떨어지는 부분이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거를 잘 수습하고 추진해야
1: 네.
0: 되는데 그분이 아쉬웠다. 그런
1: 네.
0: 부분이 저는 좀 지금도
1: 네.
0: 이 전당대회 진행하면서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1: 나머지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좀 한 말씀씩 해 주실래요?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0: 네네. 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
1: 네.
0: 우리 뭐 김민석 후보님은 어쨌든 저기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1: 네.
0: 총리로서 정말 소리 없이 뒤에서 그 정부의 성과를 갖다가 함께하는
1: 네.
0: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이셨고 뭐 선영길 후보님 같은 경우 우리 당내에서 가장 다선인 육성 의원이시고
1: 네.
0: 또 저와 함께 동병상련의 이런 감정으로 검찰에 정말 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1: 네.
0: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역시 청와대 경험이라든가 또 당내에서 많은 경험들
1: 네.
0: 강점이 있으시고 저는 뭐 훌륭한 당대표 후보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보미 후보님은
1: 네.
0: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1: 네.
0: 젊은 후보답게 패기 있게
1: 네.
0: 아주 당당하게 하는 모습 너무나 좋게 봤고요.
1: 네.
0: 예,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나온 후보님들이
1: 네.
0: 정말 네거티브 없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정책 경쟁, 비전 경쟁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더 얻는 이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자, 우리 김용 후보님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면서 민주당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0: 공약 내걸었습니다. 쭉 네네. 제가 보니까 그중에 예. 이런 게 있어요. 동일 지역구에서 삼성까지만 출마하도록 하겠다. 당내 예. 중진들이 좀 반발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 이상은 예. 동일 지역구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1: 네, 많이 좀 저한테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0: 네.
1: 저는 정당의 가장 핵심이 혁신이라고 네. 보고 네. 그 혁신은 결국은 사람의 교체입니다. 사람이 요체고 정당은 네. 그러려면은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기존의 분들이 오래 하시면은 한 지역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막히게 되죠. 네. 물론 저희 당의 다선 의원님들이 많은 성과를 내시고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재집권을 통해서 또 좋은 자리도 또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왜 저는 국회의원하고 이 장관하다가 지역의 시원 구현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나를 그 이 만들어준
0: 네.
1: 정치를 시작한 곳에 가서 정말 그 경험을 갖고 지역을 발전시키면은 그게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욕을 좀 먹더라도 그리고 네.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동일 지역의 다선 의원님들이 이 제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거는
0: 네.
1: 제가 최고위원 되면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당원 평가를 직접 반영한다. 이게 당심이나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예상이 되지만 자칫
1: 네네, 예.
0: 당내 인기 투표라든지 또 개파 싸움 같은 것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예, 충분히 그런 우려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우려는 우리가 이 국민들의 그다음에 당원들의 평가를 갖다가 그 선거 시즌이라든가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그랬습니다.
0: 네네.
1: 우리가 늘 일상적인 기간에 우리가 국회의원분들이 4년 동안 활동하시는데 그 4년 기간 동안에 자기의 입법이라든가 자기의 활동이라든가 자기의 성과라든가
0: 네.
1: 자기의 노력을 갖다가 우리 당원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민주당에서 정착된다면은
0: 네.
1: 결국 저는 그 혜택은 다 국민들의 이제 오는 것이고
0: 네.
1: 저희가 민주당이 요새 뭐 AI 시대에 정당도 AI로 우리가 전환해서
0: 네.
1: 굉장히 좀 좋은 면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의지만 갖는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래요.
1: 결국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고
0: 네.
1: 국민들을 대리하는 그러한 정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스템은 이런 인기연합 이런 거를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발전을 확인시켜주고 그다음에
0: 네.
1: 알려줄 수 있는 알려드릴 수 있는
0: 네.
1: 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0: 그래요. 그리고 네. 이게 다섯 가지 공약 중에 제일 앞머리에 있는 거 보니까 당 안팎 불협화음과 소모적 권력 도장 차단.
1: 네.
0: 이게 보니까 아까 김영 후보님이 예. 출마를 하면서 이런 생각 그동안 국민 마음에서 멀어진 이유 당내 갈등
1: 네.
0: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희 민주당이 지금 권리당원만 해도 150만이 넘습니다. 정말
0: 네.
1: 거대 집권 여당인데 저는 뭐 4년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늘 현장에 있었고 제가 십몇 년 동안 국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0: 네.
1: 한 차례도 제가 빠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아쉬워하진 않는데 오히려
0: 네.
1: 지금은 저에게 그게 큰 지금 자산이 된 거죠.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늘 소통 부재가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 계실 때 제가 2020년도 이제 검찰에 구속되기 전에
0: 네.
1: 그때 당대표 운동 저희가 함께 할 때 그때 저희가 당원 플랫폼 그리고 당원
0: 네.
1: 존이라든가 이렇게 당사를 갖다가 당원한테 개방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민주당이 즉각즉각으로 반영하는 이러한 소통의 민주당으로 돼야 된다. 이런 그런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후보님들도 뭐
0: 네.
1: 그런 부분에서는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
0: 네. 지금부터는 네. 주요 현안 몇 개 살펴볼게요. 가장 큰
1: 네.
0: 현안 검찰개혁이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 민주당이
1: 네.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가
1: 네.
0: 최근에 검찰 보안수사권 네.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1: 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어떻게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1: 저는 제가 이 검찰에 네. 4년 동안 그야말로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검찰의 이 조작 기소, 그다음에 구속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겪은 산 증인이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감정을 투영시킨다면은 당연히 검찰 개혁 특히 이 그 22년도에 있었던 네. 그 집단 이러한 검사들의 법적인 이러한 이 위법행위들 네. 단죄하는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방향은 이미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 보안수사권은 우리가 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거는 명백하게 방향은 잡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보안수사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우리 국민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찾아내는 게 맞죠.
0: 네.
1: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 의제화 되기보다는 대통령께서도 당에서 이거를 결정해달라 그러면서 수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수기의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그 수기의 과정에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0: 네.
1: 저는 원칙적으로 보안수사권 이거의 폐해가 너무 큰 거를 제가 당했기 때문에
0: 네.
1: 보안수사권은 저는 폐지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찰 간의 경찰 내부에서의
0: 네.
1: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견제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을 갖다 대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수처라든가 우리가 또 새로지 이렇게 하는 기관들의 역할
0: 네.
1: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세한 거로 갖다가 지금부터 빨리 짜내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0: 네네.
1: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청년 최고위원 네. 선출 안건 부결된 데 대해서요. 김영 후보님은 당을 향해서 쓴소리 쏟아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1: 저는 이번 지방선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나서 많은
0: 네.
1: 이 원인에 대한 그다음에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20대 젊은 층들이 남성에 이어가지고 여성까지 떠나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0: 네.
1: 곳에서. 뭐 거기에 대한 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0: 네네.
1: 그렇다면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평상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문제가 나타났으면은 지금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청년 후보들이 많은 분들이 출마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선출직에 대한 그냥 이거를 갖다가 특별한 이 장치를 갖다가 외면하면서
0: 네.
1: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경쟁하라 이런 거에 대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민주당이 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단지 그냥 뭐 시혜적으로 이런 지명직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들어오겠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필요한데
0: 네.
1: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거를 이미 그 룰 세팅하는
0: 네.
1: 전준위에서 이거를 결정을 갖다가 그렇지 않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청년들이 뭐 맨날 우리가 얘기로는 뭐 대한민국의 미래고 내일이다 그러는데
0: 네.
1: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사기가 너무 어렵고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얘기해내고 자기가 통로가 되고 자기가 도구가 되는 이러한 우리 열린정당이 우리 민주당에 가야 될 길이 않는가 생각돼서 청년 문제는 제가
0: 네.
1: 최고위원 돼서 들어간다면은 뭐 지금처럼 목소리 높게 낸 게 아니라 정말 이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0: 네.
1: 우리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으로 만들고 제도로 구현하겠습니다.
0: 네. 전당대회 선출 방식이요. 게임의 룰이 진통 끝에 선호 투표제로 정해졌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되면 원외 후보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나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불만 없으세요?
1: 네, 이제 선호 투표는 저기 그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0: 네.
1: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 룰대로
0: 이거는 때문에 당대표에게 해당되는 거군요.
1: 뭐 선호 투표도 사실은 뭐 유불리가 따지지만 우리 당에서 정해지면은 정의 큰 틀에서
0: 네.
1: 작은 유불리 갖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을 본다면은 통 크게 우리가 미래 경제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0: 네, 네. 자,
1: 네.
0: 어느새 말씀 나누다 보니까
1: 예.
0: 마지막 질문으로 왔습니다.
1: 네,
0: 자,
1: 예.
0: 김용 후보님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1: 네.
0: 앞두고 계신데요. 이런
1: 네.
0: 상황에서 김용 후보님이 나에게 꼭 최고위원직 맡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1: 네.
0: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저는 사법 리스크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모든 게 다 사실이 밝혀졌고 작년에 제가 대법원에서 유례 없이 보석 나오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김용이 그동안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거를 제가 4년 공백이 있었는데 계속 제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책임을 다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님의 그동안 대변인이었다고 불렸는데
0: 네.
1: 이제는 제가 우리 민주당 평당원의 대변인으로서 역할 충실하고자 합니다. 예.
0: 네. 대통령의 네.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으로.
1: 예.
0: 자, 지금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한 사람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죠?
1: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발언을 전해드리면 네. 저는 우리 선거 인프라의 충격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핵심 정보의 즉각적인 비밀 해제와 공개를 발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입수를 했고 이 정보에는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정당 선호도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2020년 8개 주에서 그러니까 8개 주에서 수천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가 중국에 의해서 매수됐거나 뭐 도난당했거나 뭐 해킹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새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담 데이터 활용 부서까지 만들었다 이렇게도 네. 덧붙였는데요. 또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2018년 중간선거에도 개입을 해서 자신의 2020년 재선을 막는 데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영향이 결과에 반영됐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네네. 중국이 인맥을 활용해서 뭐 미국 대기업을 움직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한 미국 언론인들을 찾아내서 큰 돈을 주고 네. 더 부정적인 기사를 쓰게 하려고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정보기관 인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자신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은폐가 이뤄졌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던 내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에서 얘기한 내용 그 사실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 뭐 어디까지가 사실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그 기밀 보고서 이걸 봐야지 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까지 기밀이었던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와 보고서를 뭐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2020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만들어진 보고서가 공개 대상입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 즉각 팩트체크팀을 가동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 중국이 입수했다는 유권자 파일 이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된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CNN은 그의 연설은 불만의 재탕 이미 반박된 주장들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나온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요. 네. 실제로 2020년 당시에 미국 정보당국이 이런 의혹을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정부가 뭐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런 의혹이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 정보당국이 조사를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이 평가를 보고받고도 그때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들고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0: 그래요.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대통령 대국민 연설 웬만하면 생중계하는데 네. 왜 안 했죠?
1: 맞습니다. 그 원래 보통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정책이나 대국민 네. 메시지 이런 담긴 대통령의 황금 시간대 연설 뭐 주요 방송사들이 동시 생중계하는 게 네. 관례인데요. 방송사들이 생중계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뭐 그 기존의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BC 방송은 퀴즈쇼를 내보냈고
0: 오락 같은 거?
1: 네. NBC는 동물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연설 장면을 중간에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반복되는 주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연설 도중에 생중계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들을 겨냥해서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방송 면허 박탈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간밤에 갑자기 보도자를 냈습니다. 유학생 비자 규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그리고 교환 방문의 네.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규정을 그래요?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F나 J비자 갖고 있으면 정규 학업 과정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 계속 연장만 해주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으로 체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체류가 필요하면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이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는 이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만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을 바꿔서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왜 전공을 바꿨는지 이런 필요성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유학생 비자를 발급을 까다롭게 바꾸는 건 이민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데요. 네.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이런 것들 다 걸러내겠다는 네. 겁니다. 이 규정이 며칠 내로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새 규정은 이 관보 게재 후에 60일 이후에 발효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9월 중순쯤이 되니까 학생비자 소지자 경우에는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0: 한국인 유학생들 당장 혼란이 크겠어요?
1: 네. 지금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비자 F1으로 머무르는 유학생이 한 1만 2천 명 정도고 네.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가족까지 뭐 1,300명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걸로 보이고 네. 한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 유학을 계획한 뭐 전 세계 학생들한테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학업을 마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뭐 게다가 석박사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학교를 통해서 연장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민당국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유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돈이 얼마나 몰렸는지 봤더니 7조 원이 넘었어요.
1: 네.
0: 한 달에.
1: 네. 맞습니다. 16개 네.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7조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상품에 3조 4천억 원이 들어왔고요. 네. 이 규모가 전체 ETF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도 1조 5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사실 본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20% 떨어졌고 삼성전자 24% 하락을 거든요. 네. 이렇게 본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는 계속 돈이 몰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도 컸는데요.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손실률이 45.6%고요. 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48.4%나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투자해서 손실을 본 대부분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였다는 점인데요. 네. 특히 개인 투자자만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7종에 4조 원의 돈을 넣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 정부가 투자 여건 강화하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예보가 돼 있죠?
1: 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역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네. 모레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그리고 충청권 북부에도 최대 2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기존에 이달 들어서 300mm 안팎의 비가 내린 지역이 많아서 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나 토사유출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원래대로라면 장마 종료되는 시점인데 장마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요? 이 부분 짧게 정리해 주세요.
1: 네.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과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반복될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네. 23일과 24일에도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시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25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올여름 공연계가 뜨겁습니다. 기대 모으고 있는 신작과 굵직한 라이선스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과 함께 주목할 만한 뮤지컬 신작들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작품은 어떤 겁니까?
1: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혹시 웹툰 유미의 세포드라는 네. 작품 아시나요?
0: 네, 네.
1: 네, 이 유미의 세포들이 뮤지컬화가 됐습니다. 너무나 이제 익숙한 작품인데 네, 네. 특히 드라마로도 또 돼서 그렇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0: 그래요. 자,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유미 세포들 뭐 배고플 때 발동하는 출출 세포라든지 사랑 세포 이런 세포들이 이제 캐릭터로 화면에 나왔었거든요.
1: 네.
0: 뮤지컬에선 이걸 어떻게 구현했죠?
1: 네, 뮤지컬에서는 네. 마치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네. 굉장히 생생하게 이제 이 배우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해요.
0: 아, 그게 표현이 돼요? 네. 출출 세포하고
1: 네. 실제로 세포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세포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사실 앙상블 배우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씩 주목받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세포들이 하나씩 다 역할이 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여기에 또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0: 네.
1: 견습세포 109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109 세포가 이름이 없는데 과연 나중에 이제 작품이 끝날 때 어떤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지 그것도 네. 또 관람 포인트입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오늘 신작 뮤지컬을 음악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 만큼 음악 들으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하나의 우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0: 들어보신 하나의 우주, 이거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 곡은요. 네. 사랑 앞에서 자존감을 잃은 이 유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떼어내지 못하고 계속 견디거든요. 네. 그런 유미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이 견습세포 109의 각오가 담긴 곡입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네. 유미의 남자친구 이름이 웅이인데 웅이는 유미의 남자 주인공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없고 네. 유미가 그냥 나 자신의 주인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0: 그래요.
1: 나 자신을 향한 정말 무한한 응원이 필요할 때 또 이 작품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래요. 나 자신을 향한 무한한 응원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은 곡이다. 자, 다음 뮤지컬은 노래만 들어도 아 이거 하실 만한 작품입니다. 바로 노래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0: Frozen, Let It Go. 겨울왕국이 뮤지컬로 나왔어요?
1: 네, 맞아요. 2018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출연이 됐었는데요. 네네. 한국에서도 드디어 출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두 개 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곡 8개. 에다 이제 네. 12개의 새로운 넘버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 18회 토니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제작진들이 참여해서 또 화제가 네. 됐죠.
0: 그러니까요. 자, 여왕 엘사 누가 맡았어요?
1: 네, 너무너무 유명한 배우죠.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또 대표하는 정선아 배우 네, 네, 맡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유지, 민경아 배우까지 해서 네. 굉장히 탄탄한 라인업 완성됐습니다.
0: 그래요? 많은 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만큼 또 뭐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추천 포인트 어떤 네. 거 꼽아주시겠어요?
1: 일단요. 무대와 의상이 전 세계 17개국에서 입수한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고요. 특히 엘사의 드레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네네.
1: 이 드레스는 1만여 개가 넘는 비즈와 스톤을 사용해서 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0: 네.
1: 엘사라는 캐릭터의 서사가 뮤지컬에서 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치마가 아닌 또 바지를 입는 대담한 디자인의 변화도 있다고 하니까요.
0: 네네.
1: 이 부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이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개막은 한 달 남았고요. 그리고
0: 네.
1: 현재 예매도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자, 개막이 한 달 남았는데 예매는 가능하다. 자, 앞서 살펴본 두 작품 이번에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입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볼 이 뮤지컬. 벌써 10년 차 맞는 뮤지컬입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1: 네,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를 기반으로 한 작품인데요.
0: 네.
1: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여인을 향한 이 드라큘라 백작의 사랑을 아주 애절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바로 뮤지컬 드라큘라입니다.
0: 뮤지컬 드라큘라. 드라큘라 백작의 애절한 사랑을 그려낸 뮤지컬 드라큘라. 역시 대표곡 들으면서 얘기 나눠봅니다. 제목이 강렬하네요. 신선한 피 들으시겠습니다.

0: 와, 이게 이제 제목만큼 이렇게 막 창법이 또 강렬하기도 한데.
1: 네, 맞아요.
0: 언뜻 지킬앤하이드 이 뮤지컬이 떠오르기도 해요.
1: 네, 너무 예리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0: 그래요?
1: 네, 예. 실제로 지킬앤하이드로 너무나 유명하게 된 프랭크 와일돈이라는 작곡가의 네.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흡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워낙에 이제 네, 이 작곡가가 예, 예. 드라마틱한 작곡을 너무 웅장하게 해낸
0: 그래요.
1: 인물이라서
0: 네.
1: 거기에 이제 기대하셨던 분들은 아, 역시 프랭크 와일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방금 들으신 음악이요. 10주년 기념 캐스트 앨범. 이제 7월 1일에 막 발매된 앨범인데요.
0: 네.
1: 이 캐스트 앨범이 또 뮤지컬 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0: 네, 네.
1: 사실 현장에서 듣고 오면은 기억이 좀 이제 휘발이 되면서 아쉬워하기 마련인데 이 10주년 만에 이렇게 캐스트 앨범을 통해서 이제 생생하게 배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와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또 끌어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 신선한 피였잖아요.
1: 네.
0: 이게 신선한 피 이게 어떤 걸 좀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1: 네. 실제로 이 드라큘라 예. 백작은요.
0: 네.
1: 젊음과 영생을 갈망하는 인물이죠.
0: 그래서 피를 먹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의 피를 마셔야 하는 이제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 새로운 힘을 얻는 과정을 굉장히 파워풀한 목소리로 표현한 곡이 바로 이 신선한 피입니다.
0: 그래요. 피를 뺏기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드라큘라 백작 입장에서는 신선한 피를 통해서 젊음을 얻고
1: 네.
0: 심지어는 영생을 갈망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10년 차 뮤지컬 드라큘라입니다. 이번 시즌에 특별히 특별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에는요. 캐스팅의

0: 조금 또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너무너무 유명한 캐스팅이었던 드라큘라 역의 김준수, 신성록, 전동석 배우 이외에요. 네. 또 고은성 배우라고 또 영한 또 배우가 또 투입이 됐어요.
1: 젊은 배우요?
0: 네. 그리고 뭐 나이대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도 워낙에 이제 그동안 고은성의 드라큘라가 보고 싶다라는 팬들이 많았었어서 이번에 이제 너무 많은 팬들이 또 반기고 있고요.
1: 저는 또 영한 그래서 되게 어린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딴 사람에 비해서?
0: 프레시하다 정도로 네. 아, 신선하다로 이해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나 역, 그러니까 드라큘라의 사랑을 받는 미나 역에도요. 네. 조정은 박지연, 이 두 배우 이외에 또 김환이라는 또 한 명의 또 신선한 배우가 투입이 돼서 네. 네, 또 김환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맘마미아 같은 작품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줬던 그 배우예요. 네네. 그래서 또 드라큘라에선 또 어떤 여성의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뮤지컬 4개 소개해드리는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4년 만에 무대에 오른 뮤지컬 엘리자벳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황후죠. 엘리자벳을 누가 맡느냐가 이 작품에선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배우들이 맡았습니까?
0: 네, 사실 이전에는요. 네. 김소연, 옥주연 같은 너무나 유명한 배우들이 이 엘리자벳 역할을 맡았었어요. 예,
1: 덜 유명한 사람이 맡았군요.
0: 아, 이번에는요. 네. 덜 유명하다기보다는 이미 뭐 우리 뮤지컬 씬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네. 이 엘리자벳 역할을 맡는 데는 좀 신선하다는 평이 있는
1: 신선한?
0: 네, 이지수라는 배우와 또 리나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리고 이재라는 배우도 있는데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엘리자벳 맡은 경험이 있는 배우이고요. 네, 그래서 좀 예전 캐스트와 또 새로운 캐스트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네. 이 엘리자벳을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또 지금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죠.
1: 그래요. 자, 이번에도 음악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명 주연 중에 엘리자벳 주연 중에 리나 씨가 부른 나는 나만의 것이란 곡입니다. 나는 나만의 것 들어보시겠습니다.

0: 나는 나만의 것. 리나 씨 목소리로 지금 들어봤는데요. 나는 나만의 것.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사실 이 엘리자벳이라는 인물이요. 네네. 굉장히 아름다웠던 인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자유분방하고 네. 네, 굉장히 어쨌든 그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열망하는 인물로 그래요. 그려져 있는데 이 곡이야말로 엘리자벳의 그런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곡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이 엘리자벳이 기거하는 호프부르크궁의 네. 정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자유를 노래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궁 안에 갇힌 신세라는 그 인물의 역설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좀 마음이 아픈 곡이죠.
0: 그래요. 자, 이게 막 그 엔딩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나 봐요.
1: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 해피엔딩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좀 슬픈 엔딩인데 그만큼 이 인물의 드라마틱한 소사에 그래요. 또 몰입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0: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국 관객들로서는 좀 낯설 수도 있는 이 얘기인데 오스트리아 황실 역사와 환상이 섞여 있는 이야기 엘리자벳의 관람 포인트는 뭘까요?
1: 네, 이 작품에는요. 엘리자벳 네. 외에 죽음이라는 인물과 루켄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네. 이 죽음은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힘들어하는 엘리자벳을 유혹하는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루켄이는 엘리자벳을 암살한 이탈리아의 아나키스트예요. 네네. 그래서 이 엘리자벳 죽음, 루켄이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뭐랄까 케미스트리 네. 이게 또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서 감상하시면은 저는 뭐랄까요 오스트리아 황실의 역사를 잘 모르더라도 네. 이 극 자체만으로도 너무 풍성하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세 사람 간에 벌어지는 그 역할들의 케미스트리를 맞습니다. 주목하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윌리 넬슨의 On the Road Again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부터 모레 일요일까지 최고 30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에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지금 충남과 대구, 경북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으로도 확대됩니다. 이번 비는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 내일과 모레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줄곧 전국적인 장맛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특히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요란하게 지날 텐데요. 중부지방은 대부분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100에서 200, 많은 곳 300mm 이상, 남부지방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폭염특보는 많이 해제돼서 현재 전남과 제주에만 폭염주의보, 열대야주의보 남아있습니다. 오늘 폭염의 절정에 달한 경상권의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요. 밀양이 36.3도, 대구 합천 35도를 넘 겼고요. 서울은 31.7도까지 오른 제헌절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로 좀 낮아지겠고요. 강릉 24, 세종 28, 광주 31, 대구 32도 등으로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도 30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장맛비가 연휴 내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언했습니다. 10년 만에 펼쳐진 현존 최고 바둑 고수인 신진서 9단과 인공지능 AI와의 바둑 대결에서 AI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낮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에서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로 교통이 통제돼 이 일대에서 오후 내내 극심한

0: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제헌절 연휴의 첫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어 산사태나 침수로 인한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보도에 이세흠 기상전문기자입니다.
1: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다가오면서 비는 오늘 밤 사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내륙과물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대기 하층의 수증기가 강하게 모여드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 곳곳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까지 내다봤습니다. 취약 시간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극한 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 주변의 계곡이나 하천은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접근을 피하고 야영은 금물입니다. 이미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지 주변에선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다시 강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충청과 강원,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쏟겠습니다. KBS 뉴스 이세미입니다.
0: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근 야외 활동을 멈추고 현재 산에 있는 사람은 산림 밖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산림청은 오늘 오후 1시 반을 기점으로 전국 15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단계인 주의 단계로 상향한 겁니다. 제주는 관심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밤 비가 시작되면 산림 주변과 경사지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근에서 모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현재 산에 머무는 사람은 산림 밖으로 대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새벽, 야간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시각보다 청각이 중요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방송이나 지자체의 재난문자 경보음, 마을 대피방송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굉음과 같은 산울림 소리가 들리면 이미 산사태가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대피 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 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0: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원구성 등에 반발하며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띄웠습니다. 내년엔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정신 수록 등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선관위 개혁까지 숙의해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 훼손 세력에 맞서 국민이 주권을 지켜온 역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역사를 기억하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대하며 경축식 불참 의사를 보였는데 오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며 대승적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제헌절 정신부터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원구성도 민주당 일방적으로 하더니 또 개헌 운운하냐고 맞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하고 함께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비상기험 당시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담유를 눌러 이른바 키세스탄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 씨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은 물론 공정성 논란도 빚어지면서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모양새입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논란 두 후보가 당규상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송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해 후보 등록일 기준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복역하는 동안 계좌가 동결돼 당비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후보 자격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예외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친청계가 모두 반대하면 부결까지 가능한데 한 명이 퇴장한 건 사실상 예외 적용을 묵인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늘 결정은 특혜나 시혜가 아닌 당헌 당규에 따른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을 두고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례와 송 의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당규 적용의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10년 만에 인간과 AI의 대결로 주목받은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과 인공지능 카타고의 첫 번째 대국이 오늘 열렸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카타고에게 끝내 불개패를 당했습니다. 강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은 오늘 서울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스와 환경 기신전 첫 번째 대국에서 AI 카타고에 흑불개패했습니다. 오늘 대국은 신진서가 두 점을 먼저 깔고 두는 접바둑으로 진행됐으나 카타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진서는 두 점 접바둑으로 18집 정도의 우세를 안고 시작했지만 중반 이후 카타고의 추격에 고전했습니다. 카타고는 초반부터 변칙적인 수로 흔들기를 감행했습니다. 90수에서 신진서가 3집 이상을 이루면서 경기 흐름은 카타고로 넘어갔습니다. 백수가 조금 넘은 시점부터 역전에 성공한 카타고는 서서히 격차 를 벌리며 승부를 굳혔습니다. 결국 신진서는 245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신진서는 오늘 대국에서 예상 밖의 수에 당황했다며 남은 대국에선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신진서는 오는 19일과 21일 카타고와 다시 대결합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0: 오늘 낮 강원도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들이 모두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고속도로 통제가 이어져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늘 낮 12시쯤 강원도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힌 뒤 불이 난 겁니다. 차량들은 모두 불에 탔지만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16명은 사고 직후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당국이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진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1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이용에 큰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간 30km 구간이 한때 양방향 통제됐다가 인천 방향 통행이 우선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강릉 방향 통행은 사고 수습이 완전히 끝나고 터널 안전이 확보돼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0: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자국 전력망을 공격하면 홍해를 봉쇄하라고 예멘 후티 반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6일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엿새째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이날 오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남부 요충지들이 잇따라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키슘섬 일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인근도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기반 시설이 추가로 타격받을 경우 중동 내 모든 인프라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선이 홍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자국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년 넘게 억류됐던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를 이란의 선의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이란 교도소에서 미국인 수감자가 석방되거나 교환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오전 오만 카사브 고주로부터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좌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이 배는 다음 기항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이 기구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유학생을 포함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12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8: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내놨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각 16일 학생 비자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개재 60일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국제 학생 120만 명 이상으로 한국 유학생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경우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거쳐 체류 자격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학사 과정보다 기간이 긴 석박사 과정이나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유학생들은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체류 연장 여부를 고려해 학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계에선 비자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 학업과 연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0: 임성재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첫날 선두와 한타차 공동 2위로 출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임성재가 생애 첫 우승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임성재는 영국에서 열린 디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 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선두 수버에 한타 뒤진 공동 2위로 첫날부터 우승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한 임성재는 후반 10번과 11번 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14번 홀 버디에 이어 17번 홀도 침착하게 버디를 잡아내며 첫날 선두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함께 출전한 김시우는 2 언더파로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에 역대 최초로 챔피언 반지가 주어집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피파 주관대회 최초로 우승팀에 특별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20일 새벽에 열립니다. 한국 복싱 유망주 강대호가 19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에서 한국 선수로는 2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대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남자 65kg급 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의 칼리바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3-2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0: 6.3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거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수사팀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 2억 2천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 인프라에 존재하는 충격적인 취약점을 즉시 기밀 해제하고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일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며 과거 미 정보당국이 이를 인지하고도 비밀로 유지하고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지상파 방송사인 ABC와 NBC,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TV로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을 TV 생중계하지 않은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심 씨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채용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이 다쳤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충남과 충청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등판해서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기싸움 살펴보겠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당내 현안으로 떠올랐네요. 정동욱 대표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장동혁 체제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있습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함께해 주실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요. 공유번호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제발 좀 꼭 좀 받아주시고요. 예, 열린 토론 황현희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스팸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출 전화도 걸려고 그래서 공의로 걸려면 저도 사실 자주 끊는데 요 기간만큼만이라도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디님께서 김도영 기자님 보러 왔다고 문자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요즘 인기가 많으시네요. 방송 출연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0: 네,
2: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님이 너무 팬이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하나도 못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0: 네. 수염을 좀 길러보세요.
3: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수염을 기르십시오.
0: 수염 기르면 확실히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3: 지금 예. 목에 차고 있는 게 저는 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좀 국회에서 패셔니스타로 좀 유명했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수염도 일부러 기른 거고 뭐 안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니까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패션을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3: 전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한국일보 기자님들이 좀 패션에 좀,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3: 개인적 특성인 것 같아요.
0: 개인적인 면명이군요.
3: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2711님 제 최애 코너 오늘도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네, 이 소식 빼놓을 수 없겠죠. 후보 등록 마감 앞두고 송영길 의원과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오늘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결국은 출마가 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결정 과정에서 개파 간 싸움이 엄청났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김종일 기자님.
2: 네. 예. 오늘 이거 관련해서 엄청난 또 서로 간의 기싸움이 있었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외 적용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그럼 이 논란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격 논란이었거든요.
0: 네네.
2: 민주당은 당원 당규상 피선거권을 당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권리당원한테만 부여하거든요. 근데 권리당원은 6개월 이전까지 그 이제 선거에 나가려면 그 6개월 이전까지 입당을 해야 되고 6회 이상의 당비를 내야 돼요.
0: 네.
2: 그런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을 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2월 27일 날 복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였던 7월 16일 기준으로 당에 돌아온 지 6개월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비도 그만큼 다 낼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제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일당한테 금품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할때 전 이건 몰랐는데 계좌 동결이라는 이슈가 있었대요.
0: 맞아요. 예. 네,
2: 그래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돈을 묻는 거죠.
2: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때 시험 칠 자격이 있어요. 되잖아요.
0: 네네.
2: 수학 능력 시험 보려고 하면은 고등교육을 이수해야만 수학 능력 시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고3이 돼야 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검정고시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지정한 시험 자격을 이수해야만 수능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 자격을 이제 송영길 의원이랑 김용전 부원장이 접수를 했잖아요. 접수를 하고 나서 당직자들이 보니까 이거 요건이 안 맞는데? 가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송영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격하게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의결을 하면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친정청회계에서 되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0: 네네.
2: 이거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오늘 최고위에 두 분이 오셔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리였지만 되게 격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죠?
2: 일단
0: 적격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2: 그러니까 친정청래 개든 친이재명 개든 후보 개인의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시험 자격이 저 사람이 설마 미달할까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면은 이거를 알고도 버팅기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버티다가 네. 네. 이렇게 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청래 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고 논란을 일으킨 거죠. 제가 아까 왜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부원장이 이 자격요건에 미달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송영길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고 김용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 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분 다 이제 수용 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친정청래 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환기를 시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1: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게 약간 민주당의 당원 당교가 조금 꼬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 당원 또는 책임 당원이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규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당직에 출마하기 위한 추천 경로가 따로 있어요. 근데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책임 당원이기만 하면은 책임 당원이어야 뭐 책임 당원이면 당직도 출마할 수 있고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3개월 동안 1,000원씩을 납부하면은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게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은 공천을 받아 갖고 국회의원인 사람이 권리 당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 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특별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게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많이 화가 났는지 당신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1: 부분 성격에 그런 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요.
1: 이게 사실 2019년에도 자유한국당에 똑같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황교안 후보는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됐었고요. 오세훈 후보 역시 당시에 이제 복당한 지 3개월이 안 돼가지고 그 미달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최고위에서 의결해주고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최고위가 반반으로 나뉘어서 그 싸움, 그 굉장히 갈등을 벌일 정도였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대단히 과열되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에게 약간 이제 불공정 특혜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문제제기가 나와가지고 신청계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되게 화는 많이 났더라고요. 친정계 쪽에서. 이 문제를 양보해 줄 수 없는 문제, 원칙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또 분위기를 보면은 목숨 걸고 막을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끝까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친정계 모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큰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외 의결한 걸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한테는 기준이 달랐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때 그 기준을 충족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송영길 의원은 허용해줬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0: 이 정도 공격하면 됐어.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3: 그리고 이게 큰 전략 아래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전략은 언더독 전략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2대1, 3대1로 뭐 맞으니까 아프다.
0: 아파요. 예.
3: 그리고 지지자들한테는 지켜주세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0: 네.
3: 이 당원 이 여러 가지 룰 관련된 싸움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양보하는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해놓고 좀 양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러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공격할 때 공격하고 빠지고 이런 그림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전 친청계에서 이야기하는 뭐 선호투표제도 일단은 원하는 대로 안 됐고 이번에도 역시 반대를 했으니 아 우리가 한수 접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도 났거든요.
3: 이게 물론 예측하지 못한 싸움이긴 한데 친청계 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성윤 전 최고위원 있잖아요.
0: 네.
3: 거기가 사퇴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들을 내부에서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룰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우위를 점할 수가 있잖아요. 4대 3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많이 하는 얘기가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 던진 게 굉장히 잘못한 거다. 친청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4대 3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구도를 깨고 유상윤 전 최고위원이 그만두고 그냥 지금 출마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구도가 3대 3으로 바뀌었으니까 우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싸움까지는 예측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선호투표제랑 청년 뭐 최고위원 선출하는 거 이런 문제까지는 하고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지연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아, 그런데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전 대표 측에서는 조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송영길 의원을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부동수면 부결이기 때문에 문정복 최고위원이 참여를 해갖고 표결을 행사를 했으면은 3대 3이 돼서 부결이 돼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출마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 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인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략적 판단이 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이 잘리면은 못 나오게 되면은 그럼 누가 갈 것이냐? 그러면은 고민정 의원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저희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0: 신문계인 고민정 의원
1: 그렇죠. 그럼 네. 고민정 의원이 올랐을 때 그 고민정 의원은 누구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실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0: 전략적으로 그 뒷부분까지 다 예상하면서 네. 접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뭐 별 문제 안 생기고 출마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이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인터뷰 발언 이거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이 실패로 가고 있다면서 필패론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멘트의 강도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당내 의견들이 주로 뭐 좀 금도 넘었다, 선 넘어왔다. 이게 좀 맞는 거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김동 기자, 그 뒷부분 또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1: 뭐 금도를 넘었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인데 이제 가끔 이제 통화를 하는 분들한테 통화를 해서 들은 걸로는 이제 유시민 씨가 과거 했던 발언을 되돌려주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0: 뭐 DJ 때 얘기죠.
1: 뭐 그것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60세가 그거 이제 뇌가 있죠. 이렇게 예, 된다라든가 예. 아니면은 맞는 말을 네 가지 없이 하는 사람에서 이제 틀린 말을 네 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됐다라든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정권에 거의 뭐 저주를 퍼붓는 말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약간 뭐 틀린 말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늘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정당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영남 후보를 내는 이유도 호남에 기반을 두고 영남표를 잠식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뭐 절대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악담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0: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결국에는 내 말, 그러니까 우리 편 들지 않으면은 필패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실패할 것이다. 뭐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뭐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든가 뭐 레버리지 주식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근데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필패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웅철 기자님?
4: 이건 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100% 알 수 없는 얘기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주인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입지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영향을 주고 싶다. 이런 좀 내적 욕망이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친문 중심의 이런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새로 들어온 이제 리더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대해 좀 과격한 언어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왜 자꾸 내 시대만 맞다라고 하죠? 뭐 DJ 계실 때는 그 나이 많은 그 정치인들 다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또 젊은 청년들한테 뭐 용역 뭐 이런 표현을 써보면서 뭐 촉법 뭐 평론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젊은 세대들한테 또 겨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으면 그 세대가 맞고 지금 너희들의 그 세대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2: 그 유시민 작가가 말을 거칠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제가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이 메시지를 내고 저희도 발칵 뒤집혀갖고 시사저널이 원래 하려고 하던 커버 스토리가 뒤집혀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0: 기자분들 약간 비상 걸렸군요.
2: 네 그랬는데 네. 그 화장이 그리고 메시지가 워낙 셌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유시민 작가와 이제 그 세계관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되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취재를 해봤고 친노무현, 친문재인 쪽 분들을 취재를 많이 해봤더니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거더라고요.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어서는 안 된다. 아 그래 그럼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할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네. 그건 바로 불안이다. 유시민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했는지 돌이켜봐라라고 하면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로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건강한 당정관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정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계 개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김도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이 3단 논법을 끌고 가는 논거는 되게 부족해요. 충분히 논박을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유시민 작가의 세계관으로 보면 올드민주당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해가 된다. 네. 역시

0: 3단 논법인데 이전 민주당의 오래된 가치와 뿌리를 유 이재명과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다. 특히나 그 핵심 근거 그 기저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드민주당이나 유시민 작가 측에서는 이거는 시대적 과제이고 과업이고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그거에 검찰 개혁이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유 이재명은 이거는 국정과제의 일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지층의 불안감을 딱 스위치 켜가지고 1번 지금 이대로라면 올드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버림받을 거다. 2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제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3번 그러니까 그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유시민 작가가 왜 저렇게 거칠게 왜 저렇게 몰아세우는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어쨌든 가져왔잖아요. 근데 네.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그걸 진지하게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슬로건 구호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 게 2020년 12월 15일에 그 당시 이제 공수처법 등이 통과가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 어떤 권력기관 개혁의 그 제도적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도적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은 법적 정비는 완비가 됐다. 이제는 그거를 정착시키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이 깨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보름 뒤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고 정권 송치가 없어지고 이런 식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 거기에서 남은 거고 또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특수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대하게 그대로 존치시켜 놓거나 오히려 확장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뭐 검찰도 이제 공소청이 돼서 사라지죠. 특수수사는 중수청으로 넘어가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된 상황에서 이제 별것도 아닌 보안수사권 그것도 이제 대단히 민생과 결부된 그거 하나만 자꾸 넘어지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되겠어? 어?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다 끊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이 제일 웃기더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안 봅니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뭔가를 시작한다고 할 때 잘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악질 같은 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승문 기자님 한 말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3: 이게 친명계 쪽 의원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은 그 일종의 이제 그냥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 발악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주류 세력이 늘 바뀌어 왔잖아요.
2: 그렇죠.
3: 옛날에 뭐 친노, 친문,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됐는데
2: 그렇죠.
3: 이 흐름이 뒤집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친명계 의원들 말로.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가 다시 예를 들어 집권을 하고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늘 방향이 앞으로 가는데 이 방향이 일종의 그 개혁 방향이라고 치면은 이 유시민 작가 쪽이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친청 쪽에서 하려고 하는 작업은 다시 원래대로 회계문의를 돌리려고 하는 그 작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승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다라고 친명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반발, 저지하기 위한 노력, 뭐 기술이 쭉 흘러가는데 막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보면 일단 당권 주자들은 거세게 비판에 합류했고 정청래 후보만 일단 노코멘트 했습니다. 신용치 기자님, 이 노코멘트는 정치권에서 긍정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히는 겁니까?
4: 그렇죠. 노코멘트 같은 경우는 대답하기 좀 어려운 거를 강하게 긍정할 때 보통 노코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노코멘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노코멘트 함으로써 두 사람이 한 배를 탔다는 거를 증명한 셈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민석 총리 쪽에서는.
2: 두 분이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군요.
4: 네. 이제 정청래 후보와요.
2: 유시민 작가와.
4: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전당대회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는데 이 콘텐츠까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깊이 정치에 관여돼 있는 이제 고관여층일 거고 이 문제까지 소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찍을 후보를 바꾸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정청래 후보 자체가 유시민 작가와 결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좀 이미지가 그 조금 혼탁해지는 이런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1: 이제 재밌는 부분이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하면은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2: 네네.
1: 그러면은 정상적인 여당의 정치인이라면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코멘트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다. 뜻인 네.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예, 명확. 근데 또 한편으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2: 아이러니하네요. 네.
1: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도 있죠.
2: 네.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어렵네요. 예, 이게 정치권의 그 한 문장에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석이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노코멘트는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긴 하잖아요.
3: 그렇죠. 이게 사실 네. 완전히 노코멘트는 아니었고요. 네. 질문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뭔지 그 안 하게 되면 필패하는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3: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딱 그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검찰개혁 완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입장이 어느 정도는 유시민 작가한테 우호적이었다 이거는 좀 표면적으로도 명확합니다.
2: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유시민 작가의 반박에 입장을 좀 낸 것 같은데 뭐 특정인의 발언 에 대해서 뭐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건 청와대도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박선문 기자님.
3: 뭐 실제로 뭐 기사에 쓰지 않는 그 청와대 인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청와대에서 그 수석급 이상은 고위관계자고요.
2: 네네.
3: 비서관급은 이제 관계자로 쓰고 그다음에 그 행정관들은 안 씁니다. 기사를 그쵸. 일반적으로 뭐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비서관들이 관계자로 기사들이 좀 나오는 때에는
2: 네.
3: 청와대에서 굉장히 좀 이 여론은 참기가 어렵다. 이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 나온 다음에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은 청와대 관계자 표현으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워딩이 안 나오는 거는 일종의 제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면 누군지 찾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찐명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요 그 김유정 수석 대변인이 다른 거는 다 반박을 안 하고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수사기소 분리는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 네네.
3: 이거는 왜 얘기한 거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개혁을 잘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인데 자꾸 반개혁처럼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2: 그러니까
3: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의 전략이 개혁당 대표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이재명 정부는 개혁을 하지 않는 정부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뭐 다른 얘기들은 다 반박을 하지 않고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대리로 하게 하더라도
2: 네.
3: 이 개혁 정부라는 면 이것만큼은 강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기상특보가 들어와서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시 30분 경북 김천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운전 시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등 위험지역으로 접근 역시 자제 부탁드립니다. 기상특보 안내 드렸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전당대회 룰도 이제 최고위에서 거쳐서 뭐 결정이 됐습니다.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 선출은 친청계와 친명계가 하나씩 주고받기를 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선호투표제 그래 받을 게 대신 청년 최고위는 그냥 지명직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1: 뭐 대체적인 해석 자체가 이제 네. 뭐 주고받기라는 건데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뭐 크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손해를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일종의 현금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낼 만한 청년 최고위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았고요. 선호 투표라는 거는 아직 투표를 하기 전에 이게

0: 뭐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뭐 김민석 송영길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딜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이건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친청계 쪽에서 어떤 분석들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김도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선호 투표제는 초기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퍼치나 매치나 비슷하다.
1: 그게 그거다.
2: 네. 근데 그런데도 반대를 했던 건 일단은 결선 투표가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언더독 전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기를 해놓고 왜 바꾸려고 해. 우리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냥 양보해 주는 그림.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1: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사실 민주당이 좀 청년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좀 이런 것도 안 하면은 좀 더 인식이 안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2: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친청계 쪽 얘기 먼저 해주고 양쪽 개파 얘기 같이 해드릴 텐데 친청계 쪽에서 뭐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돼요.
1: 네네.
2: 그러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은 돼야지. 왜냐하면 최고위 구성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럼 최고위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의결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2개를 당대표한테 주거든요.
1: 네.
2: 그리고 나면 2자리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을 지금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도부가 운영이 될 텐데
1: 네.
2: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직을 빼가지고 선출직으로 줘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도부 운영 자체에 대해서 변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냥 이거는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버리는 거다.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1: 그러니까 이게 힘의 이제 권위나 이런 게 최고위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당대표가 네. 결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고.
1: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처럼 세울 수 있다라는
2: 맞습니다.
1: 생각인 거죠.
2: 맞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 얘기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그만두면 지도부가 붕괴되잖아요.
1: 네. 근데
2: 민주당은 5명이에요.
1: 아 그렇군요.
2: 5명까지 내주게 되면 붕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친청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친명계의 플랜 B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당대표 지게 되면은 이거 통제하기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이 그리고 이제 친명계 쪽 인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있고.
1: 그러니까 최고위 5명을 확보하면 우리가 당대표 안 돼도 돼. 라는 생각이.
2: 안 돼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돼야 되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그래서 안전장치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1: 네.
2: 안전장치.
1: 근데 안전장치.
2: 근데 이게 또 왜 비교적 쉽게 또 통과가 됐느냐. 이거는 친청계나 친명계 쪽에 다 그 좀, 그 공식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한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아까 이제 등록이 끝났으니까 숫자가 나올 텐데 10명이 넘어요.
1: 네.
2: 10명이 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 선출직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1: 네네.
2: 청년 최고위원은 한 트랙을 떼가지고 줘버리면은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힘들어집니다.
1: 자리가 부족해지죠.
2: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다 나온 얘기가 이거는 저쪽도 안 좋아할 거야. 이쪽도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청년들이 좀 희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전체적인 이제 최고위 쪽에서의 힘을 최고위원들의 힘을 가져간다면 혹시 모를 당대표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더 힘을 확보하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군요. 그런데 청년직을 이렇게 선거로 하면은 우리의 자리가 하나가 더 부족해지니까 이런 계산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네. 거군요.
3: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한 단어가 계산이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손을 결과론적으로 뿌리친 거잖아요.
1: 그러네요.
3: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그룹 사이에서는 되게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에서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매우나 빠지고 있거든요. 아주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보면 민주당의 가장 큰 아군이자 진보 진영의 핵심 엔진은 늘 2030이었어요.
1: 네.
3: 그런데 그 구조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2030 청년 세대가 빠르게 민주당으로 이탈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 그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시사인이 한국리서치랑 유권자 인식조사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1: 아, 그런 결과가 있고.
3: 예, 근데 한 20대 남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보수와 구구화된 게 아니라 반민주화됐다라고 반민주당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30들이 이만큼 그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박순봉 기자가 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정치적

0: 이해관계, 정치적 공학에 의해서 또 청년들의 손을 놔버린 거죠. 비판받아 마땅해요.
1: 다만 청년 최고인을 신설한다고 해서 뭐 청년들이 좋아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국민의힘 사례만 봐도 그렇고요. 뭐
2: 국민 그래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진 않을까요?
1: 그 대변 국민의힘 사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3: 아, 우재순 지금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좀 비판한 것 같아요.
2: 우재순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3: 그게 아니긴 거죠.
1: 그게 아니라고. 국민의힘 당권파가
2: 말씀 똑바로 하세요.
1: 우재순 최고위원한테 네. 어린 놈이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정책의 문제고 사실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거에 큰 관심은 저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박순봉 선배가 설명해 주신 그 의결권 구조 결과적으로 이게 공천으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공천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하려면 최고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때 되면 정말 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2: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송영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두 명 지명하시는 분들을 이제 청년직으로 하겠다. 청년직 최고위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3: 근데 그게
2: 됐네요.
3: 결국에는 지명직의 한계가 앞서서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번에 선출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궁여지책이 되는 거고 그냥 청년 얘기 근데 민주당이 너무 외면한다 이런 얘기로 좀 많이 집중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와대나 정부는 정말 모든 지금 1순위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 대표적으로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게 법무부 그 SNS 페이스북 보면은요.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 영상 봤어요.
3: 아, 보셨어요? 네. 네가 좋아 그거 오정수 씨 영화 패러디 해가지고 네. 2030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 영상도 있고
2: 봤습니다.
3: 예. 뭐 이외에도 지금 청와대 모든 부처들이 다 2030 세대 어떻게 잡을지 왜냐하면 지선 다음에 이게 제일 핵심 의제여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친명계 의원들도 이거 많이 얘기하면서 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고위원들 간에 그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렇게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정성호 장관님 괜찮으신가요?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 영상 찍으시고 그렇더라고요.
1: 대단히 잘못된 전략 같은 게 과거에 민주당 대선하면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때 막 본거지 모자 쓰고 이상한 랩하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2: 맞아요.
1: 사실 근데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청년 최고위 저는 이제 직선제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아, 넘겨주고 일단 선호투표제는 받아들이는 구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쪽도 좀 이야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스텝이 좀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복당 반대 의견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동안의 한동훈 의원의 스탠스는 좀 두루두루 이제 뭐 친윤계 쪽도 좀 만나면서 뭐 나에게 좀 반대했던 분들도 만나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벽을 딱 만난 듯한 느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준우 기자님.
0: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이제 인사들 많이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이 표현 참 이상적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와 시계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돌아가 버렸다. 그만큼 분위기가 뜨겁고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2: 분위기가 안 좋군요.
0: 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터졌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 당시에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어요.
2: 네.
0: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엄 당일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의원이다라고
2: 맞아요.
0: 발언을 해서 논란이 촉발이 됐는데
2: 네.
0: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했고 며칠간 양측이 계속 충돌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다.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센 워딩이 나간 거죠.
2: 한마디로 했죠. 창당을 네. 응원하겠다.
0: 네, 맞아요. 네. 창당을 응원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의 이제 한 축의 사건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늘 이제 부담인데 당원 게시판 녹도 다시 불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일 유데일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단계는 범죄행위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은 범죄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양측 모두 지금 뜨겁게 불이 붙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은 장본일이 한동훈 의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당 절대 불가다. 뭐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고요. 여기 안철수 의원은 비슷한 논리로 한동훈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감정이 우리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게 한 그림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아니 그런데 그냥
2: 네.
1: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켜줬을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공개 다들 이제 전당대회 전에 복당은 안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이제 공개적인 목소리를 안철수 의원이 냈던 거고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기사 가치가 뉴스 밸류가 그간의 발언보다는 좀 높았다고 판단이 돼서 기사가 많이 나간 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고 보여져요.
2: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1: 네. 네. 다만 그럼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한 친한계 인사들이 되게 어쨌든 많은 수가 과거에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후 당권 주자로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반한동훈 전선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의 다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장동혁 대표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말씀, 이제 이해관계 일치로 봐야 되는 거죠.
2: 말씀 정리해보면 그럼 당대표를 나가기 위해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세력이 없으니 장동혁 대표의 세력과 연대를 하여 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당대표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1: 아니요. 장동혁 대표의 세력과 연대를 해갖고 당대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2: 너무 간다.
1: 말이 안 되는 게
3: 서로 경쟁자예요.
1: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원티어 그러니까 후보군의 원티어가 장동혁 대표고요. 이제 2티어가 이제 나경원 안철수 뭐 김기현 뭐 이 정도 급이다라고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쭉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흐름을 보면은 네. 원래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려웠어요. 전당대회 전까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셨을 때 좀 안에서 취재할 때랑 다른 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밖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는 다 물러나라고 하고 당장이라도 쫓겨날 것 같은데 안에서 봤을 때는 네. 딱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2: 없었죠.
3: 그리고 의원들도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네, 네.
3: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되게 멋있게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복당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안에서 봤을 때 의원들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못 들어와. 이게 대체적인 기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들어오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모든 당권 주자 장동혁 대표는 연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경쟁자이긴 한데 다들 생각이 뭐냐면 한동훈 없으면 내가 이겨. 이 생각들이 있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복당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반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판 붙을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뭐 국민의힘에 공안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동훈을 피하는 세력들이 확실히 있긴 있나 보네요.
1: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 전에 안 된다라는 기류가 있고요.
2: 네.
1: 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전에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준일 평론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리더는 안 돼. 하지만 치어리더는 돼.
3: 아니 그건 제가 실제로 당권파한테 들었는데
2: 네.
3: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크게 세 개예요. 아까 저희가 좀 단단적으로 말한 면도 있는데 전당대회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의원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2: 네.
3: 친한계나 비당권파 쪽에서 많이 있고
2: 네.
3: 그다음 총선 전에 들어와야 된다. 대선 전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 당권파 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선 전에는 받아줄까? 근데 그것도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된 다음에 들어와서 치어리딩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입장들이 좀 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2: 그러니까
3: 같아요.
2: 다음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기면은 그때
3: 얘기해 근데 요거는 다수 의견은 총선 때는 그래도 그래도 국민의힘으로 나가게 하자 이게 의원들 다수고 당권파 강경파들은 그때도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겠네 이런
2: 않네요.
3: 판단이 들면서 네. 조금 조급해졌을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2: 알겠습니다. 신영수 기자님 이게 또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 분들을 총칭해서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 여의도 레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좀 멸칭하는 듯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의 골이 왜 이렇게 깊어진 겁니까 두 분이? 근데 안철수 의원이 특별히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4: 그렇죠. 아까 이제 기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2: 네.
4: 감정선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한계 인사들이 실제로 나와서 안철수 의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저격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문제가 됐던 거는 법원에서 이제 증언이었던 건데 그거는 뒤로 밀려버리고 이제 말만 남게 된 상황인 거죠.
2: 네.
4: 그래서 레카라고 표현도 한 거고.
2: 그렇습니다.
4: 그래서 그리고 친한계 쪽은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아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둘을 묶어 앞서 하나로 보이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0: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를 깎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은 네. 한동훈 의원한테 좀 우호적인 어떤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의원이 대응을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 법정 진술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대응을 그냥 사실관계가 달라서 바로 잡습니다. 이런 정도로 내고 끝냈으면 됐는데.
2: 아, 근데 너무 강하게 줬죠.
1: 네. 법적 조치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 하면서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다르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뭐 와이프가 뭐 남편한테 법적 조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 아니,
2: 두 분이 부부 사이는 아니니까요.
1: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얘기는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같이 같은 정당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너는 우리 식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 거리감이 높군요.
1: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친 것 같다. 그리고 네. 너무 괴롭힌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이 포지션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3: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이제 친한계에서는 사실은 이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정확하게는 안철수 의원을 향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한동훈 의원이 당사에서 모이라고 했다라고 한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제 장동혁 대표 주변 인사들이 있었거든요. 굳이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대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묶어두고 국회로 오지 못하게 해서 이제 뭐 탄핵을 꾀하고 그때 대권을 찬탈하려고 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 당권파 인사를 직접 거론하는 공격하기에는 너무 체급이 떨어져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당시 이제 계엄을 취재해봤던 입장에서는 한동훈 네. 의원은 당사에 모이라고 했을지언정 그 이후에는 국회로 계속 오라고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거는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이 상황에서 약간 좀 부드럽게 대응을 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4: 국민의힘에서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한동훈은 여전히 정치인이 아니다. 여전히 검사 한동훈의 모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끌어안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군요.
4: 그렇죠. 정치인이라 함은 10개 중에 9개가 다르고 하나만 같아도 우린 같은 편이야. 김동현 우리 같은 편이지? 라고 하는데 네. 검사 한동훈, 검사들의 모습은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황현이 유죄야. 혹은 무죄야. 이걸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검사는.
2: 그렇죠. 예.
4: 근데 한동훈 의원의 강점이 언제 제일 잘 드러나냐면은 어떤 정치사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 부분은 논리가 부족하네. 허약하네. 딱 타격해가지고 공격하는 걸 엄청 잘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엄청 상대가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계속 기억나게. 제가 이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이제 김영춘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아까 싸가지를 저렇게 맞는 말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보수의 유시민이 한동훈이다.
2: 보수의 유시민이거든.
4: 근데 너무 맞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2: 기분 나쁘게 한다. 네,
4: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이 얘기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한동훈 의원이 지금 뭘 하냐라고 뭘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보수 재건 그리고 결국 대선이잖아요.
2: 네.
4: 그러면 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계엄 세력은 밀어내더라도 나머지 보수는 전체 힘을 합쳐야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을 보여야 그 그릇을 자기가 제시해야 다음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4: 그럼 거기 앉힐 수는 없는 거야. 아까 박순봉 기자가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갔으면 됐는데 꼭 상대를 엄청 아프게 후벼파잖아요.
2: 네.
4: 그리고 마치 우리 식구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골이 상한다는 거죠.
2: 그럴 수도 있죠. 예.
1: 근데 이게 예. 한동훈 의원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으니까 하나 뭐 긍정적인 내부 평가도 말씀드리면 김도영 기자도 같이 들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복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의원조차도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총선 때 그럼 누가 당대표면 좋겠냐? 한동훈 의원이 좋겠대요. 그러면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2: 인기가 그래도 팬덤 정치도 있고 그러니까요.
3: 정확히는 저희가 네. 장동혁 대표가 좋으세요. 한동훈 의원이 좋으세요라고 물어봤고요. 거기서 한동훈 의원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준석 의원까지 끼워서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준석 의원을 얘기하더라고요.

0: 근데 어쨌든
1: 진짜 이거는 뒷이야기들이네요. 네.
0: 보궐선거 이기고 나서는 어쨌든 의원들 다수가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의원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보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2: 그 영남 주류 의원들이랑 그 서울 강남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 다수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저한테 최근에 되게 재밌게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장동혁의 얼굴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장동혁 체제면 내 공천은 안전할 것 같다. 그런데 한동훈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선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 공천은 불안하다.
1: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안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3: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나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은 이제 다음 당대표 선거 전에는 입당을 하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런 방법들이 다 막히면 마지막 방법이 가처분 신청 그거 가능한 겁니까?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2: 많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예요.
1: 아, 아직도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0: 정 안 되면 언제든 네.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
1: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0: 그거 살아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다운 게시판 문제가 만약에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무혐의가 난다.
1: 네.
0: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1: 그건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정치권 이슈를 네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온 것 좀 소개해드립니다. 안정숙 님께서 저는 박순봉 기자님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그냥.
0: 감사합니다.
1: 고백을 하셨네요. 그냥 뒷말이 없어요. 그냥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의견 말씀해
0: 저도
1: 주셨습니다.
0: 저도 모르는 분이라서 그렇지만 네네. 좋아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1: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1842님. 오늘은 전부 기자님들이네요. 정당에 편중되지 않는 토론 기대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15757님. 황현희 사회자 음성도 좋고 출연자 여러분 분위기 아주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자요. 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2: 자제 부탁드립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드름에서 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데 기자님들이 들려준 정치 이야기 정말 재밌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요즘 뭐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과 식사하겠다, 오세훈 시장과 만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그 당내에서의 세력은 좀 늘어가고 있는 겁니까? 김도윤 기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사실은 나 오세훈이야. 나 오세훈 밀 거야. 라고 하는 의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느낌은 못 봤습니다.
1: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3: 아니 대놓고. 뭐 난 대놓고 하는 사람들 많죠.
1: 아 그래요?
3: 네, 뭐
2: 좋은 의원 같은.
3: 아니 뭐 근데 막 예를 들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랑도 만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의원들 두루 만나고 있고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1: 그렇군요. 네.
3: 근데 지금 당장 의원들이 이건 오세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의원들이 굳이 오세훈 시장에 줄을 설 그럴 이유는 아직까지 없어 보이고 특히나 이제 22일에 어쨌든 간에 1심 선고가 남아있고 명태균 사건 뭐 그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움직이는 게 의원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은 지금 당장 당면한 거는요, 나의 다음 공천을 누가 챙겨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은 일단 배제가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공천에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시장이
3: 뭐 일정 부분 배려를 해주는 게 이제 암암리에 행해지는 약간 관례긴 한데, 그 전에 안 해줬었거든요.
1: 그렇군요.
3: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의원들이 당장 움직일 동학은 좀 없어 보여요.
1: 그 얘기 꺼내주세요. 잠깐 그 얘기 해볼게요. 신영철 기자님. 그 이번에 실제로 유죄가,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5: 예.
1: 벌금형인가요? 정확하게 그 어떻게 됐죠?
5: 아, 재판이요?
1: 예, 예, 재판에서.
5: 아, 지금
1: 그러니까 명태균.
5: 1심.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5: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그 재판 같은 경우
1: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5: 나오는 거고요.
1: 어떻게 예.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5: 네, 이게 법조계랑 네. 또 오 시장 측이랑 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측이랑 이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들 관측하는 바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1: 다 달라요. 예.
5: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유죄가 나왔던 건이랑 이 건이랑 또 완전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법조계 쪽의 시각인 것 같고요.
1: 아, 그렇군요.
5: 네. 네. 그래서 그 건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 건도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서초동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 시장 측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감지가 되긴 해요.
1: 네네.
5: 이게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만 나와도 시장직을 잃게 되는 네. 거거든요. 지금 네. 분위기가 한창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분위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게 시장직을 잃게 되면 피선거권도 없어지는 거고
1: 그럼요.
5: 대선을 그냥 못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5: 그래서 상당히 긴장한 분위기로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체크 포인트로 저희가 계속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께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 이야기 나눠서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들을게요. 네. 안 듣겠습니다. 그럼 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가긴 갔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5: 네네. 근데 이번에 갈 때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간 거죠.
1: 작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예.
5: 그 준비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5분 정도 짧게 준비를 했대요.
1: 네.
5: 왜냐면 이거 어차피 길게 할 수 있는 판도 아닌 것 같고 그 전월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전월세 얘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5: 가장 민감한 이야기니까.
1: 네네.
5: 근데 오세훈 씨는 끊임없이 전월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5: 그래서 이후에 진행한 그 기자회견에서도 전월세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 매매 전세 월세 같이 오르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했고, 다시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먼저 한성숙 총리가 제지를 했죠.
1: 네.
5: 그 오 시장이 자기가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말미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기 소개를 시켜서 짧게 하고
1: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러면서
5: 짧게
1: 얘기했죠.
5: 하고
1: 네.
5: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 부동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라.
1: 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재개발 재건축 그거 소리시고
5: 네,
1: 어떻게
5: 숙제를
1: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하라고 네. 얘기 네. 바로 이제 내려왔죠.
5: 근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오 시장 측은 땡큐였다고 합니다.
1: 왜요?
5: 이제 각이 섰잖아요.
1: 아, 대통령과.
5: 대통령과 각이 서는 모습이 보였고.
1: 내 입을, 네. 입을 틀어 막았다. 못하겠다. 내 말을.
5: 그 네. 이후에 이제 진행한 방식들도 되게 현명했다고 생각하는데
1: 네.
5: 기자회견을 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에 뿌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1타 강사로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네.
5: 근데 그게 30만 뷰가 나왔어요.
1: 맞습니다.
3: 아니, 44만 뷰.
5: 지금 44만까지
1: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네, 44만,
5: 맞아요.
3: 그다음
5: 이틀
3: 게 10만.
5: 연속 하나씩 올렸는데 그 보니까 부동산 콘텐츠에 연관 영상으로 뜨게 돼 있더라고요.
1: 그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러면?
5: 그것도 물어봤는데
1: 네.
5: 그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지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1: 아,
5: 그러니까 미리
1: 만들었군요.
5: 만든 게 아니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5: 그 아이디어가 미리 뭐 기획됐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해서 찍자라고 했던 건 그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관계자가 사설로도 나오지 않았느냐. 거기서 5분 얘기했으면 사설로 나왔겠냐. 그래서 아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한 게 고마운 네. 일이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3: 오시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지할 때 속으로 아싸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네. 야당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서울시장이 되게 오묘한 자리인데 여당의 서울시장은 대선주자로서 그렇게 돋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야당의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단히 돋보이는 자리거든요. 특히나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선주자 1위 하던 시절인데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 서울시장 할 때거든요. 그렇죠. 메르스 대응을 정부랑 각을 철저하게 세우면서 해가지고 대선주자 1위까지 갔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 시장이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유튜브 조회수를 저도 찾아봤는데 네. 이게 다른 영상들 보면 조회수가 좀 처참합니다.
5: 1만이래요. 맞아요. 뭐 맞아요. 많이 나온
3: 9,700회 뭐 이런 수준.

0: 나는 계속 규제 완화, 뭐 정상화 이런 이야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국무회의 배석하고 나서 이후에 1년의 과정들을 보니까 아, 되게 준비된 게 많은 것 같고 되게 그림을 잘 짠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어떤 새로운 참모진을 영입한 거냐, 어떤 그림이냐라고 했더니 새로운 참모진을 영입한 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건 맞고, 또 지금 오세훈 서울시 안에 주택실이 엄청나게 크고 네. 그 실장의 위상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지금 행정 이 부시장도 주택시장 출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의 매일 간부들한테 부동산 관련 현안을 챙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화약권 부동산일 거고, 그 부분은 계속 아픈 아킬레스건일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타격할 거야, 정밀 타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그 영상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치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다 전월세가 올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주식과 관련해서도 공격이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도는 잘 만든 구도라고 봐야겠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면서도 정부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한테 약한 부분이다.
1: 네네.
0: 오세훈 시장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냈으면서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2: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점잖게 좀 더 말하려고 하다 그냥 안 하잖아요.
1: 네.
2: 이제 국민의힘에서
1: 아, 속으로 잘 됐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2: 아, 그것도 있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인 포인트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민주당 서울시장이었다면, 만약에 바꿔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집권한 상태에서 민주당 서울시장이었으면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 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물어보면 아, 당연히 안 했겠지. 민주당 만약에 서울시장이었으면 되게 강하게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뭐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도 막 얘기하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면은 되게 좀 특징이 장도영 대표 체제도
1: 그러네요.
2: 네 명
1: 민주당 의원 거기서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서울시장에게, 천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2: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네. 따로 이제 기자회견하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렇게 대응하고. 네. 장도영 대표 체제도 다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서 물어보면은 그런데 그 최고위원 네 명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민주당이었으면 상황 달랐을 겁니다. 아. 이 정도 갈등이었으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은 우리 그냥 웰빙 정당이잖아 뭐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보수 정당 뭐 품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아무튼 좀 그것도 인상적인 지점
1: 네.
2: 같아요.
1: 아, 그것도 재밌는 지점이네요. 진짜. 예.
3: 실제로 저희들이 좀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아까 전에 오 시장 그 좀 그 뭐 유튜브 말씀하셨고 되게 수치를 잘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 네.
3: 오 시장이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준비는 많이 돼 있어요. 정말 뭐 수치라든가 뭐 분석이라든가 말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대단히 많은 얘기를 끊임없이 쏟아내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재미 포인트가 조금 일부가 가미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아, 잠시 좀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세요. 20시 10분 경북 구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요. 위험한 곳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얘기 한번 해보죠. 개혁신당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 정의한 후보의 자작극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공방을 좀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대여투쟁을 위해 공전은 하겠다는 건지, 이제 최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좀 미묘하게 좀 갈리는 것 같다. 좀 뭐랄까 좀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수문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랑 큰 그림에서 같이 가고 싶었을 거고요. 근데 이 정의한 후보 자작극 사건에서는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이제 국민의힘의 부산 쪽에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2: 공격을 맞다 보니까 반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모 의원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 게, 주진우 의원이 장기적으로는 이준석 대표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지션이 좀 겹친다라는 거죠.
1: 네네.
2: 주진우 의원 행보를 좀 뭐 좀 집중해서 보자면은 한동훈 의원하고도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이 좀 겹치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

0: 머리가 좋고 아니면 뭐 검사라든가 비슷한 포지션의 정치인들을 때리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생기는 잡음으로 저는 전체적으로는 보이고요. 크게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장도혁 대표랑 또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도혁 대표는 특히 더 엇갈리는 게 장도혁 대표 당권파 쪽에서는 2030이 자신들한테 넘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0: 이준석 대표의 강점은 원래 청년층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좀 이탈한 면도 있거든요.
1: 개혁신당이 청년 지지층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0: 그래서 지금 힘이 나오니까. 많이 빠진 상태고 네. 그래서 당권파 쪽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구도 안에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랑 만나는 이런 그림도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1: 잠깐만요. 그럼 이거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공조를 한다는 것은 합당을 목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2: 근데요. 네. 그게 합당이 뭐 지금 논의할 의제가 아닌 게 일단은 장도혁 대표의 연임 여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대표가 누가 될 것이라든가 그게 총선을 앞두고 그런 정도의 지도부 변화가 있은 후에야 이제 개혁신당과의 본격적인 뭔가 그런 뭐 합당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고요.
1: 네.
2: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뭐 합당을 해갖고 들어가봤자 뭐 아무것도 실익이 없어요. 총선이
1: 임박한 것도 임박해야 아니고
2: 임박해야 이제 그게 뭐가 받을 수가 있는데
1: 네.
2: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힘에 크게 두 가지 좀 기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준석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기류이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총선 그리고 나중에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이제 개혁신당을 재개하지 못할 정도로 발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건데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옛 친윤석열계 주류는 어쨌든 간에 이준석 의원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 네.
2: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1: 그러니까
2: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장도혁 대표는 약간 패싱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3: 그렇죠. 이준석 네.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장도혁 대표와 손을 잡을 일은 만무하고 그 두 분은 같이 할 수 없는 견원지간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제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목에 뽑았던 게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총선 전에 시너지가 가장 좋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질문을 물어볼 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엄청 신중하기 때문에 뭐 네. 장도혁 대표 거치 물어봐도 잘 또렷하게 답 안 하고 여러 번 물어봐야지 답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바로 딱 답이 나왔고 시기 물어보니까 바로 총선 전 이렇게 그때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한때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든 대표 권한대행을 하든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류 의원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개혁신당 입장도 좀 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2: 뭐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도혁 대표 체제로 연임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한동훈 의원이 뭐 그 전에 복당을 해가지고 당 대표가 막 바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정해지지
1: 그렇죠,
2: 않은
1: 그렇죠.
2: 상황에서는
1: 네.
2: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는 그 정책적 연대, 그다음에 그 반 대여 투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이질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1: 네. 이게 포스트 장동혁 체제가 되더라도 한동훈 의원 복당이나 이준석 의원의 합당은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는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보수의 향후 이제 그 대표급이라고 얘기되는 대선주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통과제리처럼 지낼 수밖에 없고
1: 통과제리처럼 지낼 것이다.
3: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더더욱 통과제리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
1: 알겠습니다. 자,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2: 포스트 장도혁 체제라는 거는 네. 장도혁 대표 이후 연임을 하든지 그 장도혁 대표 연임이 되면은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도 당분간은 어렵지 것이다. 않을까.
1: 알겠습니다. 박수문 네. 기자님.
0: 저는 생각하셔도 비슷합니다.
1: 네. 다들 그건 비슷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를 함께해 주신 박순범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도 그리고 복당과 차기 주자를 둘러싼 국민의힘도 정작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해법보다는 지금 현재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예, 정치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납득시키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낭만 야구를 이야기해보는 금요일 저녁은 어떨까요? 7월에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열정적인 선수 생활을 보내고 이제 막 야인이 된 선수. 25년 동안 KBO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로 활약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투혼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됐던 낭만 투수. 43세 최고령 투수라는 수식어를 남기고 막 마운드에서 내려온 고효준 선수를 스포츠 스포츠에서 초대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7월 초대석. 야구 선수라는 이름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낭만 야구의 대명사 고효준 선수와의 만남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7월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2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은퇴 어린이 은린이 고효준 선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은린이 고효준 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씩씩한 은린이네요.
1: 네네네. 네. 씩씩해야죠. 네.
0: 6월 28일이 은퇴식이었으니까 네네. 이제 은퇴한 지 한 20일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1: 네네.
0: 이제는 조금 실감이 나세요?
1: 아직도 실감은 좀 안 나고요. 조금씩 지금 운동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또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크게 실감은 확실히 아직 안 납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일단 일상부터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사실 선수 시절 때는 눈을 뜨자마자 운동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네네. 마무리도 이제 운동으로 끝냈을 텐데 요즘에는 일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1: 잠을 좀 푹 자요. 생각보다 좀 푹 자는 네.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딸을 또 등원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겼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운동에 대한 루틴이 좀 바뀌었다?
0: 네네.
1: 라는 게 좀 생겨서 뭐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도 좀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네네. 레슨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뭐 은일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0: 예, 조금씩 조금씩 착실하게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은퇴식 이후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소감도 전하고 감사 인사도 많이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은 이 시간을 빌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많은 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고 싶긴 하지만 뭐 지금 아직 못 얘기한 네.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감독님들
0: 네.
1: 또 제가 계속 몸 담아 오면서 선수생활 하면서 했던 감독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제까지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이 기회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꼭 이 방송 들으셔서 고효준 선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효준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고효준 선수를 통해서 낭만을 느꼈던 사람들 특히 저도 이제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1: 네네.
0: 아 현역에서 선수로 저기까지 유지하고 버티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낭만이 사라지는구나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네. 얘기 많이 들으셨죠?
1: 많이들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0: 네.
1: 그런 부분도 뭐 정말 감사하고 하겠지만 정말 이 아쉽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울산 웨이즈의 팬분들도 많이들 뭐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선수에 있었던 팀들에 대해서도 뭐 카톡이나 뭐 전화로도 와서 너무 아쉽게 경기를 끝내는 게 좀 선수생활을 끝내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0: 네.
1: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0: 예.
1: 그래서 좀 좋게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반면에는 가까운 지인들은 이제 그만하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정말 뭐 선수도 있고
0: 네.
1: 뭐 지인분들도 있는데 제일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지인분들이세요.
0: 네.
1: 그럼 이제까지 야구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겠냐. 정말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좀 놓을 때도 됐다.
0: 네.
1: 그래서 힘든 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지금 놓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했었습니다.
0: 가장 궁금한 거는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특히나 이제 아내분이 은퇴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는지가 궁금해요.
1: 좀 와이프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원섭섭하다.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하는 거를 보면서 느낀 게 어쩔 때는 너무 잘하고 어쩔 때는 너무 못하고 어쩔 때는 욕 먹어도 싸다. 그럴 정도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0: 네.
1: 근데 또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시원섭섭하면서 또 하나는 제2의 인생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응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딱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고생했다고.
0: 아이고, 그렇죠. 네. 그 말이 사실은 가장 깊숙이 담겨 있는 말이겠죠.
1: 네네.
0: 근데 반대로 또 그 아까 따님 말씀하셨는데 7살 딸은 많이 서운해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지금도 서운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약간 삐져 있어요. 지금도 뭐 아빠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린 선수들을 지금 레슨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 울산가? 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는 이제 울산을 안 갈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을 할 것 같아.
0: 네.
1: 얘기했더니 아 자기는 아빠가 공 던지는 걸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는. 좀 더 야구장에서 던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0: 네.
1: 좀 표현을 합니다.
0: 근데 이 따님이 뭘 알아도 아는 게 은퇴 직전까지 148km 구속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그럼 사실 몸 상태는 괜찮았던 거네요?
1: 거의 최상이었죠. 최상이었어요, 진짜. 네.
0: 야, 그러니까 은퇴식을 한 마지막 날도 9회 초에 등판해서 탈삼진 3개를 잡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1: 네네.
0: 오.
1: 그때도 던지면서 저도 느낀 게 아, 이게 마지막 보여주기 용이겠구나. 이 마지막에 이 어떻게 보면은 1군 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던졌던 것 같아요.
0: 네. 뭐 사실 이미 공개가 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0: 은퇴 직전까지도 사실은 1군 무대 복귀를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단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1: 네네 맞습니다.
0: 오.
1: 구단에서 연락을 왔었는데 정말 뭐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하자면요. 5월 20일 딱 그때 왔습니다.
0: 네네.
1: 정확하게 그때 와서 그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조건 당연히 오케이를 해야죠.
0: 네.
1: 근데 이 그날, 그 다음, 다다음 날? 뭐 3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0: 네.
1: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좀 좋은 게임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되게 열심히 던졌던 것 같은데 그 며칠 안에. 근데 또 한두 시간 뭐 결정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스테이가 돼서 그러면서 또 결렬이 좀 됐습니다.
0: 네.
1: 좀 많이 아쉬웠죠.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1군 다시 무대 복귀가 무산된 것이 사실상 은퇴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1: 솔직히 결정적인 이유가 맞습니다.
0: 네.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울산 웨일즈에서 뭐 최고령 승리, 최고령 세이브 홀드 기록이 고유준 선수 몫이었고 33경기에 나서서 2승 2패 7홀드 5세이브 평균 자책점 2.45였거든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1: 너무 좋았죠. 솔직히 너무 좋은 거죠. 2군에서도 네. 그렇겠지만 또 울산 웨일즈 자체가 1군처럼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어서
0: 네.
1: 정말 재밌기도 하겠지만 좋은 결과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아 이제 1군에 가는 건 쉽지 않겠구나
1: 네네.
0: 라는 판단이 서면서 이제 은퇴를 결심하시게 된 것 같네요.
1: 네, 그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0: 아쉬움도 아쉬움했겠지만 진짜 뭐 아내분께서 하셨던 말씀만큼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했다는 네네.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고유준 선수가 처음에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게 2002년 롯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번 팀을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직접 한번 쭉 본인의 커리어를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1: 제가 졸업을 세광고등학교에서 네. 졸업을 시작을 해서요. 이 프로팀에 처음 들어간 게 롯데 자이언츠 2002년도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0: 네.
1: 월드컵 때. 월드컵 그 신인이죠. 2002년도. 그때 처음 들어가서 롯데에서 1년 만에 방출을 당했습니다. 제가.
0: 네.
1: 또 방출을 당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 SK 팀 지금 이제 전신 SSG
0: 네, 전신
1: 네, 예. 전신은 SK 와이번스에서 연락이 주셔서 테스트를 받고 SK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0: 오.
1: 정말 그때도 뭐 일화가 있긴 있지만 그때 감독님께서 조범현 감독님께이셨거든요. 그 조범현 감독님께서 공 딱 두 개 보고 가셨어요. 직구 하나, 커브 하나.
2: 그때는
1: 솔직히 냉정하게 너무 솔직히 아 떨어졌다.
2: 네, 그쵸 그쵸 그쵸.
1: 진짜 이거는 네. 공 두 개 보고 가시니까 네. 아 이건 떨어졌다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조범영 감독님한테 말씀을 들었던 게 공을 볼 필요가 없었대요.
2: 오.
1: 그냥 공 하나 뭐 직구 하나 빵 보고
2: 오케이 이거였는 거
1: 같아요. 그냥 웃기였던 거예요.
2: 예.
1: 그래서 저도 또 역사 자체가 SK에서 좀 많이 있었겠지만
2: 그렇죠.
1: 기회가 좀 닿지 않아서 SK에서 와이번스에서 기회가 닿지 않아서 또 트레이드를 돼서 또 기아 타이거즈를 가게 됐거든요.
2: 네.
1: 기아 타이거즈에 가서 정말 재밌는 야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좀 더 기회를 좀 많이 부여받았었고
2: 네.
1: 그리고 또 그러니까 17년도 또 우승의 멤버로서 정말 기분 좋은 또 17년도가 되지 않았나. 우승을 한 다음에 2차 드래프트로 롯데를 가게 됐거든요.
2: 다시 또
1: 네.
2: 친정팀으로
1: 네.
2: 예, 맨 처음 팀으로
1: 네. 참 그때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정말 롯데 자이언츠에서 많은 걸 겪었습니다. 또
2: 네.
1: 정말 많은 걸 겪었고 또 많은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또 첫 FA를 시작을 했고요.
2: 네.
1: 또 그런 부분이 저는 참 롯데가 많이 정이 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현재 두산비어스 감독님이죠. 감독님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한번 뭐 공을 던지거나 좀 테스트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아나운서님이랑 저희랑 또 다 아시는 분.
2: 네. 지금 저희 출연자 유성규 단장님, 단행시 단장님.
1: 예. 예. 단장님이 또 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SS의 테스트를 받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던졌고 좋은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2: 네.
1: 또 22년도에 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또 했고요. 두산 베어스에서 또 연락을 주셔서 그 두산 베어스에서 정말 뭐 제 느낌상은 열심히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있었는데 또 중간에 또 아쉽게 감독님이 또 바뀌셔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팀의 부분도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좀 더 편안하게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스프링 캠프 때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또 방출을 당합니다.
2: 네.
1: 근데 그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방출을 당하면서 제일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을 당했을 때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은퇴를 할까 아니면은 뭐 두산 베어스에서 정말 좋은 제의를 해주셨는데 코치직을 또 제의를 해주셨거든요.
2: 네네네.
1: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열심히 했는데 이 마지막 종착지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2: 공교롭게도
1: 예,
2: 구단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1: 예, 또 생겼더라고요.
2: 예.
1: 참 이게 야구라는 게 참 저한테 계속 너 해봐 이러는 기회를 참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2: 네.
1: 그래서 울산 웨일즈에서 1군 팀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던졌는데 좋은 성적을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은퇴를 마지막으로 또 하게 됐습니다.
2: 그렇죠. 네. 사실 그 정도 구속이 나오고 네. 그 정도 성적을 거뒀는데 결국 1군으로 못 올라갔다는 게 사실 마음에 참 못 이룬 꿈처럼 남을 것처럼 너무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1: 네.
2: 오히려 반대로 고유준 선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 진짜 열심히 했다
1: 네네.
2: 라는 것 때문에 더 아쉬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진짜 제가 그 마지막을 공을 던지면서
2: 네.
1: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보여줬다. 나는 선수로서.
2: 네.
1: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도 하면서도 되게 마음 편했어요. 그 마지막 공을 던지면서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2: 네. 이게 고유준 선수의 커리어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뭐 그냥 들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과정을 한번 약간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아 어마어마했구나. 이 고난의 과정들 이거 참고 이겨내는 버티는 과정들이 대단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 커리어 관련해서는 요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1: 네네.
2: 이 과정 중에 25년이라는 세월 중에 만약에 한 시점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어요?
1: 아 정말 돌아가고 싶은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2: 오.
1: 정말 딱 예. 한순간이거든요.
2: 예.
1: 2007년도.
2: 2007년도?
1: 네.
2: 예.
1: 2007년도에 솔직히 좀 많이 돌아가고 싶어요.
2: 네.
1: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SK 와이번스에 있던 시절이거든요.
2: 네.
1: 그 시절 때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스프링 캠프를 참가를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정말 좀 많이 힘든 시절. 그리고 제 자존심에 대해서도 많이 내려놓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아.
1: 그때 제가 좀 더 보여드렸다면
2: 네.
1: 감독님 김성훈 감독님과 좀 더 했다면 좀 좋은 선수가 더 됐을 것 같고 좋은 커리어를 좀 더 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2: 아 확실히 아직도 그 선수셨기 때문에
1: 네.
2: 그 본인의 그 성적과 기량에 대한 그 갈구와 욕망이 또 있네요.
1: 아 있죠.
2: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커리어 이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7월의 초대석 43세 최고령 낭만 투수 이제는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고효준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쉬고 오기 전에 본인의 커리어 한번 쭉 읊어봤잖아요. 네네. 어떠신가요? 이게 쫙 펼쳐지나요? 머릿속에서?
2: 아, 펼쳐지는 것도 펼쳐지는 거고 네. 참 길게 했다.
1: 그렇죠. 길죠.
2: 정말 길게 했다. 예.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인생의 절반 이상. 사실 뭐 거의 뭐 그 프로 이전의 삶까지 되짚어 본다면은 평생을 야구만 하신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예. 정말 야구만 해왔고 야구밖에 몰랐죠.
1: 그럼 요거는 조금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2: 네.
1: 은퇴식하고 이제 한 20일 지났는데
2: 네.
1: 아 은퇴하지 말걸 그랬나? 이런 생각 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2: 솔직히 했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몸에 제가 자꾸 배어 있으니까
1: 그렇죠.
2: 운동을 했던 선수다 보니까 자꾸 또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자꾸 제가 좀 더 해볼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은 다 놓지 않았습니다.
1: 와, 알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현재 뭐 선수로서의 기량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그 이제 고효준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2: 지금 계속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 네. 있거든요. 지금 뭐 김태훈 코치가 있는 또 K-베이스볼에 들어가 있는데
1: 네.
2: 지금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레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방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주 출연도 하고
1: 네.
2: 그리고 계속 선수들을 지도해 가면서 미래의 선수 자원에 대해서 선수 자원에 대해서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2: 네네.
1: 예. 예비 프로 선수들을 가르치는 건데 선수 때 이제 후배들도 당연히 지도를 해주셨겠지만 진짜 코치로서 선수들을 만나 보니까 뭐가 다르던가요?
2: 다른 게 조금 있더라고요.
1: 네.
2: 확실히 선수와 코치와의 이 다른 부분이 일단은 야구에 대한 이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원래 선수는 야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1: 네.
2: 근데 야구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보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가르치는 게 재밌더라고요.
1: 오.
2: 정말 이 선수들을 가르쳐 주면서 저 또한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내가 조금 어렵다?
1: 네.
2: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오히려 이제 가르치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부분들도 있군요.
2: 네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선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1: 네네.
2: 좀 더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1: 이걸 듣는 이제 우리 고효준 선수 당시의 코치 감독님들은 이제 알았구나.
2: 그렇죠.
1: 25년이 지나
2: 우리 효준
1: 선수가
2: 이렇게
1: 선수가 이제 알았구나.
2: 네. 네.
1: 그럴 것 같습니다.
2: 네.
1: 그 선수와 이제 코치를 다 경험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시고 싶었어요.
2: 네.
1: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속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선수들의 투수들의 구속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 네.
1: 요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 정말 스피드가 빨라지는 부분에서 정말 좋은 징조라고 생각은 해요.
1: 네.
2: 근데 전부 다 뭐 다들 뭐 어느 나라든지 좋은 피치커를 갖고 있고 좋은 선수들 자원들이 많긴 하겠지만 이번에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많은 이슈화가 됐죠. 그리고 많은 선수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을 또 냈었고.
1: 네네.
2: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는 좀 이 스피드에 대해서 너무 낼라는 것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본적인 거. 기초 먼저 다져놓고 스피드를 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정말 힘든 경기를 WBC에서 힘든 경기를 하면서 재구잖아요.
1: 그렇죠.
2: 네, 재구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재구가 좀 문제였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미래에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선수로 좀 자꾸 피드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재구도 재구겠지만 이 메카닉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1: 네.
2: 일명 이제 밸런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이 전체적인 뭐 커맨드라든지 컨트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 스피드에 대해서 짙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와, 근데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네요.
2: 아, 많죠.
1: 예. 네. 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아마 코치로서도 이제 막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느끼는 지점들이 점점 다져지고 더 훌륭한 지도자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2: 네네.
1: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치직 제안도 받으셨었습니다. 원래
2: 네네네.
1: 향후에 프로팀 코치 제안이 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2: 제가 일단은 좀 경험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좀 더 해봐야 좀 더 뭐 프로 선수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1: 네.
2: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제가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서 또 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은 또 좋은 제의가 오신다면 뭐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1: 배움과 경험을 쌓은 후에
2: 네네.
1: 알겠습니다. 정말 선수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코치로서 또 이제 야구 전문가로서 여기저기서 활약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도 간간이 나오셔가지고 야구에 네네.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좀 꼭 좀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2: 네.
1: 그러면은 그 연습 삼아서
2: 네.
1: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프로야구 후반기 경기들이 재개가 됐습니다.
2: 네.
1: 후반기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2: 불펜 싸움 같아요. 정말 불펜 싸움 같고
1: 네.
2: 선발은 어느 정도의 뭐 공백이 있어도 불펜이 정말 잘 버텨주면은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지워지거든요.
1: 네.
2: 근데 지금 후반기에는 불펜 싸움이 좀 더 좀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불펜이 지쳐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후반기의 순위 싸움은 불펜 싸움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데요. 고유주 선수 근데 왠지 오늘이 아니라 또 다음번에도 또 모시고 이야기 네네.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2: 네.
1: 그 아쉬움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유주 선수의 25년 선수 생활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마무리로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셨던 팬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2: 네네. 정말 고유주라는 선수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수 생활을 끝내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잘 마무리해서 정말 또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제2의 인생을 찾아서 잘 갈 거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고유준 선수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마 그 감사함을 감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유준 선수였습니다.

네,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7월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스포츠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구미와 김천의 호우경보가, 인천과 충남, 대구 등 경북 일부와 전북 군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이 5에서 60mm의 비가 오고 이제 점차 밤부터 수도권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상당히 오래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뿐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당분간 쭉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올 텐데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요란하게 지날 전망이라서 중부지방 대부분으로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100에서 200, 많은 곳 300mm 이상,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제주는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폭염특보는 많이 해제됐는데 현재 전남과 제주에만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경상권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폭염이 약간 꺾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서울 26도, 세종 28, 광주 31, 대구 32도 등으로 폭염은 주춤한데요. 남부지방은 30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연휴는 무더위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큰 비가 예보돼 있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먼저 연휴를 맞은 시민들 표정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한강 수영장으로 갑니다. 자, 김혜진 기자, 밤이 꽤 늦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가요?
2: 네, 밤 9시가 넘었지만 이곳 여의도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피서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야간 이용객이 늘어난 데다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까지 있다 보니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린 건데요.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3: 물에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더 시원하고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4: 내일보다는 오늘 좀 적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랑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가려고요.
0: 네, 오늘 수영장뿐 아니라 도심 거리도 북적였다고요.
2: 제헌절인 오늘을 시작으로 사흘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한낮 기온이 32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도심 곳곳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5: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에 최대한 많이 놀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비가 많이 오면 집에서 좀 푹 쉴 생각입니다.
2: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기념하는 전시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헌법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6: 민주주의의 이제 그 기반을 다지는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서 굉장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남은 연휴 기간 캠핑이나 야영 계획 있으신 여행객들은 기상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네, 연휴 첫날 동해안 쪽

0: 차 넉 대가 부딪혀 불이 났습니다. 이 여파로 도로 정체가 극심했고 지금도 도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1: 피서 차량 행렬이 줄이던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안. 길이 막혀 속도를 줄인 앞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하나둘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SUV 승용차 한 대에서 불길이 시작되더니 다른 차들로 번집니다. 터널 내부 600여 미터 구간이 화재 발생 5분 만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2: 앞에서 일단 그냥 사고가 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불꽃이 일어나니까 아 이거는 좀 큰일 나겠다 싶었죠.
1: 사고 직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6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자욱한 연기 탓에 소방당국이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 요구조자 있을까 봐 일단 대기하고는 있는 중인데 연기가 좀 짙어서 일단 진입이 좀 힘들었던 걸로 무전 상황은 들었고.
1: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이미 사고 구간에 진입한 차들은 반대 차선을 이용해 차를 돌려야 했고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간 30km 구간이 한때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4: 지금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여기 용평을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뒤로 가서 갈 길이 없어서.
1: 화재가 진화되자 한국도로공사는 인천 방향 통행을 우선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과 터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강릉 방향 통행은 한 개 차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0: 이번 연휴엔 날씨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새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80mm까지 내릴 수 있어 홍수나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세영 기자, 입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 곳도 있죠?
5: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내륙은 충청과 경북에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북 김천에선 시간당 72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해상에서도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호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거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저기압의 전면을 따라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한 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는 곳이 주로 중부지방이 될 거로 보입니다.
0: 네, 다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언제,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5: 네, 강수 예상도를 보면 비구름은 오늘 자정쯤 경기 남부를 지나 새벽 사이 강원 내륙에 진입합니다. 모레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세종과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올여름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비가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까지 내다봤습니다. 취약 시간대 집중되는 강하고 많은 비에 곳곳에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접근을 피하고 야영은 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제주를 뺀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밖으로 나오고 주변에도 가지 말라고 산림청이 권고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순식간에 산비탈이 무너지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2011년 7월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당시 우면산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온 속도는 초속 20m가 넘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불과 수십 초 만에 산 아래 주택을 덮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산사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주의보 경보가 발령됐을 때 즉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6: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15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근에서 모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현재 산에 머무는 사람은 산림 밖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새벽 야간에 비가 집중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시각

0: 생각보다 청각이 중요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방송이나 지자체의 재난문자 경보음, 마을 대피방송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굉음과 같은 산울림 소리가 들리면 이미 산사태가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세계 최고의 팀과 세계 최고의 선수를 갖고 있는 팀의 대결로 불립니다.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도 걸린 이번 대결을 놓고 슈퍼컴퓨터는 스페인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0: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신 메시를 앞세워 월드컵 2회 연속 정상이자 메이저 대회 4연속 우승이라는 위협에 도전합니다.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을 건 결승전, 이탈리아의 전설 비에리는 최고의 팀과 마법사의 맞대결로 표현했습니다.
1: 스페인은 지난 25년간 자신들만의 경기 방식을 고수해왔고 그들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마법사, 축구계의 해리포터 메시가 있습니다.
0: 세계적인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의 슈퍼컴퓨터는 스페인의 우승 가능성을 56%로 아르헨티나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맨발로 잔디 위를 걸으며 컨디션 회복에 집중한 반면 스페인의 10대 에이스 야말은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스페인 매체들은 결승전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지만 야말의 몸 상태는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빈치치 심판은 결승전 주심으로 선정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패배한 사우디아라비아전 주심이었기에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반갑지만은 않은 배정입니다. KBS 뉴스 박소루입니다.
2: 오늘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3: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 경축식. 각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제헌 의원들이 제헌 헌법을 낭독했습니다.
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3: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논의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관위 개혁까지 숙의하자고 했습니다.
5: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1: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5: 오래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3: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에도 힘을 보탰고
6: 2028년 총선 때 개헌
1: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 회장입니다.
6: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3: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당초 원구성에 반발해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대승적 차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당을 향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정략적 이해관계와
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7: 헌정 질서를 무참히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3: 경축식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비상계엄에 저항했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9: 그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8: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가장 원천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이 헌법의 핵심 이념은 그런 거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8: 헌법이 실질적으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빛의 위원회 출범에 맞춰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8: 행사 후 이 대통령 부부는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됐습니다. 격론 끝에 예외를 적용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10: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직에 출마하려면 권리당원이 돼야 하는데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입당 6개월 기준을, 최고위원에 나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비 납부 요건을 못 맞췄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둘 수 있는데 두 후보는 검찰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1: 검찰개혁이 피해자를 이렇게
1: 취급하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자기 모순이 아닌가.
12: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12: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냐.
10: 최고위에서 격론 끝에 예외를 인정해 두 사람의 출마를 허용했지만 계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13: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1: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0: 친청계가 모두 반대하면 부결되는데 한 명이 퇴장한 건 예외 적용을 묵인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불공정하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14: 별반 다르지 않구나. 적폐 세력과
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줄까 봐.
10: 송 의원처럼 입당 6개월 기준을 못 맞춰 4년 전 당직에 출마하지 못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5: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리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까지 공격하고 있고 이란도 주변 국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란은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16: 미군이 6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대형 교량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고 무너진 잔해에 차량이 깔렸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반다르 카미르에서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파괴된 다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문 반다르 아바스를 이란 내륙과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의 일부입니다. 반다르 아바스 인근 철도 교차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군의 군사 물자와 민간 물류 수송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전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를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원유 수출로를 다 봉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지역 내 모든 나라가 석유를 수출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도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6: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매체들은 이 연설 생중계부터 거부했고 연설 후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 음모론을 재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7: 황금 시간대 대국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2억 2천만 건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1: 중국이 확보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그리고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기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또 기밀보고서를 공개하며

0: 소송을 거부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인데다 유권자 데이터는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하는 등 잠잠했던 미중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오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박람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기술 통제 속에서도 중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AI 기술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 이승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상자에 누워있던 로봇이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바로 행사장 안내에 나섭니다.
3: 이분만을 설치할 수 있고 한 번 충전에 10시간 작동해 종일 관람객 안내가 가능합니다.
2: 사진도 찍어주는 등 일상 속 다양한 AI 제품 3천여 개가 선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AI를 접목한 이른바 피지컬 AI가 한 축이었다면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 속에 빠르게 성장한 중국 반도체 역량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화웨이는 최대 8,100여 장의 처리 장치를 연결한 초대형 AI 인프라를 공개했고 한국 주도의 HBM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AI 반도체도 선보였습니다.
3: 우리의 공급망은 전부 국내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급망 의존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 우려가 없습니다.
2: 이런 자신감은 시진핑 주석의 말에도 묻어났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듯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AI 발전은 한 국가에 의한 독주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교향곡이 되어야 합니다.
2: 중국은 아울러 아세안이나 중동, 브릭스 등 우호 국가들과 AI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오늘 국내에선 10년 만에 AI와 인간이 펼치는 세기의 바둑 대결이 다시 성사됐습니다. AI의 진화를 감안해 인간에게 유리한 규칙을 적용했는데도 AI의 벽은 높았습니다. 강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다섯 번의 대결 중 단 한 번의 승리. 인류에게 충격을 안겼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알파고는 은퇴했지만 막강한 전산 능력으로 학습을 반복한 새로운 인공지능 카타고는 더 똑똑해졌습니다. 대국은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이 흙을 잡고 두 점을 깔아둔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결의 관건은 초반 우세한 영국을 신진서가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카타고는 초반부터 변칙적인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5: 단연코 처음 보는 수입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수일 겁니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의 진화인가요?
4: 위기가 찾아온 건 90수째였습니다.
5: 지금
4: 신진서가 세 집 이상을 잃으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격차가 좁혀들자 신진서는 102수의 중앙에서 과감한 반격을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승부의 추는 카타고에게 기울었습니다.
6: 지금 100 역전입니다.
5: 네, 100 그래프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뒤집혔습니다.
4: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은 카타고는 30집 가까이 앞서갔고 결국 신진서는 245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신진서는 카타고의 예상 밖의 수에 당황했다며 남은 대국에선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7: 너무 이상한 수다 보니까
8: 신진서 프로기사 9단입니다.
7: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4: 신진서는 오는 19일과 21일 두 번 더 카타고와 대국을 펼칩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0: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e스포츠 월드컵에서 페이커 이상혁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금도 여전히 우승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상혁 선수를 파리 현지에서 이무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1: 이상혁의 게임명 페이커 유니폼을 지금 파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 e스포츠 월드컵 최고 스타는 단연 페이커입니다.
2: 네, 월드컵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e스포츠

0: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지난 13년 동안 롤드컵 우승 6번, 체육훈장, 청룡장 등 선수로서 가능한 모든 명예를 얻었지만 이상혁이 여전히 무대에 서는 이유는 남다른 책임감 때문입니다.
0: 잘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좋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확신이 생겼다.
1: 최근 광고와 예능 출연 등
3: 좋아합니다.
4: 페이커요? 맞네.
1: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e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0: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재밌게 배우는 편이라서 연기하는 것도 좀 재밌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도 하고
1: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국가대표로 나서는 이상혁의 다짐도 다부지입니다.
0: 항상 저의 행복과 건강에 빌어주신 팬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팬분들의 응원을 바탕 삼아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 e스포츠라는 분야의 전설, 그 너머를 향한 페이커 이상혁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5: 프로야구 두산의 희망으로 떠오른 20살 신성 최민석이 후반기 첫 경기부터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변화무쌍한 투심 패스트볼뿐만 아니라 신예답지 않은 담대한 투구가 돋보였습니다. 하모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전반기 평균 자책점 리그 1위에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던 최민석은 후반기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파고드는 예리한 투구로 NC의 허를 찔렀습니다. 1회 몸쪽 낮은 코스의 커트로 박민우를 루킹 삼진 처리한 데 이어 외국인 타자 블레이는 바깥쪽 존에 살짝 걸치는 투심 패스트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자의 시선에선 바깥쪽 볼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존 안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움직임 때문인데 최민석은 자신의 최고 무기인 이 투심 패스트볼로 상대 타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낙착한 스위퍼 또한 투심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탈삼진 쇼를 펼쳤습니다. 20살답지 않은 담대함도 돋보였습니다. 4회 박찬호의 포구 실책으로 원아웃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이호준 감독의 대타 승부수인 김희집을 뜬공 처리한 데 이어 김한별은 3루수 직선타로 처리하며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최민석은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고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포수 양의지가 2점 홈런포로 힘을 보탰지만 9회 이영하가 동점을 허용해 최민석의 10승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기아의 베테랑 거포 나성범은 SSG전에서 역전 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나성범은 통산 300호 고지를 정복한 역대 16번째 선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5: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북중미 월드컵 결승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월드컵 우승팀은 역대 최초로 챔피언 반지를 수여받게 됩니다. 유럽의 자존심 무적함대 스페인이냐, 메시의 팀 아르헨티나의 2회 연속 우승이냐, 이 최후의 대결에서 이긴 팀은 피파 주관 대회로는 역대 최초로 맞춤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받게 됩니다. 반지는 개최 연도인 2026년을 기념해 2026개만 제작되고 반지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데 30개는 우승팀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 팬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결승전이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기 때문일까요? 미국 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우승 기념 전통 가운데 하나인 챔피언 반지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다는 게 피파의 설명입니다. 우승 트로피에 이어서 또 다른 월드컵 명물이 탄생하는 대회가 될 것 같네요. 1958년 월드컵 결승전에 17살의 나이로 출전해 두 골을 넣으며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펠레의 유니폼이 미국 경매에서 7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68년 된 유니폼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우선 지금은 충청과 영남지방 또 경기

0: 남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들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북 구미와 김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경북 북부에 최대 150 이상, 전북 서해안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한낮에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와 울산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영화의 시작은 결국 한 편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성장하기 어렵고 창작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한국 영화의 미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영화의 위기는 무엇인지, 또 지금 관객들은 어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김병인 이사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모처럼 천만 영화 나와가지고 지금 영화계가 활력을 띠고 그러는데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그래서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이번 주에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금 우리 영화 산업이 그렇게 위기입니까?
1: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생각하면 말씀드리면은 골든 타임을 잡아라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망 선고를 빨리 내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양우석 감독님도 좀 이미 시기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지났느냐라고 하는 거는 OTT가 이제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서 네. 사실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과거의 시스템을 계속 이제 집착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고통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과거의 잘못된 이 구조들을 빨리 청산하고 새롭게 합리적인 구조로 다시 변환이 되어야 우리가 한국 영화가 다시 이제 활성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0: 미련을 버리고
1: 예.
0: 빨리 손절할 건 손절해야 된다.
1: 그렇습니다.
0: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대표를 맡고 계셔서 이 시나리오 작가협회 회원은 어떻게 다 데뷔한 그 작가분들이신가 영화로?
1: 네네, 대부분은 이제 영화로 네. 데뷔를 한 작가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화제 같은데 영화상 같은

0: 같은 걸 받으신 작가님이나 아직 데뷔는 하지 않았어도
1: 아.
0: 아니면 이제 영화 교육원을 이제 수료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도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왜 요즘 감독님들도 시나리오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들도 네. 일부 계십니다.
1: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0: 지금 저희 한 200명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김병인 이사장님은 특이하게 원래 투자자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가졌던 건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네. 회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화 또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 창업 투자 회사 중에 이제 영화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회사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영화 투자자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영화 투자 일을 하다가 뭐 대본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도 대본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좀 자만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1: 네네.
0: 시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영화가 되면서 이렇게 오. 작가의 길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1: 좀 특이한 경력이신 것
0: 특이합니다.
1: 같습니다.
0: 예, 특이합니다.
1: 그 어떤 시나리오로 데뷔를 하셨어요?
0: 처음에 제가 썼던 대본이 이제 강재규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그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예. 이제 제가 처음 썼던 대본이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은 개인 창작 활동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많이
0: 네, 권리
1: 일을
0: 보호도
1: 하고
0: 많이 하고 있는데,
1: 들었어요.
0: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국제 시장 2의 이제 각색을 맡아서,
1: 네.
0: 그래서 아마 연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국제 시장 2 기대가 되네요.
0: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 이 바쁜 와중에 또 이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리를 또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나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0: 네, 그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경영 쪽 일을 컨설팅 일을 하면서 투자 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다 보니까 조금 산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영화를 전공해서 쭉 영화만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제가 영화 일을 하면서 그 특히 작가 입장에서는 많이 불평등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뭐 처우 문제나 또는 작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성명 표기권이라고 해서 크레딧 문제인데 크레딧 부분들도 많이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당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아,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면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또는 작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은 결국 영화 전체의 어떤 체력에도 손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1: 네.
0: 이렇게 관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영화 산업이 어려우면 작가는 더 어렵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시나리오 쓰는 작가들 상황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0: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 대부분 이제 기성 작가님들은 그 많이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다 지금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1: 네.
0: 영화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고.
1: 아.
0: 그리고 이제 그 또 신인 작가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사실 네. 산업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그렇죠.
0: 신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쪽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어디로 가요?
0: 영화 이제 글을 잘 쓰는 작가들 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작가들은 그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 그게 가장 매력적이죠. 그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자기가 성공한 만큼 정확히 계산을 해서 투명하게 계산해서 이제 보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네.
0: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 거기에 먼저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 그리고 또 일부 뭐 또 드라마가 또 잘 되고 있으니까
1: 네.
0: 또 드라마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영화 쪽으로 들어오는 신인 작가들은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영화는 대박이 나도 작가한테 들어오는 거는 좀 한정적인가요?
0: 그렇죠. 영화가 대박이 났을 때 작가도 일부 이제 인센티브를 보유하긴 하는데
1: 예.
0: 그게 그렇게 뭐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1: 네.
0: 그 특수한 몇몇 이제 작가들한테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 아.
0: 대다수의 작가들은 영화가 대박 나면 그 다음 작품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1: 예.
0: 조건에 설 뿐이지
1: 그렇군요.
0: 그 작품 자체로 이제 그 어떤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소위 그 하던 그 잘 나가던 그 시절의 시나리오 작가들 상황은 좀 어땠나요?
0: 그때도 사실 지금이랑 대동소이했고요.
1: 네.
0: 그 작가들이 지금 요즘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30대 때, 20대 후반 30대 때 영화

0: 바로 이제 투신을 했는데
1: 네.
0: 예, 그때는 그러면은 처우가 좋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처우가 더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네. 더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등을 견디면서 영화를 써왔던 이유는 단 하나. 영화가 가지는 후광 때문이었거든요.
1: 네.
0: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화가 드라마에 비해서 또는 다른 영상 작품에 비해서 좀 더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1: 네.
0: 이런 공감대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영화를 쓰고 있는 작가다라고 하는 거가 주는 자부심이
1: 네.
0: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등한 현실들을 견뎌가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OTT가 등장하고 시리즈라는 새로운 포맷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하면서
1: 네.
0: 아, 더 이상 영화가 가졌던 후광이 예전 같지 않아졌고 오히려 이제 지금 대중의 관심사는 시리즈로 더 옮겨갔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은 이제 후광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영화를 이렇게 불평등한 어떤 대우를 견디면 쓸 이유가 없다.
1: 예.
0: 아, 라고 이제 다들 느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다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셨고 기성 작가들은 신인 작가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됐죠.
1: 작가들한테 영화 매력이 많이 떨어졌군요.
0: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뭐 마음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겠으나 그런데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되어버렸죠.
1: 그 보통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시나리오가 좋으면은 영화 제작을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검토 마치고 투자 받고 또 제작 진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시나리오 작가랑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0: 아, 그 계약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작가가 혼자 스스로 이제 써낸 어떤 이 글이 있어서 그거를 네. 제작사가 보고 아, 이거를 영화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하는 경우, 영화와 권리를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제작사한테 고용된 상태로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당신 한번 써보시오 해서
1: 예.
0: 아, 알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처음부터 계약을 맺고 이제 작품 활동하는 경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보면 뭐 영화, 이 영화는 10년 만에 세상에 빛을 받는 뭐 5년 만에 받는 20년 만에 받는 이런 영화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시나리오 검토를 오래 하고 묵혀두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작가들이 어떤 그 시나리오 비용을 받는다거나 좀 저작권 보호를 받거나 이런 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0: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죠.
1: 네. 그러면 그냥 무한정인 거예요?
0: 그냥 무한정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 뭐 제가 아는 작가님들 중에는 이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뭐 택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또 뭐 이러신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사실 굉장히 긴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작품이 있으면
1: 네.
0: 그 작품이 이제 계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도 어쨌든 꾸준히 시장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정의 금액을 작가한테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랑 비슷한 거죠. 음악도
1: 네.
0: 뭐 카페에서 노래 한번 들으면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1: 저작권료가 나오죠.
0: 저작권료 나오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영화 작가한테는 없습니다.
1: 저작권이 작가에게는 없나요?
0: 저작권은 법적으로는 있지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보통 많이 포기를 하게 되고
1: 네,
0: 포기를 하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방송 작가들처럼 그게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정산을 해가지고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영화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법규정이 필요하겠네요.
0: 법규정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영화계에도 만들자 하는 부분을 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1: 네.
0: 논의 중에는 있는데 이제 그게 확실히 정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영화 시나리오가 채택이 되면 그 고려는 네. 어떻게 어느 정도 받을까? 이게 표준 계약서 이런 게
0: 네.
1: 있나요?
0: 아, 표준 계약서는 있습니다. 근데 표준 계약서 안에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1: 그러니까
0: 대략 이제 업계 상황을 보면, 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 하면, 20년 전 고려랑 지금 고려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 사이에 한국 영화 제작비 규모는 대략 한 5배,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증가를 했는데도, 작가의 고려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보통 한 4천. 지금도 4천. 이렇게 그거.

0: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그건 충격인데요.
0: 충격적이죠.
1: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데.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지금 영화 작가들의 좀 비애인데 그게 이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로또 티켓 같은 거죠. 그게 어떤 거는 대박이 나고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대박을 노려볼 수 있는 성질의 어떤 자산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가격, 롯데 티켓을 살 때의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를 바라는 거죠. 그 티켓의 가격이 계속 인권에 따라서 상승되는 거는 자기가 로또를 맞을 확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니까 로또 네. 티켓을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20년 전이나 지금에 들 수 있으면 티켓을 많이 사야 유리하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사갖고 뭐 대박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나는 이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은 20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줘야만 본인이 이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 참 여기서 또 경제적인 논리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K컬처 대단한데 한국 영화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0: 한국 영화의 위상이 사실 정점을 찍었던 때는 이제 2019년에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기생충으로 네. 아카데미상을 받고 하셨을 때가 이제 가장 높았을 때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영화계 자체도 많이 침체가 되고 해서 뭐 K컬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드라마나 K-POP이 지금은 더 대세인 것 같고 영화는 그 정도까지 활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아, 좀 안타깝네요.
0: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가들 결국 이제 영화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사실은 뭐 이 정세가 어렵던 뭐 경제가 어렵건 간에 어쨌든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예산 자체가 크게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상업영화인데 산업이 흥하냐 또는 망하고 있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상업 영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상업 영화에서는 이제 작가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가의 고려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별반의 차이가 없고 그 사이 이제 OTT가 약진을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드라마 시대가 이제 되어 버렸고 또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제 웹툰 웹소설이라는 굉장히 투명하게 정산을 해주는 그런 매체 스토리텔링 매체들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동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1: 네. 대작들이 보면은 웹툰 원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제주에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각을 또 나타내면 다른 데로 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1: 네. 이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회사와 이제 상영하는 회사 이게 수직 계열화 얘기를 영화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 고사의 어떤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그게 사실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객 하나하나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뭘 봤는가 또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모였으니까 또 추천이 들어오고 해서 그걸 또 보게 되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기호가 강화되는 형식으로 계속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화관은 지금까지는 다양성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왔던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대기업 위주로 해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투자 배급사 자회사가 이제 어떤 영화에 투자해서 개봉을 하게 되면 그 영화가 손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손해를 최소한 안 보게 만드는 방법은 그 영화의 전체 스크린의 한 80%를 그 영화에만 몰아주는 겁니다.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관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넷플릭스한테 대체제가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활성화됐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가 구태여 여태까지 계속 속아왔는데 또 내가 또 속진 않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큰 또 이 화두 중에 하나가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 코로나가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0: 그냥 기름을 부은 거지.
1: 맞습니다.
0: 예, 네. 기름을 부은 거지 이미 원인은 다 맞습니다. 깔려 있었다.
1: 맞습니다. 이게 이미 골다공증이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네. 그 뼈가 상당히 부실해진 상황에서 넘어진 예. 거죠.
0: 그렇군요. 예. 영화 산업의 어떤 수익의 돌파구 측면에서 이제 홀드백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영화계에서 이거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상영하고 IPTV 넘어가고 OTT 넘어갈 때 유예 기간을 좀 둬서 영화 산업을 살리자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또 영화계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1: 네, 그 원래 이제 홀드백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영화계 전반적인 이제 입장이었고
0: 네.
1: 그게 극장에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뭐 OTT나 이런 IPTV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구태여 영화에 관해 올 이유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0: 네.
1: 적정한 수준의 홀드백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영화계 전체적인 입장인데 얼마 전에 발의가 됐었던 그 법안에서는 그 6개월 동안 무조건 아무데도 걸지 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도 너무 길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영화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윈도우로 넘어갈 때까지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걸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과도한 것이고
0: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져
1: 맞습니다.
0: 버려요.
1: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적정한 관심을 유지하고 하고 있을 때 또 다음 인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0: 그치, 약간의 갈급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와야
1: 예. 그래서 6개월이 일단 너무 길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또 영화에 따라서는 흥행을 잘 못한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더 온도가 식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또 다음 인도로 넘어가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도 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6개월 동안은 걸지 마세요라고 하는 법안은 현실에서 조금 많이 괴리가 있다. 그래서
0: 그럼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 법안을 만들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0: 예, 예. 이제 여기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기회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1: 아마 대부분 다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AI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혹시 작가를 대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나 반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 1년여 정도 동안 작가들이 직접 써보면서 지금은 대체적인 반응은 대체당할 일은 없겠구나.
0: 아,
1: 예, 네, 그
0: 어떤 면에서 느끼세요? 저는 요즘 가끔 AI한테 뭘 시켜보면 저보다 나을 때도 많거든요.
1: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임무를 시키느냐에 따라 다른데
0: 네.
1: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이러한 줄거리를 내가 대본 쓰고 있는데 한번 너가 써봐라고 네. 했을 때
0: 네.
1: 나오는 대답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0: 아.
1: 네, 그래서 너가 써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들은 을 봤을 때는 뭐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 그렇지만 거기에 그 많은 정보와 작가의 생각과 뭐 이런 관점과 이런 걸 넣어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네,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당장 생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막막함에 대면해 본다거나.
0: 네.
1: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나 연인하고 사귀었는데 뭔가 헤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을 AI가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지 않을까. 대신 이제 AI가 굉장히 유용한 거는 리서치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냥 AI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다 답이 나온다.
0: 네.
1: 24시간 내가 궁금할 때 질문하고 싶을 때 항상 대답을 해주고 또는 이제 내가 완성적으로 쓴 것들을 AI한테 한번 넣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내가 인간 제작자한테 넘기기 전에 한번 마지막 검수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용도로도 꽤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럼 이제 AI 작가라고 하면 안 되죠. AI와 작가들의 권리 충돌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1: 네. 지금으로서는 네.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고 뭔가 피드백을 주고 할 때 자기도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학습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럼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학습을 했다는 얘기는 그걸 썼다는 건데
0: 네.
1: 그럼 그거를 사용했을 때 그 기존의 작품들 써냈던 작가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느냐 보상했느냐.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네. 그 부분은 예. 지금 이제 퀘스천마크로 되어 있죠.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 권리 문제라고 할 때 앞으로 새로 창작하는 부분보다는 AI 학습에 사용된 그 저작물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좀 되게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사실 저작권이 굉장히 작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현재까지도 한국 저작권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1: 네. 지금 이제 저희랑 또 영화랑 드라마 쪽에서 같이 작가, 감독, 배우 집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지금 이제 창작자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0: 네.
1: 자기가 기여한 창작적 기여 에 비해서 그 거기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OT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품을 써낼 때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받은 거로
0: 네.
1: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 라는 계약서를 강제로 써야 합니다.
0: 아.
1: 그 계약서 쓰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0: 네.
1: 그 작가 입장에서는 배우, 감독 다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지금 받는 돈으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라는 그 합의를 해줘야만 그 작품을 할 수가 있고요.
0: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1: 완전히 불공정한 계약이죠.
0: 그러니까 재상영된 거에 대한 분배금은 1절 주지 않는다.
1: 1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글로벌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너가 그때 받았던 돈에서 더 줄 건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0: 아니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걸 안 준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여태까지 지난 100년 동안 영상 산업이 발달해 온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앞에서 계약할 때 얼마를 그냥 줄 테니까 모든 저작권을 넘기고 그 흥행에 대해서는 묻지 마. 라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버렸죠.
0: 이 개정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1: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답답한 것이, 반대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제 OTT들은 당연히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OTT들도 또 결사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중간에 이제 제작사나 이제 또 스튜디오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성공한 것과 비례하지 않게 이제 보상이 책정되는 건 저희만이 아니고 그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그들도 이제 제작비에서 대략 한 5% 정도 마진만 받고 또 모든 권리를 다 넘기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작가, 감독, 배우들한테 안 주던 걸 주게 되면은 그 5% 마진 안에서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0: 아 이렇게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닫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0: 네.
1: 있는 것은 그 5% 파이를 가지고 나눠 갖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그 넷플릭스가 이 보는 그 수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작품별로 이제 수익을 계산해서 그 수익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창작자가 먼저 나눠 갖겠다.
0: 네.
1: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다음 차례는 제작자나 스튜디오들도 작가들, 감독, 배우들한테 저런 식으로 흥행을 정확히 계산해서 돈을 주니까
0: 네.
1: 우리도 5%만 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를 주시오라는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독식하고 있는 그 한국 콘텐츠가 발생시키는 모든 수익을 창작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또 한국 방송사 또 스튜디오들도 다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0: 네.
1: 그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 아직 잘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애매한 입장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저희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조금 더 힘을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영화 산업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쨌든 그 종사자들이 또 같이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접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 말에 또 국제시장 2 각색하신 네. 영화 개봉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과 모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모레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도 100에서 200, 최고 300mm 넘는 것이 있겠고, 충청권은 80에서 150, 만곳은 250mm 이상,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만곳은 150mm가 넘겠습니다.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다음 주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남동부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구 24도, 광주 26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제주 33도, 대구 32도, 광주 31도, 대전 부산 29도, 인천 28도, 서울 26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1도, 습도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78회 재헌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비체위원회 시민초청 행사를 열고 비체위원회 위원장 위촉장과 시민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오전 오만 카사브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좌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이 배는 다음 기항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사무역기구는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채용 절차에 최종 합격해 실제 채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심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1년 넘게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심 씨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채용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에 나섭니다. 검사 출신인 두 의원은 오는 22일 JTBC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각 17일 새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대표 경선 후보로 단독 등록한 버넘 의원을 새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넘 신임 대표는 오는 20일 총리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56세의 버넘 의원은 당내 온건 좌파로 꼽히며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에도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충남과 충청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전국 15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강승화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휘입니다. 최근에 소방서나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규제 기피 심리를 악용해서 소방 공무원인 척 전화를 걸어서 점검 또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소방 장비를 미리 구매해라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데요.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로 퀴즈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목소리와 낚시의 합성어 다섯 글자 감이 오시죠? 정답과 함께 이것과 관련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한 분 추첨해서 오늘 밤 일라디오 워싱턴 리포트의 출연자인 KBS 이정민 기자의 신간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730 문자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일단 9시 50분, 저녁 9시 50분을 기해서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 제78주년 재연절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폴 앵카 애널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는 이미 뭐 호우 경보가 네. 발효돼 있고 주말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물폭탄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요.
1: 네. 기상청에서는 그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 새벽부터죠. 그러니까 19일까지 정체 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잠시 후죠. 이제 새벽부터 내일 오전 사이인데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집중될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는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수도권은 강한 비가 내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주말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0: 이게 또 재원절 연휴잖아요. 그쵸. 오늘은 또 비가 안 왔고 그래서 계곡이나 하천으로 이미 이제 놀러 나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어요.
1: 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19일에는 강수구역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19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0: 네.
1: 또 지난달 말에 장마가 시작된 뒤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낙석 위험도 큰데요. 침수된 도로나 소규모 교량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질 수 있고요. 23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예보돼 있어서 당분간은 최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 네, 피해 없도록 거듭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재원절이 이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는데 이거 쉬는 날인지 몰랐다 이러시는 네. 분도 적지 않더라고요.
1: 네, 저도 좀 뜻밖이었는데
0: 네.
1: 그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지만 이걸 모르고서 연차를 낸다거나 출근한 직장인들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이어졌습니다.
0: 다들 저처럼 이렇게 빨간 날부터 체크하지는 않나 봐요.

0: 근데 네. 이게 혼선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올해 2월에 공휴일로 지정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탁상 달력이나 다이어리 같은 건 그 전년도 하반기에 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 달력에는 7월 17일이 여전히 검은색 평일로 표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1: 헷갈릴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 캘린더라든지 뭐 포털 사이트의 달력은 새해 공휴일 정보를 반영을 하면서 종이 달력과 네네. 디지털 달력 사이에 차이가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제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다가 올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고요. 앞으로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도 적용이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증시 휴장 사실도 모르고 주식 팔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0: 맞습니다.
1: 황당하셨겠는데요.
0: 그렇죠.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문을 닫았는데요. 휴장일에는 주식 주문을 할 수가 없고 이 매매 대금 결제나 입출금 업무도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네. 이걸 모르고 주식을 매도했다가 매도 대금을 예상보다 늦게 받게 됐다. 이런 네. 투자자들의 네. 사연도 나왔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올해 제헌절이 금요일이어서 직장인들이 뜻밖의 사흘 연휴를 보내게 됐다. 이런 반가운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해 공휴일이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기업이나 금융기관, 학교뿐만이 아니라 달력이나 각종 예약 결제 시스템에도 변경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제 결승전이 남았는데 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이거 어떤 점을 좀 관전 포인트 삼아서 볼까요?
0: 네. 한국 시각으로 20일이죠. 월요일 오전 4시에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놓고 맞붙는데요. 피파 랭킹 1, 2위 팀입니다. 네, 1위가 스페인이고 2위가 아르헨티나. 네. 1, 2위 간의 대결이고요. 또 두 나라가 월드컵 무대에서 만나는 게 1966년 이후에 60년 만이라고 와. 해요. 네, 그래서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6차례 무실점 경기를 기록할 정도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네. 아르헨티나는 토너먼트에서 매경기 실점을 하지만 그래서 탈락 위기까지 몰렸지만 와, 메시를 중심으로 공격진이 경기 후반마다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는 뒷심을 보여줬었습니다.
1: 거의 뭐 매경기가 드라마잖아요. 예, 예.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탄한 수비를 앞세운 무적함대와 위기 때마다 살아난 아르헨티나의 공격력이 맞붙는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메시와 야말의 공식 첫 맞대결도 관심사고 네. 이번에 또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 2연패잖아요.
0: 그렇죠. 예. 바르셀로나의 전설 메시와 제2의 메시로 불리는 라민 야말이 공식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야말은 메시를 존경하지만 결승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기고 싶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으면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이어서 월드컵 역사상 세 번째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8개국으로 확대된 월드컵 체제에서는 처음 나오는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득점왕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8골 4도움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3, 4위전에 나서는 프랑스의 은바페도 8골 3도움으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1: 3, 4위전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한 경기가 더 남아있으니까.
1: 예, 예.
0: 3, 4위전은 19일 오전, 일요일 오전 6시에 네, 네. 열리는데요.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3위를 놓고 맞붙는 만큼 우승팀과 득점왕이 모두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1: 야, 진짜 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네. 예, 월드컵 소식이었고 금요일 밤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이 인공지능 카타고 네. 알파고 말고 카타고. 맞붙었는데 두 점을 먼저 놓고 했는데도 졌더라고요.
0: 네. 신진서 구단이 첫 대국이었는데 오늘 카타고와의 245수 만에 흑불개 패했습니다. 이번 대결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마련된 대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두 점을 먼저 놓고 그러니까 약 18집 앞선 상태에서 시작되는 접바둑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은 맞바둑으로 하면 인간이 이기기 어렵다. 그리고 또 세 점을 놓고 하면 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네. 두 점 접바둑을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1: 세 점 할걸.
0: 세 점 할걸요.
1: 아, 참.
0: 예. 그래서

0: 으로 카타고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백 대마를 공격하고 싸움까지 벌였지만 카타고는 약점을 정확히 보완하면서 격차를 더 벌렸고요. 신진서 구단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는 카타고가 약 29집 앞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패했지만 신진서 구단은 대국료로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승리 수당이 또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건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국은 19일, 세 번째 대국은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를 상대로 인간의 자존심을 그래도 한번 네. 지켰잖아요.
0: 그렇죠.
1: 신진서 구단, 예, 인간 대표 우리 신진서 구단의 승리를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로 드렸던 내용, 최근 소방서나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돈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0: 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년여 동안 접수된 사칭 피해가 159건, 피해액은 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94% 이상이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례였다고 하는데 이 수법을 보면 먼저 자신을 소방서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할 때 불시에 소방 점검이 나간다.
1: 네.
0: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화재 감지기나 소화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업주들이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후에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를 하면 소방본부나 국가가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속이고요.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화장치 구입비 명목에 1,125만 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
1: 아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설치 안 하면 영업정지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겁을 주면
0: 네. 자영업자
1: 놀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0: 가장 먼저 하나만 기억해야 할 게 소방기관이나 소방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뭐 특정 사설업체를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또는 특정 업체 계좌로 네. 장비 대금이나 설치비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1: 특정 업체를 그렇죠. 소개하지는 않는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금을 요구하는 순간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하고요. 또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말고 해당 지역 소방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 번호를 찾아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공문처럼 보이는 문서나 뭐 실제 소방서 전화번호가 표시되더라도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가짜 공문을 받았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112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가 그 단속에 대한 업주들의 불안감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간의 기대 뭐 이런 걸 동시에 이용하는 만큼 반드시 공식 경로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관련해서 오늘 드렸던 퀴즈 다시 한번 저희 드릴게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목소리와 낚시의 합성어 다섯 글자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9730 문자 또 콩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병욱 작가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노래 보내드릴게요. 레오 세이어의 노래 When I Need You.

0: 네,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을까요?
1: 네, 밴드 이름이 외국인입니다. 포리너.
0: 아, 포리너 네. 중에 누구가 아니라 그냥 포리너.
1: 그냥 외국인 밴드입니다. 네. 네, 밴드 네, 이름이 네. 이제 외국인 포리너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자리 한번 비웠었어요.
0: 네,
1: 그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출장을 좀 다녀
0: 예.
1: 오느라고 제가 그 음색 강패 이대화 평론가한테 잠시 맡겨뒀었는데
0: 네.
1: 그 얘기를 이제 원래 지난주에 하려다가 워낙에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이라는 재미나고 큰 이슈가 있어서
0: 네, 네.
1: 잠깐 묵혀놨습니다. 이게 제가 출장 갔을 때 사실 그것 때문에 출장 간 건 아닌데 간 김에 이제 하루 정도 남는 때 뭐 할까 하고 찾아보다가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대박 페스티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 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리너입니다. 미국 영국 출신 이고요. 지금 결성 50주년을 올해 맞았어요.
0: 야.
1: 그렇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목격을 했고요.
0: 역사가 있네요.
1: 네. 곧 50주년 기념 이 콘서트 필름 사운드 트랙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영상 그리고 실황 음반에서 원년 보컬리스트죠. 정말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루 그램 비롯해서 2000년대에 또 바통 이어받았었던 켈리 한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공연에서 4대 보컬로 이제 비교적 젊은 피로 마이크 잡았던 로이스 말도나도까지 네. 3대 보컬이 다 참여해서 이 밴드 역사를 아우르는 이런 실황을 보여줄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7월 초에 본 공연에서는 이 4대 보컬의 말도나도, 루이스 말도나도라는 이분의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 가창력 이런 것들로 해서 밴드에 좀 심폐소생술을 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뭐 전설적인 밴드 중에서 퀸이나 저니 이런 그룹들이 원년 또는 전성기 보컬리스트가 아니지만은 젊은 피를 수혈을 해서 정말 볼만한 콘서트를 다시 만들어낸 이런 장면을 좀 연상케 했습니다.
0: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아니 노래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포리너
1: 네.
0: 이게 그 이름만 듣고는 사실
1: 네.
0: 어떤 그룹이지 잘 모르겠어서요.
1: 네. 네. 많이 그 젊으시군요.
0: 네. 50년 된 그룹을 다 아우르기에는
1: 네. 아,
0: 제가
1: 예. 제가 괜히 아우르고 있었는데 이 I want to know what love is. I want to know what love is. 그리고
0: 네.
1: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런 그 발라드 곡들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던 관록의 록 밴드 이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죠. 특히 80년대요. 1976년에 미국 뉴욕에서 결성이 됐는데 이 포리너 외국인이라는 밴드 이름처럼 영국인과 미국인이 혼합된 구성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약 8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정말 성공한 그룹이고요. 원년 멤버로 보컬, 일대 보컬 루 그램, 그리고 기타의 믹 존스, 드럼의 데니스 엘리엇, 키보드 엘 그린우드, 베이스 에드 가글리아디, 그리고 관악기의 이언 맥도날드까지 6인조의 편제로 시작을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3명, 믹 존스, 데니스 엘리엇, 그 다음에 이언 맥도날드가 영국인이었고요. 또 나머지 3명, 루 그램, 그린우드, 가글리아드가 이제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착안을 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최소한 멤버 중에서 절반은 외국인이다. 이런 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포리너라고 이름을.
1: 그렇죠. 네. 당시에 뭐 당대에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은 세계를 호령하던 그룹들은
0: 네.
1: 미국 그룹 아니면 영국 그룹이었었고
0: 그렇죠.
1: 그들은 주로 미국 그룹이면 미국인들로 결성이 됐고 영국 그룹이면 영국인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그대로 팀 이름에 이식을 한 거죠.
0: 야, 그럼 영미에 이렇게 한 발씩 걸쳐놓으면
1: 네.
0: 인기를 양쪽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뭐 한일합자 케이팝 그룹
0: 아,
1: 같은
0: 그러니까요.
1: 그런 네. 느낌일 수 있죠. 일단 1977년 데뷔 앨범 포리너의 에서부터 바로 Feels Like the First Time이란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4위까지 올랐고 또 Cold as Ice라는 곡이 6위까지 오르면서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Hot Blooded, Double Vision 이런 곡들 히트시키고 특히나 1980년대 이제 4인조로 재편이 되면서
0: 네.
1: 더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고요. 뭐 긴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입니다. 2024년 재작년이었죠.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0: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신 그 공연에서는 그런 곡들을 다른
1: 네.
0: 보컬, 새 보컬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바로 네. 이 루이스 말도나도라는 좀 이름이 독특하죠. 약간
0: 말도나도.
1: 그 그렇죠. 정말 말처럼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더라고요. 아,
0: 그렇게 또 성량이 좋고.
1: 네. 말도나도라는 분인데 원래는 보컬로 합류한 게 아니고 2021년에 기타리스트로 합류를 했습니다. 리드 기타리스트로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컬이 메인도 아닌 분인데 작년 말부터 아예 리드 보컬 자리를 이제 꿰찼어요. 가창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또 밴드와 5년 가까이 기타리스트로서 또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밴드와의 합도 굉장히 좋고 네. 또 관객하고 이제 소통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이 노장 밴드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보컬을 이렇게 영입해서 성공적으로 새 출발한 팀들이 몇 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퀸 같은 경우에 뭐 보헤미안 랩소디의 퀸이죠.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유저를 하고 한동안 이제 활동 멈췄다가 그 빈자리를 폴 로저스라는 보컬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그 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솔로 가수 애덤 램버트로 이제 채우면서 이 애덤 램버트도 물론 프레디 머큐리에 비교할 정도로 어떤 절세의 보컬이라고 하기엔 누군가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쇼맨십과 가창력을 가진 그 보컬로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을 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니, 뭐 Separate Ways, Open Arms이라는 곡들로 유명한 저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뜻밖의 아시아계 보컬을 새로 영입을 필리핀 분을 영입을 아넬피네다라고 하는 분을 영입을 해서 지금 오랫동안 활동 중인데 원년 멤버 뭐 스티브 페리를 능가한다라는 일각에서 칭찬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전성기 뺨치는 그런 그 보컬 실력으로 전성기의 곡들을 콘서트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네. 말 그대로 심폐소생 생명연장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0: 아마 곡을 들어보면 아는 노래인데 이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첫 곡 일단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포리노 가장 대표곡이고요. 1984년에 냈던 정규 5집 Agent Provocateur라는 앨범에 실려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멤버들의 출신 국가죠. 미국과 영국에서 다 싱글 차트 1위를 한 그런 곡이에요.
0: 대단하네요.
1: 네, 정말 많은 히트곡이 이분들한테 있지만 유일하게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곡이기도 하고요. 이 후렴구에서 이 거대한 합창 I Wanna Know What Love Is를 합창하는 이분이 이제 바로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러브 발라드이고요. 이분에서 이제 특별히 합창단을 실제로 고용을 해서 이 녹음을 해서 이런 웅장한 미학을 살렸고요. 뭐 공연할 때는 공연 성격이나 공연하는 지역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 현지의 고등학교 합창단을 섭외를 네네. 해서 무대에 깜짝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렇게 공연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여러 이제 명장면들이 있는데 1988년에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이 최근에
0: 결혼식 한 데 아니에요?
1: 결혼식 한 원래는 결혼식 직장이 전혀 아닌 이 대단한 공연장이자 네. 이제 농구장인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88년도에 이 애틀랜틱 레코드라고 하는 유서 깊은 음반사의 창립 4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었는데 네. 이때 이제 많은 팀이 나왔지만 포리너도 간판 출연진으로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바로 이 곡 I Wanna Know What Love Is를 불렀고요. 이때는 뭐 고등학교 합창단 또는 뭐 성가대 합창단이 아니라 팝스타들이죠. 필 콜린스, 뭐 크로스비 스틸스 앤 내쉬, 로버타 플렉 이런 분들이 직접 합창단 일원을 자청해서 그 코러스를 합류를 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후렴구에 이 합창 부분이 나올 때 아, 이 노래 80년대 대표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0: I want to know what love is. 함께 들어보시죠.

0: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뭐 이거 그 뒷부분
1: 네, 네, 아시죠?
0: 같이 부르는 합창 부분 네, 너무 유명해서 아, 이 노래 바로 이렇게 또 네, 감이 오네요.
1: 네.
0: 그 음악 천재들이 밴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멤버들 간의 불화가 늘 있잖아요. 보통.
1: 네.
0: 근데 이 밴드의 두 축인 보컬과 기타리스트가 LA 폭동 사태 때문에 재결합을 했다.
1: 네.
0: 이건 무슨 얘기예요?
1: 이거 뭐 밴드 역사가 이렇게 수십 년 오래되다 보니까 네, 각종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가장 이 포리노 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LA 폭동.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분열의 네네, 이벤트였지만은 이게 역설적으로 이 두 사람이 갈라서는 걸 또 막아서는 그런 결합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 보컬 루그램 그리고 기타리스트 믹 존스 뭐 환상의 콤비이기도 하지만은 이 항상 밴드의 두 명 이상의 천재가 있으면 이제 싸우게 되어 있다.
0: 하늘의 해는 하나니까.
1: 그렇죠. 곡을 하나를 가지고 같이 만들다 보면 네네, 이제 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들으셨던 I Wanna Know What Love Is도 사실 믹 존스랑 루그램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믹 존스 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막 머리 맞대고 만들다가
0: 네,
1: 와 대박이야 이제 완성됐어. 자 이제 그러면은 발표된 다음에 저작권을 어떻게 나눌까?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원하는 지분을 쪽지에 써서 짠하고 서로 같이 보여주자. 루그램 보컬이 35대 65를 쓴 겁니다. 그래도 네가 믹 존스가 주체적으로 만들었으니 테마도 만들고 많은 부분을 만들었으니 그래도 내가 35만 가져갈게 했는데 네, 이제 믹 존스가 자기 쪽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서 딱 펼쳐봤더니 95대 5로 되어 있는 거예요.
0: 이러면 빈정이 확 상하죠. 그래도 나는 네, 내 입장에서 나를 적게 하고
1: 그러니까
0: 네, 너를 많이 줬는데.
1: 네. 그래서 이제 루그램이 화가 나서 그냥 너 다 가져. 이랬다는 이제 일화가 있을 정도로
0: 네,
1: 이 두 사람이 뭐 또 화합됐다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에 90년에 1990년에 밴드를 탈퇴를 이 루그램이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솔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보컬을 들여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둘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논의를 좀 할 일이 있어서 웨스트 할리우드 LA 지역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LA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0: 세상에.
1: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호텔에 심지어 옥상에 무장 경비원이 배치가 되고 호텔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며칠 동안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0: 와, 안 친한 사이에 서먹한데.
1: 그렇죠.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0: 뭐 어떡하죠?
1: 그래서 그 며칠 사이 강제 화해를 하게 돼서 이 루그램이 묵은 감정을 털고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0: 야,
1: 그래서
0: 그렇게 되는구나.
1: 네, 92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10년 넘게 네, 다시 한번 그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이 포리너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0: 야, 서로 안 보고 지내다가 이제 같은 방에 있으니까 내가 그때 섭섭했잖아.
1: 그렇죠. 밥도 같이 먹고 뭐 음료수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0: 네. 그게 결국은 뭐 음악 팬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됐네요.
1: 그렇죠.
0: 이게 참 그 네, 가슴 아픈 사태인데.
1: 네. 네.
0: 그래 오늘 집중하는 앨범으로는 어떤 거 뽑으셨어요?
1: 뭐 대표작이고요. 1981년 정규 4집. 4집 제목이 또 4입니다. 4. 예요. 이게 원래는 6인조 체제였었는데 초기에는 이 루그램 믹 존스 이 두 어떤 주도권 싸움하는 사람들이 두 명을 해고를 시켜버리고 4인조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 잘 듣는 애로 해가지고 우리 작사 작곡 위주로 해서 하자.
0: 네.
1: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앨범 제목 4라는 거는 4인조가 됐다는 4라는 의미도 있고 포리노의 정규 4집이다라는 4의 의미도 있고요. 또
0: 네,
1: 포리너가 또 공교롭게도 4라는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이 4라는 숫자가 크게 박힌 이 앨범 표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굉장히 웰 메이드 앨범이에요. 이 데이빗 보위 데프레포드랑 함께 작업했었던 토머스 돌비라는 그 연주자가 신시사이저 연주를 맡았고요.
0: 네.
1: 주니어 워커라는 분이 색소폰 연주 담당했고 또 머틀랭이라고 하는 뭐 걸출한 프로듀서가 제작을 한 그런 앨범입니다.
0: 네, 그러면 그 앨범 가운데서 두 번째 곡 하나 추천해 주세요.
1: 네, 방금 들으신 I Wanna Know What Love Is와 함께 포리너 뭐 대표 발라드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Waiting for a Girl Like You라는 이 수록곡이 되겠습니다. 아주 몽환적인 이 센스사이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머스 돌비라는 객원 연주자 이 솜씨입니다.
0: 그러면 포리너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포리너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함께 들으셨습니다.
1: 네.
0: 이번에 그 포리너를 봤던 오스트리아 페스티벌에서 다른 뭐 출연진 중에 인상적인 팀이 있었나요?
1: 네, 페스티벌이 이제 아이젠슈타트라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열렸는데 페스티벌 제목이 러블리 데이즈 2026이라는 그 페스티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뭐 젊은이들 뭐 데이트 대용으로 피크닉처럼 오는 페스티벌 같지만 이 정말 그 무대 위에 계신 분들도 좀 장노년층이고 무대 아래 객석에 계신 분들도 장노년층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페스티벌이었어요. 출연진 중에 뭐 더 트록스라든지 콜로세움, 맨프레드 맨스 얼스 밴드 그리고 포리너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 무대 헤드라이너가 이제 쇼크록의 대부라고 하는 앨리스 쿠퍼였어요. 앨리스 쿠퍼 1948년생이라 이 나이 많은데 강렬한 스모키 화장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가창력 무대 매너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고요.
0: 네.
1: 앨리스 쿠퍼 밴드에도 마치 포리너의 보컬처럼 심폐소생하는 이 젊은 피 멤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3년생 기타리스트 애니 카라라고 하는 여성 기타리스트였었는데요. 이 앨리스 쿠퍼랑 거의 5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0: 야, 대단하네요.
1: 정말 폭발적인 연주력 그리고 무대 매너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0: 예, 그러면 그 보러 오신 분들도 연배가 좀 상당히 예,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는 한 겉보기 등급이 한 60대에서 70대 이상 돼 보였었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럼요. 네.
1: 한 손에는 이렇게 생맥주를 드시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허얀게 센 장발에다가 막 딥퍼플 써있는 티셔츠 같은 거 입은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관객 수는 아마 어림잡아도 한 1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많았었고요. 사실 참고로 이 페스티벌 열린 아이젠슈타트 인구 자체가 14,000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이 열린 곳이 에스테르하지 궁전이라고 하는
0: 하이든
1: 그렇죠. 네. 딱 나오시네요. 네, 에스테르하지 궁전 앞뜰에서 열린 페스티벌이었었어요.
0: 이야.
1: 여기 뭐 대귀족이죠. 에스테르하지 가문 소유의 궁전이었었고
0: 네, 네.
1: 이 옛날에 정말 요제프 하이든이 실제로 머물었었던 그런 궁전 앞에서 펼쳐진 그런 락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고요. 국내외에 정말 제가 많은 야외 페스티벌 가봤지만은 장애인 구역이 이렇게 크고 잘 돼 있는 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0: 이제 다 같이 즐길 수 있게끔.
1: 네, 장노년층 관객에 대한 배려가 아주 돋보였었고요.
0: 네.
1: 뭐 곳곳에 주류 부스도 있고 뭐 야외 락 콘서트였지만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 락을 즐기는 이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내년 라인업도 발표가 됐는데 뭐 레너드 스키너드, 10cc, 10 years after 이런 노장 밴드들이 또 찾을 계획이라서요. 뭐 기회 되면 내년에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0: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1: 이 앨범 4라는 정규 4집 앨범에서 빌보드 싱글 차트 4위까지 오르면서 또 인기를 얻었었던 또 다른 히트곡입니다. Urgent 라는 곡이고요. 말 그대로 어떤 갈급한 사랑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다룬 노래고 빅 존스의 기타도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객원 연주자로 참여한 이 모타운 레코드에서 많은 연주를 했었던 주니어 워커라는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의 색소폰 솔로에 또 귀를 기울이시면은 굉장히 또 담백하고 맛있는 그런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곡 준비하고요.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게명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늘 퀴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자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 보이스피싱입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1792 뒷번호 쓰시는 분 남편이 얼마 전에 당할 뻔했는데 뭐 사업도 안 됐는데 적금 깨고 여기저기 모아서 3천만 원 송금할 뻔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셨고 1309 뒷자리 쓰시는 분이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 보이스피싱 당할까 봐 걱정이 많아요. 몇 년 전에 남편이 모바일 메신저로 신상이 좀 다 그 정보가 넘어갈 뻔해가지고 굉장히 악몽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맞히시고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죠. 끝곡은 포리너의 어전트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비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경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고 그 밖에 수도권과 전북, 경남 북서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수량 보령과 경산, 김천 100mm가 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20에서 5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도 최고 300mm 이상, 충청권은 북부 지역에서 250mm 이상, 남부 지방도 최고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5도, 광주 26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제주 33도, 대구 울산 32도, 광주 31도, 대전 부산 29도, 인천 세종 28도, 서울은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9도, 습도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어서 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에 작가의 방이 열렸는데요. 이 여름 작가의 방을 지킬 첫 번째 입주 작가,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0: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작은 방에 제가 아끼는 지인들을 초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손님은 신의 21 편집팀장 이다혜 기자님입니다. 오래된 세계의 농담, 영화의 언어, 그리고 7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출근길의 주문까지.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기자님 책 3권이 출간됐어요. 이분에게만 마법의 시계가 있는 건가요? 시간 관리 비법이 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이다혜 기자님,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다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작은 서점 천설란의 방에 마실 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최근에 도서전 있어서 뭐 아마 한국에서 책 좋아하는 사람들 그쵸.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서전 다녀왔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부스 구경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약간 까치발하고 뒤에서 저 책 뭐 사진 제목 사진 찍어서 다시 집에 와서 또 주문하고 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기쁘긴 해요. 많은 분들이 네, 책을 찾아주신다는 것이.
1: 천선한 작가님은 작은 서점 작가의 방의 첫 번째 주인장이 되셨는데요. 아마 지필로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어떻게 MC까지 수락을 하게 되셨을까요?
0: 사실은 요즘에는 좀 바빠서 이런 지필 외 부수적인 일들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피디님께서 작가님 오셔서 그냥 좋아하는 분들이랑 한 시간 동안 떠들다 가세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앉아서 글만 쓰다 보니까 그 뭔가 만나고 싶지만 선뜻 시간을 잘 낼 수 없는 분들에게 조금 좋은 빌미가 되어서
1: 그러니까요.
0: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궁금한 것들을 왕창 쏟아낼 네.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첫 번째 손님으로 다혜 기자님을 부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도 진짜
1: 너무
0: 오랜만이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0: 좀 다혜 기자님과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 아, 볼 때가 됐다.
1: 맞아요, 맞아요.
0: 만나서 한번 수다를 떨어야 될 때가 됐다.
1: 할 이야기가 항상 네. 많습니다.
0: 오늘이 딱 그런 날인데요.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MC 모드로 들어가서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0: 작가의 방을 여는 첫 번째 고정 질문이 있어요. 내 책장 1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기자님의 책장 1열에 있는 책, 그러니까 최근 기자님의 손길이 자주 닿는 책은 뭔가요?
1: 사실 일 때문에 보게 되는 책들이 가장 가까운 데 네.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본 책들 중에 한 권이 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대만의 후무칭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쓴 논픽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화를 이제 취재를 해서 쓴 그런 책인데 대만에서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성 사형수가 4명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중에 3명은 사형 집행이 됐고 지금 생존해 있는 유일한 여성 사형수이기도 하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이유가 남편,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3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를 두고 이제 긴 취재를 해서 쓴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이제 최근 몇십 년 동안 사회가 변해왔고 그다음에 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 또 언론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취재해서 쓰신 책인데 예, 이거 저 일 때문에 읽었는데 꽤 재미있어서 좀 꼼꼼하게 본 책이 이 책인 것 같습니다.
0: 그게 이미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예, 출간된 예, 거죠. 예, 예. 뭔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렴풋이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그쵸. 내용의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언론이 어떤 사건을 조명하고 보도할 때 그 태도에 대한 것들이 워낙에 그쵸.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 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일 때문에 읽게 되는 책 말고 그럼 어떤 빠지지 않는 기자님이 곁에 두고 힘들 때마다 다시 펼쳐보게 되는 책도 있으실까요?
1: 네, 저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책이 진짜 많고 저 최근에 또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 책이 장자. 장자 다시 보는 것도 약간 그런 네. 좀 힐링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0: 그쵸,
1: 예, 네. 사실 장자를 힐링한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마음이 심란하거나 좀 어지럽거나 할 때 예, 장자 종종 꺼내서 보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장자 같은 이런 동양 철학 책 이런 네. 것도 동양 고전들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은 이렇게 여러 이제 학자들이 해설까지 넣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살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여러 판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좀 새로 해석이 있는 게 있으면 또 사서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또 그렇게 산 책이 있어서 장자를 다시 보고 있고 저는 사실은 천개의 파랑도 엄청 여러 번 읽었답니다.
0: 너무 영광입니다.
1: 정말로
0: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사실 책이나 영화를 한 번 보면 다시 보지 않아요. 그 어떤 첫 느낌과 기억을 그냥 두는 편이거든요. 네. 무언가를 다시 읽는다는 건 좀 그만큼 진짜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그쵸. 생각을 하는데 천개의 파랑을 여러 번 읽어주셨다니 네. 지금 정말 감동했어요.
1: 그래서 울 때마다 이 작가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못됐다. 이렇게 사람을 약간 괴롭혀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폐해지는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네. 받는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은 이미 한 3분의 1쯤 읽으면 아,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해질 순 없어. 하지만 너무 재밌어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대목들 중심으로 다시 읽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0: 너무 영광입니다. 네.
2: 작은 서점.
0: 저는 최근 작가님의 책 출근길의 주문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네. 일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가득한 책인데 기자님이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이 가능한 거겠죠?
1: 근데

0: 저는 사실은 조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그런 사주 보는 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전 당연히 이제 이걸 봐주려고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나름 꽤 열심히 배웠거든요. 한 2년 가까이 배웠으니까. 근데 열심히 배웠는데 배우고 나니까 아니 이걸 하려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뭐 제가 뭐 지금 회사를 그만둘까요? 뭐
1: 뭘 조심해라 이런 얘기
0: 해야 되고. 뭘 조심할까요? 뭐 이 사람을 만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나라. 저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남의 그 사람 인생에 그쵸.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다 자기 판단을 걸고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잘 못 하는데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을 일정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1: 네.
0: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고민 이 사람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제 나름대로의 FAQ 같은 느낌인 거죠. 다들 비슷하게 고민하는 거, 비슷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비슷하게 고립감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1: 그게 결국 약간 장자의 말과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느낀 것들, 그냥 내가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공유할 때 그게 꼭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게 아니더라도 거기서 오는 위로와 공감이 그쵸. 있죠. 제가 퇴근길의 마음을 읽을 때 그걸 진짜 많이 느껴서 아 유일하게 제독한 책이 기도 해요. 힘들 때마다 어떤 좋았던 부분들 네. 다시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나만 힘든 게 아니야
0: 맞아요.
1: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럴 땐 이런 마음으로 좀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위로받는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다혜 기자님의 책이 진짜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 헤르미온느가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수업을 한꺼번에 듣는데요. 기자님은 헤르미온느 시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만 해도 직업이 좋기 두세 개는 되시는 것 같아요. 뭐 팟캐스트도 하시고 기자 일도 하시고 네. 출간도 하시고 사회자도 보시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0: 아, 요즘에 뭐 당연히 출퇴근하는 게 제일 이제 큰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행본 원고 쓰는 것들.
1: 네. 네
0: 그게 그 다음으로 좀 큰 일이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진행하는 게 있어서 리딩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팟캐스트 진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제일 중심에 있는 일들인 것 같고. 다른 일들은 뭐 그때그때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확실히 아까 이제 작가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하는가를 결정하는 노하우가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확신이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느낌이 들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떠내려가는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준들을 매번 새롭게 세우는 편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때는 이제 무슨 돈 액수를 보고 아 이 정도는 돼야지 하겠어라는 기준을 세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고 아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식의 관계 혹은 이런 식의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네, 결국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한 기준을 정답처럼 정해놓는 게 아니라 매번 좀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같은 생각들을 하죠.
1: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딱 이 생각의 과정을 지난 3년간 정확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처음엔 사실 돈의 액수가
0: 맞아요.
1: 기준이었거든요.
0: 그게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1: 네. 그리고 뭔가 시간 대비가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원고를 얼만큼 할 수 있다에 대한 비교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돈이었다가
0: 맞아, 맞아, 맞아.
1: 이게 어느 순간에는 또 휘몰아치면서 이거저것 흘러가듯이 쓸려가듯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또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잘하고 싶은 일에 피해를 준다는 그럼요. 느낌이 딱 들면서부터는 액수랑은 상관없고
0: 맞아.
1: 네. 이게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가 요즘의 제 기준이거든요. 그럼 기자님은 그럼 요즘에 안 하는 일은 뭐예요?
0: 요즘에 안 하는 일 일단은 뭐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안 하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일을 제안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세상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런 건 없는 거고 사실은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대체 가능 하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는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기 때문에 네. 누구나 대체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일들을 만들 때 그 내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던지는 식으로 섭외가 오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허공에 마치
1: 아닐 것 같은데
0: 마치 네. 그 무슨 옛날에 TV 다큐에 보면 일본의 어떤 회사가 이제 뭐 이 직원들의 승진자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직원들 이름을 다 종족제 쓴 다음에 선풍기에 날려요. 그래서 이름이 제일 멀리 날아가는 사람을 승진시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섭외가 오는 느낌일 네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허공에 막 날린 것 같은 게 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틀렸다.
1: 아,
0: 너무 많죠.
1: 그죠. 네. 네.
0: 그리고 이제
1: 누구를 거쳐 나에게 왔구나를 맞다. 알게
0: 되는 거죠. 매일 본문에 보면은 뭔가 이제 다 고쳐지지 않은 흔적에 그게 있는 미사 여부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라면 하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너무 이렇게 무작위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린 것 같은 식으로 이제 섭외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응하지 않게 된 것 같고 이제 예전에는 그 하나하나를 다 이제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이왕이면 내가 하는 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을 먼저 한다. 네, 그리고 쉴 시간이 없으면 안 한다.
1: 네, 돼요. 그럼 또 이제 듣다 보니 궁금했던 거는 요즘은 뭔가 본업과 부업 그리고 생계를 위한 일과 취미를 위한 일처럼 직업을 여러 개로 구분하는 시대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저는 사실 다혜 기자님을 책으로 처음 알게 돼서 저한테는 작가라는 어떤 네네네. 직업인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럼 기자님이 생각할 때 자신의 주요 정체성과 다른 어떤 부업 같은 일들의 기준이나 나눠놓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0: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초기부터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거죠.
1: 모두의 꿈이기도 하죠. 네. 네.
0: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회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한 선배들이 퇴사하는 동안
1: 떠날 때
0: 네, 맨날 저는 뭐 언제 그만두면 될까요? 뭐 저는 지금 그만두는 게 최선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맨날 이제 선배들을 막 붙잡고 했던 후배가 결국은 그 모두가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이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정체성,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이런 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유효기간이 짧다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결국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 좀 좋아하는 것을 왜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일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때에 따라서는 책을 읽는 것이든 영화를 보는 것이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너무 흥미로운 관점이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평가한다거나 비평하는 것들은 되게 주류로 있는데 사실 그 반대로 이게 왜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직업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잘 안 했거든요. 그쵸.

0: 거기부터 해명을 막 해야 되는 거죠. 난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마치 이 작품하고 나하고 같은 무언가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1: 공유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0: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만한 자격이 있나 를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복잡하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말 재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재밌다라고 하는 감각은 너무 복잡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청계파랑 얘기를 했으니까 청계파랑 얘기를 좀 더 예로 들어보자면 이 이야기에 언제부터 사람들은 빠져드는가. 저는 이제 제가 아무튼 스릴러라는 책을 쓸 때 이거 가지고 이제 끓는 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이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작품마다 끓는 점이 있거든요. 어떤 지점이 지나가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네. 네, 어떤 지점이 지나가면 언제든 그 앞에는 그만둘 수 있어. 근데 일단 여기를 지나가면 끝까지 네네네. 봐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고 저는 그게 그 가족의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가족의 과거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이 소방관 이야기 이런 거 지금 현재 이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가족들을 만난 이상은 이 사람들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감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그런 지점들을 발견하는 거, 이 작가마다 어떤 대목에서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 귀한 어떤 시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좀 더 그 이게 왜 안 좋은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더 쉬워요. 그게 냉소적인 시선이기도 하고.
0: 욕을 재치 있게 욕하는 게
1: 맞아요. 네,
0: 재능인 시대가 됐죠.
1: 좋아하는 건 좀 더 진심에 가까워야 하고
0: 촌스럽고.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싫어하는 건 굳이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 편이라 뭔가 그래서 다혜 기자님이랑 만나서 어떤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0: 그러니까.
1: 저희가 그래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이다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책을 내셨는데 기자님 책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퇴근길의 마음과 출근길의 주문, 오래된 세계의 농담과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언어 같은 책들을 보면 신의 20일 기자이기도 하지만 직장인이고 동시에 책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또 글쓰기를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삶을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의 에세이이기도 한 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책을 출간할 때 소재를 먼저 정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의뢰가 왔을 때 정하게 되는 건지 어떤 책을 낼 때 어떤 감으로 그거를 정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이게 이제 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누가 내자고 하면은 그냥 덥석 아,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네. 누가 나한테 책을 내자고 하잖아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이제 막 계약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이 편집자 선생님들이 네.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먼저 제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방향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게 아, 이 편집자님이 오래 계실까?
1: 아, 맞아요.
0: 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 네.
0: 아, 이게 정말 뭐 물론 책은 작가가 쓰는 거죠. 원고는 제가 써야 돼요. 그거는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제가 뭐 아, 이런 건 어떠세요? 그러면 뭐 편집자님이 아, 그러면 그런 걸로 한번 써보시죠라고 해서 이제 막 원고를 막 열심히 썼어요. 이제 그리고 책이 나올 때쯤에 편집자님이 회사를 퇴사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예, 책은 오래 걸리는데.
0: 네, 책은 오래 걸리고 심지어 제가 마감도 늦은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할 말도 없는데 어쨌든 편집자님은 퇴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해주세요.

0: 근데 이 기획을 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같이 맞아. 얘기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깊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기술적으로 뭐 오탈자를 잡거나 편집을 보시는 부분의 역량은 이분 새로 오신 분도 충분하지만 이 책 자체의 기획의 방향 같은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 편집자님이 여기 오래 계실 수 있을까?
1: 저도 제가 소설이 아닌 글을 쓸 때에는 그 사실 편집자님과 의논하는 게 정말 크잖아요. 진짜. 이 책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계속 같이 묻게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홀로 남게 되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어렵죠.
0: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출판이라고 하는 것도.
1: 이게 사실은 그런 그 해외 같은 경우는 한 편집자와 한 작가가 거의 그러니까. 파트너처럼 평생 일을 하잖아요. 에이전시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 한 편집자님이랑 꽤 여러 건을 하면서 느낀 게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를 그러니까. 느껴요.
0: 그러니까.
1: 제가 실수한 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도 딱 아시고 그리고 어떤 책의 방향성 그리고 뭐 정말 취향 이런 걸 너무 잘 아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책들이 다 잘 되기도 했고 뭔가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 책들인데 그러면 냈던 책들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웠던 책이 있었나요?
0: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 최근에 나온 영화 연어가 제일 애를 먹였고 이 책 글 제가 한 4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이 책 때문에 지금 못 낸 책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약간 다른 책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이 이제 저도 어쨌든 영화책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영화책을 계약을 해놓고 이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출판사가 작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출판사에서 계약해놓고 이렇게 묵히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엄청났던
1: 엄청
0: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책들을 먼저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얘를 해결하지 않고 딴 걸 먼저 낼 수는 없다가 돼서 이제 이 책도 못 쓰고 다른 책도 마무리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좀 길게 와서 제일 고생했던 거는 영화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내고 나서는 후련하셨나요?
0: 예, 후련하고요. 그리고 예, 쓰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많이 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다시는 영화에 책을 쓰지 말아야지.
1: 근데 영화가 물론 기자님도 영화 전문가시긴 하지만 영화는 저는 영화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늘 시네필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0: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1: 그러니까요.
0: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선생님들을 전혀 어떻게 너무너무 존경하고 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지
1: 이런
0: 열심히
1: 의견도
0: 생각해
1: 있습니다.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으로
0: 네, 그런 느낌으로 쓴 거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저는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더 좋아하는지를 두고 겨룰 수는 네. 없거든요. 그리고 겨루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책에 실린 얘기들 중에서 비행기에서 영화 보는 이야기 같은 거.
1: 네네.
0: 예, 비행기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최악의 환경으로 꼽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영화 보시면 그 스크린이 일단 작고.
1: 네.
0: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잘려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작은 화면으로 영화 보고 있으면 내 얼굴 비치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어두운 화면일수록 그러면은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막 내 얼굴이 거기 비치고 있어서 몰입이 깨져. 그다음에 소리도 당연히 잘
1: 안
0: 들리지
1: 좋죠.
0: 않고.
1: 네. 네.
0: 그 막 이 비행기 소음도 들리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엉망진창인 환경에서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예, 그러면 비행기에서 보기 좋은 영화 따로 있을까? 같은 식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하는 글도 있는 시기여서 예, 뭐 가장 영화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예, 즐겁게 썼습니다.
1: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0: 맞아요.
1: 같은데 그럼 기자님이 아직 쓰지 않았지만 혹은 지금 이제 쓰고 계신 것 중에 아직 세상에 없지만 이건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 하는 소재가 있으실까요?
0: 몰라요. 그런 건 몰라. 왜냐하면 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왜 부정 탈 것 같아서 조용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자님을 이제 보면 저는 진짜 방금의 대화도 그렇지만 참 식견이 넓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되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고 혹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언어화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리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떠한 편으로는 영화를 해석하거나 좋은 것을 말할 때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폭넓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작품들을 접할 때?
0: 저는 이제 영화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할 때 지금 질문 주신 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 같은 거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있거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그 줄거리랑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줄거리랑 관계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매끈하게 넘어가도록 네. 보통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흐름을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장면은 왜 들어갔을까? 네. 혹은 저 배우는 왜 연기를 저렇게 했을까? 저 표정은 뭘까? 뭐 좋아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왜 말을 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아니 이 장면은 왜 뭐 음악을 이렇게 썼을까? 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음악을 안 썼을까? 네. 키스하는 장면 보통 음악에 막 그런 환상적인 음악 같은 거 까는데 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우중충한 음악을 깔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건드리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목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장면을 찾으려면 사실 영화를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로 영화를 보시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잠깐 영화 멈춤 해놓고 잊어버리고 막 이러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장면들을 찾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소설도 읽다 보면은 장편 소설의 경우에 장편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밀도가 같게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쓰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읽는 사람도 네, 재미가 네. 없어서 이제 중요한 뭐 도입부에서 좀 빡빡하게 이제 사건 진행과 뭐 인물들 등장 직후 이런 게 한 번 딱 지나가면은 약간 그 숨 고르기 같은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의 진행이 되지는 않고 조금 묘사가 풍부해지고 좀 이 카메라가 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의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때가 사실은 이 작가들마다의 개성 같은 게 되게 잘 보이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를 감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런 부분을 찾으시면 좋겠다.
1: 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GV를 조금 하면서 그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볼 때랑 집중해서 볼 때 너무나도 다르고요. 집중해서 보다가 어느 순간 왜 저런 장면이 나왔지? 라는 딱 그 물음표가 생기면 이제 그것들을 위주로 GV를 준비하고는 맞아요. 했는데 너무 좋은 팁이었습니다.
0: 그리고 저 천선한 작가님하고 GV도 한 적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작가님은 글을 쓰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르게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살아온 그 상황 때문에 갖게 되는 고유의 관점이 있어요.
1: 네.
0: 그게 진짜 소중하거든요. 근데 보통 영화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남들은 어떻게 얘기하지?
1: 아, 네.
0: 예,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이렇게 남들이 흠잡지 않을 만한 뭔가 모범적인 거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1: 네.
0: 내가 소설을 쓰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아,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전개시켰지라고 보여지는 게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의 첫 시간인데요. 이다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아는 기자님은요. 좋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보고 읽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또한 좋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0: 좋아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엄청 능숙한 편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하루는 큰아버지가 이제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술을 드시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와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너도 와서 술 한잔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잠깐 이제 막 끼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요즘에 뭐 회사 다니고 있고 뭐 할만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날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직장 생활을 못할 줄 알았더니 이제 제가 집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이제 부모님은 아 쟤는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렇게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큰아버지랑 되게 그냥 또 넉살 좋게 얘기하는 걸 보더니 아 그래도 너 어떻게 굶어 죽지는 않겠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데 저는 그 제가 쓴 책 중에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네. 책이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진로 관련한 얘기하는 책인데. 제가 그 책 쓰면서도 했던 얘기고 이제 종종 진로 관련된 얘기를 할 일이 있을 때는 얘기인데 저는 MBTI에서 저는 I예요.
1: 네.
0: 저 대문자 I거든요. 정말 오. 너무 I고 그러니까 이 MBTI 같은 거 해보면은 그 I하고 E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네, 한쪽에 네. 치우친 사람 있잖아요. 저는 I에 치우친 사람인 거예요. 네.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제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만 생각을 했으면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일을 직업으로는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절대. 왜냐하면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좋아하지 않는 것과 잘하는 것과 이게 일치했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었다.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은 전달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즐거워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내가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
1: 그쵸,
0: 내가 네, 그걸 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일을 해보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가 나오고 그러면 잘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그때 가서 생각해도 듣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알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해보지 않고는 사실은
1: 맞아요. 네,
0: 판단할 네.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런 뭐 성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경향성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심리 검사 도구들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내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1: 그리고 네. 이게 참 그리고 그런 심리 검사들이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모호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2-300명 앞에서 말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과 교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일방적으로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5인 이상 모임에서 침묵을 다져야 한다? 힘들어요.
0: 정말. 네.
1: 이게 다른 거예요.
0: 네. 저도.
1: 차라리 저도. 100명 앞에서 강연을 1시간 하고 끝내는 게 덜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막 연말에 이제 뭐 송년회 같은 거 하거나 출판사에서 초대를 해주실 때 그런 자리는 뭔가 좀 교류의 자리잖아요. 그런 건 다 거절합니다.
0: 저도 안 가요. 저는 뒤풀이? 뒤풀이 막년회? 뭐 무슨 저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3명부터 많아요.
1: 저도요. 그래서 저희 모임이 항상 3명이잖아요.
0: 네. 그게 맥시멈인 거죠. 네. 이 3명이 서로 세 명이 다 친한 세 명인 게 맥시멈이고 만약에 둘이 친한데 한 명이 여기 들어온다 이것도 힘든 거예요.
1: 저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그때 그런 뭔가 내가 그쵸. 낯선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그럼 굳이 내가 낄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러면서.
0: 저도. 그래서 그러면 난 그냥 오늘은 쉴게.
1: 아, 맞아.
0: 이럴 때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내향형 외향형 얘기할 때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척도인 것 같거든요. 큰 자리가 두려운 건 아닌데 맞아요. 그게 교류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작은 자리로 갈수록 훨씬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두 명 만날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네, 만나는 네. 거에서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 명부터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 세 명은 제가 보기에는 500명과 똑같습니다.
1: 그럼요.
0: 근데 500명 만날 때는 돈을 주지만
1: 맞아요.
0: 세 명 만날 때는 돈을 안 주니까
1: 높은 확률로 제가 쓰기도 하죠.
0: 예. 그렇죠. 높은 확률로 내가 쓰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 명을 만날지 말지부터 이제 엄청 진지해지는 것이고
1: 그렇구나. 네.
0: 다섯 네, 명? 엄청 많은 거죠.
1: 다섯 명은 일단 제가 빠져야 돼요. 그럼 네 명이 돼요.
0: 맞아. 짝이 맞는다.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교적인 성향 같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뭐 좋아하는 활동들을 할 때 뭐 블로그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활동할 때는 제가 익명으로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활동하잖아요. 이제 그런 때 글이 반응이 좋을 때.
1: 네.
0: 그런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면서
1: 의외로 네.
0: 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0: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응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거죠.
1: 그럼 정 반대로요.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가끔씩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칼럼이나 리뷰나 GV를 해야 되는데 그 작품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솔직함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나요?
0: 일단 이게 정말 심각하다.
1: 네.
0: 심각하다. 이 네. 작품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 안 하죠, 사실은. 네. 심각한 수준이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 영화가 너무 별로다? 안 해요. 일단은.
1: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는 안 하고요. 예, 일정이 안 맞아서, 예, 일정을 맞춰주신다고 하면은, 아, 근데 정말 이번에는 제가 힘들 것 같다. 다른 일이 급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네.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읽으면 재밌어집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어떤 작품이든지 그러니까 책 소설은 작가 혼자 쓰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1: 네.
0: 예, 책 한 권 나올 때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의 공이 필요하고
1: 맞아요.
0: 특히나 이제 이 작가와 편집자 간의 이런 마지막까지 조율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출판이 돼서 나올 정도 개봉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 작품의 미덕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애정을 부을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 어느 정도 이하로 내 마음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작품은 그냥 거절합니다.
1: 저는 가끔 너무 바쁘니까 그 추천사를 승낙을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열었는데 안 되겠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0: 근데 안 되는 줄 안 돼요, 그거는.
1: 그렇죠.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 책이 어떤 애정을 통해서 나오는 책인 거잖아요. 이거를 담당하는 편집자님도 맞아요. 어떤 책임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취향을 배제하고 이 책의 좋은 점을 찾자.
0: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죠.
1: 라고 해야 돼요. 네. 그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그 뒷자리에 태워줘라는 네. 영화의 GV를 네. 했는데 그때 소개 문구가 그 퀴어 성장 청춘물이라는 문구를 보고 아, 네 할게요 라고 하고 바빠서
0: 하지만 전혀
1: 이제,
0: 아니잖아요.
1: 네, 이틀 전에 영화를 열었다가 네, 잠시 혼란을 혼란 속에 빠졌던 적이 있어가지고
0: 그러하다.
1: 근데 또 지빈은 또 재밌게 했습니다.
0: 네. 네.
1: 그 요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책이나 영화를 뭘 볼지 고르는 것 자체도 너무 지치는 요즘이잖아요. 워낙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워낙에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를 잘 고르는 기자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0: 근데 이거는 실패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종종 그걸 가지고 뭐 책 관상 본다고 얘기하는데 책 표지 대충 보면은 느낌 오거든요.
1: 네.
0: 아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다.
1: 네. 네.
0: 제목하고 표지 정도면은 대충 느낌이 오고 책 소개까지 보면은 거의 한 7할 8할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재미없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거죠.
1: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할 때 실패했다를 그 작품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읽었을 때 생각해요?
0: 한 3할.
1: 영화도 네.
0: 영화도 그렇고요. 영화는 더 빠르죠, 사실은. 한 1할만 봐도 네, 오프닝만 봐도 거의 알 수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훨씬 더 빠르게 판단이 가능한데 이제 제가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1: 네.
0: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보고 싶은 책이 한 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나인이란 책이 있다고 쳐요. 나인이 재밌대. 내가 SNS에서 내 친구가 나인 너무 재밌다고 썼어. 한번 보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나인을 도서관에서 검색합니다. 그럼 나인이 있는 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인 서가에 갑니다. 그럼 이제 그 책을 일단은 이 책은 당연히 일단 빌려와야 되고 그 근처에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도서관은 책 진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근처에 비슷한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같은 장르거나 같은 작가거나 같은 출판사거나
1: 네네네.
0: 보통 그런 식의 기준으로 그 근처에는 이 책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1: 오, 네.
0: 관심을 가질 만한 책들이 근처에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냥 그 책장 한 칸을 다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목을 쭉 보다 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혹은 나 이런 거 좀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책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뽑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책을 다 뽑아서 쌓아놓고 읽어보는 거죠. 한 페이지, 두
1: 너무
0: 페이지.
1: 너무 좋다. 네. 네.
0: 그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보면은 괜찮은 걸? 이라고 생각이 드는 책과
1: 네.
0: 아닌 걸?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닌 책들 다시 꽂아놓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책들을 다시 집으로 빌려와서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책은 한 3화를 읽었는데 아, 더 못 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어떤 책들은 읽다 보니까 이거 뜻밖의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돼서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읽은 책들을 중심으로 다음 책을 계속 찾아나가는 방식인 거죠.
1: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진짜 좋네요.
0: 저는
1: 항상
0: 완전
1: 책을 이제 서점에서 약간 운 시험하듯이
0: 그렇죠.
1: 사놓고 후회하고를
0: 네, 맞아요.
1: 사람이었는데 네 도서관을
0: 도서관 진짜 좋아요.
1: 앞으로 많이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님께서 최근에 푹 빠진 콘텐츠가 있으실까요?
0: 저는 요즘에는 논픽션류를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고
1: 초반에 말씀하셨던
0: 네,
1: 것처럼
0: 식물 관련된 논픽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범죄 이야기나
1: 네.
0: 이렇게 보는 편이고 요즘에 날씨 좀 더워지고 그러면서 공포, 괴담 이런 과도 꽤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르 쪽 많이 보고 있고요. 공포 이야기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또 출판 쪽에서 기담 형태의
0: 맞아요,
1: 소설들이
0: 맞아요.
1: 많이 나와서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서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기자님을 버티게 하는 삶의 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0: 저를 버티게 하는 삶의 낙은 일요일 아침에
1: 네.
0: 일어나서 누운 채로
1: 네.
0: 책을 좀 보거든요. 그때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일요일 아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일정이 없는 거죠.
1: 네.
0: 네, 그냥 느긋하게 누워 있을 수 있을 때 일요일 아침에 오늘은 별거 없어라고 생각이 드는 날에 그냥 누워서 일하고 관계없는

0: 는 책을 보고 있을 때 그 평화로움이 있어요. 그 시간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요일 밤의 슬픔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편이에요.
1: 그러면 일을 받지 않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일요일은 받지 않는다가 있나요?
0: 그렇진 않아요. 일요일 날도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이런 날도 있지만 일요일 날 또 부랴부랴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거, 네. 그래서 더 일이 없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소중하고 꼭 아침이어야 됩니다. 밤에 맞아요. 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거 매일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아침 시간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정말 정말 크죠.
1: 아침이 주는 고요함은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럼 앞으로 기자님의 계획도 궁금해요.
0: 아마 그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그 영화 각본지 번역한 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에세이가 한 권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1: 여전히 바쁘시네요.
0: 네, 열심히 하고 네. 있겠습니다.
1: 올해 하반기도 작가님, 기자님 네. 책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보내드리기 정말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끝곡으로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 좋을까요?
0: 끝곡으로 여름 느낌의 곡 가져왔거든요. 네. 저도 여름에 어떤 곡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름마다 듣는 곡들이 있어요. 여름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그 플레이리스트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곡입니다. NCT UC의 서프 듣겠습니다. 네.
1: 바쁘신데도 천설란의 방 첫 번째 시간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이다혜 기자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속에서 2040년대의 새로운 문화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인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내기보다 과거의 영광에 열광합니다. 대중문화는 할리데이가 사랑에 마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것들로부터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웨이드 세대에게 문화란 이미 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재조합되어 펼쳐지고 기억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을 미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시대 배경은 2040년대이지만 기억과 창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져 버려 있는데 말이죠.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문득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그만큼 새로운 창작을 접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레디 플레이어 원은 영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최선의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영화죠. 원하는 목적대로 즐기고 탐험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스터에그를 찾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체험에 불과합니다. 모험의 끝에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고는 할리데이의 아바타인 아노락으로부터 조언을 듣죠.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야. 현실은 진짜니까.

0: 내 말 뜻 알겠니? 오아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웨이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아시스를 닫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가상의 세계는 잠시 매혹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떤 세계로 만드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렸죠. 자, 이제 로그아웃할 시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경기 남서부, 충청권, 경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남동부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일기개화입니다.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린 것이 많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수도권 강원도 100에서 200, 만 곳은 300mm 이상, 충청권 80에서 150, 만 곳은 250mm 이상, 남부지방 30에서 100, 만 곳 150mm 이상, 제주도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 서울 29도,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모레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제주도 해상에서 안개 낀 곳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안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은 남부지방,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다음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북한장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 30에서 80, 만 곳은 100mm 이상, 평안북도, 함경북도 5에서 4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9도, 개성 최저 21도, 최고 26도, 청진 최저 21도, 최고 24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23도, 수원 24도, 낮 최고 서울 26도, 인천, 수원 28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0도, 춘천, 강릉 21도, 대관령 17도, 낮 최고 철원 26도, 춘천 25도, 대관령 20도, 강릉은 24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5도, 충주 23도, 대전, 세종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대전 29도, 충주, 세종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31도, 목포 30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창원 26도, 낮 최고 대구, 울산 32도, 부산 29도, 창원은 31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7도, 서귀포 25도, 낮 기온은 제주 33도, 서귀포 31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그리고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7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5도, 습도 88%, 강수량 1.4mm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25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잔금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에 1시간에 8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첫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0시 10분 기준 대구 수성구 지산 1동에 직전 1시간 동안 89mm, 직전 15분 동안 31.5mm의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직접 보내는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문자가 발송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입니다. 현재 대구 중부에는 호우경보가, 대구 달성군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정부도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 경기, 충남, 경북에 호우특보가 발표되면서 어젯밤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야영장이나 계곡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상황 시 즉시 통제하고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밤사이 비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장비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젯밤 1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 내 29개 전체 하천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 중입니다. 또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배치해 빗물 바지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과 공사장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반지하에 거주하는 재해 약자 925가구에는 사전 방문하거나 유선 문자로 기상 정보를 전파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일까지 서울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비체위원회 시민초청 행사를 열고 비체위원회 위원장 위촉장과 시민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에 나섭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한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에 국민 앞에서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자신과 토론하자고 답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두 의원은 오는 22일 JTBC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최대 300mm 이상, 충남과 충청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커진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2006년에 시작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뮤지컬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우수 작품들을 공식 초청하고 한국 창작 뮤지컬을 발굴하고 무대에 올리는 창작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뮤지컬 이야기 올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홍광호의 참 예뻐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지난 7월 6일 폐막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야기를 현장에서 함께했던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벌써 올해로 20회를 맞았는데 20주년을 맞아서 어떤 해보다 더 풍성한 행사들로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고요?
2: 아무래도 20살 생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네. 준비한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1: 네.
2: 또 그만큼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들, 배우들, 관객들 다 즐길 준비를 하고 참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2: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18일 동안 약 3만 6천 명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았고요. 여기에 무슨 뭐 야외 공연, 부대 행사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뭐 팬사인회, 스타데이트 이런 것까지 합치면 총 16만 명 정도가 참여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우리 7월 말에는요. 우리 KBS 1TV 전국방송과 KBS 월드를 통해서 폐막식 겸 딤포 어워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17개국으로 송출될 예정이어서 혹시 오늘 방송 듣고 궁금하시면 이것도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네, 와, 정말 20년 동안 딤프 뮤지컬 발전에 정말 많은 힘을 기울여왔죠.
2: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순히 대구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혹은 이 축제를 준비하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 축제를 위해서 특히 공연 관계자들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네.
2: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좀 세계 유수의 좋은 작품들 공식 초청작으로 초청을 해서 선보이기도 했고요. 창작 지원 사업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좀 발굴하고 한 번도 티켓을 팔지 않았던 작품들을 초연 무대를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매진되는 프로그램은요.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이에요.
1: 그렇군요.
2: 예, 학교들이 예선을 거쳐서 한 5개에서 8개 정도 학교가 참여를 해서 경쟁을 펼치는데 그야말로 차세대 뮤지컬 인재의 등용문 역할까지도 수행했다라고 설명드릴 만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방송을 하는데
1: 네.
2: 세계 한 8개 나라에서 참여자가 참가를 해서 아주 대단한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 이제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창작 뮤지컬이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액을 추월했다고요.
2: 좀 놀랄만한 일인 것 같아요.
1: 네.
2: 라이선스 뮤지컬이 큰 매출을 기록하고 대극장에서 공연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창작 뮤지컬이 이걸 추월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외신이나 혹은 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 네.
2: 뭐 단순히 그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한류의 중심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 딤포에서도 창작 뮤지컬의 성장세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꽤 많았습니다. 혼자 나와서 하는 1인극 뮤지컬로 만들어진 완벽한 하루 첫선을 보였고요. 지난해 창작 뮤지컬상을 수상한 셰익스피스도 아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피아노의 숲이라는 일본 웹툰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 만든 작품 올려줘서요.
1: 네.
2: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작품이 일본으로까지 수출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2: 올해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보들레르, 슈르르카, 희제 같은 작품 6편의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제 대구는 명실상부한 뮤지컬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엔드와 비교해도 될까요?
2: 저는 뭐 비교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또 에딘버러 축제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완성된 곳.

0: 공연을 보는 즐거움보다는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작품들을 처음 만나보는 재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도 보면은 유명해진 가수의 열렬 팬도 있지만 저 친구 내가 처음 데뷔할 때부터 봤어라는 느낌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1: 예.
0: 이 딤플을 참여하면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1: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0: 제가 아까 잠깐 중간에 설명드린 우리나라 창작 지원작 중에 재연 작품으로 선택된 작품이 있습니다. 뮤지컬 네. 제목이 희재인데요. 아마 국화꽃 향기라는 예전 드라마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성시경 씨 주제가가 또 유명하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뮤지컬에서 다시 불려지는 다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26년 뮤지컬 희재 음원 중에서 뮤지컬 제목과 똑같은 희재 승우 역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 민재환 배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올해 수상자들을 만나볼까요?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수상한 배우는 누군가요?
1: 남우주연상은 공동수상 이 됐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린 피아노의 숲이라는 초연 작품에 이치노세 카이라는 피아노 천재 역으로 나왔던 이휘종 배우. 요즘 우리나라 대학로에서 아주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큰 사랑받고 있는 배우인데 이 작품 네. 통해서 멋진 연기 선보여 중국 뮤지컬이죠. 보옥이라는 작품의 홍루몽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었어요. 장저라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두 명이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으로는요. 뮤지컬로 만들어진 투란도트에서 그 투란도트 공주 역을 맡은 리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뭐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 뮤지컬 작품들에 출연을 해서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끝모를 그 고음을 들려주는 가창력을 보였다고 할까요? 딤프 어워즈에서도 첫 무대를 리사 배우가 꾸몄는데 네. 외국 그 참여자들이 뭐 기

0: 했었습니다.
1: 네. 리사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투란도트. 딤프가 제작한 글로벌 창작 뮤지컬이라고요?
0: 네. 그래서 작품상은 받지 못하고 배우 개인상만 수상 대상이 됐어요.
1: 네.
0: 왜냐하면 딤프가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딤프가 만든 뮤지컬이 작품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 대신 배우들의 연기들은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 투란도트는 오페라로 더 유명하죠.
1: 그렇죠.
0: 푸치니의 작품 넬슨 도르마라는 그 노래로 정말 잘 알려진 작품인데 이 작품을 가져다가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넬슨 도르마는 그래서요 이 무대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음악을 전부 새롭게 뮤지컬로 창작을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투란도트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거는요 이 투란도트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서는 처음으로 라이선스를 수출한 작품이에요. 2020년에 슬로바키아 국립극장에 이 공연권을 수출을 해서 그 나라 말로 번안된 무대가 꾸며진 적이 있었는데 올해 20주년 맞이했던 딤프에서는 그 예전에 만들었던 투란도트가 아니라 바로 이 슬로바키아 국립극장 버전을 우리말로 다시 번안해서 무대로 올려서 그것도 만나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가가 헝거리 출신이에요.
1: 네.
0: 로버트 알폰디 그리고 국내 창작진이 협업을 해서 무대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서울 공연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기대되네요. 올해 대상은 어느 작품에 돌아갔나요?
0: 공동 폐막작을 올렸었던 중국 뮤지컬 보옥이 차지를 했습니다.
1: 네.
0: 그 홍루몽을 가져다 만든 이 작품의 매력 마치 시를 무대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뮤지컬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평가, 호평, 심사위원단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상은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의 숲, 또 외국 뮤지컬상은요, 아카펠라 네. 형식으로 만드는 영국 뮤지컬이었습니다. 바보 셔페라라는 작품이 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1: 네.
0: 창작 뮤지컬은 시인 보들레르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보들레르가 영광의 작품이 수상작이 됐습니다.
1: 네. 이번에 어떤 곡 한 곡 더 들어볼까요?
0: 투란도트에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1: 예.
0: 네 명의 등장인물이 각자 노래를 합니다. 노래 제목이 재밌어요. 오직 나만이. 오직 나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저 여성 구할 수 있어. 왕장님 구할 수 있어. 라고 노래를 하는데
1: 네.
0: 아주 멋진 사중창이 펼쳐집니다.

0: 네. 올해 특별한 해였던 만큼 많은 분들이 더 즐겁겠네요.
1: 굉장히 많은 관객들 차이가 앞으로 아마 20년이 아니라 200년도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도 많았고요. 뮤지컬로 하는 페스티벌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페스티벌입니다.
0: 네.
1: 계속 성장해서 우리 창작 뮤지컬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갖게 됩니다.
0: 오늘은 7월 6일 막을 내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20주년 이야기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복잡한 일상에서 마음의 힐링을 얻는 시간입니다. 시 이야기 오늘은 김보나 시인의 시집 나의 모험 만화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느 직업이나 직업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나운서들 같은 네. 경우는 시간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서 예, 좀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잘 때 예전에 시험 보는 꿈꾸는 것처럼 뉴스 시간 늦는 꿈. 네. 그거는 퇴직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도 꾼다고 하더라고요.
3: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뉴스는 진짜 늦으면 안 되니까.
0: 그 순간이 진짜 아찔한 순간이고 네.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왜 계속 꾸는지 모르겠어요. 예. 시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시인들은 시간에 대한 강박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네.
3: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저도 사실 지각쟁인데 이 문화 공감할 때 왜 이렇게 시인들은 맨날 지각해? 이런 이미지 심어줄까 봐 목숨 걸고
0: 진짜 지각하신 적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3: 아니 그래도 한두 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인데
0: 그렇구나.
3: 그 저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였어.
0: 네.
3: 되게 뭐 반대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0: 네.
3: 뭐 제가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시인들이 직업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메모를 좀 약간 강박적으로 좀 하는 케이스. 소설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사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0: 그렇죠, 맞아요.
3: 그리고 안타까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막 메모를 하거나 이런.

0: 이런 일이 가능한데 예전에는 수첩에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진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막 네. 이러면 약간 뭔가 거리감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뭐 사소한 일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이런 걸 추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건데.
1: 그럴 때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걸 계속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상한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야 또 시가 나올 수 있겠죠.
0: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피곤한 부분이
1: 또
0: 있기도
1: 우리가
0: 합니다.
1: 좋은 시를 만나려면 감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집 김보나 시인의 시집이라고요?
0: 네. 김보나 시인의 나의 모험 만화 중에서 나의 모험 만화 장수민 해독센터 부추와 나 공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김보나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0: 네, 김보나 시인은 2022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첫 시집으로는 나의 모험 만화가 이제 문학가치성 시인선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단할 때 우리 마음의 여백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는 풍부한 상상력이 있다. 이제 이런 심사평을 들으면서 등단을 했고 또 말갛고 나직한 유머러스한 누구와도 안 닮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로 이 시인의 시세계를 이제 평가하고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가볍고 경쾌한 터치의 시들인데 현대사회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1: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네, 나의 모험 만화라는 시입니다. 나의 모험 만화 김보나. 키 작은 주인공이 딱 한 번 용기를 낸다. 만화 그리는 게 좋았다. 심장은 두근거렸으나 힘껏 찬 축구공이 낮은 홀을 그리고 빌려준 노트를 읽는 짝꿍의 입꼬리가 올라갈 때 모험은 쉽게 시작되지 않았다. 나의 주인공은 그저 다들 지나치는 사육장의 토끼를 혼자 돌보는 사람. 혹시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나? 귀 기울여 보지만 사각사각. 자신의 말은 구름을 담은 말풍선에 밀어넣곤 한다. 털 달린 마음이 철장에 갇혀 풀을 씹는다. 눈동자에 비친 풍경이 경이로울 때도 있었다. 나는 보여주고 싶다. 독서 기록장에는 쓰지 못한 문장 혹은 어린 토끼에게 건초를 부어주며 쏟아낸 마음. 성장소설에 관해 말하고 싶다. 정체를 숨긴 외계인이 학교를 짓밟는 이야기. 그러나 눈물 한 방울 떨구면 사각사각 쓰러진 친구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토끼에게 먹이면서도 나의 주인공은 공조차 앞지를까봐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 어찌할 줄 모르다가 우연히 가까워진 공을 부딪혀오는 강한 햇빛을 피하지 않으며 다시 힘껏 발을 뻗는다. 명대사를 터뜨릴 시간인데 주인공은 그저 웃는군. 이 모험의 끝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듯. 훗날 어른이 된 6시 칸칸이 나뉜 지하철에서 나는 백팩의 무게를 버티며 서 있다. 칸속 사람들의 말풍선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 내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지, 해가 진 뒤로 저마다의 모험은 어떻게 지속되는지. 계속.
1: 네. 시가 굉장히 긴데 끝에 또 계속이네요. 다음번에 너무, 계속인가요?
0: 너무 복근에서 나온 웃음으로 터졌는데. To be continued.
1: 그러니까요. 예.
0: 아마도 이제 삶이 계속되는 한 모험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일 것 같고요.
1: 네.
0: 지금 뭐 어쨌든 직장인 상태에서 이제 9to6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인의 삶의 시작이자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어떤 단계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to be continue를 넣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 자체가 10대의 시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0: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성장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0대 시절의 제일 큰 것은 이제 입시일 텐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학교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게 복잡하고 모험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생활이 확실히 모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교육 환경 자체가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1: 네.
0: 매일매일 학교 가는 일이 그냥 편한 일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삶이 계속되는 한 모험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 안타까운 게 키 작은 주인공이 딱 한 번 용기를 낼 정도로 만화가 되는 게 좋았는데
0: 네.
1: 만화가는 못 된 것 같아요. 6시에 퇴근한다고
0: 맞아요. 9to6를 예. 하는 걸 보니까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현실은 또 그렇게 주인공을 쉽게 놔주지 않기 때문에 역경이 결국은 생겨버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요소를 결국은 포기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에서 매우 씁쓸한 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시의 화자가 보면 대체로 좀 되게 극 아이인 것 같고 MBTI로
1: 네.
0: 얘기하면
1: 네,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학생들이 모여서 놀고 있을 때 토끼한테 풀 주러 가고 그리고 그 건초더미 토끼한테 주면서 마음을 쏟아내고
1: 네.
0: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외롭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래 되게 큰 어드벤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아닌 듯한 느낌? 너무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가 학교 생활을 견디는 거? 이게 약간 모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내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지라고 했는데 그랬던가요?
0: 내년 좋아지겠지.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게 또 그만큼 현실이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0: 네. 이게 좀 괜찮아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크면 더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그 한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조위 짤이 있어요. 양조위가 이제 비닐을 쓰고 젊은 시절에 배우 역할을
1: 네네.
0: 할 텐데 그게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이제 자막으로 새해는 무슨 새해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대사가 붙어서 돌아다니는 짤이 있거든요.
1: 해피투게더였나?
0: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거에 공감할 상황이 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1: 그러네요.
0: 했던 것 같아요.
1: 자 다음은 어떤 시 만나볼까요?
0: 네, 장수민 해독센터라는 시입니다. 장수민 해독센터 김보나. 우린 다 중독된 거예요. 선생님은 한 발로 서서 말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미움은 폐에 남고 그리움은 쓸개에 남아요. 우리는 센터에 남아 배꼽 한가운데에 기를 모았다. 그래도 배꼽은 힘이 없었지만 두 다리를 엇갈아 누군가는 물구나무에 어떤 분은 고꾸라지기 자세에 도전해서 미동도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한 번쯤 죽었다 돌아온 사람 같았다. 센터장님은 친절했다. 우리는 온몸에서 독소를 밀어내길 바라며 척추 마디마디를 열로 채웠다. 갈비뼈를 열고 뒤통수에 발꿈치를 가져다 대느라 두 눈이 부릅뜨였는데 창가에 몬스테라가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있었다. 빛이 닿은 잎사귀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총성 없이 선명하게, 순조롭게. 등에 점이 많아요. 한 여자가 뒤에서 말을 붙였다.
1: 네, 동작을 계속 설명하는 걸 보면 요가하는 중인 것 같아요.
0: 네. 요가 동작을 네. 이렇게 시에서
1: 필라테스나
0: 네,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재미있는
1: 그러게요.
0: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수민 해독센터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현대인은 워낙 그 움직임이 많지 않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장수민 해독센터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운동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가하는 일 자체 가 시에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예전에는 제가 제가 20, 30대에는 시에 요가하는 얘기를 쓴 일이 별로 없고.
1: 그때는 요가 인도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던 시절 아닌가요?
0: 네, 서양인들이 인도 여행 갈 때 요가하러 네. 간다든지.
1: 정말 신기하다. 몸이 저렇게 되다니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0: 그래서 예. 한국에 요가가 많이 없을 때기도 하고 필라테스도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냥 재활치료 정도만 있었지. 그래서 시에 없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일상 중에 하나니까 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시대 반영이네요.
0: 네.
1: 그러니까 뒤통수에 발꿈치를 가져다 대느라 두 눈이 부릅뜨였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0: 이거 할 줄 아세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요가 동작 따라하려고 애써본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0: 네. 절대 안 되죠.
1: 오히려 병만 나고 독소는 안 빠져나가는 느낌?
0: 맞아요. 어딘가가 뭔가 부러진.
1: 그러니까요. 예. 네.
0: 그래서 사실 이걸 되게 잘한다는 거는 정말 오랫동안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이건 좀 제가 딴지를 꼭 걸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요가를 하다가 이 자세가 너무 극렬하게 바뀌면 오는 그 이석증 같은 게 요가하다 생기기도 하고 또 제 친구는 요가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몇 년간 했는데 오십견이 왔대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오십견 통증이 있으면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서 풀어라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가를 하다가 오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운동이라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가 1대1로 배우면 참 좋은데 네,
0: 비싸니까.
1: 비싸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사실 단체로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유연성이 다른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똑바로 앉는 것도 힘들 정도로 뻣뻣하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똑바로 앉는데도 땀이 나는데
0: 오.
1: 그걸 반으로 접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너무 힘든데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한테 막
0: 누르죠.
1: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단체로 하는 요가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는 안 가고 있긴 하거든요.
0: 네. 네,
1: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
0: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좀 그 독소를 배출하는 일로 가기까지는 좀 더 그 훈련이 필요한 그런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 네.
0: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창가에 몬스테라를 연결시킨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이제 이거 요거 하다 보면 창문에 이제 뭐, 예, 화분 같은 큰 화분, 대형 화분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비치면서 몬스테라가 흔들리는 모습도 사실은 요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1: 비유한 거군요.
0: 네, 빛이 이제 잎사귀에 구멍을 낸다는 게 창가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잎이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에 등이 점이 많다는 거는 뭐죠?
0: 이게 너무 재밌는데
1: 네.
0: 김보나 씨가
1: 네.
0: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자기 등 뒤에서 요가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1: 네. 그 뭔가 유머 한 스푼을 넣는
0: 네, 그런 거죠.
1: 아.
0: 근데 우리가 등에 점 나면
1: 평생 못 보죠.
0: 못 보죠.
1: 예.
0: 거울로 봐도 점은 안 보이지 않나요?
1: 안 보이죠. 예. 네.
0: 아 근데 점이 전 손바닥에 점이 생겼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요?
1: 그러니까 점이 점점 나이 들면서 나한테 여기 점이 있었나 이런 것들 막 발견되잖아요.
0: 너무 많아지고 예. 있어요.
1: 근데 왜 누구 등 긁어주거나 이렇게 두드려줄 때 보면 점 엄청 많지 않아요?
0: 자기는 못 보는 점이
1: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서 네. 제가 손바닥에 점이 생겼다고 남편한테 했더니 점은 어디든 생길 수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0: 그렇게 얘기해서 아 내 몸에도 내가 못 보는 점이 엄청 많겠다 싶더라고요.
1: 아 끝에가 되게 이렇게 실적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0: 네.
1: 시네요.
0: 네, 재밌었습니다.
1: 이번엔 어떤 시인가요?
0: 네, 부추와 나라는 시입니다. 부추와 나, 김보나. 부추를 씻고 비를 기다린다. 따뜻한 걸 먹고 싶어. 네가 젓가락을 짝짝 튕겼더니 공기가 서서히 부풀어 식탁의 나뭇결을 따라 탄산수가 흐르네. 너는 등 뒤에서 발목을 철벅이고 나는 입술까지 잠기네. 계곡 아래 사람들이 잎사귀처럼 웅성거리며 청사과의 낙가율을 헤아리는 시간. 흩뿌리는 여름비 아래 야생 부추가 푸른 불티처럼 제멋대로 뻗쳐오는 사이 젖은 맨발이 차박차박 다가오면 유리잔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의 지문이 보이니까, 심지어 내 거랑 구별도 안 가니까, 발밑으로 굴러온 사과를 거둘 때처럼 내 귓불은 달아올라 있을지도. 오이, 부추,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한다지요. 뻗친 머리로 너는 날 걱정하고 나는 이미 맑은 것 같아 다 비치도록.
1: 네. 계곡에 놀러 간 것 같죠? 여름에? 네.
0: 이제 제가 여름이다 보니까 네. 계속 이런 시를 고르게 되네요.
1: 그러게요. 아, 여름에 계곡까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0: 네. 계곡은 진짜 네. 좀 수영장 가는 거랑 좀 달리
1: 다르죠.
0: 너무 챙겨야 할게 많고.
1: 예전에는 거의 뭐 밥솥도 들고 가지 않았나요?
0: 온갖 걸 다 해먹고 네. 이랬던 예전 시절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아, 여름 계곡에 사람들이 놀러 갔던 풍경 이런 게 너무 잘 드러나고
1: 그러니까요.
0: 또 이제 뭐 여기서 뭐 부추도 씻고 과일도 씻고 이래서 막 물에서 건져 먹고 또 물속 첨벙거리면서 놀고 돌 위에 앉아있고 이랬던 장면이 되게 많이 떠올라서 네. 여름 휴가에 좀 어울리는 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1: 부추가 또 주인공인 거 보니까 네. 부추에 계곡에 가서 닭 백숙에 부추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0: 역시
1: 그래서 준비했나?
0: 요리에 뭔가 그렇거나 네. 아니면 또 그 네. 고기 구울 때도 약간 이렇게
1: 부추 같이 하면 너무
0: 네,
1: 맛있고 저도 부추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부추를 씻고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왜 비는 기다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은 비는 중간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흩뿌리는 여름비 아래 야생부추가 푸른 불티처럼 제멋대로 뻗쳐오는 사이라고 이제 이렇게 야생부추가 등장을 하면서 이 시를 마지막에 읽으면 뻗친 머리로 너는 날 걱정하고 나는 이미 맑은 것 같아 다 비치도록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너의 머리 스타일을 보고
1: 네.
0: 이 부추의 상상력 뭔가 네. 이 뻗친 머리라고 네. 하니까
1: 마지막에 또 유머한 스푼
0: 귀엽더라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 가서 너무 더우니까 비를 기다리면서 계곡에서 노는데 사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놀러 간 썸 타는 사이일까 싶은 타자가 등장을 해서 이 여름 휴가의 장면을 잘 완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썸 타는 사이에 계곡에 놀러 가면 그때 로맨스가 시작되지 않나요?
0: 그렇죠.
1: 네.
0: 바닷가 근처에 가거나 계곡에 네. 가야 됩니다.
1: 네. 비가 또 꼭 와야 됩니다.
0: 맞네요.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0: 네, 공유라는 시입니다.

0: 공휴, 김보나. 무슨 생각해? 그냥 은행에서 나눠준 달력 생각해. 돈을 불러온 데서. 줄 서서 받은 거? 응. 올해 휴일은 이틀 늘었대. 동그라미 쳐두었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불현듯 히뜩히뜩한 날치대를 보고 싶어졌다. 열차에 타고 있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실은 그냥 오래 쪼그린 상태. 설핏 졸던 네가 문득 빨간 실타래를 꺼냈다. 그 털실은 아주 두꺼워서 순식간에 손가방이 완성되더라. 그런 실이 필요했어. 이틀 늘어난 휴일을 단단히 올가매어 마음 놓고 우리를 내던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은행도 달력도 없는 바다에서 바다 밖으로, 솟구쳐 나는 은빛 지느러미처럼 잠시.
1: 아, 공휴일 이틀 는 거는 정말 직장인들한테는 보너스만큼이나 기쁜 일이죠.
0: 아, 직장 다닐 때 진짜 공휴일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1년 그 달력 받으면 네. 올해 공휴일이 언제 그 월요일과 금요일에 있는지
0: 섞여 있을까.
1: 표시를 해놓고 네. 예, 그때 뭘 해야 되나.
0: 별표 쳐놓고.
1: 예, 그렇죠.
0: 막 진짜 그런 날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1: 근학으로 다녔죠. 예. 네.
0: 이 시를 보니까 약간 그때 당시 생각도 많이 나고 은행에서 요즘도 달력을 주나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1: 달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0: 아, 달라고
1: 예전에는
0: 하면.
1: 그냥 가면 줬는데 네.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아. 주더라고요.
0: 저는 이제 거의 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몰랐는데 이 은행에서 달력을 주는 것이 들어간 거를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돈을 불러온다고 하는 이런 또 민간
1: 맞아요.
0: 의미가 있다는
1: 그런 얘기도
0: 것이.
1: 있고 그 전화기 있는 달력 말고 종이 달력 보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라도 없으면 좀 뭔가 허전한 느낌.
0: 네, 캘린더가 늘 있어서 뭐 책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벽에 붙어 있거나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사실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달력을 보면서 휴일.
1: 그렇죠. 동그라미도 뭔가 거기다가는 네, 빨갛게 쳐야.
0: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1: 맛이 나죠, 맛이. 예.
0: 이제 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이거를 공휴일 자체를 이제 뜨개질 하듯이 빨간 실타래로 묶어두고 싶다? 이게 동그라미 치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된 상상력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또 요즘 젊은이들이 뜨개질 하는 게 유행이어서.
1: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네. 맛집 가서 기다리면은 젊은 사람들은 왜 그거 기다리는 거 별로 안
0: 좋아하죠.
1: 힘들어하잖아요.
0: 네.
1: 아니 안 힘들어요.
0: 안 힘들어요.
1: 근데 뜨개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1: 네, 거기 서가지고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0: 그러면은 확실히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1: 네.
0: 가고
1: 막 친구랑 말하면서도 막 뜨개질하고 네. 있고. 근데 또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0: 예전에 네. 할머니들이 네. 주로 했었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이 뜨개 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퍼져서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생겼대요.
1: 그래서 이렇게 또 시에 나오는구나.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불현듯 날치대를 보고 싶다는 거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0: 거죠. 그렇죠.
1: 걸까요?
0: 여름에. 예, 겨울에 날치대가 나나요?
1: 왠지 없을 것 같은데.
0: 예, 겨울에는
1: 느낌이.
0: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봄, 여름에 날치대 보러 갈 수 있는 뭐 가을까지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읽으면 여름 휴가 가고 싶다? 이렇게
1: 아, 수영할 때 날치대 본 거 보니까 여름일 것 같아요.
0: 여름,
1: 겨울에 여름. 수영할 일 없잖아요.
0: 그렇죠. 겨울 수영은 진짜 모험 중에
1: 그렇죠,
0: 하나인
1: 그렇죠.
0: 건데 그래서 역시 또 휴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고 휴일에 또 동그라미 치는 거 보면 휴가 가고 싶다? 계속.
1: 그러니까요. 오늘 시 내용에 보니까
0: 휴가 가고 싶다.
1: 이영주 씨 지금 휴가 가셔야 돼요.
0: 어쩌다 보니
1: 그러니까요.
0: 무의식적으로 선택했어요.
1: 저 휴가 다녀오고 부러우셨나 봐요.
0: 너무 부럽습니다.
1: 네. 아무튼 휴가 계획이라도 좀 미리 세워보시면 행복해지잖아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시 이야기는 김보나 시인의 시집 나의 모험 만화에 실린 시들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어드릴게요.

어둠이 한 손을 내밀 때, 강은규. 어둠이 한 손을 내밀 때 내 한 손도 따뜻이 그를 잡는다. 어둠이 한 눈을 찡긋할 때 내 한 눈도 기뻐서 찡긋거린다. 사방 문을 쾅쾅 닫고 서랍을 열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내 보석들.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곧 달려오는 목소리. 어둠이 천천히 창가에 설 때, 천천히 그 막막한 손 들이밀 때, 그이와 나 빛과 함께 이 세상에 또 한 치 두께로 가라앉을 때.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은 선뜻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은규 시인의 어둠이 한 손을 내밀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취재 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등판해서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기싸움 살펴보겠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당내 현안으로 떠올랐네요. 정동욱 대표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장동혁 체제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네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함께해 줄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요.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제발 좀 꼭 좀 받아주시고요. 예, 열린 토론 황영희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스팸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출 전화도 걸려고 해서 02로 걸려면 저도 사실 자주 끊는데 요 기간만큼만이라도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디님께서 김도영 기자님 보러 왔다고 문자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요즘 인기가 많으시네요. 방송 출연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0: 네,
2: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님이 너무 팬이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하나도 못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0: 네. 수염을 좀 길러보세요.
3: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수염을 기르십시오.
0: 수염 기르면은 확실히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3: 네. 지금 목에 차고 있는 게 저는 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좀 국회에서 패셔니스타로 좀 유명했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수염도 일부러 기른 거고 뭐 안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니까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패션을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3: 전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한국일보 기자님들이 좀 패션에 좀,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3: 개인적 특성인 것 같아요.
0: 개인적인 면명이군요.
3: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2711님 제 최애 코너 오늘도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네, 이 소식 빼놓을 수 없겠죠. 후보 등록 마감 앞두고 송영길 의원과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오늘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결국은 출마가 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 졌는데 이 결정 과정에서 개파 간 싸움이 엄청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김종일 기자님.
2: 네. 예. 오늘 이거 관련해서 엄청난 또 서로 간의 기싸움이 있었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외 적용을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그럼 이 논란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격 논란이었거든요.
0: 네.
2: 민주당은 당원 당규상 피선거권을 당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권리당원한테만 부여하거든요. 근데 권리당원 는 6개월 이전까지 그 이제 선거에 나가려면 그 6개월 이전까지 입당을 해야 되고 6회 이상의 당비를 내야 돼요.
0: 네.
2: 그런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을 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2월 27일 날 복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였던 7월 16일 기준으로 당에 돌아온 지 6개월이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비도 그만큼 다 낼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제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일당한테 금품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할 때 전 이건 몰랐는데 계좌 동결이라는 이슈가 있었대요.
0: 맞아요. 예.
2: 네, 그래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돈을 못 낸 거죠.
2: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 시험 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네.
2: 수학 능력 시험 보려고 하면은 고등교육을 이수해야만 수학 능력 시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고3이 돼야 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검정고시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지정한 시험 자격을 이수해야만 수능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 자격을 이제 송영길 의원이랑 김용전 부원장이 접수를 했잖아요. 접수를 하고 나서 당직자들이 보니까 이거 요건이 안 맞는데가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송영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격하게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의결을 하면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친정청에게서 되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0: 네네.
2: 이거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오늘 최고위에 두 분이 오셔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리였지만 되게 격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죠?
2: 일단
0: 적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2: 그러니까 친정청래 개든 친이재명 개든 후보 개인의 이렇게 이러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시험 자격이 저 사람이 설마 미달할까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면은 이거를 알고도 뻗딩기다가 버틴기다라는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버티다가 네. 네 이렇게 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청래 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논란을 일으킨 거죠. 제가 아까 왜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부원장이 이 자격 요건에 미달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송영길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고 김용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 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분 다 이제 수영 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친정청래 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환기를 시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1: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게 약간 민주당의 당원 당교가 조금 꼬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 당원 또는 책임 당원이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규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당직에 출마하기 위한 추천 경로가 따로 있어요. 근데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책임 당원이기만 하면은 책임 당원이어야 뭐 책임 당원이면 당직도 출마할 수 있고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3개월 동안 1,000원씩을 납부하면은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게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은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인 사람이 권리 당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 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특별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게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많이 화가 났는지 당신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1: 부분 성격에 그런 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요.
1: 이게 사실 2019년에도 자유한국당에 똑같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황교안 후보는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됐었고요. 오세훈 후보 역시 당시에 이제 복당한 지 3개월이 안 돼가지고 그 미달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최고위에서 의결해주고 승무수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최고위가 반반으로 나뉘어서 그 싸움, 그 굉장히 갈등을 벌일 정도였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대단히 과열되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에게 약간 이제 불공정 특혜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문제제기가 나와가지고 신청계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되게 화는 많이 났더라고요. 친정계 쪽에서. 이 문제를 양보해 줄 수 없는 문제, 원칙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또 분위기를 보면은 목숨 걸고 막을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끝까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친정계 모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큰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외 의결한 걸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한테는 기준이 달랐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때 그 기준을 충족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송영길 의원은 허용해줬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0: 이 정도 공격하면 됐어.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3: 그리고 이게 큰 전략 아래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전략은 언더독 전략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2대1, 3대1로 뭐 맞으니까 아파요.
0: 예.

0: 그리고 지지자들한테는 지켜주세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1: 네.
0: 이 당원 이 여러 가지 룰 관련된 싸움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양보하는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해놓고 좀 양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러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공격할 때 공격하고 빠지고 이런 그림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전 친청계에서 이야기하는 뭐 선호투표제도 일단은 원하는 대로 안 됐고 이번에도 역시 반대를 했으니 아 우리가 한수 접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도 났거든요.
0: 이게 물론 예측하지 못한 싸움이긴 한데 친청계 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성윤 전 최고위원 있잖아요.
1: 네.
0: 거기가 사퇴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들을 내부에서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룰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우위를 점할 수가 있잖아요. 4대 3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많이 하는 얘기가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 던진 게 굉장히 잘못한 거다. 친청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4대 3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구도를 깨고 유상윤 전 최고위원이 그만두고 그냥 지금 출마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구도가 3대 3으로 바뀌었으니까 우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싸움까지는 예측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선호투표제랑 청년 뭐 최고위원 선출한 거 이런 문제까지는 하고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지연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런데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전 대표 측에서는 조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송영길 의원을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부동수면 부결이기 때문에 문정복 최고위원이 참여를 해갖고 표결을 행사를 했으면은 3대 3이 돼서 부결이 돼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출마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
1: 네.
2: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인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략적 판단이 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송영길 의원이 잘리면은 못 나오게 되면은 그럼 누가 갈 것이냐. 그러면은 고민정 의원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저희 어쨌든 현실상 현 상황에서는
1: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
2: 그렇죠. 그럼 네. 고민정 의원이 올랐을 때 그 고민정 의원은 누구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 전략적으로 그 뒷 부분까지 다 예상하면서 네. 접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국에는 뭐 별 문제 안 생기고 출마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이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인터뷰 발언 이거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이 실패로 가고 있다면서 필패론 네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멘트의 강도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당내 의견들이 주로 뭐 좀 금도 넘었다 선 넘어왔다 이게 좀 맞는 거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김동 기자 그 뒷부분 또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2: 뭐 금도를 넘었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인데 이제 가끔 이제 통화를 하는 분들한테 통화를 해서 들은 걸로는 이제 유시민 씨가 과거 했던 발언을 되돌려주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1: 뭐 DJ 때 얘기죠.
2: 뭐 그것도 있는데요.
1: 네네.
2: 이제 60세가
1: 그거
2: 이제 뇌가
1: 있죠.
2: 이렇게 된다라든가
1: 네네.
2: 아니면은 맞는 말을 네 가지 없이 하는 사람에서 이제 틀린 말을 네 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됐다라든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정권에 거의 뭐 저주를 퍼붓는 말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약간 뭐 틀린 말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늘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정당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영남 후보를 내는 이유도 호남에 기반을 두고 영남표를 잠식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뭐 절대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악담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결국에는 내 말, 그러니까 우리 편 들지 않으면은 필패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실패할 것이다. 뭐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뭐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든가 뭐 레버리지 주식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근데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필패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홍철 기자님?
3: 이건 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100% 알 수 없는 얘기이긴 한데
1: 네.
3: 아무래도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주인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입지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영향을 주고 싶다. 이런 좀 내적 욕망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1: 네네.
3: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친문 중심의 이런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새로 들어온 이제 리더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대해 좀 과격한 언어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아니 왜 자꾸 내 시대만 맞다라고 하죠? 뭐 DJ 계실 때는 그 나이 많은 그 정치인들 다 나가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또 젊은 청년들한테 뭐 용역 뭐 이런 표현 써보면서 뭐 아 촉법 뭐 평론가 뭐 이런 표현 쓰면서 또 젊은 세대들한테 또 겨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으면 그 세대가 맞고 지금 너희들의 그 세대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4: 그 유시민 작가가 말을 거칠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제가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이 메시지를 내고 저희도 발칵 뒤집혀갖고 시사저널이 원래 하려고 하던 커버 스토리가 뒤집혀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1: 기자분들 약간 비상 올렸군요.
4: 네 그랬는데 네. 그 파장이 그리고 메시지가 워낙 셌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유시민 작가와 이제 그 세계관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되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취재를 해봤고 친노무현, 친문재인 쪽 분들을 취재를 많이 해봤더니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거더라고요.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어서는 안 된다. 아 그래 그럼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할 이유가 뭘까요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네. 그건 바로 불안이다. 유시민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했는지 돌이켜봐라라고 하면은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로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건강한 당정관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정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계개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김도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이 3단 논법을 끌고 가는 논거는 되게 부족해요. 충분히 논박을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유시민 작가의 세계관으로 보면 올드민주당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해가 된다. 네. 역시 3단 논법인데 이전 민주당의 오래된 가치와 뿌리를 유 이재명과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다. 특히나 그 핵심 근거 그 기저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드민주당이나 유시민 작가 측에서는 이거는 시대적 과제이고 과업이고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그거에 검찰개혁이 최우선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유 이재명은 이거는 국정과제의 일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지층의 불안감을 딱 스위치 켜가지고 1번 지금 이대로라면 올드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버림받을 거다. 2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제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든 어떻게든. 3번 그러니까 그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유시민 작가가 왜 저렇게 거칠게 왜 저렇게 몰아세우는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2: 그런데 그 검찰개혁이라는 거를 어쨌든 가져왔잖아요. 근데 검찰개혁이라는 걸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그걸 진지하게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슬로건 구호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 게 2020년 12월 15일에 그 당시 이제 공수처법 등이 통과가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 어떤 권력기관 개혁의 그 제도적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도적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은 법적 정비는 완비가 됐다. 이제는 그거를 정착시키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이 깨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보름 뒤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고 정권 송치가 없어지고 이런 식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 거기에서 남은 거고 또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특수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대하게 그대로 존치시켜 놓거나 오히려 확장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뭐 검찰도 이제 공소청이 돼서 사라지죠. 특수수사는 중수청으로 넘어가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된 상황에서 이제 별것도 아닌 보안수사권 그것도 이제 대단히 민생과 결부된 그거 하나만 자꾸 넘어지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되겠어? 어?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다 끊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이 제일 웃기다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안 봅니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뭔가를 시작한다고 할 때 잘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악질 같은 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승문 기자님 한 말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0: 이게 친명계 쪽 의원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은 그 일종의 이제 그냥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 발악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주류 세력이 늘 바뀌어 왔잖아요.
1: 그렇죠.
0: 얘는 뭐 친노, 친문,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됐는데
1: 그렇죠.
0: 이 흐름이 뒤집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친명계 의원들 말로.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뭐 농

0: 일단 당권주자들은 거세게 비판에 합류했고 정청래 후보만 일단 노코멘트 했습니다. 신용채 기자님, 이 노코멘트는 정치권에서 긍정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히는 겁니까?
1: 그렇죠. 노코멘트 같은 경우는 대답하기 좀 어려운 거를 강하게 긍정할 때 보통 노코멘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노코멘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노코멘트 함으로써 두 사람이 한 배를 탔다는 거를 증명한 셈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민석 총리 쪽에서는.
0: 두 분이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군요.
1: 네. 이제 정청래 후보와요.
0: 유시민 작가와.
1: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전당대회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는데 이 콘텐츠까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깊이 정치에 관여돼 있는 이제 고관여층일 거고 이 문제까지 소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찍을 후보를 바꾸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정청래 후보 자체가 유시민 작가와 결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좀 이미지가 조금 혼탁해지는 이런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2: 이제 재밌는 부분이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하면은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0: 네네.
2: 그러면은 정상적인 여당의 정치인이라면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코멘트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다. 뜻인 네.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0: 아이러니하네요. 네.
2: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도 있죠.
0: 네.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어렵네요. 예, 이게 정치권의 그 한 문장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석이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노코멘트는 긍정의

0: 질문이었고요. 네. 질문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지 그 안 하게 되면 필패하는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1: 긍정적으로
0: 그러니까
1: 얘기했다.
0: 그거는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딱 그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검찰 개혁 완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입장이 어느 정도는 유시민 작가한테 우호적이었다 이거는 좀 표면적으로도 명확합니다.
1: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유시민 작가의 반박에 입장을 좀 낸 것 같은데 뭐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건 청와대도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박성문 기자님?
0: 뭐 실제로 뭐 기사에 쓰지 않는 그 청와대 인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청와대에서 그 수석급 이상은 고위 관계자고요, 네네. 비서관급은 이제 관계자로 쓰고. 그다음에 그 행정관들은 안 씁니다. 기사를. 그쵸. 일반적으로 뭐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비서관들이 관계자로 기사들이 좀 나오는 때에는 네. 청와대에서 굉장히 좀 이 여론은 참기가 어렵다. 이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 나온다면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은 청와대 관계자 표현으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워딩이 안 나오는 거는 일종의 제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면 누군지 찾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찐명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요 그 김유정 수석 대변인이 다른 거는 다 반박을 안 하고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수사기소 분리는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왜 얘기한 거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개혁을 잘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인데 자꾸 반개혁처럼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의 전략이 개혁당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이재명 정부는 개혁을 하지 않는 정부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뭐 다른 얘기들은 다 반박을 하지 않고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대리로 하게 하더라도 네. 이 개혁 정부라는 면 이것만큼은 강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기상특보가 들어와서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시 30분 경북 김천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운전 시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등 위험지역 접근 역시 자제 부탁드립니다. 기상특보 안내 드렸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전당대회 룰도 이제 최고위에서 거쳐서 뭐 결정이 됐습니다.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 선출은 친청계와 친명계가 하나씩 주고받기를 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선호투표제 그래 받을 게 대신 청년 최고위는 그냥 지명직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2: 뭐 대체적인 해석 자체가 이제 네. 뭐 주고받기라는 건데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뭐 크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손해를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일종의 현금입니다. 왜냐면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네. 낼 만한 청년 최고위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았고요. 선호 투표라는 거는 아직 투표를 하기 전에 이게 뭐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뭐 김민석 홍영길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딜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건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친청계 쪽에서 어떤 분석들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선호투표제는 초기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퍼치나 매치나 비슷하다.
1: 그게 그거다.
0: 네. 근데 그런데도 반대를 했던 건 일단은 결선투표가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언더독 전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기를 해놓고 왜 바꾸려고 해? 우리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냥 양보해주는 그림.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1: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사실 민주당이 좀 청년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네. 좀 이런 것도 안 하면은 좀 더 인식이 안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0: 네. 그러니까 일단 네. 그 친청계 쪽 얘기 먼저 해주고 양쪽 개파 얘기 같이 해드릴 텐데 친청계 쪽에서 뭐 얘기를 하냐면은 네.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당대표가 임명을 하게 돼요.
1: 네네. 네.
0: 그러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은 돼야지. 왜냐하면 최고위 구성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럼 최고위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의결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2개를 당대표한테 주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나면 2자리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을 지금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도부가 운영이 될 텐데
1: 네.
0: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직을 빼가지고 선출직으로 줘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도부 운영 자체에 대해서 변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냥 이거는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버리는 거다.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1: 그러니까 이게 힘의 이제 권위나 이런 게 최고위주로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당대표가 네. 결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고.
1: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처럼 세울 수 있다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인 그리고 거죠.
0: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네. 이 얘기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그만두면 지도부가 붕괴되잖아요.
1: 그런데 네.
0: 민주당은 5명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5명까지 내주게 되면 붕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친척의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친명계의 플랜 B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당대표 지게 되면은 이거 통제하기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이 그리고 이제 친명계 쪽 인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있고.
1: 그러니까 최고위 5명을 확보하면 우리가 당대표 안 돼도 돼. 라는 생각이.
0: 안 돼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돼야 되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그래서 안전장치. 뭐 이런 표현을 가니까. 쓰더라고요. 네. 안전장치.
1: 근데 안전장치.
0: 근데 이게 또 왜 비교적 쉽게 또 통과가 됐느냐. 이거는 친청계나 친명계 쪽에 다 그 좀, 그 공식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한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아까 이제 등록이 끝났으니까 숫자가 나올 텐데 10명이 넘어요.
1: 네.
0: 10명이 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 선출직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1: 네네.
0: 청년 최고위원 한 트랙을 떼가지고 줘버리면은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힘들어집니다.
1: 자리가 부족해지죠.
0: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다 나온 얘기가 이거는 저쪽도 안 좋아할 거야. 이쪽도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청년들이 좀 희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전체적인 이제 최고위 쪽에서의 힘을 최고위원들의 힘을 가져간다면 혹시 모를 당대표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더 힘을 확보하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군요. 그런데 청년직을 이렇게 선거로 하면은 우리의 자리가 하나가 더 부족해지니까 이런 계산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네. 거군요.
2: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한 단어가 계산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손을 결과론적으로 뿌리친 거잖아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그룹 사이에서는 되게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에서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매우나 빠지고 있거든요. 아주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보면 민주당의 가장 큰 아군이자 진보 진영의 핵심 엔진은 늘 2030이었어요.
1: 네.
2: 그런데 그 구조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2030 청년 세대가 빠르게 민주당으로 이탈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 그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시사인이 항공리서치랑 유권자 인식조사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1: 그런 결과가 있고.
2: 예, 근데 한 20대 남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보수와 극우화된 게 아니라 반민주화됐다라고 반민주당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30들이 이만큼 그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박순봉 기자가 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공학에 의해서 또 청년들의 손을 놔버린 거죠. 비판받아 마땅해요.
3: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신설한다고 해서 뭐 청년들이 좋아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국민의힘 사례만 봐도 그렇고요. 뭐
1: 그래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진 않을까요?
3: 그 대변 국민의힘 사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1: 아,
0: 지금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좀 비판한 것 같아요.
1: 우재순 의원 얘기하시는
3: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0: 그게 아니라고.
3: 국민의힘 당 국민의힘 당권파가
1: 말씀 똑바로 하세요.
3: 우재순 최고위원한테 네. 어린 놈이 막 이러잖아요.
1: 네.
3: 그거는 이제 정책의 문제고 사실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거에 큰 관심은 저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박순봉 선배가 설명해 주신 그 의결권 구조 결과적으로 이게 공천으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공천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하려면 최고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때 되면 정말 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1: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송영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두 명 지명하시는 분들을 이제 청년직으로 하겠다, 청년직 최고위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0: 근데 그게 알겠네요. 결국에는 지명직의 한계가 앞서서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번에 선출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궁여지책이 되는 거고 그냥 청년 얘기 근데 민주당이 너무 외면한다 이런 얘기로 좀 많이 집중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와대나 정부는 정말 모든 지금 1순위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 대표적으로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게 법무부 그 SNS 페이스북 보면은요.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 영상 봤어요.
0: 아, 보셨어요? 네. 네가 좋아. 그거 오정수 씨 영화 패러디해 가지고 네. 2030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 영상도 있고
1: 봤습니다.
0: 예. 뭐 이외에도 지금 청와대 모든 부처들이 다 2030 세대 어떻게 잡을지 왜냐면 지선 다음에 이게 제일 핵심 의제여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친명계 의원들도 이거 많이 얘기하면서 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고위원들 간에 그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렇게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성호 장관님 괜찮으신가요?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 영상 찍으시고 그렇더라고요.
3: 대단히 잘못된 전략 같은 게 과거에 민주당 대선하면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때 막 본거지 모자 쓰고 이상한 랩하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1: 맞아요.
3: 사실 근데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청년 최고위 저는 이제 직선제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넘겨주고 일단 선호투표제는 받아들이는 구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쪽도 좀 이야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스텝이 좀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복당 반대 의견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동안의 한동훈 의원의 스탠스는 좀 두루두루 이제 뭐 친윤계 쪽도 좀 만나면서 뭐 나에게 좀 반대했던 분들도 만나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벽을 딱 만난 듯한 느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종욱 기자님.
2: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이제 인사들 많이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표현 참 이상적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와 시계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돌아가 버렸다. 그만큼 분위기가 뜨겁고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1: 분위기가 안 좋군요.
2: 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터졌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 당시에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어요.
1: 네.
2: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엄 당일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의원이다라고
1: 맞아요.
2: 발언을 해서 논란이 촉발이 됐는데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했고 며칠간 양측이 계속 충돌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다.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센 워딩이 나간 거죠.
1: 한마디 더했죠. 창당을 네. 응원하겠다.
2: 네, 맞아요. 네. 창당을 응원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의 이제 한 축의 사건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늘 이제 부담인데 당원 게시판 녹도 다시 불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일 유데일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단계는 범죄행위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은 범죄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양측 모두 지금 뜨겁게 불이 붙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은 장본일이 한동훈 의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당 절대 불가다. 뭐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고요. 여기 안철수 의원은 비슷한 논리로 한동훈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감정이 우리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게 한 그림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3: 아니 그런데 그냥
1: 네.
3: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 네.
3: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켜줬을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공개 다들 이제 전당대회 전에 복당은 안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이제 공개적인 목소리를 안철수 의원이 냈던 거고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기사 가치가 뉴스 밸류가 그간의 발언보다는 좀 높았다고 판단이 돼서 기사가 많이 나간 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고 보여져요.
1: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3: 네. 네. 다만 그럼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한 친한계 인사들이 되게 어쨌든 많은 수가 과거에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1: 네.
3: 뭐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후 당권 주자로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반한동훈 전선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의 다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장동욱 대표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말씀, 이제 이해관계 일치로 봐야 되는 거죠.
1: 말씀 정리해보면 그럼 당대표를 나가기 위해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세력이 없으니 장동욱 대표의 세력과 연대를 하여 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당대표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3: 아니요. 장동영 대표의 세력과 연대를 해갖고 당대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1: 너무
3: 말이 안 되는 게
0: 서로 경쟁자예요.
3: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영 대표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원티어 그러니까 후보군의 원티어가 장동영 대표고요. 이제 2티어가 이제 나경원 안철수 뭐 김기현 뭐 이 정도 급이다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쭉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흐름을 보면은 네. 원래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려웠어요. 전당대회 전까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셨을 때 좀 안에서 취재할 때랑 다른 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밖에서 보면 장동영 대표는 다 물러나라고 하고 당장이라도 쫓겨날 것 같은데 안에서 봤을 때는 네. 딱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1: 없었죠.
0: 그리고 의원들도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네.
0: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되게 멋있게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복당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안에서 봤을 때 의원들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못 들어와. 이게 대체적인 기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들어오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모든 당권 주자 장동혁 대표는 연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경쟁자이긴 한데 다들 생각이 뭐냐면 한동훈 없으면 내가 이겨. 이 생각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복당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반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판 붙을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뭐 국민의힘에 공안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동훈을 피하는 세력들이 확실히 있긴 있나 보네요.
3: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 전에 안 된다라는 기류가 있고요.
1: 네.
3: 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전에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준일 평론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리더는 안 돼. 하지만 치어리더는 돼.
0: 아니 그건 제가 실제로 당권파한테 들었는데
1: 네.
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크게 세 개예요. 네. 아까 저희가 좀 단정적으로 말한 면도 있는데 전당대회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의원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1: 네,
0: 친한계나 비당권파 쪽에서 많이 있고
1: 네.
0: 그다음 총선 전에 들어와야 된다. 대선 전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 당권파 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선 전에는 받아줄까? 근데 그것도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된 다음에 들어와서 치어리딩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입장들이 좀 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기면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0: 근데 요거는 다수견은 총선 때는 그래도
1: 네.
0: 그래도 국민의힘으로 나가게 하자 이게 의원들 다수고 당권파 강경파들은 그때도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겠네
1: 쉽지
0: 이런
1: 않네요.
0: 판단이 들면서 네. 조금 조급해졌을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1: 알겠습니다. 신영수 기자님 이게 또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 분들을 총칭해서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 여의도 레카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좀 멸칭하는 듯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의 골이 왜 이렇게 깊어진 겁니까 두 분이? 근데 안철수 의원이 특별히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4: 그렇죠. 아까 이제 기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 네.
4: 감정선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한계 인사들이 실제로 나와서 안철수 의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저격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문제가 됐던 거는 법원에서 이제 증언이었던 건데 그거는 뒤로 밀려버리고 이제 말만 남게 된 상황인 거죠.
1: 네.
4: 그래서 레카라고 표현도 한 거고.
1: 그렇습니다.
4: 그래서 그리고 친한계 쪽은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아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둘을 묶어서 하나로 보이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1: 네.
4: 같아요.
1: 네네.
4: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를 깎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은
1: 네.
0: 한동훈 의원한테 좀 우호적인 어떤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의원이 대응을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 법정 진술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대응을 그냥 사실관계가 달라서 바로 잡습니다. 이런 정도로 내고 끝냈으면 됐는데.
1: 아, 근데 너무 강하게 줬죠.
0: 네. 법적 조치한다 그랬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이거 하면서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다르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뭐 와이프가 뭐 남편한테 법적 조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 아,
5: 두 분이 부부 사이는 아니니까요.
0: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얘기는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같이 같은 정당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너는 우리 식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 거리감도군요.
0: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친 것 같다. 그리고 네. 너무 괴롭힌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이 포지션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3: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이제 친한계에서는 사실은 이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정확하게는 안철수 의원을 향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이제 안철수

0: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한동훈 의원이 당사에서 모이라고 했다라고 한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제 장동혁 대표 주변 인사들이 있었거든요. 굳이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대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묶어두고 국회로 오지 못하게 해서 이제 뭐 탄핵을 꾀하고 그때 대권을 찬탈하려고 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장동혁 대표 당권파 인사를 직접 거론하는 공격하기에는 너무 체급이 떨어져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리고 정확한 당시 제 계엄을 취재받던 입장에서는 한동훈 네. 의원은 당사에 모이라고 했을지언정 그 이후에는 국회로 계속 오라고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거는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이 상황에서 약간 좀 부드럽게 대응을 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2: 국민의힘에서 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한동훈은 여전히 정치인이 아니다. 아. 여전히 검사 한동훈의 모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끌어안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군요.
2: 그렇죠. 정치인이라 함은 10개 중에 9개가 다르고 하나만 같아도 우린 같은 편이야. 김동연 우리 같은 편이지? 라고 하는데 네. 검사 한동훈, 검사들의 모습은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황현이 유죄야 혹은 무죄야 이걸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검사는.
1: 그렇죠. 예.
2: 근데 한동훈 의원의 강점이 언제 제일 잘 드러나냐면은 어떤 정치 사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 부분은 논리가 부족하네 허약하네 딱 타격해가지고 공격하는 걸 엄청 잘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엄청 상대가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계속 기억나게. 제가 이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이제 김영춘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아까 싸가지를 저렇게 맞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보수의 유시민이 한동훈이다.
1: 보수의 유시민이가지고
2: 근데 너무 맞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1: 기분 나쁘게 한다.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이 얘기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한동훈 의원이 지금 뭘 하냐라고 뭘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보수재건 그리고 결국 대선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 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계엄 세력은 밀어내더라도 나머지 보수는 전체 힘을 합쳐야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을 보여야 그 그릇을 자기가 제시해야 다음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럼 거기 안철 수는 없는 거야. 아까 박순봉 기자가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갔으면 됐는데 꼭 상대를 엄청 아프게 후벼파잖아요.
1: 네.
2: 그리고 마치 우리 식구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골이 상한다는 거예요.
1: 그럴 수도 있죠. 예.
3: 근데 이게 예. 한동훈 의원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으니까 뭐 긍정적인 내부 평가도 말씀드리면 김도영 기자도 같이 들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복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의원조차도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총선 때 그럼 누가 당대표면 좋겠냐? 한동훈 의원이 좋겠대요. 그러면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1: 인기가 그래도 팬덤 정치도 있고 그러니까요.
0: 저희가 네. 장동혁 대표가 좋으세요. 한동훈 의원이 좋으세요라고 물어봤고요. 거기서 한동훈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준석 의원까지 끼워서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준석 의원을 얘기하더라고요.
3: 근데 어쨌든
1: 진짜 이거는 뒷이야기들이네요. 네.
3: 보궐선거 이기고 나서는 어쨌든 의원들 다수가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의원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보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2: 그 영남 주류 의원들이랑 그 서울 강남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 다수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저한테 최근에 되게 재밌게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장동혁의 얼굴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장동혁 체제면 내 공천은 안전할 것 같다. 그런데 한동훈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선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 공천은 불안하다.
1: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안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0: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나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은 이제 다음 당대표 선거 전에는 입당을 하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 막히면 마지막 방법이 가처분 신청 그거 가능한 겁니까?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네,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2: 많이 네. 이야기하는 시나리오예요.
1: 아, 아직도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3: 정 안 되면 언제든 네.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
1: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는 것이다.
3: 그거 살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다운 게시판 문제가 만약에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무혐의가 난다.
1: 네.
3: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1: 그건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와서 2부 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정치권 이슈를 네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온 것 좀 소개해 드립니다. 안정숙 님께서 저는 박순봉 기자님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그냥.
3: 감사합니다.
1: 고백을 하셨네요. 그냥 뒷말이 없어요. 그냥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의견 말씀해
3: 저도
1: 주셨습니다.
3: 저도 모르는 분이라서 그렇지만 네네. 좋아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1: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1842님. 오늘은 전부 기자님들이네요. 정당에 편중되지 않는 토론 기대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15757님. 황현희 사회자 음성도 좋고 출연자 여러분 분위기 아주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자요. 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2: 자제 부탁드립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드름에서 님께서 아, 오늘 처음 듣는데 기자님들이 들려준 정치 이야기 아, 정말 재밌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요즘 뭐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과 식사하겠다, 오세훈 시장과 만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그 당내에서의 세력은 좀 늘어가고 있는 겁니까? 김동연 기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사실은 뭐 나는 나 오세훈이야. 나 오세훈 밀 거야. 라고 하는 의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느낌은 못 봤습니다.
1: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0: 아니 대놓고. 뭐 난 대놓고 하는 사람들 많죠.
1: 아 그래요?
0: 네, 뭐,
3: 좋은 의원 같아.
0: 네, 뭐 근데 막 예를 들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랑도 만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의원들 두루 만나고 있고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 맞.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1: 그렇군요. 네.
0: 근데 지금 당장 의원들이 이건 오세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당장 의원들이 굳이 오세훈 시장에 줄을 설 그럴 이유는 아직까지 없어 보이고 특히나 이제 22일에 어쨌든 간에 1심 선고가 남아있고 명태균 사건 뭐 그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움직이는 게 의원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은 지금 당장 당면한 거는요. 나의 다음 공천을 누가 챙겨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 일단 배제가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공천에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시장이.
0: 뭐 일정 부분 배려를 해주는 게 이제 암암리에 행해지는 약간 관례긴 한데 그전에 안 해줬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의원들이 당장 뭐 움직일 동학은 좀 없어 보여요.
1: 그 얘기 꺼내셨으니까 잠깐 그 얘기 해볼게요. 신영철 기자님. 그 이번에 실제로 유죄가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5: 예.
1: 벌금형인가요? 정확하게 그 어떻게 됐죠?
5: 아, 재판이요?
1: 예, 예, 재판에서.
5: 아,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1심. 아, 그렇죠.
1: 예, 예.
5: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그 재판 같은 경우 다음 주에
1: 나오잖아요.
5: 나오는 거고요.
1: 어떻게 예.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5: 근데 이게 법조계랑 네. 또 오 시장 측이랑 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측이랑 이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들 관측하는 바가 되게
1: 다
5: 다르더라고요.
1: 다 달라요. 예.
5: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유죄가 나왔던 건이랑 이 건이랑 또 완전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법조계 쪽의 시각인 것 같고요.
1: 아 그렇군요.
5: 네. 네. 그래서 그 건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 건도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서초동 쪽에서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 시장 측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감지가 되긴 해요.
1: 네네.
5: 이게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시장직을 잃게 되는 네. 거거든요. 지금 네. 분위기가 한창 좋은 상황에서 그 분위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게 시장직을 잃게 되면 피선거권도 없어지는 거고
1: 그럼요.

0: 그래서 그냥 못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상당히 긴장한 분위기로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체크 포인트로 저희가 계속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께서 이제 뭐 오세훈 시장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들을게요. 네. 안 듣겠습니다. 그 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가긴 갔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간 거죠.
1: 작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예.
0: 그 준비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5분 정도 짧게 준비를 했대요.
1: 네.
0: 왜냐면 이거 어차피 길게 할 수 있는 판도 아닌 것 같고. 그 전월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전월세 얘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가장 민감한 이야기니까.
1: 네네.
0: 근데 오세훈 씨는 끊임없이 전월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후에 진행한 그 기자회견에서도 전월세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 매매 전세 월세 같이 오르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했고 다시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먼저 한성숙 총리가 제지를 했죠.
1: 네.
0: 그 오 시장이 자기가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말미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기 소개를 시켜서 짧게 하고
1: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러면서
0: 짧게
1: 얘기했죠.
0: 하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 부동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라.
1: 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재개발 재건축 그거 서류 네,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0: 숙제를 내줬어요.
1: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하라고 네. 얘기 네. 바로 이제 내려왔죠.
0: 근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오 시장 측은 땡큐였다고 합니다.
1: 왜요?
0: 이제 각이 섰잖아요.
1: 아 대통령과
0: 대통령과 각이 서는 모습이 보였고
1: 내 입을 네. 입을 틀어 막았다. 그, 못하겠다 그쵸. 내 말을.
0: 그 네. 이후에 이제 진행한 방식들도 되게 현명했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기자회견을 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에 뿌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1타 강사로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네.
0: 근데 그게 30만 뷰가 나왔어요.
1: 맞습니다.
2: 아니면 44만 뷰입니다.
0: 지금 44만까지
1: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네, 44만
0: 맞아요.
2: 그다음 게 10만.
0: 하나씩 올렸는데 그게 보니까 부동산 콘텐츠의 연관 영상으로 뜨게 돼 있더라고요.
1: 그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러면?
0: 그것도 물어봤는데
1: 네.
0: 그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지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든 게 아니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 아이디어가 미리 뭐 기획됐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해서 찍자라고 했던 건 그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관계자가 사설로도 나오지 않았느냐. 거기서 5분 얘기했으면 사설로 나왔겠냐. 그래서 아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한 게 고마운 네. 일이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2: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지할 때 속으로 아싸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1: 네.
2: 야당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서울시장이 되게 오묘한 자리인데 여당의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로서 그렇게 돋보이기가 어렵습니다.
1: 네.
2: 다만 야당의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단히 돋보이는 자리거든요. 특히나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선주자 1위 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 서울시장 할 때거든요.
1: 그렇죠.
2: 메르스 대응을 정부랑 각을 철저하게 세우면서 해가지고 대선주자 1위까지 갔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 시장이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유튜브 조회수를 저도 찾아봤는데
1: 네.
2: 이게 다른 영상들 보면 조회수가 좀 처참합니다.
0: 뭐 1만 이래요.
1: 맞아요.
0: 뭐 많이 나온 게.
2: 9,700회 네. 뭐 이런 수준인데 뭐 44만이 나왔다는 점에서 본인 입장에 정말 세일즈를 잘한 거죠.
1: 성공이네요. 이번 네. 세일즈는. 네.
2: 대성공이죠.
3: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 지금 되게 영리하게 가고 있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가 뭐냐라고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내가 타격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보는 거죠.
1: 네.
3: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보유세 같은 세금 문제로 풀고 싶어 하잖아요. 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거 절대 정답 아니야. 그럼 오히려 시장도 악화시킬 거고 더 빠른 공급 더 많은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울 건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나는 계속 규제 완화 뭐 정상화 이런 이야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국무회의 배석하고 나서 이후에 1년의 과정들을 보니까 아 되게 준비된 게 게 많은 것 같고 되게 그림을 잘 짠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어떤 새로운 참모진을 영입한 거냐 어떤 그림이냐라고 했더니 새로운 참모진을 영입한 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건 맞고 또 지금 오세훈 서울시 안에 주택실이 엄청나게 크고 네. 그 실장의 위상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지금 행정 2 부시장도 주택시장 출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의 매일 간부들한테 부동산 관련 현안을 챙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0: 이재명 정부의 화약권 부동산일 거고 그 부분이 계속 아픈 아킬레스건일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타격할 거야. 정밀 타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그 영상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치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다 전월세가 올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주식과 관련해서도 공격이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도는 잘 만든 구도라고 봐야겠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면서도 정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한테 약한 부분이다.
1: 네네.
0: 오세훈 시장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냈으면서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2: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점잖게 좀 더 말하려고 하다 그냥 안 하잖아요.
1: 네.
2: 사실 국민의힘에서
1: 아 속으로 잘 됐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2: 아 그것도 있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인 포인트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민주당 서울시장이었다면 만약에 바꿔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집권한 상태에서 민주당 서울시장이었으면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 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물어보면 아 당연히 안 했겠지. 민주당 만약에 서울시장이었으면 되게 강하게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뭐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도 막 얘기하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면은 되게 좀 특징이 장도영 대표 체제도
1: 그러네요.
2: 네 명
1: 민주당 의원은 거기서 왜 발언권 안 줍니까? 서울시장에게 천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그러니까요. 거다라고 보는 거죠.
2: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네. 따로 이제 기자회견하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렇게 네. 대응하고 근데 장도영 대표 체제도 다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서 물어보면은 그런데 그 최고위원 4명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민주당이었으면 상황 달랐을 겁니다. 아. 이 정도 갈등이었으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은 우리 그냥 웰빙 정당이잖아 뭐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보수 정당 뭐 품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아무튼 좀 그것도 인상적인 지점
1: 네.
2: 같아요.
1: 아 그것도 재밌는 지점이네요, 진짜. 예.
3: 실제로 저희들이 좀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아까 전에 오 시장 그 좀 그 뭐. 유튜브 말씀하셨고 되게 수치를 잘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 네.
3: 오 시장이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준비는 많이 돼 있어요. 정말 뭐 수치라든가 뭐 분석이라든가 말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대단히 많은 얘기를 끊임없이 쏟아내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재미 포인트가 조금 일부가 가미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 알겠습니다.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5: 2026년 7월 18일 3시 공분 경기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5: 2026년 7월 18일 2시 공분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하고도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이 좀 겹치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 머리가 좋고 아니면 뭐 검사라든가 비슷한 포지션의 정치인들을 때리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생기는 잡음으로 저는 전체적으로는 보이고요. 크게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장도영 대표랑도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도영 대표는 특히 더 엇갈리는 게 장도영 대표 당권파 쪽에서는 2030이 자신들한테 넘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2: 이준석 대표의 강점은 원래 청년층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좀 이탈한 면도 있거든요.
1: 개혁신당이 청년 지지층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2: 그래서 지금 힘이 나오니까. 많이 빠진 상태고 네. 그래서 당권파 쪽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 구도 안에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랑 만나는 이런 그림도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1: 잠깐만요. 그럼 이거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공조를 한다는 것은 합당을 목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3: 근데요, 이게 네. 합당이 뭐 지금 논의할 의제가 아닌 게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연임 여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대표가 누가 될 것이라든가 그게 총선을 앞두고 그런 정도의 지도부 변화가 있은 후에야 이제 개혁신당과의 본격적인 뭔가 그런 합당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고요.
1: 네.
3: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뭐 합당을 해갖고 들어가봤자 뭐 아무것도 실익이 없어요. 총선이
1: 임박한
3: 그
1: 것도 아니고
3: 임박해야 이제 그게 뭐가 받을 수가 있는데
1: 네.
3: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힘에 크게 두 가지 좀 기류가 있습니다. 전 전체적으로는 이준석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기류이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총선 그리고 나중에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이제 개혁신당을 재개하지 못할 정도로 발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건데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옛 친윤석열계 주류는 어쨌든 간에 이준석 의원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 네.
3: 주진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1: 그러니까
3: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장도혁 대표는 약간 패싱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준석 네.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장도혁 대표와 손을 잡을 일은 만무하고 그 두 분은 같이 할 수 없는 견원지간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제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목에 뽑았던 게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총선 전에 시너지가 가장 좋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질문을 물어볼 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엄청 신중하기 때문에 뭐 정도영 대표 거치 물어봐도 잘 또렷하게 답 안 하고 여러 번 물어봐야지 답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바로 딱 답이 나왔고 시기 물어보니까 바로 총선 전 이렇게 그때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찌 됐던 간에 한때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든 대표 권한 대행을 하든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류 의원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개혁신당 입장도 좀 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3: 뭐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연임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한동훈 의원이 뭐 그 전에 복당을 해가지고 당 대표가 막 바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정해지지
1: 그렇죠, 그렇죠.
3: 않은 상황에서는
1: 네.
3: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는 그 정책적 연대, 그다음에 그 반 대여 투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이질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1: 네. 이게 포스트 장동혁 체제가 되더라도 한동훈 의원 복당이나 이준석 의원의 합당은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보수의 향후 이제 그 대표급이라고 얘기되는 대선주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통과제리처럼 지낼 수밖에 없고
1: 통과제리처럼 지낼 것이다.
0: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더더욱 통과제리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
1: 알겠습니다. 자,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3: 포스트 장도혁 체제라는 거는 네. 장도혁 대표 이후 연임을 하든지 그 장도혁 대표 연임이 되면은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6: 저도 당분간은 안 어렵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박수문 네. 기자님.
2: 저는 생각하셔 비슷합니다.
1: 네. 다들 의견이 비슷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만 함께해 주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도 그리고 복당과 차기 주자를 둘러싼 국민의힘도 정작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해법보다는 지금 현재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예, 정치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납득시키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를 직접 찾아갔던 기억 있으십니까? 물건을 되찾게 된 건 다행이지만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유실물센터와 거리가 먼 이용객들에게는 꽤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에서도 택배를 통해 유실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과 한 택배업체가 협력해 지하철 유실물 집앞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택배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는 일자리가 생겨 좋고 시민들은 편리해서 좋고 시간과 이동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니 그야말로 윈윈인 셈인데요. 이번 유실물 택배 서비스가 더 편리한 일상을 넘어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의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장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장내. 뭐 여름철 이렇게 이 햇볕 쨍쨍하고 좋은 날 무슨 장내냐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장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결혼도 우리가 작은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장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가보면 유가족들이 가뜩이나 마음도 힘들 텐데 네. 오는 조문객을 받느라고 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피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무빈소 장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빈소 없는 장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평온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빈소 없는 무빈소 네. 장례에 대한 인지도가 일단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네. 이 무빈소 장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2: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뭐 익숙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빈소가 없는 장례식?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냥 유선상으로 직접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유가족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빈소 없는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꽤 높아요. 72.1%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장례 문화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겪어본 분들이 굳이 빈소가 있어야 될까? 장례 이 비용도 많이 드는데 굳이 뭐 빈소를 차려 그냥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 오히려 이 고인을 위로하고 고인을 생각하고 유가족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그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무빈소 장례에 대한 이 인지율도 동반해서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그러면 본인의 장례를 무빈소 방식으로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장례식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의 장례식이야 뭐 아주 그렇게 크게 이 비중을 두지 않고 또 무겁게 인식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렇죠. 알아서 뭐 무빈소를 하든 말든 하겠지인데 네. 내 장례식이에요. 내 장례식이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숙연해지네요. 본인 장례를 무빈소 방식으로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71.8%입니다.
1: 상당히 높네요.
2: 예, 상당히 높은데 그런 이유가 그만큼 이제 이 장례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3일장 뭐 아주 긴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뭐 5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요.
1: 네.
2: 가족이 무빈소 장례를 원할 경우에도 고인의 뜻을 존중하거나 가족만 참석하는 소규모 추모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상당히 또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리우드 영화 또 뭐 미국 영화를 보면 또 유럽 영화를 보면 그냥 조촐하게 교회나 성당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중심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일단은 빈소 문화다 보니까 조문객들이 찾아가고 뭐 환이 또 절비하게 또 놓여 있고 또 장례 부조금을 얼마라도 챙겨야 되는 그런
1: 네,
2: 문화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고인을 더 생각하는 가족들만 좀 모여서 이렇게 그냥 장례를 치를 수는 없냐라는 그런 인식이 또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연령대별로 네. 이 무빈소 장례에 대한 의향이 어떻게 달랐나요?
2: 확실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1: 네.
2: 이게 장례 식장을 많이 가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겠죠.
1: 그렇겠죠.
2: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가족 장례를 치러본 경험도 있을 테고요. 자, 이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이 무빈소 소규모 추모식에 대한 이런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아, 오히려
2: 60대와 60대일수록 이 소규모 추모식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 정도, 절반 또 이상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1: 그래요.
2: 20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장례를 본격적으로 치러본 경험이 있거나 많이 몇 군데 이제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이나 이 또 가본 경험은 있겠지만 이제 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20대 30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 고인의 뜻을 이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좀 네. 관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떨지 모르니까 정작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에 많이 가곤 했었는데 또 우리 부모님의 뭐 영혼이 같이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그러면 오겠다는 조문객을 내가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아직 그

0: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물론 이제 조의금을 받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장례비를 상당 부분 이제 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1: 네.
0: 실제 들어갈 장례에 들어갈 비용을 아주 높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아? 그래서 한 61%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적정 비용으로는 1,000만 원 미만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적정 비용 사이에는 적정 비용과 이 예상 비용 사이에는 벌써 이 간극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적정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까지나 들어갈 일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장례식에 가서 이제 상주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장례 비용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이 그래 조문객은 얼마 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조문객들이 내는 조의금이 부조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우리가 장례하는데 그래도 그 비용으로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실제 감당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무빈소 장례, 빈소 없는 장례, 그냥 소규모로 조촐하게 치르는 장례에 대한 니즈가 또 요구가 계속 커지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이 좋은 장례의 기준은 뭘까요?
0: 그러니까요. 결국은 좋은 장례의 기준은 첫 번째로는 간소하고 번거롭지 않은 진행. 왜냐하면 참 이게 그렇게 많은 절차는 아닙니다만 어떤 장례에 따라서는 가면 뭘 해야 되고 참 이 생각보다는 절차가 좀 많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오히려 고인을 생각하는 좀 간소하고 번거롭지 않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중복응답인데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가장 많았고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번거롭지 않았으면 하는 이 절차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이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고인의 뜻을 반영한. 그러니까 오히려 조문객 위주 또는 유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장례식을 했다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인을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기릴 수 있는 그런 장례. 우리가 왜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전히 우리 장례 문화는 와서 또 이 국화꽃 하나 올려놓고 그 향 하나 피워놓고 또 이 유가족들과 오래 함께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식당에서 3시간, 4시간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 이른바 전통적인 문화에서 또 얼마 정도의 조의금은 또 화환도 보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고 너무 여기에 좀 매몰되지 않은 장례가 좋은 장례라는 인식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무빈소 장례라는 게 참 파격적인 접근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 한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은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무려 95.1%는 여전히 일반 빈소 장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바꿔지기는 일단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또 조문객을 맞아야 되는 장례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인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지 않은 한 좀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결국 이 무빈소 장례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겠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문화 관혼장제가 조금과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우리 사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좋다, 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뀌려면 결국 사회적 인식의 변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무빈소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무빈소 장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소가 차려져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고인이 되

0: 했을 때 그 이른바 시신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 뭐 공원묘원이든 아니면은 화장장으로 이 가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원스톱으로 전문 서비스가 구축돼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냥 뭐 수천만 원, 천만 원 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른바 뭐 몇백만 원 정도의 수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이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주원이 부릅니다.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이티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시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우리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2: 예, 머뭇머뭇 워낙 대규모 작업이 들어가니까 서로 잠깐 눈치 보기로 머뭇머뭇하다가
1: 네.
2: SK 하이닉스를 예, 그 미국 ADR 상장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건물이 터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뭐 내가 도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 반도체에서 두 군데.
1: 네.
2: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최근 IPO, 그러니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자, 이렇게 네 군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라피도스라고 하는 옛날에 도시바가 이제 회사가 망하면서 바뀐 거죠.
1: 아.
2: 그런데 한미 그다음 중일 이렇게 네 나라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뒤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는 게 대만의 TSMC라고 보이는데 TSMC는 아셨지만 앞에 말씀드린 네 개 회사랑 좀 다른 게 여기는 주문 제작입니다.
1: 네.
2: 앞서 말씀드린 네 개 메모리 회사들은 일단 만들고 보자라는 이게 수요가 좀 워낙 뭐 엄청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TSMC는 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저 GPU 뭐 100개 만들어줘 그렇게 주문을 받은 그때 만드는 회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1: 그러네요.
2: 전체적으로 뭉텅어리로 보면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굉장히 좀 크게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올해 예정된 이들 기업들의 투자 규모만 우리 돈 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번 나스닥의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여러 군데랑 가졌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대여섯 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국의 그 서남권 반도체 팹 신설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뭐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여건만 되면은 다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생각이다. 뭐 이렇게까지 기염을 토할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오너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
1: 네.
2: 진짜 좋긴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단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다른 데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얼마 투자할 거야라고 얘기만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요즘 얘기하는 반도체 피크아웃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리가 없구나. 수요가 정말 많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 이제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1: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당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어요.
2: 네.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했던 그 하루 전이었죠. 현재 시간 9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2035년까지 미국에 2,500억 달러, 우리 돈 376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2: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까지 직접 참석을 했고요.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1: 네.
2: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그러면 경쟁자들 따라올 거야. 질투심을 느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2: 이거는 미국 얘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 네.
2: 압박을 할 거다라는 거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야 너네들 미국에 투자해야지. 왜 이거밖에 안 해? 뭐 이런 식일 거라는 겁니다. 그거
1: 네.
2: 안 하면 또 관세 때려야지 뭐 이렇게 또 하지 않겠느냐.
1: 네,
2: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얘기는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의 압박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다. 미국 정부도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CXMT라는 회사도 이제 조만간 증시에 상장을 IPO를 하는데요.
1: 예.
2: 그 돈 한 6조 원 정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조달되는 자금을 생산 라인 고도화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뭐 일각에서는 CXMT 쪽의 고위 임원이 우리가 만드는 레거시 DRAM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거의 수준이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이제 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워낙 반도체 쇼티지가 크다 보니까 중국산 그런 DDR4 같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금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긴 한데 요즘에는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다 네. 이 제품들의 수준이 뭐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더라 뭐 그런 정도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각 기업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 수요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2: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쇼티지의 핵심 수요처는 AI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2: 그 이유는 뭐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메모리 즉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에 대한 기능 이 부분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메모리 반도체고 D램과 이제 랜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도 그만큼 오른 거고 향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고점 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그 의미가
1: 네.
2: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정 시간이 가면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수요가 이제 또 꺾일 것이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수요가 꺾일 거라는 게 고점론의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AI 서버와 관련돼서 그 AI 데이터 센터향 그 반도체 수요도 추론의 이 어떤 그 수요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꺾일 게 아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 아.
2: 우리가 이것만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를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만 쓰느냐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제 지금 좀 큰 어떤 그 산업 분야가 잠재성이 굉장히 큰 분야가 AI 분야도 있겠지만 AI를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일상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써먹는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쪽으로 가게 되면 AI 수요는 최대 10배 이상도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실 때 AI 수요는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이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년 전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궜던 애플과 오픈 AI와의 제휴가 법적 분쟁으로 얼룩지게 됐다고요?
2: 네. 삐걱삐걱 하더니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이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2: 애플이 최근에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오픈 AI와 오픈 AI를 잘 옮긴 전직 애플 임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소장을 보면 이들이 24년간 애플에서 일하며 아이폰, 애플워치 등 이런 제품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했던 뭐 부사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내부 기밀을 탈취를 해서 오픈AI로 이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오픈AI가 자기네 고위직을 빼앗아가면서 결국 애플의 고급 정보를 훔쳐갔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 오픈AI를 향한 게 되는 거죠.
1: 네.
2: 뭐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플 퇴사 전부터 오픈AI와 접촉을 해서 애플의 주요 협력사 정보 등을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히 오픈AI의 새로운 하드웨어 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훔친 영업비밀, 그러니까 애플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 핵심부터 썩었다. 뭐 하여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체 AI 개발이 늦었던 애플이 2년 전에 아이폰에 있는 Siri 이 기능의 약점을 보완할 구원투수로 오픈 AI의 ChatGPT를 선택을 하면서 두 회사가 제휴를 해서 당시에 정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2년여 만에 결국 이런 협력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1: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양사 간의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 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에서 보는 시각은 이번 소송이 누가 미래 AI 기기를 자악할지를 놓고 버리는 경쟁의 서막이다. 이게 지금은 애플과 오픈 AI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진영으로 어떤 누구와 누구 간에 이제 이 어떤 그 생존을 둘러싼 경쟁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모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애플이 이렇게 애플과 오픈 AI가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애플은 오픈 AI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고
1: 네.
2: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가 소비자들의 아이폰 의존도를 낮춰서 그리고 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게 OpenAI가 자꾸 디바이스에 대한 새로운 AI 기술을 적용한 디바이스에 대한 욕심을 계속 냈거든요.
1: 네.
2: 특히 샘 얼트먼 CEO가 그랬고.

0: 그게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디바이스 시장에 최위에 있는 가장 상단에 있는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 제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위기감을 가질 법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이게 지금은 애플과 오픈 AI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누가 뭘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는 원래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개발사였잖아요. 이 회사가 만든 언어 모델이 잘 되니까 이제 디바이스까지 욕심을 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관련된 어느 기업이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어쩌면 협력사도겠지만 잠재적인 경쟁사가 된다.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지털 세상 지금까지 임종윤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자,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어땠는지 살펴봐 주시죠.
3: 네, 7월 1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 네.
3: 서울 상승률, 매매가격, 집값 상승률입니다. 0.3%. 지난주가 0.27%인데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0.03%포인트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1: 예.
3: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가도 0.27에서 0.3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3: 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강남 쪽을 보게 되면 서초구가 0.11%예요.
1: 어?
3: 0.19에서 0.11%.
1: 빠졌네요.
3: 그렇죠. 강남구가 0.21에서 0.18. 물론 하락 전환된 건 아니고 상승폭이 이제 축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1: 확실히 아셔야죠.
3: 그래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평균이 0.3% 상승인데 서초구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 2구 서초구가 0.11 강남이 0.18%라는 얘기는 아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강남이 아니구나라는
1: 아,
3: 거 우리가
1: 그렇네요.
3: 힌트를 여기서 좀 얻을 수는 있습니다.
1: 예.
3: 그럼 어느 지역이 좀 주도를 하냐라고 하면 일단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가 0.34% 살짝 높죠.
1: 그러네요.
3: 이 얘기가 뭐냐면 서초구 강남구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은 송파구로 접근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일단 강북이 0.37%예요. 도봉구가 0.31%, 노원구 0.34. 전체적으로 보면 외곽 지역이 평균보다 높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 네.
3: 성북구 0.51%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1: 우와.
3: 성북구 쪽에 보면은 정릉도 있고 장위도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역세권에 들어갈 만한 곳들이 성북구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 네.
3: 성북구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동대문 0.36, 서대문 0.3이니까 정리를 하면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보다 신혼부부들이 접근할 수 있는 15억 이하대 아파트가 여전히 강세가 되구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고요.
1: 네.
3: 그럼 이런 흐름이 이제 서울만 그럴까요? 경기도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1: 그렇군요.
3: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23%인데 지난주가 0.19니까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확대가 됐고요. 온도 차이가 좀 큽니다. 서울은 골고루 상승이긴 한데 외곽 지역들이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이천시,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가 마이너스 0.13,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시 마이너스 0.11, 좀 신기하죠?
1: 네.
3: 아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 도시가 오히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있는 동탄은 1.29% 주재지역 지정이 돼도 여전히 높습니다. 수원 영통구가 1.19 영통구가 또 의외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규제적으로 지정된 구리시도 0.64% 전반적으로 안양 동안구는 0.38 그러니까 우리가 경부벨트라고 하죠.

0: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인천은 아직까지는 좀 약세예요. 0.03%, 연수구가 0.08%로 그나마 좀 높은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더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뭐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동탄, 구리, 용인시, 기흥구 이제 규제 지역 지정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좀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0: 규제 지역 지정이 되고 물론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매수 문의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아무래도 뭐 대출이 일단 안 나오니까. 서울과 특징이 뭐냐면 서울은 규제 지역 지정이 되면 물론 지정되기 전에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 지역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신혼부부들 실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대출 규제가 좀 직격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일단 거래량은 뚝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뭐 급매로 판다든지 나 빨리 팔아야지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과세 내고 다주택자들이 팔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조용히 스탑된 상황이고요. 그 주변 지역들로는 조금씩 조금씩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1: 그래요.
0: 동탄 신도시 옆에 이제 병정구라고 있거든요. 근데 병정구의 상승을 보게 되면 병정구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0.16에서 0.25%로 올랐고요. 구리시가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구리시는 0.16에서 0.21%.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진 않는데
1: 네.
0: 상승세가 조금씩 조금씩 좀 확산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서도 대출 한도를 금융권 자율적으로 더 줄이는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인천까지도 한번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1: 그래요.
0: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 7월 말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가십니까?
0: 저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1: 아,
0: 23일 마지막 날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싶은데 워낙 참석자들이 많습니다.
1: 그렇겠죠.
0: 일반 국민들도 오기 때문에
1: 네.
0: 뭐 저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23일에 어떤 주제로 이제 토론회가 열리는
1: 네.
0: 건데 일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SNS에서 이제 7대 의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유세율이 적정한가? OECD에서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낮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정 보유세율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1: 네네.
0: 두 번째는 보유세 추가 부담에 대해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얼마로 잡는 게 합당한가. 우리가 정부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맞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네.
0: 라고 좀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맞아요.
0: 거주하지 않고 전세 준 1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좀 구하고 있고요. 네 번째도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OECD도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섯 번째는 보유세수. 세금을 거둬들이면 이걸 어디다 사용해야 될 것인가.
1: 아.
0: 저는 보유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공임대아파트든 공공분양이든 공공주택을 짓는데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1: 네.
0: 여섯 번째는 정말 풀기 어려워. 주택 공급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국민들 아이디어 좀 주세요라는 걸 좀 묻고요.
1: 네.
0: 일곱 번째는 이제 금융지원이라고 해서 김용봉 정책실장도 청년들. 지금 집 내 집 마련 못하고 있고 주거가 불안한데 어떻게 금융 지원해 주면 되겠니?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핵심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이 내용은 토론을 마무리된 이후에 또 정리해 주시리라 보고요. 그런데 이제 보유세 언급하셨잖아요. 방금. 역대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항상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0: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는 뭐 노무현 정부 집값 상승폭이 변동률이죠. 지수 변동률이 43%가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가 12.8%인데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10.3%,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 3.9%인데 제가 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를 했겠죠. 그래서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 다.

0: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집값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고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렸다면 집값이 더 빠졌겠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서로 상호작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이 김대중 정부거든요. 그 이전이 김영삼 정부인데 네. IMF 외환위기 97, 98년도에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했을 때 모든 규제를 풀고 집값이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규제해야죠.
1: 네.
0: 그래서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침체되다가 올라갈 때 또 문재인 정부가 들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또 규제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물론 정책도 지나치게 많은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정책을 두 번 발표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정책이 효과가 없었으니까 두 번째를 발표하잖아요.
1: 네.
0: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열 번, 스물 번 발표하면 그 지난 정책들이 모두 다 실패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너무 잦은, 너무 많은 대책의 발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새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있죠.
0: 걱정입니다. 진짜.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 네.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KB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아 저는 이게 수도권도 아니고 우리 정부 대책은 수도권에 대해서 대출 6억까지 뭐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국민은행은 전국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할 것 없이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좀 많은데 한 100억짜리 저택을 제주도에 사고 싶어.
1: 네.
0: 대출이 3억만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 어머나.
0: 대출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KB국민은행이 우리나라의 이제 1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대출 규제한다라고 했고요. 나머지들도 이제 더 따라가기 때문에
1: 네.
0: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졌다. 그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신혼부부들이 전월세는 아니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 가격 올라가서 아,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3억으로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어떡해요?
0: 그러면 있는 돈에 3억 대출을 보태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지금 가야 되는 지역들보다 그 외곽 지역으로 난민처럼 등떠밀려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걱정은 이게 대출 한도도 있는데 총량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은행도 총량을 정해서 이 돈만큼만 대출을 해줘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 80% 정도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1: 벌써요?
0: 네. 그러면 올 하반기 지나고 추석 지나면 3억이 아니라 은행 가서 3억 해준다니까 저 3억 대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이 우리 한도 소진돼가지고요. 올해는 대출 못 해줍니다. 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는 어떻게 할까요? 야, 한도 소진되기 전에 은행들 돈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받자라고 해서 또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렇게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사도 되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지금 빨리 사자라고 이게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되면 생각보다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사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기
1: 오히려.
0: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할 때에는 이런 부작용들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한 정책에 따라 따라오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강수지가 부르는 흩어진 나날들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연휴를 맞이하면 보통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짜놓은 외출이나 여행 스케줄대로 더 바쁘게 지내곤 하는데요. 그래서 막상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피곤하다고 앓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네, 좋은 책 한 권, 영화 한 편, 아니면 연극이나 전시회라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겠지요. 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뼈대인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무려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너무 지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구활 작가의 수필 여름 소묘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아이를 불러들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고향에도 지문이 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그 지문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밥이라는 화두가 항상 함축되어 있다. 밥솥에 불을 떼다가 뜸들일 시간이 되면 광목 치마끈을 고쳐매면서 동리 어귀로 나와 고함을 지른다. 밥 먹구로 빨리 들어오너라. 딱지치기나 구슬치기가 끝이 나기 전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기가 예사다. 그 이유는 허구한 날 마주하는 보리밥과 나물 반찬이 신물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듣고도 오늘 저녁 반찬이 맨날 먹는 그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다면 약간 특별한 반찬이 준비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 단계 더 올라가 음색이 행복을 느낄 정도로 젖어 있으면 소고기국을 끓였거나 갈치구이에 가진 양념을 뿌려두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올여름은 너무 더워 밥맛이 뚝 떨어졌다. 생각하다 못해 가까운 시골 장터에 나가 어릴 적에 먹었던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왔다. 그러나 그것이 원상복구를 시켜주지는 못했다. 입맛을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 어린 날 여름 고향의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다. 사실 행복은 별게 아니다. 여름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 때마다 야야 밥 먹구로 빨리 들어오너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나이에도 나는 어머니가 그립다. 어머니와 고등어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가끔은 실내를 벗어나서 탁 트인 야외에서 맞이하는 자연 바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는 도시 강원도 태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강원도 태백의 구아우 마을인데요. 아홉 마리 소가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름만큼이나 여유롭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여름이 오면은 특별한 마법이 펼쳐집니다. 해발 800m가 넘는 백두대간 언덕 위로 백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데요. 마침 7월 17일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해바라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구아우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어마어마한 꽃밭 규모에 압도되실 겁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5만 평 넓이의 구릉지 위로 노란 해바라기 물결이 넘실거리는데요. 한참 그 풍경을 눈에 담으셨다면 이제 축제 현장을 좀 즐겨보셔야겠지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축제라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해바라기 꽃밭 사이사이 유명 작가들의 조각품이 숨어 있어서 야외 숲속 갤러리를 걷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한참을 걷다가 출출해지면 배를 좀 채워야겠지요. 축제장 주변에서 해바라기 씨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강원도 태백의 향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바라기 축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장하는데 오후 6시 전에 입장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날씨나 상황에 따라 매일 꽃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출발하시기 전에 태백 해바라기 축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꽃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태백의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죠.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 박상민의 해바라기, 그리고 이선희의 해바라기 세 곡입니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현재 인천시 강화군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입니다.
1: 2026년 7월 18일 3시 20분 경기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태백 해바라기 축제를 소개해드리면서 해바라기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 박상민의 해바라기, 그리고 이선희의 해바라기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강원도 태백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검령소입니다. 태백은 지대가 높은 산간도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물줄기, 한강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먼저 514km에 이르는 한강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검령소인데요. 태백산 국립공원 금대봉 기슭에 있는 이 작은 샘에서 사시사철 하루 2,000톤가량의 차가운 지하수가 솟구쳐 나옵니다. 이 물이 정선과 영월, 단양, 충주를 지나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합쳐지고 다시 서울로 흘러가는 것이죠. 검령소에 가면 꼭 눈여겨봐야 할 볼거리가 있습니다. 샘에서 솟구친 물이 오랜 세월 바위를 깎아내 만든 물길인데요.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반과 물줄기를 보면 절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으로 가보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검령소와는 달리 황지 연못은 태백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밥 먹고 산책삼아 들르기 좋은 곳이죠. 상지, 중지, 하지 세 개의 연못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에서도 하루 5,000톤의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예쁘게 조성돼 있어서 가족 단위로 도란도란 걷기에 참 좋으실 겁니다. 자, 산 좋고 물 좋은 태백에 왔으니까 태백의 맛도 충분히 보셔야겠지요. 태백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태백 물 닭갈비인데요. 옛날 탄광 광부들이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다 함께 배불리 먹기 위해 구하기 쉬운 닭고기와 채소를 넣고 찌개처럼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해발 1000m 고원에서 자란 산나물과 한우국입니다. 태백의 맑은 물과 시원한 기후가 만들어낸 식재료들이어서 그 맛이 특별하다고 하네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가보기 좋은 강원도 태백 여행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처 만나보시죠. 위키리의 여름방학, 신하영의 작은 일기책, 그리고 서수남 하청일의 즐거운 여름.

0: 네, 날씨가 덥고 끈적해지면 불쾌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이럴 때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은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기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피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선곡수첩.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들어오시자마자 아주 스튜디오가 선홀해졌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보자마자 네. 시원해집니다.
1: 네, 아주 시원하게 살아야죠.
0: 꽃무늬 남방도 잘 어울리시고.
1: 아유.
0: 더위를 잘 안 타시잖아요, 단장님.
1: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약간 단련이 된 것 같아요.
0: 단련이 그러니까 됐다? 이제 그 아, 야외 무대에서.
1: 그 프로를 하면서 네. 그게 아마 조금 단련된 것 같아요.
0: 그래도 뭐 나만의 피서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1: 근데 사실은 덥다고 이렇게 어디 주저앉아 있거나 이게 정체된 그 그런
0: 가만히 있지
1: 시간을
0: 않고.
1: 보내면 어. 더 덥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 막 돌아다니. 이제 사실 제가 뭐 어차피 뭐 전 역마살이 껴가지고 다녀요. 막 더우면 막 다닙니다. 사실 아. 바다 한동안 바다 낚시에 거의 뭐 푹 빠져가지고 예, 예. 어마어마하게 다녔는데 초창기에.
0: 아, 거기 시원할 수밖에 없죠.
1: 그럼요. 네. 해가 하는 따가워도 그. 이렇게 손맛 이런 거 있잖아요.
0: 손맛 자체도 시원한. 네.
1: 하루 바람,
0: 바닷바람 시원한.
1: 하루 왠지 손맛 한 번도 못 보는데 네네. 그 가면 잡아야 된 뭐 오고 있지라는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더위가 잊혀지는 거죠.
0: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뭐 네. 더위건 추위건 다 잊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길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자, 선곡수첩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잡아주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이제 그 가사의 노랫말에 외국어. 아, 외국어가 들어가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가사에 외국어가 간혹 들어가는데 특히 영어 단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1: 많이
0: I
1: 들어가죠.
0: love you, 뭐 baby 네. 뭐 이런 거.
1: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네. 저쪽 뭐 스페인 쪽도 뭐 좀 들어가고.
0: 아,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그렇죠. 다른 외국어들.
1: 네. 뭐 아시아권의 뭐 얘기도 한번 들어가고
0: 예예.
1: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어, 독특한 선곡이네요.
1: 예. 네네네.
0: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이라는 우리 백설이 선생님의 그 노래죠.
0: 중국어
1: 그렇습니다.
0: 나오잖아요.
1: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라일라일 호궁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0: 라일라이가 이제 오라오라
1: 오라오라
0: 레레잖아요. 네.
1: 호궁은 뭔지 아십니까?
0: 호궁이요?
1: 예.
0: 호구는 아니겠죠?
1: 아니 그 아나운서 분이 그런 말씀을 호구 그 표준어입니까? 그게?
0: 찾아봐야겠습니다.
1: 호구를 막 하시네 아나운서님께서.
0: 아니 호구 비속어는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럼요.
1: 호구 아 그러네 호랑이 뭐 그거네.
0: 예, 그거 저 표준어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래요.
0: 노래 나가는 사이에 찾아볼게요.
1: 준비를 하고 덤벼야 되는데 그냥 덤비다.
0: 호궁이 뭡니까?
1: 호궁은 중국 그 전통 악기에
0: 아,
1: 얼후라는
0: 그 얼후 알죠?
1: 악기가 있어요.
0: 그게 호궁이에요.
1: 이렇게 이런 소리 현악기죠.
0: 궁하면 보통 현악기를 칭하는 용어인데 궁하면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꾸냥은 또 아실 거 아니에요.
0: 꾸냥이면 아가씨.
1: 아가씨.
0: 예.
1: 소녀, 뭐 처녀.
0: 아, 그러니까 라일라이, 뭐 호궁, 뭐 꾸냥 이런
1: 그렇죠.
0: 단어들이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일라이 호궁이 운다. 라일라이 꾸냥이 운다. 네. 먼저 이런 노래죠.
0: 아. 이 노래가 발표된 지 정말 꽤 됐죠.
1: 꽤 됐습니다.
0: 이 노래 70년이 넘었어요.
1: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노래예요. 이제 예. 백설이 선생님 계실 때 나오니까 54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0: 예.
1: 그 유명하신 이제 우리 박시춘 선생님이 또 역시도 작곡을 하시고 예. 손노원 선생님께서
0: 손노원 작사.
1: 네, 네. 이제 미국 그 차이나타운을 이제 배경으로 한 노래예요. 그때 당시 이런 노래를 쓴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이때 사실은 이런 노래를 만들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아. 저는 되게 앞서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네. 이어서 들어볼 곡도 역시 중국어가 나오는 노래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김정구 선생님의 네. 왕서방 연서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띵호와 뭐 띵호와 토니가 없어서 또 띵호와 뭐 이렇게
0: 네.
1: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0: 예. 그 비단이장수 왕서방 띵호와 그 이게 순수하게 이제 우리나라 다 작사가가 쓰시고
1: 그렇습니다.
0: 박시준 선생이 작곡하시고 김진문 작사였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대표적인 마녀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그 내용을 잠깐 보면
0: 네.
1: 우리 비단장수 왕서방이 그 우리 기생 그 명오리한테 이제 반해가지고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도
0: 네.
1: 그냥 좋다고 띵호와 띵호와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코믹한 그런 연정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0: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호구 되시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정말 호구죠. 그렇죠. 이때 당시도 이 노래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0: 그렇죠.
1: 정말 정적이고 가만히 서서 노래하던 그 시대에 네. 김정근 선생 나와서 움직이고 그렇죠. 춤 춰가면서 그다음에 목소리도 뭐 굉장히 코믹하게 냈단 말이죠. 뭐
0: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죠.
0: 그렇네요. 네. 자,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백설이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7월 18일 3시 40분 서울, 서울,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털어서 다 줬어. 띵호와이 띵호와이 돈이가 없어도 띵호와이 명머리 하고 살러서 왕서방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반해서.

0: 내 왕서방 병들어 누웠어. 띵호와이 띵호와이 병들어 누워 해도 띵호와이 명월이 말만 들어도 왕서방 기분이 풀린다. 우리가 반해서 아아아 비단이 발라서 띵호와이.
1: 네, 백설이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듣고 왔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가사에 외국어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호구 얘기하면서 저희가 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찾아보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 호랑이 호자의 입구자 네. 쓰는 원래는 이게 매우 위태로운 처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정말 그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들을 일컫는 그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네. 사전에 나와 있네. 네.
2: 그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요런 코너 하나 만드시죠.
1: 아, 뭐 바른말 고운말.
2: 바른말 고운말 같은 거 해서.
1: 바른말 고운말 프로그램 따로 있기 때문에.
2: 아, 있습니까? 네,
1: 굳이.
2: 네. 아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1: 네,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네요. 하지 않겠습니다.
2: 아유, 네. 죄송합니다.
1: 단장님도 가끔 작곡하거나 작사하실 때 외국어를 이렇게 곁들여 넣는 경우도 있나요?
2: 네, 제가 이제 그룹 출신이라서 저희들도 가끔씩 그 좀 그런 걸 써요.
1: 좀 멋져 보이게.
2: 네, 네. 아. 특히 빠른 곡 같은 게 저희 그 팀 앨범 낸 것 중에서 보면 네. 트위스트 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1: 그거는 뭐 다 따로 우리 말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냥 말 그대로 트위스트, 네. 댄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니까 락앤롤 곡인데.
1: 그 제목이 노래 제목입니다.
2: 노래 제목이 트위스트 댄스입니다.
1: 언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신날 것 같아요.
2: 우리 네. 김신영 씨가 그 노래 자기 달라고.
1: 아, 전국 노래자랑 MC를 잠깐 했던 네.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2: 김신영 씨가 네. 삼촌 이제 저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삼촌 이건 내 노래야. 딱이야. 이거 놔줘. 아무한테 주면 안 돼요. 막
1: 주시면
2: 이러고.
1: 되겠네.
2: 요즘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김신영 씨가
1: 다시 또 요새 바빠지셨나요?
2: 제2의 전성기입니다.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아요. 눈물 나요.
1: 예, 라디오 그,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2: 그 친구가 겪어왔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이래저래 막 한 10여 년을 네. 정말 많은 그 고생을 했더라고요. 예. 자기 이제 너무 편하대요 요새.
1: 어이구 잘 됐네요. 예.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2: 네, 이번 곡은 우리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1: 아모르 파티. 곡입니다. 이건 이제 이게 라틴어인가요?
2: 라틴어죠. 라틴어로 이게 아모르 파티 뭐 이러면 이제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뭐 이제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13년 5월에 발표를 했어요.
1: 벌써 꽤 됐네요 나온 지. 네.
2: 이건우 씨하고 이제 신철 씨가 작사를 했고 네. 뭐 유명한 작곡가죠. 윤일상 씨가 작곡을 해서 EDM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자음악.
1: 처음부터 EDM을 입혀서 처음부터. 나왔나요?
2: 아, 네. 그래서 사실 노래자랑에서 처음에 나왔고 이거를 MR을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네. 우리 다 이거 할 수 있다.
1: 연주를 할 수 있다. 우리가.
2: 그래서 사실 EDM이 전자악기로 만들어진 노래에서 예, 예. 우리 악단 갖고 이거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1: 키보드도 함대잖아.
2: 아니 그럼요. 라이브로 그냥 그 바람에 건반도 저희가 샀어요. 일부러.
1: 이야.
2: 그 소리를 내려고.
1: 예.
2: 그래서 라이브로 그냥 첫 방부터 그렇게 해버렸죠.
1: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럼요. 우와.
1: 역시. 예.
2: 우리 악단으로 뭐 비 노래 뭐 이런 것들.
1: 최신곡도 다 소화 가능하시잖아요. 다 그럼요.
2: 그래서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지간한 EDM은 네. 노래가 막 섞여 있지 않은 것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라이브로 합니다. 자랑 좀 했습니다.
1: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같이 방송하는 게 뿌듯합니다.
2: 저는 호구가 아닙니다.
1: 예. 인정하겠습니다. 자, 김연자 씨가 뭐, 어찌 보면 원조 한류 가수 그럼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일본에서. 그럼요. 인기 대단했죠.
2: N가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노래가 네. 워낙 탄탄해요. 김연자 씨가.
1: 맞아요.
2: 발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 마이크 왜 저 밑에다 두고 소리 질러도 다 들어가잖아요.
1: 그 아침의 나라에서 부를 때 보세요.
2: 그러니까.
1: 정말 여기서 부르면 저기 멀리 인도에서까지 들릴 것 같아요.
2: 인도.
1: 우렁찬 성량. 예.
2: 그렇습니다. 인도 좋습니다. 오늘. 인도.
1: 자, 김연자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0: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가사에 외국어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외국어를 능란하게 좀 하시는 게 있나요? 영어라든가.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왠지 외국 출장 갔다 오면 예, 예. 집에 그 교재가 이만큼 쌓이죠. 그 아, 나 영어 할래. 그래서 교재 사다가
0: 항상 의욕은 불태우시는데
1: 뭐 한 달 하다가 또 예. 접어놓고.
0: 해외 여행 갈 때 항상 패키지로 가야 네. 한다. 왜냐하면 자유여행 가면은 의사 소통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그러시는데 솔직히 몇 단어만 알면 다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되더라고요.
1: 되긴 다 되더라고요.
0: 예 그리고 요새
1: 핸드폰이
0: 번역 통역 앱
1: 너무 좋아요.
0: 얼마나 좋습니까? 네. 실시간으로 다
1: 사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0: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한 곡 남았는데
1: 그러니까. 네 그 유명한 아빠의 청춘.
0: 아빠의 청춘.
1: 오기택 씨의 원더풀.
0: 아, 원더풀. 그 영어잖아요.
1: 브라보 뭐 이런 걸 이렇게 나오는
0: 거죠. 브라보는 이탈리아어네요. 그죠?
1: 어우, 다 아시네요.
0: 브라보.
1: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좋다. 뭐 훌륭하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응원하는 뭐 그런 추임새로 많이 썼어요. 그죠?
0: 네. 네.
1: 아버지 뭐 파이팅 뭐 브라보 원더풀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65년도에 발표했던 노래인가죠.
0: 이 노래도 벌써 60년이 지났나요? 나온 지가.
1: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또 반야월 선생님 작사, 손목인 선생님 작곡.
0: 반야월 손목인 콤비의 곡이었고.
1: 이때는 영화를 또 많이 만들었어요.
0: 맞아요.
1: 노래가
0: 히트 되면. 나오면은 동명 영화로 많이 만들었죠. 네, 아빠의 네. 청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네. 분명히. 이게 또 광고라든가 또 최근에 뭐 예능 프로든 뭐든 이런 비슷한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어떤 내용일 때는 이 노래가 꼭 나와요.
1: 꼭 나와요.
0: 네. 네. 대표곡이죠.
1: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좋아요. 네. 좋더라고요.
0: 그리고 뭐 한때 노래방 문화가 아주 번성했을 때 꼭 부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곡.
1: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온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0: 예.
1: 이 지구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내라고
0: 네.
1: 용기 잃지 말라고.
0: 아, 그래서 네. 준비하셨군요.
1: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고.
0: 마치 스스로에게. 그런 네. 다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원성권 아나운서께서도 아버지고.
0: 아,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1: 아, 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안 했는데.
0: 전 영원한 아들입니다.
1: 아,
0: 아버지는 된 적이 없습니다.
1: 부럽습니다.
0: 아이, 뭐가 부러워요.
1: 부럽습니다.
0: 아버지인 신재동 단장님이 부럽고요. 자, 그럼 아빠의 청춘 오기택 선생의 노래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죠.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솔베르그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물감과 캔버스로 향했습니다. 솔베르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1: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0: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 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돈만 벌어야 했는데 넌 굳이 그 불확실하고 가난한 길을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
0: 하지만 솔베르그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다만 그냥 화가는 안 된다. 간판을 그리고 건물을 장식하는 공방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 기술이 있어야 밥을 굶지 않는다.
0: 솔베르그는 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 법.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실하게 그림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솔베르그는 붓을 다루는 기술, 색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0: 삶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이 일을 마치고 놀러 가는 시간. 솔베르그는 예술학교로 향해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4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솔베르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1: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0: 고요하지만 확신에 찬 아들의 눈. 말릴 수 없겠구나.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2: 그래, 해보거라.
0: 그렇게 21살의 솔베르그는 아버지가 마련해둔 삶의 지도를 던져버리고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3: 어?
4: KBS 오디오북.
3: ?
4: 뭐? KBS 오디오북!
0: 단 하나의 영원한 풍경. 이제 솔베르그는 마음껏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노르웨이 예술가들을 찾아가 그림을 배웠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나 그곳의 미술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유럽 미술의 흐름도 접했습니다. 그가 특히 마음에 들어했던 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삶의 의미를 숨겨놓은 상징주의 작품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솔베르그가 발표한 작품
5: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6: 2026년 7월 18일 4시 공분 경기.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술가의 삶을
0: 어디에 불태워야 할 것인지, 평생에 걸쳐 그리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론단의 산. 문명에서 동떨어진 거칠고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솔베르그는 스키를 타고 홀로 설원을 나아갔습니다. 주변에 쌓인 눈 덕분에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와 뽀드득거리는 눈소리,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시간이 지나면서 빛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의 색깔. 감각은 전에 없었을 정도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밤이 찾아왔습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달빛과 별빛을 머금은 눈 덮인 산들이 온 세상을 푸른 빛으로 물들인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그 영원의 풍경 앞에서 솔베르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 그 풍경을 오래 볼수록 나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불안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갑자기 넘어간 것 같았다.
0: 솔베르그는 단순히 경외감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풍경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우주 속 영원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 하지만 그 거대한 흐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려내야 할 풍경은 그렇게 솔베르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다행히 솔베르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그에게는 평생의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동료 화가의 소개로 만난 릴리 헨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된 헨눔은 남편이 겪는 창작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줬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든든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마음속 영원의 풍경을 그려내는 일에 본격적으로
5: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6: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겠고 심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0: 그래서 그는 가장 직관적이고 순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그 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죠. 솔베르그는 아내와 함께 론단의 산기슭 마을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을 관찰하고 그 풍경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습작이 만들어졌다가 버려졌습니다. 목탄, 크레용, 수채화, 유화. 솔베르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침묵했고, 그날 밤 느낀 전율은 캔버스 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솔베르그에게는 산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 후, 솔베르그 부부가 광산 도시인 뢰로스로 이사한 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뢰로스는 론다 내의 대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삶과 노동, 죽음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찾기 딱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뢰로스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해, 솔베르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는 교회 묘지를 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 뢰로스 교회는 이상한 건물이다. 그것은 산자들의 집과 죽은 자들의 집 사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경계선이 돼 서 있다.
0: 그 모습을 그리며 솔베르그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0: KBS 오디오
1: 최고의 클립.
2: 경제적인 어려움도 솔베르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영원한 풍경을 그리려는 작가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는 솔베르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05년 아들이 태어난 건 그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췄습니다. 솔베르그가 겪은 이 모든 희로애락은 그의 그림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깊어진 눈으로 론다네의 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년 전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감동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과 죽음, 고난과 탄생을 모두 겪은 성숙한 인간이 됐습니다. 마침내 솔베르그는 최종 작업에 착수합니다. 10대 때 일하며 배운 얇은 물감층을 수없이 쌓아올리는 장식허가 특유의 글레이징 기법. 삶의 깊이가 빚어낸 인내심과 신중함.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실력. 그 모든 것을 담아 쌓아올리는 붓질 한 겹 한 겹은 솔베르그가 살아낸 하루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솔베르그는 전경에 나무들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은 마치 바깥세상과 풍경을 가르는 무대의 커튼처럼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그는 사랑의 행성인 금성을 띄웠습니다. 이 기나긴 작업을 가능하게 한 아내에게 바치는 감사였습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푸른 빛은 더 이상 그날 밤 눈으로 본 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새롭게 맞이했던 한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깊고 투명한 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솔베르그의 나이는 어느덧 45살. 처음 산의 풍경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림에 담은 노르웨이의 영혼. 그림은 공개되자마자 노르웨이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밖에는 솔베르그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미술계는 혁명과 파괴, 재창조의 용광로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형태를 해체하고 있었고 같은 나라의 뭉크도 인간 내면의 불안을 절규하듯 토해내며 표현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건 언제나 새롭고 화제가 되는 일을 한 사람들. 하지만 솔베르그의 작품은 주목받기에는 너무 수수했고 기존 미술의 규칙을 파괴하는 파격도 없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그림을 좋다고 칭찬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솔베르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935년 6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주변의 풍경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우리가 솔베르그라는 이름을 몰랐던 이유,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피카소, 뭉크 작품과 달리 솔베르그의 그림값은 그 10분의 1 수준인 수십억 원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새로움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구 성과로 학계를 뒤흔들고 특허로 떼돈을 버는 스타 교수가 있습니다. 화가로 치면 피카소나 뭉크입니다. 반면 오랫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며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참된 스승들이 있습니다. 솔베르그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자도 세상에 기여하는 위대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솔베르그의 삶은 혁명을 일으키는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웃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솔베르그의 그림은 모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창밖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에는 자신들의 영혼이 머무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인들은 솔베르그의 그림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의 가장 강력하고 유서 깊은 힘. 공감과 위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성수영 작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를 거쳐 현재 문화부에서 미술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문화재에 관해 연재 중인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은 고정 구독자 수 8만 7천 명을 넘기며 국내 문화예술 분야 최고의 인기 칼럼으로 손꼽힙니다. 다채로운 빛깔로 선보이는 화가 23인의 인생과 명화 이야기.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지금까지 성우 정세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6번째

0: 며칠 뒤 승범은 수정과 함께 봤던 여자 귀신을 거리에서 다시 보게 됐다. 한의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처음엔 그녀인지 몰라볼 정도로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귀신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은 모습? 피 묻은 옷까지는 새 옷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이상 피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슬프고 아픈 표정이 아닌 안온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걸어왔다.
1: 아,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그 값을 치르는 거구나.
0: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면서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배를 문질렀다. 차가운 커피 때문이 아닌 질투로 인해 배가 쿡쿡 쑤셨다. 잘 생각해보면 수정의 말 맞다나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건 자신 아니던가? 뭐 둘이 같이 했다지만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을 훨씬 많이 했는데.
1: 너무하네.
0: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서는데 그 여자 귀신이 사람 10명 중 5을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2: 어?
0: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여자

0: 9. 소라.
1: 생기고 이 재래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이 좀 심지 높고
2: 그래 좀 이루지 못해 원통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한이라고 하지.
0: 태풍 부는 날임에도 승범은 한약방 소파에 앉아 공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한약방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다. 이번엔 초코파이를 한 입에 털어넣고 우물거리던 그녀가 피식 웃었다.
2: 예를 들면 승범이의 돈을 벌지 못한 지금의 마음이 한이라면 한이겠지.
3: 아, 그거 참 와닿네요.
0: 승범은 팔짱을 끼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눈은 TV 화면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수정이 했던 말을 되뇌었다.
3: 여자 귀신의 한을 풀어줬다. 그 한을 풀어주는 게 귀신의 치료와 관계된 일일까?
0: 공실이 손을 내밀었다. 승범은 손을 움직여 초코파이 포장지를 뜯었다.
2: 어제 이웃 서길이에 사는 소라 엄마가 왔어.
4: 에? 소라 엄마가 누군데요?
0: 초코파이를 건네자 공실은 한 입에 꿀꺽했다.
4: 에. 아유, 천천히 씹어 먹으라니까요.
2: 얼마 만에 초코파이인지 좋아서 그래.
0: 공실이 이를 드러내어 웃었다. 이에 초콜릿이 잔뜩 끼었다.
4: 이 썩을 걱정은 없어서 좋겠네. 아, 그래서 그 소라 엄마가요?
0: 승범은 다시 포장지를 뜯었다.
2: 아, 그 소라 엄마가 누구냐면
4: 네.
2: 고 선생이 치료하지 못하는 귀신이랄까.
4: 아니, 치료하지 못한 귀신도 있어요?
0: 무척 의외였다. 귀신도 모두 치료할 수 없다니. 공실은 손에 묻은 초콜릿을 핥았다.
2: 치료에 백발백중이 어딨어. 누가 승범이한테 자기 죽인 사람 똑같이 죽여달라면 들어줄 거야.
4: 그건 그렇네요.
0: 일전에 몰래 한의원으로 데려왔던 남자 귀신이 떠올랐다.
3: 험상궂게 돌변하여 진료실을 반파했었지.
0: 다시 고치는 비용이 생각나 입이 썼다. 그는 초코파이를 자신의 입에 넣었다.
2: 아니, 너는 먹지 말라니까.
4: 아, 내가 샀잖아요. 그래서요?
2: 고선생이 소라 엄마의 부탁으로 몇 번 소길이 집으로 간 모양인데
4: 네.
2: 그때마다 퇴짜 맞아서 손을 든 모양이야.
4: 무슨 일인데요?
2: 그 집 딸이 아프대.
0: 초코파이를 건네자 공실이 잡으려고 하는 걸 뺏었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2: 무슨 짓이야?
4: 천천히 씹어 드세요.
2: 알았어.
0: 그녀는 다시 뺏길까 봐 낚아채고는 코를 찡그렸다. 그리고 한 입 베어물고 씹었다. 승범은 공실이 들썩거릴 때마다 바닥에 떨어지는 초코파이를 봤다.
4: 붕대 감아봤어요?
2: 응?
4: 아줌마 배워.
2: 아, 이거?
0: 그녀가 웃옷을 끌어올리자 세로로 갈라진 배에서 방금 막 먹은 초코파이가 비죽 나왔다. 처음엔 그 모습이 끔찍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잘린 단면을 들여다보니 검게 말라붙은 자리가 깔끔했다. 생전 육체에 난 수술 자국 같았다.
2: 차 사고로 내장이 파열됐다나. 손쓸 사이도 없이 죽어버렸으니 못 찢어진 것들을 잘 꿰맸겠어. 붕대도 감아보고 코르셋으로 고정도 해봤지만 아유, 웬 답답해서.
0: 손사래를 치며 옷을 내렸다. 승범은 이제야 공실의 모습을 위아래 훑어봤다. 깡마른 몸에 크다 싶은 화려한 꽃무늬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발목 위까지 오는 검은 양말에 검은 운동화를 신었다. 그의 눈길을 알아차린 공실이 운동화 코끝을 맞부딪혔다.
2: 이것들 다 고 선생이 사준 거야. 매달 새 옷도 사준다. 승범이는 알랑가 모르겠지만 고 선생 부자야. 부럽지?
4: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2: 그렇다면 이 일을 승범이가 하는 거지.
4: 사장님도 못한 일을 제가요?
2: 고 선생도 못한 걸 승범이가.

0: 해낸다면 우아시 귀신들이 다 뭐야. 전국적으로 모든 귀신한테 순식간에 그 소식이 퍼질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발 없는 귀신들은 만리를 갈 수 있으니까.
1: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2: 딸이 아프다고요?
0: 그 딸을 병원에 데려갔으면 한대.
2: 근데 못 데려갔고요?
0: 소라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죽어서 나왔으니 그 남편이 병원 놈들을 절대 믿지 않는 거야. 애는 아파 보이는데 고선생이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나서도 남편은 손도 못 대게 했다더구.
2: 그건 아동학대 아닌가? 어쨌거나 그 고집센 아버지를 설득하면 된다는 거로군.
1: 승범은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었다. 그리 쉬운 걸 수정은 해내지 못했다고?
2: 또 자기가 맞다 우기고 꼰대질을 했겠지.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0: 적어보게.
2: 네.
1: 승범은 옆구리에 낀 전단지 한 장을 꺼냈다.

0: 승범의 승용차가 소길이 입구에 섰다. 쨍한 햇살에 눈이 부셨다. 선글라스를 쓰고 차에서 내린 그는 전단지를 꺼내어 주소를 들여다봤다. 작은 슈퍼를 지나며 번지수를 확인했다. 매미소리가 요란한 느티나무를 지나갔다. 느티나무 그늘 밑으로 텅 빈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자리했다. 주소를 물어볼 사람이 길에 한 명도 없었다. 더워서 모두 집에 있는지 고요했다. 일전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검은 반소매 티셔츠에 가벼운 면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정미를 따라 요가도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습도가 높은지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숨이 찼다. 그는 본인 키보다 높은 담을 따라 걸었다.
1: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땀에 젖은 분홍 옷이 들러붙어 날개죽지와 등뼈가 도드라졌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아이는 강렬히 내리쬐는 해가 뜨겁지도 않은지 바닥에 이상한 도형을 그렸다. 승범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동그라미 밑에 세모를 그리고 그 밑에 뒤집어진 콩나물을 그렸다.
3: 대체 뭘 그리는 거야?
0: 가까이 다가서자 그림 위에 그림자가 졌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두 눈이 승범을 봤다. 파리한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아이에게 전단지를 내밀었다.
4: 아저씨는 이런 사람. 한의사 알지? 아픈 곳 고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 아니라는 거야.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볼게. 콜?
1: 네가 소라야?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2026년 7월 18일 4시 30분 강원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그럼 더우면 바로 그늘로 가는 거다.
1: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승범은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선풍기가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소울음이 들리는 축사 안에서 사료를 여물통에 붓는 소라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0: 안녕하십니까, 소라 아버님.
1: 깍듯하게 허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하자 소라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승범을 봤다. 흐르는 땀을 목에 건 수건으로 닦아냈다.
2: 아, 누구십니까?
0: 아, 저는 시내에서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입니다. 서울 제일 한방병원에 있다가 물 맑은 이곳에 내려왔죠. 아시다시피 우아시가 공기 좋고 산 좋고 인심 좋은 곳이 아닙니까? 서울에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2: 한의사가 무슨 일이십니까?
1: 수다스럽게 떠벌리는 승범의 말을 자른 소라 아버지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물었다. 한의사란 말에 대화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승범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0: 애가 아파 보이는데 제가 진료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부탁도 있고.
2: 누가 아프다는 겁니까? 우리 애는 멀쩡해요. 그리고 아내는 죽었는데 무슨 부탁이랍니까? 할 말 없으니 가세요.
0: 아이가 요즘 몸이 마르고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2: 아, 우리 소라는 아프지 않다니까요.
0: 네, 그럼 맥이라도 짚게 해주세요.
2: 소라에게 손 하나 대는 날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버럭 소리를 지르자 승범은 그 기세에 뒷걸음질 쳤다. 아내를 병원에서 잃었다더니 그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 불신이 꽤 깊어 보였다.
0: 부인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금방 고칠 병도 손쓸 수 없습니다.
2: 당신이 뭘 알아? 의사놈들이 뭘 아냐고? 내 아내는 단순한 감기였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들의 실수로 죽여놓고선 또 내 자식까지 넘보려고?
0: 아버님, 진정하시고. 의사 모두가 같진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제일 한방병원을 다녔고 그곳에서 유능한 인재가
2: 같다는 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0: 아버님, 제 말을
2: 좀 꺼져?
1: 그가 주위를 보더니 기둥에 기대놓은 삽을 집어들었다. 삽 대가리를 높이 치켜드는 모습에 화들짝 놀란 승범이 뒷걸음질 쳤다.
2: 꺼져!
1: 삽을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소리치자 승범은 뒤돌아서 달렸다. 마을 초입에 있는 슈퍼까지 쉬지 않고 달린 승범은 숨을 헐떡거렸다. 뒤를 연방 돌아보며 소라 아버지가 삽을 들고 쫓아오지 않는지 살폈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숨을 고른 그는 휘적거리며 슈퍼로 갔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니 컴컴한 내부는 조용했다. 오래된 수납장에 가짓수가 적은 과자와 라면, 조미료 등등이 보였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내부를 가로질러 요란한 소리를 내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다.
0: 사장님, 손님이요.
1: 병뚜껑을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날은 덥고 아버지란 작자는 답답했다. 자신의 유려한 말을 싹둑 잘라내고 듣지도 않으려 하다니. 생수 한 통을 다 들이켰다. 냉장고 온도를 약하게 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물이 미적지근했다. 승범은 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로 갔다.
0: 손님이요.
1: 뚜껑을 밀어올리자 참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 안을 뒤적여 자신이 좋아하는 수박바를 찾았다. 슈퍼 안쪽에서 덩치가 큰 아저씨가 나왔다. 승범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0: 뭐라고? 이거요.
3: 소란에 왔나 보지? 아.
1: 현금을 꺼내는데 아저씨가 아는 척을 했다.
0: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1: 수박바 포장을 뜯으며 묻자 아저씨가 그의 뒤를 가리켰다. 뒤를 보니 문 옆에서 소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맴맴맴맴. 매미가 우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승범과 소라는 나란히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8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현재 시간당 2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남동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짙게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11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북 내지 북동풍 5에서 11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불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흐리고 남서쪽 안쪽 먼바다에서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8에서 12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0.5 내지 1.5m, 바깥 먼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10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북내 지북 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동내 지 남동풍 4에서 12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북내 지 북동풍 3에서 9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남동 내지 남풍, 오후 동 내지 남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10m로 불겠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서 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서 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서 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시로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브로프스크 남풍 1m 1400헥토파스칼 16도 대치에 바라무크 1500헥토파스칼 19.5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4m 1400헥토파스칼 19.2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무크 1300헥토파스칼 20.9도 청진 남서 1m 1300헥토파스칼 21.2도 김책 바라무크 1300헥토파스칼 22.4도 신이주 동풍 1m 1000헥토파스칼 24.3도 원산 바라무크 비 1200헥토파스칼 22.8도 평양 동풍 1m 비 1000헥토파스칼 22.2도 해주 북동 9m 비 997헥토파스칼 22.2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1m 1000헥토파스칼 24.3도 백령도 북동 5m 비 998헥토파스칼 19.3도 강릉 남서 1m 1001헥토파스칼 23.8도 동해 남서 1m 1001헥토파스칼 22.5도 서울 동풍 3m 비 997헥토파스칼 24.4도 인천 북서 3m 비 996헥토파스칼 25.1도 울릉도와 독도 북서 1m 1001헥토파스칼 23.9도 서산 남풍 3m 997헥토파스칼 26.4도 울진 바라무크 1001헥토파스칼 22도 포항 바라무크 옅은 안개 1001헥토파스칼 22.7도 군산 남동 1m 999헥토파스칼 26.2도 부산 바라무크 옅은 안개 1001헥토파스칼 25.1도 통영 남동 2m 1000헥토파스칼 24.9도 목포 남동 3m 999헥토파스칼 26.3도 여수 동풍 1m 옅은 안개 1001헥토파스칼 25.8도 제주 북서 1m 옅은 안개 999헥토파스칼 27도 서귀포 서풍 1m 1001헥토파스칼 26.7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동 1m 1007헥토파스칼 21.8도 삿포로 남동 4m 1007헥토파스칼 24.8도 내무로 남동 5m 1012헥토파스칼 17.6도 센다이 남풍 3m, 1700도 파스칼 23.3도, 와지마 남서 1m, 1300도 파스칼 24.7도, 도쿄 남풍 2m, 1600도 파스칼 25.5도, 하치조 섬 남동 1m, 1500도 파스칼 23.5도, 마쓰에 남동 2m, 1200도 파스칼 27.4도, 오사카 북동 1m, 1400도 파스칼 29.2도, 시오노 미사키 꽃 북동 3m, 1400도 파스칼 26도, 이즈하라 남풍 3m, 1100도 파스칼 27.5도, 후쿠오카 남동 2m, 1200도 파스칼 29도, 가고시마 북풍 1m, 1300도 파스칼 27.6도, 미나미다이토 섬 서풍 3m, 1600도 파스칼 28.2도, 나하 남서 5m, 1600도 파스칼 27도, 지치지마 북서 1m, 1300도 파스칼 2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노화를 비롯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합니다.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무릎 관절은 물론 손가락, 어깨, 발목, 척추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은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방치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7월 18일 5시 공군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천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골관절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나이나 체중, 사고로도 관절염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증을 비롯해서 걷는 일부터 운동 장애까지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텐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골관절염보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긴 합니다.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란 말이 훨씬 더 친숙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의학계 공식 용어는 골관절염이에요.
0: 네.
1: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과 과정에 따라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붙인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절을 오래 뭐 굽혔다 폈다 사용하다 보면 연골이 닳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퇴행화되는 뭐 노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닳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0: 네.
1: 반면에 이제 골관절염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생된 어떤 부위나 어떤 병리적인 상태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0: 네.
1: 골관절염이니까 뼈나 관절이나 또 염증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단순히 연골만 다른 게 아니라
0: 네.
1: 그 아래에 있는 뼈나까지 뭐 변형이 되고 관절 전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0: 네.
1: 보는 거죠.
0: 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건 많이 사용한 게 가장 큰 원인인가 싶기도 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다양한가요?
1: 그렇죠. 이제 퇴행성이란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기계도 많이 쓰면 닳잖아요.
0: 네, 그렇죠.
1: 관절도 많이 네. 써서 닳아 없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0: 네.
1: 실제로는 뭐 계속해서 많이 사용해서 가장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0: 네.
1: 의학적으로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뭐 단순히 오래 썼다는 거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아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쓴 것이 직접적으로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0: 네.
1: 물론 뭐 직업적으로 뭐 쪼그려 앉아 있거나 뭐 무거운 물건을 자주 두거나 어떤 한 관절만 무리하게 쓰게 되면
0: 네.
1: 아무래도 거기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체중이 많이 나거나 뭐 비만하거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늘어난 하중이 연골을 파괴시키니까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또 다리 모양이 휘게 되면 관절 전체가 체중이 이제 관절 전체에 분산되지 않고 한쪽에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많이 닳게 되고요. 또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나 운동에서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다면
0: 네.
1: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손가락 마디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는 유전적인 이런 성향이 크고요.
0: 네.
1: 또 호르몬 변화도 생기거든요. 뭐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인데 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되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요. 또 만성 염증하고 대사증후군이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한 사람들은 체중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지방 세포 자체가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있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연골을 파괴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지요.
0: 네. 여러 원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성 염증 얘기하셨지만 염증이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관절염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발생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하고 뼈가 직접 마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미세한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0: 네.
1: 이 염증이 바로 이제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0: 네.
1: 초기에는 관절을 사용할 때만 통증이 느끼지만 염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관절을 움직일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나 뻣뻣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염증이 지속되고 연골이 완전히 소실되면 뼈가 불규칙하게 자라나서 뼈끝 부분이 자라나요. 그럼 막 통증도 생기고 변형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0: 이런 무릎뿐 아니라 고관절도 그렇고요. 어깨 관절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에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뭐 여러 관절에 다 생길 수도 있지만 예. 우리 몸에 하중을 받고 있는 무릎 관절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뭐 걷는 이런 활동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뭐 쑤시거나 하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0: 네.
1: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보면 뻣뻣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혔다 빌 때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소리도 나게 되는 거고요.
0: 네.
1: 또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초기에는 뭐 사타구니나 엉덩이, 뭐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양반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앞반다리 네. 하거나 이러면 다리를 안팎으로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0: 네.
1: 또 어깨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초기에는 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고 뭐 월입 입거나 옷을 입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통증이 더 있으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0: 네. 아무래도 증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증상도 여러 가지일까요?
1: 그렇죠.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경우에는 증상이 진행이 되면 통증이 네.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걷거나 무릎을 완전히 펴고 구부리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앉아서 식사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관절이 붓기도 하고요.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휘는 이런 변형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아무래도 걸을 때 불편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해지고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0: 네.
1: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관절은 360도 움직이는데 운동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0: 그렇군요.
1: 없고요. 또 통증이 밤에도 지속돼서 잠자는데도 불편한 감을 느낄 수 있죠.
0: 네.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건데요.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커지기도 하나요?
1: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은
0: 네.
1: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걸어다니는 기상청이다 하고 우리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얘야
0: 네.
1: 빨래 걷어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날씨에는 대기압이 높아서 뭐 관절 주변 조직하고 관절 내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대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관절 내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관절 주변의 조직과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니까 기존의 통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지요.
0: 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살펴야 하는 신호일까요?
1: 움직일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
0: 네.
1: 이 관절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관절에 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관절염은 아니거든요. 통증이 없이 나는 뚝뚝하는 이런 소리는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강화되겠고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염증이 있느냐 또는 날씨나 또 활동량에도 따르게 이렇게 표현.

0: 일어나기 때문에 네. 표현도 아주 상당히 다양해요.
1: 아, 네.
0: 되게 초기에는 이제 활동할 때만 통증을 느껴지거든요. 이때는 뭐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고 가벼운 염증이 있을 때 나오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대개 보면 쓰면 아프고 쉬면 낫는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1: 네.
0: 또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려요. 뭐 계단 내려갈 때 뭐 찌릿찌릿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움직이려 하면 관절이 잘 굳는 특성이기 때문에
1: 네.
0: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뭐 삐끗거려요. 묵직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뭐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고 퉁퉁 붓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1: 네.
0: 그리고 병이 또 아무래도 진행하게 되면 이때 되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주변 신경이 예민해지고 관절 내부 압력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부 환경이라든지 날씨에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려나 봐요. 무릎이 쑤시고 애려요. 뭐 이런 현상도 생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요새는 에어컨 바람 있잖아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관절 주변 인대나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통증이 심이니까 이럴 때는 무릎에 찬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시려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또 진행하게 되고 이제 말기가 되면 쉬어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관절막의 염증이 심해진 단계거든요. 그럴 때는 밤에 잘 때 무릎이 욱신거려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에서 자꾸 깨요. 이렇게도 그러고요. 또 조금만 걸어도 발을 딜 때마다 뼈가 부치는 것처럼 아파요. 라는 이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됐죠.
1: 네. 근데 초기에는 활동할 때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관절염도 아주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통증을 느꼈 다는 분들도 계신데 검사해 보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있거든요.
0: 그렇죠.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게 되면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다, 사기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억울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고 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절 연골 자체에 혈관이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 아,
0: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연골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감각이 없는 두꺼운 어떤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연골이 조금 닳거나 찢어지더라도 뭐 쿠션 자체는 뭐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이나 통증을 느끼는 순간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그 아래에 있는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그 닳아진 그 연골 파편들이 관절막을 싸고 있는 그 막을 자극해갖고 염증을 일으킬 때 통증 신경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연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 조직에 손상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뭐 아프지 않더라도 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붓거나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뻑뻑한 느낌이 한 2, 3주 계속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마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1: 네. 부종 말씀하셨는데요. 부종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 주변으로 열감도 생기고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상태로 봐야 할까요?
0: 이 무릎이 붓고 또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무릎 내부에서 날카롭고 뭔가 활동성 있는 급성 염증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났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흔히 만성적으로 서서히 그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이 붙은 것처럼 급성적으로 악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그 활액막을 관절을 보호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은 관절액을 되게 분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수구는 막혔는데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놓은 것처럼 관절 주머니에 물이 차오르면서 무릎이 퉁퉁 붓고 팽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 염증이 있을 때보다 부종과 열감이 동반되게 되면 네. 관절을 파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염증 물질 자체가 연골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지니까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렇게 염증이 생겨서 열감과 부종이 있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관절염을 얘기할 때 염증성과 비염증성으로도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그렇죠. 이제 관절염을 크게 분류할 때는 이게 염증성이냐, 아니, 염증성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그 주된 주범이 우리 몸의 면역계 시스템을 고장시키는 어떤 염증생이냐, 아니면 세월에 따른 어떤 마모나 물리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비염증성이냐, 이 차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비염증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염증성이라고 해서 염증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1: 네.
0: 정확히는 면역세포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생긴 염증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이 다르면서 생긴 찌꺼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가벼운 염증, 앞에 말씀드렸던 부종이나 열감이 생길 뿐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쓰면 아프고 뭐 쉬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연골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낮이나 저녁 활동 후에 더 아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1: 네.
0: 또 염증성 관절염은 앞에 말씀드린처럼 면역체계의 어떤 오작동이 생기니까 우리 몸의 관절을 적으로 공격하는 이게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 속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퇴행성 관절염하고 달리 쉬면 더 아프고 움직이면 차라리 낫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관절 내부에 염증 물질이 고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굳고 또 뻣뻣한 이런 형상들이 최소 1시간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을 나타나게 되지요.
1: 네. 이런 관절염으로 시작된 위험이 관절 주변뿐 아니라 인대나 뼈의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그 위험이 절대 뭐 연골이나 관절 내부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관절이라는 것은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힘줄 근육이 마치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 어떤 통합된 기능 단위이기 때문에.

0: 아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관절 내부의 염증이라든지 근육과 인대의 불균형 그리고 뼈로 가는 그런 과부하를 해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1: 네.
0: 먼저 이제 치료하게 되면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네. 침 자극이 이제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우리 몸에 강력한 그 엔돌핀이라고 네. 내인성 아편양 물질, 천연 진통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통증이 좀 줄고요. 또 관절이 무너지면 주변 인대와 근육이 억지로 버티기 위해서는 근육이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뼈가 더 압박받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침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육 속의 통증 유발점들을 정확하게 찔러서 그것들을 파괴해주고
1: 네.
0: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미세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줄거드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1: 네. 그런데 침을 자주 맞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오히려 매일 침을 맞으면 침몸살이 난다는 말도 있거든요.
0: 그렇지. 침치료는 물리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적정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1: 네.
0: 몇 개를 맞느냐, 또 얼마 만에 주기를 갖느냐, 깊이는 얼마느냐, 정도는 얼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침치료가 관절염에 좋다 보니까 자주 많이 만질수록 빨리 낫겠지 해서 매일 뭐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질문하신 대로 매일 맞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과도하면 침 몸살도 겪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침이라는 것은 뭐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뭐 세포나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몸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뭐 자극요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침 맞으면 이 침을 찌르면은 근육이나 뭔가 조직이 미세하게 자극이 가면서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1: 네.
0: 치유 반응이 생기는데 대개 이런 경우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심히 받아들여서 치유하는 과정에 그 다음날 또 침을 맞아서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면 조직이 회복될 시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반응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침을 맞고 나면 뭔가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이 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침치료는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적정량의 자극이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1: 네. 이런 침치료와 함께 한의학에서 또 진행되는 치료가 뭔가요?
0: 한의학에서는 침치료 외에도 관절 자체의 기능 자체를 좋게 해주는 약물치료도 할 수도 있고요.
1: 네.
0: 또는 뭐 뜸치료기도 하기도 하고 약침이라든지 또 진통효과가 좋은 벌의 독을 이용 전개한 봉동요법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깨져서 기혈순환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단순한 진통효과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들을 잡아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지요.
1: 네. 운동은 어떨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쉬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또 그래도 운동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0: 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퇴행성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 때문에 운동을
1: 네.
0: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 네.
0: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오히려 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1: 네.
0: 그러면 통증도 줄여줄 수 있어요. 또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1: 네.
0: 또 뭐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니까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을 돕고 염증 물질도 잘 배출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1: 네.
0: 수영이라든지 뭐 자전거 타기든지 그리고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죠.
1: 네. 찜질이나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찜질이나 마사지나 반신욕을 꾸준히 하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1: 네.
0: 우리 몸의 뻣뻣함들이 심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염증 물질이나 나쁜 물질들을 배출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이 공기의 세계네요. 환경 문제, 공기 중에 감염 어떤 내용인가요?
1: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네. 아, 2020년 2월 제롬 애덤스 당시 미국 연방정부 공중보건국 국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메시지를 반복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이때가 한창 막 코로나19 감염증이 막 확산될 때였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 제발 마스크를 사지 마십시오 라고 올렸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마스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공중보건국 국장이 마스크를 사지 말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공기가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초강대국의 보건정책 담당자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랫동안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물이나 음식, 사람 간의 접촉, 오염된 표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퍼진다라고 알려져 왔어요. 네.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는 작은 입자, 이것을 통한 감염, 이건 사실 의학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빗겨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비말 감염 그리고 공기 감염이 실재한다는 걸 확인을 했죠.
0: 그랬죠.
1: 전염병원균이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생물체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미국 예일대학교 분자 생물 물리학 생화학 겸임 교수이면서 과학 저널리스트인 칼 짐머가
2: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3: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강화되겠고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미생물을 추적하려고 애를 썼던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생물 무기 연구가 남긴 어두운 유산이라든가 공기 중 감염, 이 전파, 이 가능성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0: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기 중에 감염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확산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참 이 내용이 더 와닿네요.
1: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썼고요. 네. 손도 열심히 씻었고요.
0: 그랬죠.
1: 사람들과 거리 두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바이러스는 무섭게 퍼져나갔거든요. 이게 손잡이나 어떤 표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되었던 겁니다. 책의 저자는 팬데믹 초기의 혼란이 단지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전까지 공기 중 감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그것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웠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공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게 의학사의 새로운 관점이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저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공기가 정말 비어있나요?
0: 아니죠.
1: 꽉 차 있죠.
0: 네.
1: 그 공기 속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꽃가루, 곰팡이균, 구름과 비 그리고 인간 문명의 흔적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저자는 공기야말로 하나의 생태계이면서 우리를 살리고 또는 병들게 하는 거대한 세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감염병의 역사를 넘어서 네. 우리가 함께 숨쉬는 세계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계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동료가 함께 들이마시는 공기고요. 지금 제가 내뱉는 이 공기가 예 진행자의 코와 입을 통해서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은 사실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해야만 하는 환경의 문제이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의 안전은 개인의 위생습관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환기의 문제, 공공정책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선택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0: 감염병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계해야 하는지 지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기가 질병을 옮기는 경로라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공기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1: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사실은 이 책은 이 공기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실험들이 소개되고 있는 책인데요. 네. 공기 사실 우리가 뭐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공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들이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숨을 쉬어도 안전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라는 겁니다. 책은 공기 속 세균, 미생물의 존재를 입증했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18일 5시 4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포천천 포천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기 감염이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1937년에 문을 열었던 나치의 강제 수용소 가운데 부헨발트 수용소가 있었어요. 여기에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감염병 확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용소 측은 오염된 물과 음식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 세균도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도 사람들 사이에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기침했을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말을 촬영하는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고 기침하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을 한 뒤에 필름을 현상하자

0: 불꽃처럼 튀어나가는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런가요?
0: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사실은 기침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게 곧바로 전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1: 그렇군요.
0: 근데 여기에서 연구진의 눈길을 끈 건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줄무늬 말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희미한 연기 같은 안개였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기침을 하면 큰 비말은 덩어리잖아요. 중력 때문에 금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비말 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멀리까지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기 전파 감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요. 이게 1937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발견됐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비말과 공기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던 거네요. 그럼 그 이전에는 공기 감염에 대한 연구가 없었나요?
0: 있었어요. 사실 고대 사람들도 공기에 민감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랬군요.
0: 당시에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미아즈마, 그러니까 나쁜 공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1: 네.
0: 심지어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이 미아즈마가 나쁜 공기가 술을 즐기는 사람과 물을 마시는 사람, 보리빵을 먹는 서민과 밀빵을 먹는 귀족, 자주 운동하는 사람과 거의 운동하지 않는 사람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나쁜 공기가 공격하면 어쩔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3세기에 아랍에서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의사들은 이건 미아즈마, 나쁜 공기 때문이다 라고 지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이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나쁜 공기, 공기 자체가 나쁘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질병이 공기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뭔가 덩어리, 비말을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세균학의 아버지였던 루이 파스텔가 1860년 무렵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세균 입자를 포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포집하기에 좋은 빙하 지역에 가서 이걸 연구를 합니다. 유리 세공업자들과 협력을 해서 세균 사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고 그 전까지 대세였던 세균의 자연 발생설을 뒤집는 실험을 하는 거죠. 공기를 포집해보니까 그 안에 세균이 들어있던 겁니다. 파스텔은 세균은 공기 중 어디에나 있고 먼지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날아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발효의 마법을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공중에서 세균을 포집했던 파스텔르. 그 전까지는 추측이었는데 이걸 실험을 통해서 공기 중에 세균이 떠다니고 있다는 걸 직접 검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 감염병의 역사네요. 그런데 또 병이 전염이 되는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둘러싼 논쟁도 오래 이어졌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과학계는 전염성 질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병하는가 이걸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다고 그럽니다. 물이다. 아니다. 접촉이다. 아니면 공기다. 이런 것들이 후보에 올랐는데 질병이 공기를 통해 퍼진다라는 주장은 계속 간과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쟁 때 제1차 세계대전 때 열강들이 효과적인 병원균을 최대한 많이 찾아낸 다음에 이걸 다양하게 혼합해서 무기화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실험실에서 진행됐던 연구는 정말 파괴적이었죠.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군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각종 질병에 대한 실험용 백신을 시험하게 됩니다. 미국은 1950년 9월 달에 적국의 생물무기 살포를 가정해서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0: 그래서 인체의 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되는입니다. 네. 미생물 바실루스 글로비기를 6일 동안 살포했다고 그럽니다. 실험을 한 거죠. 도시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했던 당시 역학 조사관들은 예.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 수십만 명이 이 미생물에 노출되었다. 공기 중 전파가 확인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네. 질병이 이렇게 공기를 타고 퍼질 수 있다라는 연구가 차고 넘쳤지만 이게 생명을 해치는 일로 뭔가 확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미생물학에 기초한 공기의 대단한 확산력 그리고 그 놀라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있죠. 이걸 에어로바이옴이라고 요즘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냐면 상승 기류나 바람을 네. 타고 지구의 성층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높게요?
0: 와. 그리고요. 얘가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혹한이나 예. 극심한 건조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들 에어로바이옴은 예.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곳의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자는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형군도 사실은 에어로바이옴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비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지 않아도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특성까지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1: 공기의 세계 또 감염병의 위험성을 경험한 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0: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기 중에서 한 건물 안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서부에서는 먼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홍역이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1: 네.
0: 식물 전염병 역시 공기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죠. 종자 무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같은 품종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게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되는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우리가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미세먼지, 네. 알레르기, 호흡기 감염, 공기질, 공기에 대한 불안이 일상의 감각이 되었지만
1: 네.
0: 여전히 우리는 이 공기의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불안하면 마스크를 쓰세요. 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공기는 바다와 땅에서 떠오른 미생물을 품고
1: 네.
0: 바다를 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비와 눈이 돼서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1: 네.
0: 거대한 순환의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머무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기를 숨쉬고 있는가
1: 예.
0: 이거 역시도 이러한 예, 대규모의 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지구 저편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건 머지않아 나의 호흡기 그리고 나의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가장 익숙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공기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책 공기의 세계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듀스의 여름 안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8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1시간 강수량 서울 영천구 53mm, 인천 왕산 50.5mm 등 호우특보 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까지 오늘 내린 강수량 김포 양촌 136mm, 파주 탄현 133.5, 서울 강서 127.5, 양주 남면 115.5mm 등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지역 중심으로 오늘 100mm가 넘는 것이 많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남동부와 제주도 폭염특보 그리고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중부 먼바다와 경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기개황입니다. 오늘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수도권 강원도 80에서 150, 만곳 250mm 이상, 충청권 경북 북부 전북 50에서 100, 만곳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30에서 100, 많으면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 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것이 있겠고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0.5 내지 2m로 일겠고 내일은 제주도 해상에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 새벽에는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목요일과 금요일 또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수원 28도, 파주 26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철원, 춘천 25도, 대관령 20도, 강릉 24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대전 29도, 세종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목포 31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부산 30도, 울산 33도, 창원은 31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는 30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비가 오겠고 낮 최고 26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4도, 오늘 강수량 93.2mm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곳곳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강과 한탄강 유역 일부 지역에는 홍수특보도 발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대구 경북에도 밤사이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정전과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첫 재난성 호우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던 이란의 해상 감시 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이란도 쿠웨이트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체위원회 출범 행사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한강 유역 목감천과 한탄강 동두천 송천교 지점 등에 홍수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1: 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 모두 하천 주변 접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진 기자, 현장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자정을 넘어서면서 굵어진 빗줄기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물살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징검다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 도림천은 입구 차단봉이 내려가는 등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2단계로 상행한 가운데 도림천을 비롯해 청계천과 홍제천 등 서울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는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과 경기 동두천시의 신천 송천교 지점,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서울 성수분기점 사이 양방향과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도 경기 김포, 파주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당 지역에선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선 밤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저지대 등 위험지역 출입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에도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50mm 예보돼 특히 이번 연휴 피서객분들은 무리하게 입산하거나 계곡에 들어가시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춘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유진 기자, 지금 비가 거세게 내리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3: 네, 저는 지금 춘천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하천 유량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은 흙탕물로 변했고 바람까지 불면서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현재 춘천과 화천, 홍천, 철원에는 호우경보가, 원주와 횡성, 양구 등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홍천 대곡초가 66mm로 가장 많고 춘천 남이섬 53mm, 철원 47.7mm, 인제신남 46mm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도에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최대 80mm,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아직까지 호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림청도 어제 강원도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내린 상태입니다. 산림 인근에 계시다면 산사태나 낙석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저지대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배수로를 살피는 등 피해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0: 계속해서 충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전역에는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북에도 시간당 50에서 80mm에 이르는 거센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민수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저는 지금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충북에도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옥천이 54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영동 축풍령 52.5, 청주 청남대 46, 고은 송리산 42mm 등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11개 시군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충북 지역에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80mm,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림청은 어제 충북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내린 상태입니다. 산림 인근에 계시다면 산사태나 낙석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낮은 지대의 침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접근을 자제하시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0: 네, 수도권과 강원에 거센 비를 뿌린 장마 전선은 조금씩 남하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전 갑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선 기자, 오늘 내일 주의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4: 충남권에도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입니다. 장마 전선이 수도권과 강원에 머무르면서 아직까지 영향권에 들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 모든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을 지나 오전부터는 서해안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거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낮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교적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저녁부터 비상 1단계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집중 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릴 거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산사태와 도로 침수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1: 네, 대구 경북 상황도 살펴봅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89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은 그야말로 물에 잠겼습니다. 대구 수성구 일대엔 올해 처음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침수와 차량 고립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인도와 차도에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짧은 시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들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이동합니다.
6: 오, 큰일 났다. 아빠 차 고장나겠다. 오, 큰일 났다.
5: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대구의 일강 수량은 111.6m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성구 지산 일동에는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89mm, 일강 수량 183.5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올해 처음 발송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85mm와 15분 누적 25mm가 동시에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폭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에는 10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고 신천동로 양방향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때 동구 신천동과 신암동에서는 나무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약 400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주택 침수와 차량 고립 등 어젯밤 10시까지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입니다.
1: 이번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 현재 비상황과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7: 네,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의 이동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이후의 상황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 지역부터 유입되기 시작해서 점차 강원 지역으로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인데요.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이 연천과 철원 지역, 그리고 서울 일대에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약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도 예측도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침 시간대인데요. 이 경기 북부와 강원 일대에 계속해서 이 강한 비구름이 걸칠 걸로 보이고요. 또 충남 서해안 쪽, 서해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점차 충남 내륙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이렇게 충청권에도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제는 이렇게 네, 강수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는 주로 충청권과 경북, 대구 경북 일대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이렇게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크게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도 강수량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은, 보시면은 현재 이미 경기 김포와 그리고 서울 강서 등 이 수도권 일대의 강수량은 이미 100mm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 수위도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세 곳에 현재 홍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두 곳을 볼 텐데요. 먼저 목감천이 흐르는 서울 구로구 너부대교 지점입니다. 현재 수위는 3.19m로 이전 시간대보다는 다소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천 주변 산책로까지 이렇게 물이 잠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경기 동두천 송천교의 모습입니다. 네, 현재 수위 4.4m로 이 주의보 수위인 4m를 넘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경보 수위 5m에 점차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주변에서는 아예 접근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하천 주변 더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럼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특히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도 좀 전해주시죠.
7: 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는 오늘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에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곳은 강원 영서 지역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이 충청 북부 지역에도 내일까지 많게는 20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도 강수량이 늘어나서 이 전북과 경북 일대에 최대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거로 보입니다. 이번 제헌절 연휴를 맞아서 뭐 계곡이나 하천 주변으로 떠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보시는 영상은 오늘 새벽 서울의 홍제천의 모습입니다. 약 30분 동안의 영상을 빨리 감은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하천물이 산책로를 덮고요.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는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은 삼가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시는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젯밤부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29개 전체 하천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배치해 빗물 바지를 점검했습니다.
8: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서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는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에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겁니다. 해수욕장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샤워장 등 주요 피서용품과 시설 이용요금을 지자체가 미리 공개하고요. 부당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매년 반복됐던 바가지 요금 논란이 근절되기를 바라고요.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요즘 AI의 어떤 성능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층이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들도 그런 경력으로 안정을 누리기가 또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AI를 사용하면 무능력하게 볼까봐 비밀스럽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체크인 시간에는 AI 시대 인간 증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AI 시대를 나는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 저자이신 경희대 김상윤 교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생각보다 젊은 분이어가지고 제가 경영대학원 교수님 이러면 뭔가 약간 연세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약간 조금 놀랐는데, 자, AI 시대 인간 증명 그 쓰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뭐 최근 AI는 폭발적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2: 인간이 받아들여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2: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뭡니까?
2: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네. 변화를 싫어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게 되게 어렵잖아요.
1: 어려워요.
2: 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1: 네.
2: 이제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 AGI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2: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AI의 출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더
1: 네.
2: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을 어떻게 거둬들일까?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1: 네.
2: 내가 시켰는데 일을 얘가 나보다 더 잘해요?
1: 네.
2: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더 활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네. 얘가 얘기하는 것을 잘 또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2: 그리고 뭐가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2: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변화 적응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1: 네.
2: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통해서 기술 얘기가 아니라
1: 네.
2: 최대한 나의 적응 이야기. 내가 이 AI 시대에 뭘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네.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셔가지고요.
1: 네.
2: 이런 쪽으로 제 고민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1: 네. 보도 같은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한 1년차 회계사들이 그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련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70%가 넘는 회계사들이 일자리를 못 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 네.
1: 회계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관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 그렇죠. 뭐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1200명 정도 탄생을 했는데
1: 네.
2: 뭐 아직까지도 1년 지났는데도 수백 명이
1: 네.
2: 그 수습 네. 기관을 못 정해가지고
1: 네.
2: 소위 말하는 미지정 회계사 그리고 수습 기간을 1년 정도 거쳐야
1: 네.
2: 다른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것마저도 이제 그 회계 법인들이 뽑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1: 그게 AI 때문이다.
2: AI 영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1: 네.
2: 뭐 기본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을 거고
1: 네.
2: 또 회계사의 공급이 지금까지 좀 충분히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뭐 최근 디지털 도구가 AI 네. 이제 회계 업무를 대신한다라든지
1: 네.
2: AI가 보고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1: 네.
2: 이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회계 업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우리나라의 통계는 아니지만은 저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변호사 대형 로펌의 경우에 이 한 50%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AI 툴을 도입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2: 변호사들이 주로 변론문 작성하거나
1: 네.
2: 판례 분석할 때 AI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25년부터 숫자가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변호사들이 좀 힘든 상황을 겪기보다는 변호사를 도와주던 인력부터 해고당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위 네. 사무 보조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1: 네.
2: 우리가 유명 변호사들은 뭐 팀 단위로 이런 보조 인력들이 존재하는데 뭐 변호사들의 그런 뭐 분석 작업을 도와준다든지 초안 작성을 해준다든지 판례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인력들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2024년 이후로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AI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AI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일 텐데 AI일 텐데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대체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책에 담으셨잖아요. 가장 먼저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2: 일단 AI 경험하셔야죠.
1: 경험을 해야 한다. 네.
2: 왜냐하면요, 요즘 이제 업계에서도 AGI 시대 얼마 안 남았다. 일론 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AGI 왔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AGI 수준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AI의 능력치의 최대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까? 얘가 이까진 되는데 이거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거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1: 아니요. 네. 저는 못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제가 쓰고 있는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네. 모든 AI 툴의 최고의 성능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론 머스크 말이 힘이 실리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AI를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니까 네. 이 능력치의 끝.
3: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4: 2026년 7월 18일 6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홍릉천 고양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갯, 낚시갯, 하천구역 내 하천 구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한강 홍수 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의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AI한테 맡길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내가 실제로 하는 일들 중에 내가 하는 일과 AI에게 시켜서

0: 거든요.
1: 네.
0: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이제 생성형 AI 활용 전략,
1: 네.
0: 뭐 이제 기술 혁신 비즈니스 방법론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 네.
0: 여기 이제 수강하시는 학생들도 보면은 뭐 대기업 임원분들도 있고요.
1: 네.
0: 혹은 뭐 개발자들도 있고요.
1: 네.
0: 공무원분도 계시고 금융권에서 오시고
1: 공무원분도 네.
0: 업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대학원 네. 특성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 저도 참 어려움을 좀 겪는 게 이제 업종마다 각자 니즈가 다르잖아요.
1: 네.
0: 제가 이제 AI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실무에 혹은 또 이런 우리 업종의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제 수업을 들으시고 전공을 하시거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로 이걸 풀어내요. 여러분 금융업에서 실무자들이 뭘 지금 AI를 가지고 하고 싶은가, 임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AI에 도움을 받고 싶은가, 이런 각자의 고민들을 이런 뭐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거나 혹은 AI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AI를 쓰는 스킬은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지만
1: 네.
0: 각 업종마다 쌓여있는 지식들은 각자 다를 것 아니에요. 니즈도
1: 네.
0: 다르고.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또 토론하면서 같이 이제 공론의 장으로 수업 시간 하기가 뭐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이 AI와 내 업무, 내 직업을 접목시키기 위한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 제가 학생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좀 들어가서 책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AI를 많이 접해보고 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써봄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일과 비교를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요즘 이제 AI가 부족한 것, 하나의 한계라고 지적받는 것이 환각현상입니다.
1: 네.
0: 환각현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챗GPT에 질문을 했을 때 얘가 해주는 말, 이제 결과물이 뭔가 거짓말이 섞여 있거나 세상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이제 AI의 추론 과정에서 확률적 선택이라는 걸 하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AI가 자신만의 추론 과정에서 뭔가 점프를 하거나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의 환각현상이 벌어지거든요.
1: 거짓말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확인 안 된 것도 막 얘기해가지고 제가 막 야 이거 이렇던데 이러면서 다른 막 데이터들을 막 들이대면 아 제가 실수를 했군요 이러면서 막 뻔뻔하게 막 그렇게 하던데.
0: 그렇죠. 네. 이제 AI는 지식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답을 준다기보다는
1: 네.
0: 내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값을 찾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각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각자가 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첫 번째로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쓰는 것,
1: 네.
0: 요것부터 출발을 하죠.
1: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0: 네. 왜냐하면 AI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질문하는 그 내용,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가 뭐지? 목적이 뭐지? 내가 무슨 답을 해줘야 이 사람이 만족하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잖아요.
1: 네.
0: 근데 같은 목적으로 두 분께 한번 AI 써서 질문 한번 질문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각자의 질문 내용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1: 네.
0: 이 사람은 매우 명확하게 명쾌하게 지시를 하고 정확한 인풋 자료를 제공해서 AI에게 더 정확한 정교한 답의 추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뭉뚱그려서 질문하거나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단어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날 만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법을 일단 익히시는 것 매우 중요하다.
1: 네.
0: 뭐 이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뭐 맥락을 잘 설명하는 것,
1: 네.
0: 지시문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1: 네.
0: 뭐 포맷을 설정하는 것,
1: 네.
0: 뭐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것,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찾아보시면 프롬프트 작성법 해가지고 네.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좀 분야나 내 어떤 스타일에 맞게 이 프롬프트 작성과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각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AI가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
1: 네.
0: 내가 추가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 깨닫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서나 컬럼 같은 거 작성할 때
1: 네.
0: 이게 팩트체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각현상이 벌어지면은 이게 이제 저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참고 문헌을 요청을 해요.
1: 네.
0: 그래서 AI가 만들어주는 답에 대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와 또 AI의 그 의견과 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걸 빠르게 좀 더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저만의 나름의 방식들을 만들죠.
1: 네.
0: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챗GPT한테 물어보고 만들어준 결과물을 클로드에게 검증을 시키고
1: 네.
0: 클로드가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제미나이에게
1: 네.
0: 또 새로운 의견을 요구를 합니다.
1: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네요.
0: 그렇죠. 뭐 물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이거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 예.
0: 조금 이제 분석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같은 챗GPT 같은 클로드 안에서도 좀 더 상위 모델을 쓴다든지 혹은 좀 고차원의 분석을 요구하게 되면은 토큰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 부여되는 그 토큰 사용량을 넘기면

0: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1: 네.
0: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 작성하고 할 때 뭐 수십만 원 토큰 비용 뭐 쓰는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어찌 됐건 이렇게 여러 AI 툴에게 교차 검증을 시키는 것도 우리가 환각 현상을 줄이고 퀄리티를 네. 조금 더 높이는 네. 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시고 직접 해보셔야
1: 네.
0: 이걸 깨닫고 내 몸에 익힐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이렇게 많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개인들이 있잖아요. 조직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지 않는 개인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0: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직과 개인이라고 봤을 때 한 기업을 예로 들면은
1: 네.
0: 이게 이제 그 기업에서 바라는 뭐 소위 이제 경영자나 뭐 임원급에서 바라는 AI의 도입 어떤 방향이나
1: 네.
0: 혹은 우리 지금 내가 파악한 이 우리 조직의 AI 수준과
1: 네.
0: 실제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1: 네.
0: 혹은 실무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수준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의 네. 격차라고 할까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실무자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AI를 써서 일을 하고 있는데
1: 네.
0: 내 윗사람에게 이걸 보고를 안 해요.
1: 네.
0: 어, 이 결과 괜찮은 뭐 잘했네? 예, 제가 했습니다.
1: 왜냐하면 마치 자기의 능력이 있냐.
0: 네,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KPMG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1: 네.
0: 47개국 한 5만 명 정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1: 오, 예.
0: 설문을 했더니
1: 네.
0: 실제로 지금 2026년 현재
1: 예.
0: 내가 AI를 업무에 일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인 적이 있다. 59% 응답자가 대답을 했거든요.
1: 네.
0: 그 속이는 이유가 내 인사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혹은 회사에서 이걸 쓰지 말라고 할까 봐
1: 네.
0: 근데 마지막 이유가 재밌는데요.
1: 네.
0: 내 윗사람이 혹은 우리 기업의 경영자가 나보다 AI를 모르니까
1: 네.
0: 내가 굳이 이걸 썼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AI가 이런 것까지 해주는지를 모르니까
1: 네.
0: 굳이 나를 평가절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게 경영자나 혹은 이제 관리자 임원 관점에서는 우리 조직에 적재적소에 뭔가를 투자해서 AI 성과, 성능 향상, 뭐 혹은 업무 혁신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실무자들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를 또 굳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1: 네.
0: 그럼 엉뚱한 곳에 투자가 일어나겠죠.
1: 네.
0: 이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투자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의사결정자와 실무자들 간의 이런 인식의 괴리는 앞으로 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조직 문화 이런 문제들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소통이 많이 필요하죠.
1: 네. 한 팀이 되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제가 이제 AI 얘기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책에서도 이렇게 써 주셨지만 우리 아들들을 그러면은 스카이에 보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러면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아직도 보내고 사세고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보세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까?
0: 저는 이제 아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1: 네.
0: 교육 영역에서도 엄청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1: 네.
0: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요.
1: 네.
0: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자신들이 성공한 방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요. 부모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려고 그러죠.
1: 네.
0: 우리 부모 세대의 성공 방정식이 뭡니까?
1: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거죠.
0: 그렇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 대부분은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1: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
0: 거죠. 그렇죠. 지식을 암기해서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받는 것.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스카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1: 네.
0: 혹은 또 전문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가지고 나름 이제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1: 네.
0: 뭐 소득도 좀 많이 받고
1: 네.
0: 뭐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의 AI는요 앞서 말씀드린 지식이라고 하는 거
1: 네.
0: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1: 네.
0: 그리고 지능이라고 하는 거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점수를 훨씬 더 AI가 잘 받을 거예요.
1: 네.
0: 그 말은 모든 업종에 이런 지식을 외우고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영역은 인간보다 AI가 이제 뛰어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1: 네.
0: 이미 앞서 말씀드린 회계사,
1: 네.
0: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우리가 소위 사자 직업들 이미 지금 AI 노출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문직일수록 고소득 직종일수록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1: 네.
0: 뭐 지난 우리가 수십 년간 이 전문 영역들은 지식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조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말은 오히려 AI에게 학습의 용이성을 제공을 해요. 네. AI가 학습하기에 훨씬 더 훌륭한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 쉽게 학습할 수 있다.
0: 그렇죠. 금융권이 그러하고요. 네. 법률 영역이 그러합니다. 네. 데이터가 다 잘 쌓여 있거든요. 아주 정교한 정확한 퀄리티 좋은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일수록 AI가 더 뛰어나고 더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제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존의 방식, 네. 뭐 어떻게 보면 지식을 외우고 뭐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고 점수 잘 받고 이걸 강요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지금 좋은 대학 가는 거 제가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이게 5년 후, 10년 우리 사회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AI를 가지고 혹은 일부 영역의 지식들과 AI가 결합해서 네. 이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부르는 영역들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그 말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 그 영역의 아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가격도 낮아지고요. 이런 경쟁력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AI를 가지고.
1: 네. 아니 네. 그럼 전문가의 영역이 무너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명문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건 또 아닌가요?
0: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이런 명문대라든지 네. 교육열이라든지 혹은 또 특정 직업에 대한 뭐 선망이라든지 이게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체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히 뭐 이런 내가 뭐 업무할 때 디지털 도구 조금 써가지고 시간 효율을 만들고 조금 도움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네. 이제 특정 영역에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네.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역들을 AI가 해결해주고 갖춰준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 자체에 이 인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역량의 요구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던 이 가장 좋은 직업, 훌륭한 뭐 어떤 환경,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1: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0: 제가 책에서도 강조한 것이 뭐 결국 이제 Back to the Basic이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지식 암기하거나 뭐 이런 점수 잘 받는 교육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큐레이션 능력, 융합 능력, 협업 능력, 비판 능력, 감성 그리고 호기심 탐구력. 이렇게
1: 많네요.
0: 네. 많죠. 뭐 하나 무슨 뭐 하나 아, 그렇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죠.
1: 아,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네. 보고서를 작성을 시작할 때 네. 이제 AI와 협업을 할 거 아닙니까?
1: 네.
0: 제가 최대한 그 AI와 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질문을 되게 신중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주권을 AI에게 뺏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구상하고 고민하고 사고하고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지? 내가 AI에게 물어봐야 될 게 뭐지? 그러면 AI와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알아내야 될 게 뭐지? 이런 것들을 AI에게 물어보기 전에 최대한 탐구하고 고민하고 사고하고 이걸 잘 구조화해놓고 AI와 협업을 시작하면은 네. 내가 맥락의 주권을 질 수가 있어요.
1: 아 미리 구성을 해놓고 네. 질문을 한다.
0: 네. 물론 네. 거기 빈틈이 생기고 또 균열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작업은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결론을 만드는데 네. 내가 이런 저런 전혀 구상 없이 그냥 AI에게 답 찾아줘. 뭐 AI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얘가 해준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쓴다. 이러면 내 사고 능력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내가 뭔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말을 이제 교육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AI가 답을 찾아주고 모든 지식의 인간보다 더 상위 버전의 결과물을 제공할 텐데 우리가 그 지식 자체를 외우는 거 의미 없습니다. 문제 푸는 거 의미 없습니다.
1: 네.
0: 그러면 AI에게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네. 정의하고 그 문제를 만들기까지 이게 왜 필요하지? 무슨 목적이 있지? 무슨 의도가 있지? 요 구상하고 기획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능력을 우리 애들에게 길러주지 않으면요.
1: 네.
0: 나중에는 그 정답 찾는 것까지 AI에게 역할을 뺏겨버리니까
1: 네.
0: 우리 정말 시험 점수만 잘 받는 아이들은 세상에 남겨질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 무용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윤리 철학까지도 이제 이어지는데 결국은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것은 AI를 집어넣었을 때 AI와 공존하고 AI와 협업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역량. 이것이 지금 현재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1: 네.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미리 구상을 머릿속으로 내가 스스로 한 다음에 이 AI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네. 너무 약간 두려움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개인들이 AI의 위협에 약간 내 일자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희망적인 부분, 희망적인 걸 보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0: 희망적인 거는 일단 앞으로 AI와 네. 뭐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디지털 이런 개체들이 우리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1: 힘든 부분들을 네. 해결해 줄 것이다.
0: 뭐 인간의 노동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뭐 혹은 또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하고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기술이 많이 해결해 줄 겁니다.
1: 네.
0: 뭐 그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잘 찾는다라고 하면은
1: 네.
0: 인간의 기본적인 생산을 위한 노동이나 생산을 위한 활동들은 많이 그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 인간에게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 여유도 생기고 여가도 네. 생기고 그렇겠네요.
0: 네, 여가도 생기고 아마 지금 주 5일제라고 하는 방식도 앞으로 뭐 주 3일제 아니면 와우. 이런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1: 아, 예.
0: 왜냐하면은 내가 AI에게 잘 시켜놓고
1: 네.
0: 뭔가 나는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혹은 나의 내가 또 인간의 또 존재 가치를 또 우리가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결국 이 AI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고 있는 기술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나머지 인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지 잘 보시고 뭐 딱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업종에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다른 인간보다 AI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뭔가 경험을 해본다.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도 얻고 뭔가 좀 세상을 또 주도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영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너무 또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런 무서운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희망적인 주 3일 너무나 희망적이네요.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또 AI를 또 더 열심히 써가지고 내 일을 좀 대신하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AI 시대 인간 증명이라는 책의 저자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윤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오랫동안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시간이 훅훅 가는데요. 근데 그런 습관 때문에 생기는 치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화장실에서 휴대폰 보면서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다. 3분 안에 나와라. 이런
3: 네. 네,
1: 외과 선생님의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습관이 치질 만드는 주범이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기에 앉아서 라디오 네.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들고 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요.
1: 어휴.
3: 네. 우리 몸의 구조상 이제 변기에 앉아있는 자세가 네. 항문 자체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네.
3: 혈관에 피가 자꾸 몰리게 만들고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스마트폰 본다고 15분, 20분 막 계속 거기에 앉아 있다 보면은
1: 네.
3: 이제 항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1: 아이고.
3: 그래서 그 치질 중에서도 이제 치액이라는 그런 이렇게 불 튀어나오는 그런 네. 종류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1: 아, 근데 이제 애가 아주 어렸을 때
3: 네.
1: 너무 힘드니까
3: 네.
1: 화장실로 도망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3: 네.
1: 아무튼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요새는 젊은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최근 통계를 보면요. 2023년에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무려 6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 치질로 찾은
3: 네.
1: 분들이.
3: 그렇죠. 예. 우리 외과 질환 전체로 봐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 예.
3: 그 반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 20, 30대 젊은 층이 30%나 된다. 굉장히 많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1: 네.
3: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1: 네.
3: 좌식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나 이제 야채 같은 걸 별로 안 먹고 그런 네. 것들이 더 이걸 만들어내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1: 그럼 앉아 있는 것보다 좋은 자세는 뭡니까? 서서 돌아다녀야
3: 네.
1: 되는 건가요?
3: 그렇죠. 서 있는 게 더 좋고. 아무래도 계속 바꿔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1: 위치를 이렇게 왼쪽으로.

0: 엉덩이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가? 아, 네, 알겠습니다. 치질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핵, 치열, 치루 막 이런 용어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1: 요걸 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치질이라고 하는 거는 항문 주변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대분류죠. 큰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고요.
0: 예.
1: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0: 네.
1: 첫 번째 게 이제 치핵 가장 흔한 건데 항문 안쪽의 혈관과 쿠션 조직이 압력을 받아서 부풀어 오르고 밖으로 삐져나오는 질환입니다.
0: 네.
1: 이제 치질 환자의 80% 이상이 요거로 보시면 되고
0: 예.
1: 다음은 치열입니다. 열 이제 찢어졌다는 얘기죠. 대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장이 안 좋아서 항문 점막에 칼에 베인 듯하게 찢어지는 그 질환을 치열이라고 하고 화장실 갈 때 굉장히 아픕니다.
0: 아, 네.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가장 고약한 치루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항문 주변의 분비샘에 이제 세균이 침투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해서
0: 네.
1: 고름 터널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진물이 자꾸 새어나오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다 그럼 치핵이고 찢어졌다 그럼 치열이고 뭔가 새어나온다 하면 치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치질 환자의 80%가 치핵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항문에 없어야 될 이런 덩어리 이런 것들이 몸에 꼭 필요한 정상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원래는 정상 조직이었던 거죠.
0: 그렇군요.
1: 네, 근데 그게 이제 커지고 튀어나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뭐 덩어리가 갑자기 있으니까
0: 네.
1: 어떤 분들 종양 아닌가 막 이렇게 겁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정교한 항문 쿠션의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세 혈관과 탄력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대변이나 가스가 새지 않게 딱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고 완충작용도 해주고요. 괄약근이 네. 다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고마운 녀석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문제는 생활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변기 오래 앉아있다던가 힘을 많이 줬다던가 하면서 애들이 퉁퉁 부어요. 붓고 네. 계속 유지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대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얘가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치핵이라고 합니다.
0: 예. 근데 이 치핵이 또 안쪽에 생기느냐, 바깥쪽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1: 맞아요.
0: 뭐 통증이나 이런 양상들이 다 다르다고 그러던데.
1: 네, 맞습니다. 치상선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네. 위아래, 그러니까 좀 더 안쪽에 들어 있는 거를 이제 내치핵이라고 네. 하고 바깥에 있는 거를 외치핵이라고 하는데요. 항문 깊숙한 안쪽에 생기는 내치핵은 이제 초기엔 통증이 없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커져 있을 뿐이지 뭐 걔네들을 압박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서 피가 나 가지고 막 변을 보고 났는데 피가 뚝뚝 떨어진다든지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0: 제가 그런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네. 외치핵은 이제 항문 입구 쪽에 생기게 되고
0: 네.
1: 거기에는 이제 통증 신경이 또 민감하게 있는 곳이라서
0: 네.
1: 변을 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아프게 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리고 또 그 혈전성 외치핵이라는 것도 있는데 피가 굳어갖고 딱딱한 덩어리가 지면서 또 생기는 것은 너무 아파가지고 또 앉아있지도 못하게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0: 네.
1: 이제 종류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출혈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죠.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깨끗한 출혈이면 대장암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출혈이 있을 때.
1: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사실은 대장암 같은 것들 때문에
0: 네.
1: 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0: 네.
1: 뭐가 좀 다르냐면 감별 포인트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이제 피의 색깔과 변의 섞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치질이나 이제 치핵 같은 그러니까 치핵류는 항문 근처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피가 나오자마자 새빨간
0: 네.
1: 피가 나옵니다.
0: 새빨간 피.
1: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닦았을 때 딱 빨간색이다.
0: 네.
1: 그러면 치핵에 가까운 거고요.
0: 네.
1: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상부, 그러니까 더 안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0: 이 안쪽,
1: 그렇죠.
0: 네, 몸 안쪽.
1: 피가 나서 이제 계속 타고 내려오면서 변과 섞이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피를 이제 나면은 처음엔 빨갛지만 색깔이
0: 네.
1: 이제 검붉게
0: 네.
1: 변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난 변과 섞인 그런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검붉은색.
0: 네.
1: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안쪽에서 났구나. 아, 그럼 대장암에 좀 가깝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변 보자마자 빨간색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치핵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대장암도 약간 항문 쪽에 가깝게,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장에 항문 쪽에 가깝기 때문에, 네. 암이라고 해도 또 이제 선홍색, 붉은색 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꼭 오셔가지고 대장 내시경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전문의의 판정을 받아보는 게 좋다.
1: 네네.
0: 네. 치질 수술 받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와 이거 엄청 아프다. 수술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1: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 예. 네. 그 대장 항문 내과 외과에서 이제 네. 지침을 냈는데
0: 네.
1: 급성으로 뭐 피가 고여서 통증이 심한 상태가 아니거나 뭐 응급 상황 아니다 그러면은 일상적으로는 일단 수술을 먼저 권고하지는 않고요.
0: 네.
1: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한 10%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단계다 그러면은 올바른 좌욕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식이요법 같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일상생활 내 지장이 없을 만큼 호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네, 한 10에서 20%만 수술을 한다.
1: 그렇죠.
0: 하지만 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어떤 명확한 기준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치핵을 단계를 나눕니다. 단계를 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
0: 네.
1: 이제 1단계는 대변 볼 때 피만 잠깐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그런 거 PD님의 그런 경우인 것 같고.
0: 부끄럽네요. 네.
1: 네. 네. 2단계는 이제 변을 볼 때 살덩어리가 좀 밀려 나오는데
0: 네.
1: 또 볼일을 보고 나면 다시 쏙 들어가고
0: 네.
1: 왔다 갔다 하는 단계고 여태까지는 이제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0: 네.
1: 3단계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변이 나오고 나서 같이 밀려 나온 치핵이 변을 다 봤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야만 들어가는 네. 그런 단계가 3단계고요.
0: 네.
1: 마지막 4단계는 이제 손으로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가고 항상 탈출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그냥 보존적 치료로 많이 하고
0: 네.
1: 3, 4단계부터는 수술적으로 이제 절제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0: 네. 그럼 아까 뭐 치루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거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 아 맞습니다. 치루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0: 아 치루는 네.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1: 네. 그래서 네. 감염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0: 네. 근데 요새는 또 옛날만큼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많이 발전했습니까?
1: 네. 그렇죠. 항상 수술은 이제 네, 기법 같은 게 계속 발전을 하니까.
0: 네.
1: 예전에는 이제 그걸 잘라내고 붙인다라고 했다면은 요새는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주파 에너지 같은 걸로 절제를 하면서 동시에 봉합을 하는.
0: 오.
1: 네. 그래서 이제 피도 거의 안 나고
0: 오, 예.
1: 네. 굉장히 탁 접합이 잘 돼가지고
0: 네.
1: 별로 아프지도 않고요. 그래서 네. 정상 조직도 이제 손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아픈 것도 덜하고. 회복 기간도 빨라지고
0: 네.
1: 그래서 한 1, 2주 정도면 또 금방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항문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좌욕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좌욕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1: 초기 치핵은 올바른 좌욕만으로도 크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0: 네.
1: 먼저 중요한 거는 물 온도 그리고 시간.
0: 네.
1: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 온탕 온도 정도 있잖아요. 38도
0: 네.
1: 정도 약간 미지근하면서도 따뜻한
0: 네.
1: 그런 정도의 온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뜨거운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간은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0: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네요.
1: 너무 뭐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횟수는 뭐 3번 정도, 4번 정도.
0: 하루에?
1: 네.
0: 네. 네
1: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네.
1: 그런 건 조금 오히려 더 피리 압력을 높이고 그 자세가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0: 아니 그럼 좌욕을 어떤 자세로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1: 네. 그 양변기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0: 아,
1: 앉아서
0: 네.
1: 할 수 있는 제품 아니면은 약간 의자 같은 거 있죠. 의자에 네. 올려놓고
0: 아.
1: 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사용하기도
0: 올려놓고.
1: 편하고 네, 처리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0: 아, 네. 잘못된 방법으로 좌욕을 할 뻔했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상한 거 타지 마시고 막 소금을 네. 막 진하게 타신다던가 소독약을 막 넣으신다던가 그런 분도 계시는데
0: 예.
1: 그냥 물로만 해주시고
0: 아, 그냥 물로만 하면 됩니까? 네네. 따뜻한 물
1: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이제 말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자세만 좀 고쳤을 때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기에 앉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자세

0: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받침 같은 걸 하나를
1: 발받침
0: 발받침대를 하나 네. 이제 별 볼 때 해주면은 이 아 뭐죠 골반의 각도가 네. 더 들어 올려지면서
1: 변을 보기에 좀 더 좋은 자세가 그렇죠.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문 주위를 이제 감싸고 있는 치골 직장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네. 걔가 원래 좀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그걸 좀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 네. 발받침대를 하나 올려주는 자세를 하시면은 네. 대변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네. 치핵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끝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내가 잘 관리를 못해서 걸린 뭐 부끄러운 병이다. 더러워서 생기는 그런 병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흔한 생활 밀착형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기에 병원에 가시면 쉽게 안치되니까 너무 숨기지 마시고 네.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치질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라디오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김진현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직장에서 물품을 신청한다든지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물건의 숫자를 적은 것을 보면 개수라고 쓰는 것도 있고 개 밑에 시옷 받침을 붙여서 개수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맞는 표기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글자로 써놓은 것 중에는 사이시옷을 써야 할 곳에 안 쓴 경우, 또 이와는 반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건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이시옷을 안 써서 개수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요. 물론 발음은 둘째 음절을 된소리로 발음해서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현행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순수 한자어 가운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 6개의 한자어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입니다. 개수라는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잘못 붙이는 일이 종종 있는 것처럼 한자어 중에 사이시옷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가와 이점, 그리고 초점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시옷을 쓰는 순수 한자어 6개를 잘 기억해 두시면 한자어와 관련된 사이시옷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중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특히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는 157mm, 서울 강서구는 146mm의 강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오전 6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또 서울시 목감천 너부대교,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등 곳곳에는 홍수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20에서 8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1도, 대구와 제주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정부가 비상대응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4시 30분부터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사태, 침수 등 취약지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우려 시 주민 대피에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새벽 3시 4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단계를 발령했는데 새벽부터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응 단계를 올린 겁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29개 전체 하천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 중입니다. 한강과 한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과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선은 오늘 새벽 5시 40분 포천대교 지점에 이어 아침 6시 20분 고양시 원당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너부대교와 경기 동두천 송천교를 포함해 한강과 한탄강 유역 4개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7일에도 이란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7일 밤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의 군사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와 연안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뒤 사흘 동안 네 척을 우회시키고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시간 전쯤 가족 싸움이 있는 것 같다, 자다가 깰 정도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해당 아파트로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펼쳐진 인간 최고 바둑 고수와 AI와의 바둑 대결에서 AI가 승리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은 어제 열린 첫 번째 대국에서 AI 카타고의 245수 만에 흑불개 패했습니다. 대국은 신진서 9단이 두 점을 먼저 깔고 두는 접바둑으로 진행됐으나 카타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차전과 3차전은 오는 19일과 21일 열립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충남과 충청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경기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어제부터 제헌절 연휴 시작됐고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작이 됐는데 연휴 내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돌풍과 천둥, 번개 등과 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수해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새벽에 많은 비가 와서 비상입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 충남권, 충북 북부에 극한 호우예보도 있고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외출 자제하시고요. 수시로 기상정보 확인하면서 재난문자 안내에도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활뉴스 브리핑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후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1: 그러니까요.
0: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1: 네.
0: 비상등 켜고 저는 왔는데 지금 비 어느 정도 오고 또 호우 대응 요령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네. 밤사이에 수도권이 물벼락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벽 6시를 기해서 서울과 인천 지역, 인천 전역이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
0: 네.
1: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양이 한 1.6배 정도 더 많아지는 거죠. 호우경보로 격상이 됐고요. 경기는 광명, 시흥, 김포 등의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0: 네.
1: 강원도와 충남,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은 조금 전인 5시쯤에 홍수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0: 네.
1: 주말 동안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그리고 세종과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정도면 사람이 움직이거나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1: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하천 범람이 우려가 돼서 안양천을 포함해서 서울 시내 하천 29군데 그리고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고 진도와 죽도를 오가고 있는 여객선 항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시의 주택 침수 사고로 인해서 일가족 5명이 고립이 됐고요.
0: 네.
1: 소방대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민간 숙박시설로 대피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에도 침수를 포함해서 비 피해 신고가 최소 60건 이상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벽 4시 반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을 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 상황이고요. 오늘 강화 쪽에
0: 네.
1: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인천 강화군 부름도 그리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그리고 종로구 구기동 일대에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쏟아졌는데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 그리고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 되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까지도 비는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말 내내 이제 비가 오고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에서 80mm 이상 오니까
0: 네.
1: 지금 오늘 괜찮아도 내일은 지반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월요일까지도 전국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금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고온다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지금 교통통제 상황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부간선로로

0: 성수분기점, 수락에서 성동분기점 방향으로 네. 그리고 동부간선도 역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수락지하도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동작대교와 반포대교가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통제가 됐고요.
1: 네.
0: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3, 4차로가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앞서서 이제 산림청에서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네. 기존에 관심에서 주의를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또 왔어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산림청이 기존의 주의에서 네. 경계로 상향 발령한다는 소식 지금 네. 방금 막 들어왔고 교통통제 서울 내부순환로 성동에서 네. 마장장 방면 여기도 지금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지금 연휴라서 네. 이제 뭐 새벽부터 일찍 뭐 어디로 좀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물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오늘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0: 가시지 않는 게 오늘은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홍수 피해나 비가 물을 불어나는 속도가요. 사람이 네, 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방송을 계속 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침수가 시작되거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1: 네, 그렇죠.
0: 데를 미리 대피를 하시거나 차를 옮겨두셔야 될 것 같고 산사태 같은 경우는 토양이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괜찮다고 해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같은 경우 바닥에 자갈이나 이런 것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지날 때는 조심하시고요. 홍수가 만약에 예상되는 지역이면 전기차 단기 내려놓으시고 가스밸브 잠그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대피소도 확인을 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평소에 비하고 달라요.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정말 폭우거든요.
0: 네, 그렇죠.
1: 앞이 보이질 않고 네.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KBS에서도 계속해서 속보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자, 홍수주의보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1: 또 왔어요?
0: 네. 예. 6시 20분을 기해서 한강유역의 경기 고양시 원당교 지점에 지금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황인데요.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이 근처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가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예상이 되면 내려지게 되고
1: 네.
0: 이 천변 둔치와 자전거를 포함해서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원당교 지점의 홍수주의보 수위는 2.5m인데요. 홍수 경보 수위는 3m고요. 홍수재난 심각관계는 3.7m입니다. 지금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 한강 유역에서 서울시 너부대교, 경기 고양시 원당교, 한탄강 유역에서 경기 포천시 포천대교,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 등 4개 지점이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로 양방향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0: 네.
1: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기준을 조정을 다시 한다.
0: 네.
1: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규모로 성과급을 받으면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1: 그럼 갑자기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 한도가 갑자기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를 할 때 성과급 반영 비율을 줄인다는 건데요. 총 부채 원리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을 심사를 해서 얼마를 1년에 갚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1: 네.
0: 여기 이제 그 방식을 손을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에만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성과급을 막 수억 원씩 받는 그런 회사 직원들의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지금까지 2년치 소득을 평균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3년치 소득을 평균을 한다라는 건데요. 만약 산정 방식을 이렇게 바꾸면 연간 소득이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평균화를 하니까.
1: 네.
0: 그럼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증가율을 1.5% 이내로 하겠다는 목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좀 내려가더라도 목표치를 완화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낮췄어요. 이거는 이제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0: 그리고 다른 은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1: 예.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0: 네.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그걸 좀 올리게 되니까 조금 더 내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득 상승분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1: 네.
0: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이 3.4%였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를 소득이 막 늘어난다고 계속 많이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비례해서 월 소득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최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659만 원 내시는 분들, 그 버는 분들은 올해 보험료가 2만 900원 올라가서 매달 62만 6,050원을 내게 되시는 겁니다. 직장인 1인데 그 보험료 인상률이 9.5%니까 그 계산을 하면 윗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 예.
0: 거기다가 비율을 계산하게 되니까 내시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 보험료 소득 기준은 월 40만 원만 넘게 벌면 보험료를 냈어야 되는데 만 원 올라서 41만 원이니까 소득자가 950원 정도 더 벌 그 더 내시게 되는 겁니다. 연금개혁에 따라서 보험료율 0.5%포인트 인상분만 추가 납부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1: 예.
0: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더 내시면 노후에 조금씩 더 받으실 수가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는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사시면 어쨌든 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1: 예. 미국의 이제 유학생들
0: 네.
1: 체류 기간을 미국이 제한한다고 하는 조치가 나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학생 분들과 가족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1: 네.
0: 아니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오래 체류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거에 영향이 좀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 11,861명이고요. 연수, 인턴 그리고 동반 가족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이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4년 이상 더 머물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닌데요.
1: 네.
0: 중간에 이제 심사를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좀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 뒤인 9월부터 이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은 미국 내에 있는 국제학생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 유학생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학위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이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학생 비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 안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사 과정보다 뭐 석박사는 훨씬 길잖아요.
1: 예.
0: 연구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추가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체류 연장 여부가 이제 좀 불확실해질 수 있으니까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자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에는 학업과 연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현지 영사관에서는 뭐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가기가 좀 쉬워지진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확실히
0: 네,
1: 다
0: 네,
1: 전반적으로.
0: 예.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층의 결혼 전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0: 예.
1: 뭐예요, 이거는?
0: 국가 데이터처에서 1980년대생 그 청년들을 결혼 전후의 전수 분석을 했는데요.
1: 네.
0: 숫자를 보니까 우선 지방에 사는 분들이 아이도 좀 낳고 집도 사고 하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혼 전에 비수도권에 살다가 결혼 후에 그 지역에 계속 머문 청년들은
1: 네.
0: 3년 안에 아이들을 낳는 비중이 73% 정도 됐습니다.
1: 네.
0: 반면에 수도권에 계속 사는 사람은 65%. 그러니까 한 7-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 이 정도 차이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죠.
0: 네. 네. 그리고 집을 가진 비중도 비수도권 정착 청년은 35% 7.5%인데 수도권은 30% 정도 됐으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1: 예.
0: 아무래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낮고 돌봄 지원도 받기 좀 수월한 상황이라 출산과 내 집 마련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1: 네.
0: 실제로 결혼을 계기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좀 많았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해서 이사한 청년이 10명 중에서 6명이었는데 수도권으로 들어오거나 수도권 안으로 옮기는 경우가 이제 10명 중에 6명 정도 됩니다. 결혼 전에 수도권에 사는 비중이 55.9%였는데 결혼 후에는 56.6%로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집 비수도권에 살면 집을 사기도 조금 수월하고 아이 낳기도 조금 수월한데
1: 네.
0: 그래도 다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오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하긴 하지만 일자리나 인프라가 아무래도 수도권이
1: 아무래도.
0: 좋기 때문에
1: 네.
0: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거주지를 옮긴 여성들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중도 보면 결혼 전에는 79.9%였다가 옮기면 65.6%로 떨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성의 경우는 75%에서 48%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사를 가면서 이제 경력 단절이 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세븐이 부릅니다. 와줘.

0: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하천변을 지나는 도로 곳곳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간선으로 양방향 전구간과 증산교 하부도로, 행주 1교 하부도로 모두 하천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사근에서 마장램프 사이로도 이 통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 잠실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빗길 전도 사고의 영향이 남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 부근은 배수로 정비 작업으로 한때 전면 통제가 되다가 지금은 3, 4차로 막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흥부터 크게 혼잡합니다. 더 가서 계양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한창이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은 서안암 분기점 1, 2, 3차로 모두 사고로 차단이 돼 있습니다. 광암터널부터도 정체가 극심합니다. 한편 경기 북부와 강원 충남권에도 극한 호우가 계속되면서 도로 주행 여건이 크게 불편해졌습니다. 빗길 사고도 많은 만큼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특히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김포에는 162mm, 파주에 159mm, 서울 강서구에도 155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인데요.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 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포수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강한 비고요. 침수 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북과 경북은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2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오늘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데요.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옛날에 우리가 중진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를. 그러면서 막 그때는 막 7% 8% 막 경제 성장했었습니다, 매년. 근데 선진국대로 들어가면서 뭐 2% 1% 안 좋을 땐 마이너스 기록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3%로 잡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가 딱 1%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올해 사실은 당초 이제 1월 전망만 하더라도 정부는 올해 한 2%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0: 네.
1: 불과 이제 이 7개월 만에 올해 성장률 2에서 3%로 대폭 올렸습니다. 단연 1등 공신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주가 뭐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이제 70% 넘게 급증하면서 월간 기준 최초로 1000억 달러 시대를 넣었고요. 상반기 누적 전체로도 한 4,967억 달러로 5,000억 달러에 지금 육박을 하면서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0: 네.
1: 1등 공신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수요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뭐 경상수주자 폭도 기존 전망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0: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명목 성장률인데 명목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 물가까지 포함해서 경제 규모가 정말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1: 네.
0: 물가 감안하게 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두 자릿수입니다. 12.3% 증가해서 이 수치는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진국 시절 1996년 IMF 시절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단순히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교육 조건도 크게 개선됐다라는 의미인데
1: 네.
0: 문제는 물가입니다. 국민들이 전혀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또 올렸습니다. 종전의 전망치 2.1%에서
1: 네.
0: 2.6%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가 2%인데요.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거고 즉 한마디로 올해 3% 성장은 반도체 외줄에 기댄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1: 이런 뉴스 달 때 보면 숫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멘트도 좀 나오고 뭐 표 같이 나오는 게 보니까 지금 뭐 3, 4, 5 비전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잠재 성장률 3%, 거기다가 수출은 세계 4강으로 올라가고 오는 뭔가 봤더니 국민 소득이 5만 달러 된다고요?
0: 맞습니다. 이 중에 달성 가능한 것도 있고요.
1: 네.
0: 조금은 좀 요원해 보인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의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1: 뭐예요?
0: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가장 어려운 건. 정부가 발표한 잠재 성장률 3% 달성,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 4, 5 비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사실은 수출 4강은 올해도 달성 가능합니다. 지금 수출 누적으로 5위권이거든요.
1: 네.
0: 한 명만 제치면 수출 4강은 가능한데 4만 달러도 조금은 시기는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달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재 성장률 3%는 어느 누구도 이제 한국이 과연 달성 가능할까? 오히려 30년 지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제로, 성장이 멈출 것이다라는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우리나라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성적표입니다. 지금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지난해 1.85%, 올해는 1.66%로 떨어지고요. 내년 4분기 가면 1.5%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1: 예.
0: 이유가 뭐냐? 일할 사람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이 50년 후, 150년 후 뭐 정말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과연 잠재 성장률을 정부는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보관이 뭐냐라고 하면 정부의 논리를 이렇습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1990년대 후반 미국의 IT 투자로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킨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호남권에 반도체 팹 구축에 800조 원, 또 AI 데이터 센터에 550조 원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시드머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1: 예.
0: 물론 뭐 냉정하게 짚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원이라는 것, 방향성이라는 것,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특히나 취업자 증가폭, 반도체 위주의 성장세는 상당히 취업 유발 개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1: 네. 금리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연 2.5%에서 2.75%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인상이 뭐 예고되긴 했었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출금리는 신합으로 올랐는데요. 정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2023년 1월 이후 무려 3년 6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이제 통화 완화기죠. 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물가 감안해서 돈줄기를 방향을 틀었다. 긴축으로 돌아섰다라는 의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0: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에 이미 3.1%, 6월 지난달에는 3.2% 점점 높아지면서 한은의 목표치 2%를 두 달 연속 웃돌고 있습니다. 신현성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성장세, 경지 성장세는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목표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1%포인트로 좁아졌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 이제 원달러 환율도 모처럼 뭐 떨어져서 1480원대까지 하락을 해서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스러운 게 지금 금리를 올렸다라는 얘기는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최대 수준을 불어낸 상황에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요.
1: 네.
0: 결국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여서 아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역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1: 네. 앞으로 더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0: 신현성 총재가 이번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 예.
0: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아주 강력하게 열어놨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 수준을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지금 3% 초반인데
1: 예.
0: 이게 2%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기준금리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8월에도 기준금리 연속으로 인상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1: 네.
0: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선 사전에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시선은 뭐냐. 인상 여부보다 이 타임 두 번째 과연 언제 옮길지 그리고 속도 얼마나 더 옮길지에 옮겨가고 있는데요.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지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나올 2분기 GDP 속보치라든가 다음 달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변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물가가 여전히 3%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2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8월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얘기인데 반대로 물가가 안정조짐을 좀 보이거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다면 추가 인상 시점은 8월보다는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1: 네.
0: 따라서 이제 지금 추가 인상 여부보다는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더 올라갈지 물가 지표가 좀 꺾일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증시하시는 분들 요즘 참 힘들어하세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뭐 사이드카가 뭐 계속 연이어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 짚다 보니까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가 문제가 크다. 이게 변동성을 키운다 이런 얘기 있었고 이거 손봐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규제가 나왔다면서요.
0: 맞습니다. 지금 아마 기억하실 텐데 코스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1: 9,300.
0: 9,100까지 갔습니다.
1: 아.
0: 9,100까지 올라가서
1: 네.
0: 이미 이제 6월 22일에 이제 9,100, 5월 22일이었죠? 9,100 갔는데,
1: 네.
0: 9,000 무너지고 8,000, 7,000 떨어지는데 딱 3주 걸렸습니다.
1: 네.
0: 지금 6,800선까지 밀렸거든요.
1: 예, 예.
0: 거기에 이 증시 변동성 키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논란까지 재현이 됐는데요. 금융당국이 어쨌든 강력한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 대책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 투자 문턱은 높이되 과도한 투기는 막겠다라는 것이 핵심 개선 아닙니다. 먼저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선 기존의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3배 정도 올립니다. 3,000만 원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은 이제 이 예탁금도 주식도 됐는데 주식이나 채권으로 이제 맡겨도 됐지만 앞으로는 오직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본 예탁금 상향 3천만 원은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1: 예.
0: 또 대형증권 채권이나 이제 현물 대신에 현금으로 내는 제외하는 방안은 8월 19일부터 적용이 되고 또 이는 이제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또한 이제 오늘 11월부터는 거래 단위가 현재 한 주가 아니라 20주 단위로 묶여서 소액 단기 매매가 대폭 제한됩니다. 사전 의무 교육도 있는데요. 2시간으로 더 늘어나고 신규 상장 역시 잠정 이제 중단하겠다. 현재는 레버리지 14개 그리고 인버스 2개가 있는데 이걸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시장 일각에서는 도입 시기가 다소 늦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이미 상장된 상품의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의 이제 리밸런싱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기관들은 이 상품으로 돈이 들어오면 장마감 10분 전까지 지수가 이제 두 배를 추종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의 두 배만큼 더 사야 되고요. 또 떨어질 때는 두 배만큼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
1: 네, 모르고 봐도 좋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미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번에 무료 전시.
2: 네.
1: 포스코 미술관에서 있었던 그림책 전시 소개해 주셨어요.
2: 네네네.
1: 오늘 2탄 나왔어요?
2: 네, 맞습니다.
1: 뭐의 2탄이에요?
2: 무료 전시.
1: 아.
2: 2탄으로 해서 이제 예. 역사와 예술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1: 예.
2: 이번에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서화실에서 열리고 있는
1: 네.
2: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입니다. 이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또 조선 최고의 천재화가 이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아주 집약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1: 네.
2: 학창 시절 이제 교과서에서 그림으로만 보면서 저희가 감탄했던 그 거장의 진짜 마스터피스들을 무료로 그것도 이제 실물로 직접 눈앞에서 감상할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김홍도 화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
2: 맞습니다.
1: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면은 그림은 봤어요 우리가.
2: 네네.
1: 생애는 잘 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 조선 후기 화단에는 네. 이 이름 앞에 붙이는 호에 원자가 들어가는 세 명의 거장, 이른바 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2: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단원 김홍도.
1: 단원 김홍도.
2: 김홍도 그렇죠. 네. 미인도로 유명한 해원 신윤복.
1: 신윤복 알죠. 네. 네.
2: 그리고 조선 말기 천재화가 오원 장승업. 인데요.
1: 그래서 3원이구나 다.
2: 네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8세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천재가 바로 이 단원 김홍도입니다.
1: 예.
2: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 서민들의 풍속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이 풍경을 그린 산수화부터 또 새와 꽃을 그린 화조화 그리고 이 신성과 불교 인물을 그린 도석 인물화까지 회화의 모든 분야에 정통했던 종합 예술가였습니다.
1: 예.
2: 또 이 국가 미술 기관인 도화서의 화원으로 발탁되어서 왕실의 정교하고 또 격식 있는 그림도 그렸는데 또 이 조선 후기에 유입됐던 입체적인 서양 화법까지 구사하면서
1: 예.
2: 글자 그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그림을 그려낸 인물입니다.
1: 단원 김홍도 선생께서 왕실 그림도 그렸고.
2: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양화 기법까지도 직접 구사를 하셨어요?
2: 네, 네.
1: 대단하신 분이야, 확실히. 근데 이제 저는 교과서에서만 봤거든요. 이분의 네. 그 작품을. 이번에 가면 그 교과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2: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씨름, 서당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1: 예.
2: 이번 전시장에 가시면 그렇게 이제 보물로 지정된 단원 풍속 도첩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이 김홍도가 조선 서민들의 역동적인 일상을 25점의 이 그림으로 묶어낸 화첩입니다.
1: 예, 예.
2: 그 대표작이 바로 서당인데요.
1: 그거 회초리 맞는 거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2: 맞아요. 이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들이 참 익살스러운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림 한가운데 한 아이가 훈장님에게 회초리를 맞고 난 직후의 상황인 거죠.
1: 예.
2: 그래서 이 바짓단을 이제 정리하면서 훌쩍이고 있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은 그 광경을 또 재밌어하면서 익살스럽게 웃고 있고 또 엄 한 줄만 알았던 훈장님은 울고 있는 제자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1: 아, 훈장님의 표정이 안쓰러운 표정이 있어요?
2: 네.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자세히 보면 또 보여요. 근데 약간 난감해하면서
1: 예.
2: 근데 김홍도는 이 장면을 위에서 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대각선 구도로 그리면서
1: 네.
2: 인물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한눈에 담아내는 동시에 또 우리의 시선을 서러워하는 이 주인공 아이에게로 자연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서당 안에 흐르는 인간적인 정과
1: 네.
2: 이 해학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 네. 교과서에서 그냥 서당 작품을 볼 때하고 지금 이지한 도슨트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 듣고 그 작품을 보면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고 제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떤 작품이 있어요?
2: 네. 이제 서당 옆에 늘 나란히 같이 소개되는 작품이죠. 바로 씨름.
1: 예.
2: 이 씨름 역시 풍속 도첩의 백미인데요.
1: 이것도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예, 예.
2: 이 두 남자, 이 두 사내가 삿발을 움켜쥐고 상대방을 넘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 들어올린 이 들배지기를 시도하는 긴박한 승부의 순간인데 둥글게 둘러앉은 구경꾼들의 시선이 그 손끝과 이제 발끝에 쏠려 있죠. 근데 이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또 김홍도만의 감각을 잘 보여주는 게 따로 있는데
1: 네.
2: 화면 왼쪽에 아래를 한번 보시면
1: 이 씨름 그림의 왼쪽 아래
2: 네. 예. 씨름판에서 혼자 등을 돌린 채 이 엿을 팔고 있는 아이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숨을 죽인 그 긴장의 순간에
1: 예.
2: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상을 툭 던져둬서 이 화면의 여유와 좀 숨통을 틔워준 거죠. 그래서 이 대조적인 연출 덕분에 18세기 조선의 이 씨름판 한복판에 좀 직접 서 있는 듯한 그런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1: 그러니까 현장에 매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엿 파는 매장이.
2: 이동식 매장이죠. 그렇죠.
1: 자, 풍속화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2: 네, 이제는 춤추는 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1: 네.
2: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선시대판 스트릿 댄서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예.
2: 이 사면 육각이라고 해서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 이렇게 치는 여섯 명의 악사들이 둥글게 둘러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고
1: 예.
2: 또 그 장단에 맞춰서 한 아이가 이 넓은 소매자락을 크게 이렇게 하늘로 이제 휘두르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1: 이 작품도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이것도 유명해요.
2: 네. 네.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직선과 곡선인데요.
1: 예.
2: 이제 앉아있는 악사들은 좀 정적인 분위기에 직선이 눈에 띄는 반면에
1: 네.
2: 이제 혼자 서서 춤추는 아이 펄럭인 옷자락은 굉장히 역동적인 곡선으로 활기차게 그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청명한 초록색 옷과 발끝에 붉은 신발이 이 아이가 입은 그 강렬한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1: 네.
2: 몸짓이 훨씬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정제된 종이 위에서 마치 좀 소리가 들리고 또 춤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그려내는 기량은 이 김홍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 예, 아 신발이 근데 붉은색이었어요.
2: 네. 네. 약간 흐릿하게 이제 됐지만
1: 예.
2: 네, 초록색과 붉은색.
1: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풍속화 이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작품들도 그렸다면서요.
2: 네. 이번 전시에는 기록화와 진경산수화도 있는데요. 이 단원의 노년기의 중요한 필치를 보여주는 명작이 바로 기로세련계도라고 있습니다. 이 1804년에
1: 네.
2: 개성의 노인들이 송악산 만월대에서 가졌던 굉장히 거대한 장수 잔치 모임을 기록한 그림인데요. 이 세로로 긴 화면의 위쪽에는 송악산의 풍경을 웅장하게 그리고
1: 예.
2: 아래에는 잔치상을 받은 64명의 노인 외에
1: 예.
2: 또 237명에 달하는 시종과 구경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1: 아니 그림 안에 237명이 다 그려져 있어요?
2: 네네. 그 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깨알같이 작게
1: 예, 예.
2: 그려져 있고 이 산수화의 기품과 또 풍속화의 활기 이런 기록화의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1: 네.
2: 김홍도 만년의 최고 명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1: 네.
2: 또 51세기 을묘년 화첩 중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총석정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동 팔경 중에 하나인 저기 강원도 통천의 총석정을 그린 진짜 진경산수화인데요.
1: 네.
2: 이 먹의 농담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을 해서 바다 안개에 쌓인 돌기둥들의 입체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바위에 거센 파도가 부딪히는 순간에 그 포말에 놀라서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두 마리 새를 작게 또 그려놨는데
1: 네.
2: 이 작은 연출 하나가 화면 전체에 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그 진경산수화는 그러니까 사진처럼 그 실제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 이런 뜻인가요?
2: 네, 진짜 이제 풍경을 눈앞에 있는 풍경을 보고 그렸다. 네,
1: 알겠습니다.
2: 상상이 아니라. 네.
1: 자, 이런 뭐 장수 잔치 그림이라든가 파도 치는 절벽 그림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그려주셨고 또 어떤 것들 눈여겨보면 좋습니까?
2: 네. 이번에는 단원 김홍도가 60살 되던 해에
1: 예.
2: 추운 겨울에 그린 노매도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 예술적 기량이 가장 이 완숙한 경지에 이른 명작인데요. 늙고 꺾인 매화나무 등걸에서 이 기적처럼 새순이 돋아나서 하얀 이 꽃망울을 틔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거침없고 이 빠른 붓질로 매화나무의 형태를 힘차게 크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1: 네.
2: 이 먹이 번지는 효과를 주면 가면서 효과를 주면서 거친 나무 껍질의 이 낡고 단단한 질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월을 견딘 늙은 나뭇가지 끝에 무심하게 툭툭 찍어낸 그 하얗고 노란 꽃망울들을 보고 있으면 이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오르는 이 고고한 매화 향기가 느껴지는 듯하는 작품입니다.
1: 노매도?
2: 네.
1: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는 좀 색다른 그림 같은 게 있어요?
2: 네. 이번에는 김홍도가 다른 거장, 다른 화가와 함께 그림을 그린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2: 바로 스승과 제자가 힘을 합쳐 그린 이 송화 맹호도입니다.
1: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게 스승 김홍도와 김홍도의 제자인 거예요? 아니면은 제자 김홍도와 스승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2: 네. 김홍도가 제자이고 네. 김홍도의 스승이 있고요.
1: 아, 선생님이 있었어요?
2: 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스승은 단원의 예술적 아버지로도 불렸고 예. 당대 최고의 예평가였던 표암 강세황입니다. 이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1: 네.
2: 강세황은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김홍도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림을 직접 가르쳤고요.
1: 아, 김홍도 화가의 그림을 가르친 분이에요?
2: 네네.
1: 이분이? 예.
2: 그리고 나중에 이 정조, 당시에 정조 임금에게 추천을 해서
1: 예.
2: 도와서 화원으로 이끌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이 단원을 향해서 우리나라 금세의 신필이라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였는데 이 합작도에서 스승과 제자가 그린 이 화면의 윗부분의 소나무는 스승인 강세황이 직접 기품 있게 그렸고요.
1: 예.
2: 그 아래, 소나무 아래에 정면을 매섭게 노려보는 이 호랑이는 제자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1: 네.
2: 근데 이 호랑이 털을 굉장히 한땀 한땀 미세하게 살려 그린 이 섬세함 그리고 스승의 웅장한 소나무 필치가 만나서 조선 최고의 명작이 탄생을 한 거죠.
1: 근데 그 김홍도 화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꼭 만화 같기도 하고요.
2: 네네.
1: 이제 그런 건데 왜 그 전에는 이 김홍도 화풍처럼 이런 그림들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2: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2: 이 사실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 뭐 초기에도 서민들을 그린 인물화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1: 예.
2: 근데 있었어도 대부분 양반의 시선에서 민중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1: 네.
2: 또는 이 구경꾼의 시선에서 좀 신기하게 민중을 좀 바라보는 방관자적 태도가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홍도의 풍속과는 다른 게 굉장히 애정어린 시선으로 민중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서 희노애락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면서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예술의 주인공으로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1: 이게 이 김홍도의 말년은 어땠다고 해요?
2: 네, 뭔가 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좀 풍요로웠을 것 같은데
1: 네.
2: 참 반전이 슬프게도 천재의 마지막은 너무나 쓸쓸하고 또 빈곤했다고 합니다.
1: 왜 또?
2: 예술가여가지고
1: 네.
2: 사실 이 삶이 조금 평탄치가 또 않았던 이 자금 관리도 쉽지 않았다고도 하는데
1: 예.
2: 김홍도의 말년에는 또 특히나 극심한 가난부터 병마와의 싸움이었다고 해요.
1: 예.
2: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아들 연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며 돈이 없어서 아들의 서당에 월사금, 그러니까 수업료를 보내지 못해서 탄식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고단한 이 삶을 살았고요. 결국 62의 나이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잘 그렸던 게 아니라 거문고와 대금까지 거의 뭐 프로 수준으로 다룰 줄 알았던 종합예술가였는데요. 당대 양반들이 무시하던 이 서민들의 삶을 다정하게 그려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독창적인 유선을 남겨주고 떠났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홍도가 사랑했던 이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서화실
2: 네.
1: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료 전시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소개받았습니다. 이지한 도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잠시 후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58분 날씨. 서울과 경기 서쪽 지역, 충남 중서부 지역은 비구름이 조금 약해지면서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남부와 대전, 세종에는 아직 호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철원과 화천, 춘천과 홍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연천과 포천, 파주, 강원도 철원과 인제 등에 시간당 20에서 40mm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포수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강한 비고요. 침수 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북과 경북은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2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박혜경의 레인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음악주 위크엔드 이번엔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시간인데요.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건강 관련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로 내용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KBS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온열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들어온 질문 두 가지 정도 답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뒷번호 0389 쓰시는 분입니다. 53세 여성입니다.
1: 네네.
0: 손가락 마디마디, 손바닥, 손등 전체, 발가락 마디가 간지러워서 두 달 동안 피부과를 다녔는데 약 먹을 때는 가라앉고요. 근데 약 안 먹을 때는 또 여전히 간지럽습니다. 알러지 검사를 해봐도 별거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피부과 다녔으니까 당연히 이제 진단을 내렸을 건데
0: 네.
1: 특별한 이제 진단명이 안 나왔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거든요.
0: 네.
1: 분명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손이나 발이 가려우면 제일 많은 원인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죠.
0: 피부염은 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습진이나
0: 예, 예.
1: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가 접히는 부분, 특히 발가락이나 손가락 이 부분에는 또 그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무좀.
0: 네, 예, 예, 예.
1: 무좀이나 이제 접촉성 피부염은 이제 바르는 연고라든지 먹는 약이 있어서 치료가 이제 되는 조절이 되는 질환인데 아마 피부과에서 치료를 두 달 동안 받았고 특별히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다른 원인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50세 때 이런 어떤 50세를 지나면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뭔가 어떤 몸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변화에서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스트레스적인 요인인데 심리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0: 예.
1: 몸의 어떤 변화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몸의 어떤 가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갱년기. 갱년기가 되면서는 어떤 가려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약으로 치료해도 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치료하는 부분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완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갱년기 검사를 좀 받아보고 다른 갱년기 증상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요. 필요하면 이제 보습제 같은 것들을 조금 열심히 발라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0: 네.
1: 피부가 건조해서 의외로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이라고 그러죠. 피부 건조증은 진단명이 잘 나오는 질환은 아닙니다.
0: 네.
1: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게 건조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보습제를 조금 열심히 바르고 좀 이따 추후에 좀 말씀드릴 오늘의 주제하고 좀 닿아 있는데 수분 섭취라든지
0: 예.
1: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 그리고 몸에 어떤 염증적인 요소가 좀 늘어났으면 항염 음식 오메가3라든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드시면서 전반적인 어떤 체력 개선이라든지 어떤 기능 개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야, 몸이 예전 같지 않다
1: 예,
0: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1: 예.
0: 근데 이제 그 우리 몸이 항상 멀쩡했는데
1: 예, 예, 예.
0: 한 50대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예. 뭔가 네. 내 마음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이 가렵다는 게 크게 병 같지는 않은데
1: 네.
0: 왜 이게 50대가 넘어서 이렇게 이게 다 갱년기 증상인 네. 거예요?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나이 듬이죠. 나이가 듬이고 옛날에 이런 나이 듬의 어떤 변화들을 경험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0: 네.
1: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70세. 그런데 지금은 100세까지 사시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증상이 유독 이제 강하게 오는 거고
0: 예.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50세 전까지는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그런데 40세, 50세가 지나면서는 본인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나이 듦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고 물론 이제 관리를 너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누적되어 쌓이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몸에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본인이 생활 습관을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게 건강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뭔가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커지거나 가로하거나 사소한 질병이 이렇게 딱 왔을 때 트리거가 돼가지고
0: 예.
1: 굉장히 심각하게 오거나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예. 3842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40대 후반의 여성이십니다. 평소에 땀을 잘 흘리는 편인데 여름이 되면은 더 심해지고 운동을 하면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다 젖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도 시원한 곳에 가면 금방 너무 추워져서 항상 긴팔, 양말, 머플러까지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춥다, 덥다를 반복해서 이런 정도면 지인들이 야,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느 과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1: 일단 이 문제를 들은 게 앞에 과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여성분도 40대 후반이고
0: 예.
1: 이게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아, 몸 스스로가 온도 예. 조절이 안 된다.
1: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된다기보다는 너무 예민해진 거죠.
0: 예.
1: 땀을 흘려서 이제 체온을 낮춰야 되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빨리 못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온을 조절하는
0: 네.
1: 우리 몸에 중추가 있거든요. 중추 시스템이 허약해졌거나 되게 예민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땀이라든지 체온 조절에 관여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적인 요인은 갑상선이거든요.
0: 예.
1: 병원에 가셔서 이제 기본적인 검사 갑상선이나 당뇨나 내분비적인 질환이 없는지 그다음에 약을 드시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교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추가된 게 없는지 간단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 증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40대부터 50대 사이에 갱년기가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는데
0: 예, 예.
1: 에스트로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체온 조절을 이렇게 넓게 잡아주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좁아지니까
0: 예, 예.
1: 그 부분을 조금만 벗어나도 너무 더워지고 너무 추워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갱년기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체온 조절은 자율신경계인데
0: 예.
1: 그럼 갱년기 외에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0: 네.
1: 최근에는 이제 에어컨을 또 잘못 사용한다. 난방기를 잘못 사용하면서
0: 네.
1: 이 부분이 더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본인 다니고 계시는 뭐 내과나 가정학과 네. 주치와 상의하시고 갱년기 증상이 이 정도 심하다면 삶의 질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갱년기 호르몬제를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관련돼서 또 질문이 들어와서 요것까지도 예, 같이 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뒷번호 6676 쓰시는 분입니다. 61세 여성입니다. 3일 전 샤워를 하고 나서 선풍기를 틀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살짝 오한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생리통 느끼는 것처럼 골반 뼈가 아프고 등 전체에 바늘이 찌르는 듯 쓰라리고 머리에는 전기 충격을 맞은 듯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직은 병원 아직 안 가고 참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1: 그래서 본인이 청취자분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그거에 이제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
0: 네.
1: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0: 예.
1: 근데 시간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이 이제 느꼈을 때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니까.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어떻게 조금 추운 상태에서 선풍기를 쬐면서 이제 생겼으니까 요즘에 이야기하는 여름 감기라고 그러죠.
0: 예, 예.
1: 그래서 몸이 전반적으로 이제 냉방병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을 지금 호소하고 계신 거거든요.
0: 네.
1: 냉방병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여름철인데 너무 이렇게 냉방 시스템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0: 네.
1: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오류가 난 거거든요.
0: 네.
1: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증상이 관절통, 그다음에 소화불량,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 그런 증상을 좀 호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일단은 이제 몸을 조금 이렇게 에어컨을 직접 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수분 섭취를 조금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조금 호전시키면서 이 증상이 완화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예.
1: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 증상이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켜봐도 될 증상인지
0: 예.
1: 그걸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적절한 어떤 진료 시기를 놓치면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일단 오늘 조금 비가 많이 오고 좀 힘드시겠지만
0: 네.
1: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우리 단골 의사 주치의가 이게 상황을 살펴보면서 진료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의학적 처치가 당장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조금 감별해 주시고
0: 예.
1: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고 실천할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라디오 주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되고 KBS 콩은 무료로 상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관련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7524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서울 용마터널 내에서 화재로 인해 경찰이 지금 전면 통행 통제 중에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용마터널 지금 통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길로 좀 우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대관령 터널에서도 지금 화재로 이게 통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서울 용마터널. 이게 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 이용하실 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0: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뜨겁고 아니 햇빛 많이 쬐어서 병 걸리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일사병하고 열사병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온열 질환이죠.
1: 예, 예, 예.
0: 열사병이 더 안 좋은 거라면서요.
1: 열사병이 훨씬 더 무서운 거죠.
0: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일단 뭐 온도로 따지면 사실 이거 둘 다 아까 냉방병 말씀드렸지만 일사병, 열사병도 사실은 체온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죠.
0: 네.
1: 냉방병은 너무 차가워진 거고.
0: 네.
1: 열사병, 이사병은 너무 더워진 거죠.
0: 예.
1: 일사병은 뭐 온도로 나누면 38에서 39도인데 일사병 그겁니다.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0: 땀을 많이 흘리고.
1: 그래 더운 상태에서.
0: 예.
1: 그다음 미네랄이나 뭐 이온이나 이런 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0: 예.
1: 탈진된 상태죠.
0: 아.
1: 그래서 일사병은 뭐라고 보냐면 열탈진이라고 봅니다.
0: 예.
1: 그래서 아 땀을 더운 날씨에 밖에서 활동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뭔가 이제 체력이 쭉 떨어진 탈진된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게 이제 일사병, 열탈진. 그래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사병은 뭐냐면 이제 그 단계 넘어서가지고 너무 더운 날씨에 오래 있다 보니까
0: 예.
1: 우리 몸에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거든요.
0: 그게 망가진 거예요?
1: 타버린 거예요.
0: 아, 센서가 타버린
1: 네,
0: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거죠.
0: 네.
1: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생명의 경보 신호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열사병, 열탈진은 너무 지치고 아무 기운이 없어 머리가 아파 이제 그런 증상인데 네. 이 상태가 되면 선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혼란스러운 상태, 행설수설.
0: 정신이 나가는
1: 예, 정신이 약간 이제 나가는 상태가 되면서
0: 예.
1: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초응급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일사병이 관리가 안 되고 지속되면 열사병으로
1: 그렇죠.
0: 가는 거예요?
1: 예. 일사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사병이 될 수도 있지만
0: 네.
1: 일사병의 단계를 걸치지 않고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고온의 환경에서
0: 네.
1: 집중적으로 더위에 노출되다 보면
0: 네.
1: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0: 네.
1: 그러니까 이 체온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버퍼링이라고 하죠. 완충장치가 떨어지신 분들
0: 네.
1: 뭐 이렇게 고령이라든지 뭐 소화라든지
0: 예.
1: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비만하다든지 아니면 근육량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0: 예.
1: 그런 분들은 바로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0: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 질문 가운데 뒷번호 2729 쓰시는 분입니다. 70대 초 남성입니다. 여름 햇볕에서 운동을 할 때 땀은 잘 나지 않고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땀이 안 나는데 얼굴이 막 벌거지는데 무슨 증상일까요?
1: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무한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예?
1: 이제 무한증. 땀을 흘리지 않는.
0: 무한증.
1: 예. 예. 땀은 진짜 소중하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땀, 우리 물론 이제 정상적인 땀이 있고 식은 땀이 있죠. 아까 일사병에 걸리신 분들은 땀을 엄청 많이 흘릴 수 있어요.
0: 예, 예.
1: 왜냐하면 체온을 낮춰야 되니까.
0: 낮춰야 되니까.
1: 그런데 예. 어느 상태가 되면 땀이 안 나요. 나올 땀이 없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은 결과적으로 땀이 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여름철에 땀을 못 흘린다는 거는 땀을 흘려서 우리 몸을 냉각시켜줄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다는 거죠.
0: 아, 센서가 안 좋아졌다.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빨개졌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든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체온을 시켜줄 이렇게 보조장치, 방어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0: 운동 많이 하시면 안 되겠는데
1: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네.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이상폭우도 있고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요즘에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전에 가졌던 루틴 뭐 운동을 하거나 체온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루틴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조금 들잖아요. 그렇죠?
0: 예, 예.
1: 그러면 옛날에 여름에 멀쩡하게 밖에 더운 데서 나는 30분 운동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방심하고 운동을 하다가
0: 예.
1: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오게 되면 이거는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번 타격받으면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요즘처럼 습하고 습했다가 그다음에 고온이었다가 네. 습했다.

0: 고뇌했다가는 우리 몸 체온 조절 능력이 굉장히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일사병, 열사병 그리고 냉방병이 돼서 이게 극단과 극단을 이제 오간다는 거죠.
1: 네, 예.
0: 그래서 이 체온 조절을 잘하는 능력을 키운 데에서 굉장히 배려 깊게 해야 되고요.
1: 어.
0: 여름철에는 그래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1: 운동 같은 거 막 더운데 막.
0: 예,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리하지 않게.
1: 어.
0: 뭔가 몸이 부대끼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 어느 순간 예. 인계점을 확 넘어버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항상 이제 가볍게 뭔가 이제 몸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도
1: 예.
0: 배가 약간 출출한 느낌 정도를 가지도록 해야지 너무 예. 배가 고파서 괴로울 정도가 되면
1: 어.
0: 그거는 이제 몸이 축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런 것처럼 운동도 굉장히 살이 있게 내 몸을 달래면서 살살 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1: 예. 답장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골프 칠 때 더욱 심했었는데요. 이렇게 답을
0: 예.
1: 주셨는데.
0: 그래서 만약 골프 친다면 요새 야외 골프 우리 골프를 치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새 얼음 팩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예.
0: 이게 겨드랑이라든지 목에 대할 수 있는 걸 하시고 수분하고 미네랄 물도 이제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혈압이 그렇게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적절하게 또 소금 섭취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블럭을 잘 발라주시는 건 중요하고요. 모자 반드시 쓰시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치실 때는 이제 뭐냐 양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7749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70대 남성입니다. 가슴 명치가 숨이 차는 계단 같은 곳을 걸으면 조이고 잠시 쉬면 그래 좀 나아지긴 합니다. 심장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도 없다고 하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3년째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단 같은 곳을 걸으면 막 숨이 차고 막 조이고 잠시 쉬면 완화가 이건 다 그러지 않나요? 이거 예.
0: 아니 그러니까 숨이 차다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심폐지구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사리 깊게 이제 운동의 어떤 저번에도 제가 운동 순응도를 높이면서 점점 운동 영역을 키워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게 명치 끝이 조이듯이 아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1: 예.
0: 명치 끝이 아프면서 이게 좌측 흉통에 연관된 통증인지 그래서 심장 검사를 이제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1: 네.
0: 심장 검사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심전도 정도 찍은 건 안 되고요.
1: 예.
0: 운동 유발성 심부하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그건 어디서 받으셨어요?
0: 자, 이거는 심장 내과에 가면요.
1: 예.
0: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 심장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1: 자, 그 태능 선수촌에서 선수들 뉴스에서 막 이렇게 해보는 거 그런 거 같은
0: 예,
1: 거예요?
0: 심장 내과에는 다 그 검사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심장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진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이 부담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운동부와 심장 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기 좋으니까 다시 이제 이 증상을 가지고 심장 내과를 가셔가지고
1: 네.
0: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할 때는 위산이 조금 더 역류가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위식도 역류약을 조금 바꾸거나 더 강한 약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 방치하지 마시고
1: 예.
0: 심장 내과에서 초정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올여름 무척 덥고 또 습하고
0: 예.
1: 비도 많이 옵니다.
0: 네.
1: 이럴 때 밤에 이제 주무실 때도 막 예. 에어컨 안 키고 예. 자다가 예. 그 더 막 더 덥고 막 힘들고 예. 짜증내고 이런 것보다는 좀
0: 예.
1: 쾌적한 상황에서
0: 예.
1: 충분히 잠을 잘 자는 것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에?
0: 예, 맞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열순응이라고 그러죠.
1: 예.
0: 너무 덥게도 방치하지 마시고 너무 춥게도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온도도 너무 춥지 않게
1: 예,
0: 한
1: 예.
0: 24도에서 26도 선풍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 예.
0: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낮에 진짜 수분 섭취 규칙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해 주시면서 열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기상특보 지금 발령된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시 10분에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8시 25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에는 시야가 매우 어두워서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위험은 더 높아지곤 하는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는 열어둔 후 반드시 고속도로 밖으로 몸을

0: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정체 굳어져 있고요. 한강과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구간과 금포로 행주 일교 하부도로 또 경기권인 능곡 사거리에서 행주 나드목 구간 행신로가 도로 침수 위험과 도로 침수로 전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1: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서쪽 지역, 충남 중서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동쪽 지역과 강원도,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과 홍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폭포수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강한 비고요. 침수 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북과 경북 지역은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2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 시간 마음이 자라는 교실 시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제시해 주신 주제가 반려동물과 아이들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2: 네.
1: 가만히 있어 보자. 전에 그 선생님 교실에서 뭐 키운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2: 예, 예전에 거북이 키운 적 있었고요.
1: 예.
2: 그때 지인을 통해서 받은 거북이였는데 이미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받았었어요.
1: 예.
2: 처음에는 집에서 키우다가 교실에 데려와서 어항 놓고 학급 아이들이 키우게 했는데요.
1: 예.
2: 교실에서 아이들 손으로 한 7, 8년 키웠던 것 같아요.
1: 손바꿈이 계속 있었겠네요, 그러면.
2: 매해.
1: 네. 네.
2: 재작년에 이제 하늘로 소풍 갔고요. 그 마지막으로 키웠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며칠 안 돼서 이제 잠든 것처럼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아이들이 교실에 있을 때 이별을 맞았다면 엄청 울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1: 방학 때 가신 거구나, 그러니까.
2: 그렇죠. 이제 봄방
1: 아이들 없을 때.
2: 네, 졸업하고 나서. 그 거북이를 아이들이 점심시간 되면 이제 햇볕 쬐어준다고 운동장 데리고 나가서 이제 등껍질도 말려주고요. 뭐 먹이도 주고 어항물도 갈아주고 이제 지극정성을 해 주었었는데요.
1: 네.
2: 그때 기억 중에 좀 신기한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거북이에 대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북이 등껍질을 주기적으로 씻겨줘야 한다는 것도
1: 예.
2: 이제 애들한테 제가 배웠죠.
1: 아, 거북이 등껍질을 씻겨줘요?
2: 네,
1: 해줘야
2: 칫솔
1: 된대요?
2: 같은 걸로 이렇게 사솔사솔 네, 씻겨주고 말려주고 해야 이제 아프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러면 소풍 하늘나라로 갖고 거북이는 지금은 뭐 키우세요?
2: 지금은 교실에 금붕어 두 마리랑 미꾸라지 두 마리 있고요.
1: 금붕어랑 미꾸라지를 같이 키워요?
2: 네, 한 어항에서 같이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1: 아, 걔들끼리는 친해요.
2: 구역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오.
2: 그 며칠 전에는 또 금붕어 한 마리가 또 안타깝게 하늘로 갔어요.
1: 예, 예.
2: 이제 금붕어 친구들은 과학실에서 관찰 실험용으로 그때 구입한 거였는데 이제 실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교실로 데려왔어요.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키우면서 알았고요. 네.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하도 먹이를 많이 줘서 그동안 이제 뚱뚱해져 가지고 별명이 뚱붕어라고 불리던 때도 있었고요.
1: 네.
0: 이제 올해 아이들은 이제 혹붕어, 싸망코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1: 네.
0: 더 예전에는 교실에서 토끼 키운 적도 있었거든요.
1: 토끼는 큰데 크게 자라는데.
0: 애완용 토끼 이렇게 크지 않은 거 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쉬는 시간이면 이제 6학년 우리 교실에 1학년 아이들도 와서 막 먹이도 주고 이제 그럴 정도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1: 네.
0: 그때 한 2년 정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털이 많이 날려서 아이들 중에 동물 털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강화도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1: 네.
0: 거기 동물 키우거든요. 이제 예. 그쪽으로 보냈고요.
1: 어.
0: 토끼 키울 때도 아이들이 이제 점심 시간에
1: 네.
0: 토끼 이렇게 목줄 채워 가지고 산책 시킨다고 운동장 놀이터에서 이제 강아지 산책 시키듯이 토끼들 산책 시키곤 했어요.
1: 목줄을 해서요?
0: 이렇게 막 너무 빨리 뛰어가면 못 잡으니까 이제 햇볕 쐬어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토끼 산책 시키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그때 네. 이제 순서까지 정해서 이제 산책도 지키고 그랬어요.
1: 옛날에 애완동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반려동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부분 네. 보면 이제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 네. 정도인데
0: 네.
1: 그 말씀하신 뭐 거북이에다 금붕어, 네. 미꾸라지 무슨 뭐 토끼,
0: 뭐 햄스터
1: 뭐 그러니까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들에게 좋아요?
0: 그 24년도 메디컬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1: 네.
0: 스페인에서 1893개의 이제 가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금 뭐 말씀하신 여러 금붕어나 햄스터 같은 작은 동물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들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1: 네.
0: 나이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어요. 뭐 1세에서 3세, 4세에서 5세, 7, 8세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서 아동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는데요. 세 집단 모두 뭐 설치류, 물고기, 파충류 등을 키우는 과정이 아동 정서 발달에 유의미하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요.
1: 네.
0: 뭐 그렇다고 모두 다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 알러지 질환이나 이 반려동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처음 키울 땐 모르니까 그냥 네. 막 적극적으로 막 키울 수는 있는데 한 번에 상처라든가 아픔 같은 걸 겪으신 분들은 선뜻 그거를 다시 못 하겠다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더라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0: 네. 이제 반려동물이 갑자기 이제 죽죠.
1: 네.
0: 그 이걸 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교실에서 토끼를 키울 때 이제 두 마리 키웠었거든요.
1: 네.
0: 이제 초코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초코라고 부르던 이제 갈색 토끼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전날까지 잘 뛰던 초코였는데 이제 교실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죠. 이제 통곡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슬픔을 넘어서 자책을 하거나 아 우리가 잘 돌봐주지 못했나 뭐 이렇게 아니면 막 다른 아이 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가 먹이를 많이 줘서 그런 거잖아. 무슨 뭐 어느 반에 누가 몰래 종이를 줬다. 뭐 1학년 꼬맹이가 와서 막대기를 찌른 거다 등등
1: 예.
0: 이렇게 잊지 않은 일들이 막 말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 따로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했어요. 아, 누구 탓도 아니고 이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예고치 않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이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탓하면서 이 지금의 슬픔에 대한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해준 적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아예 이제 수업 한 시간을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는 걸로 이제 애도의 과정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1: 토끼 장례식 치러주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학교 놀이터 옆에 아이들이 토끼 데리고 이제 산책하던 조그만 공터에 양지 바른 곳에 이제 정성껏 아이들이 적은 이별 편지랑 같이 해서 이제 묻어줬는데요.
1: 예.
0: 그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나름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또 그간 토끼와의 기억들을 편지로도 적고 또 하고 싶은 말 서로 이렇게 같이 하게 하고 또 아이들 각자가 믿는 종교가 있다면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장례식을 해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애도의 과정을 건강하게 잘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이 그 친구를 잘 보내고 나니까 이제 혼자 남아있는 하얀색 밀크라고 부르던 토끼가 있었는데
1: 예.
0: 이제 그 토끼를 더 염려해주고 이제 또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1: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아이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네요.
0: 뭐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봐도 긍정적 기능. 네.

0: 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뭐 예. 정서 안정, 공감 능력 발달, 책임감, 사회성 발달, 뭐 신체 활동 증가, 생명 존중 뭐 등등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10여 년 이상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봤거든요. 교실에서.
1: 예, 예, 예.
0: 그리고 일단 5, 6학년 담임할 때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랑 키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반려동물과 함께해서 정서감이 좋아진 걸까? 아니면 정서감과 책임감이 원래 좋은 아이들이 키우면서 그 기능을 더 발달시킨 걸까? 예. 그 또 한편으로는 이 교실 속 반려동물을 내가 소유하는 어떤 물건이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좀 귀찮은 거 똥을 치우거나 어항물을 갈아주거나 이렇게 청소를 해주거나 하는 또 번거로움은 또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 모습도 있었거든요.
1: 이쁜 건 내가 좋은 이쁜데 치우는 건 네가 해라 뭐 이런 네, 친구들도 네, 있었다는 네. 거죠.
0: 그나마 교실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순서도 정하고 역할도 정해서 그 수고로움이 좀 나눠지거든요.
1: 예.
0: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아이가 혼자 케어하기는 벅차고요. 결국 부모 몫으로 돌아가는 이제 5, 6학년 아이들도 뭐 이 정도인데 초등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건 무척 어렵다고 봐요.
1: 네, 네.
0: 그래서 아이들 정서에 좋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섣부르게 키우기보다는 정말 가족 모두가 함께 키우겠다는 강한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과 노력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거든요.
1: 네. 요즘에 외동들 많잖아요.
0: 네, 많아요. 네,
1: 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반려동물이 뭐 있어요. 한 방에서 몇 명이 잤는데 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없다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좀 정 붙일 곳 찾기도 하고 여러 정서적인 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또 그럼에도 막상 아이들에게 선뜻 키우라고 권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시는 게 좋아요?
0: 그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도 함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같이 책임지는 마음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먹이주고 너가 씻기고 너가 산책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이런 거 약속하면 키우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약속만 믿고 허락해 주시면 안 되고요.
1: 예.
0: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 못해요. 제가 교실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1: 반려동물 키우는 게?
0: 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죠. 하지만 많진 않죠. 예. 이게 동반되는 성실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예.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간도 많이 내줘야 되고요. 뭐 햄스터 정도는 쉽게 아이들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자주 청소해줘야 되고요. 여름철에는 3, 4일만 지나도 햄스터 집, 그 조그만 햄스터 집에서 냄새도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쉽게 약속을 하면서 말만 좀 앞선다는 느낌이 들면 결국에는 이게 엄마 몫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좀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1: 네.
0: 일단 너 방 청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스스로 네. 하는 모습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이면
1: 아.
0: 그때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라고 말씀해 주시길 권해드려요.
1: 곤충 같은 거 장수풍뎅이 키우는 애 있잖아요.
0: 네, 있어요. 네. 그 장수풍뎅이를 개미 키우는 아이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게 또 키트로 나와요. 이게 젤리같이 생긴 거에다가 키우는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 햄스터보다는 아이들이 키우기에는 더 그 용이한 점은 맞아요. 그 저는 학급에서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고 학교에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게 하거든요.
1: 예.
0: 이제 친구들도 보여주고 같이 뭐 며칠 키우기도 하고요. 뭐 거미를 가져온 아이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키우던 정갈을 가져와서 보여줘도 되냐고 해서 아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안 된다고 만류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0: 키우던 달팽이를 가져온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게 비 오는 날 아파트 화단에 보면 이렇게 달팽이들
1: 나오죠.
0: 나오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걸 이제 집에 데려와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 말로는 뭐 야채 종류는 뭘 줘도 잘 먹어서 그냥 집에서 먹다 남은 것만 줘도 된다고 키우기 정말 쉽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런 류의 동물은 키우기는 쉽기는 한데 자칫 생명이 아닌 작은 장난감 정도로 여기지 않게 그것도 이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쉬워 보여도 꼭 관련 책을 읽어보고 키우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잘 키울 수 있고요.
1: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좀 가겠습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이 좀 좋은 관계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0: 그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뭐 먹이주고 청소하는 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에 집중하고 그 정도 해주면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우리 아이 정서에 좋다니까 어떤 수단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요. 반려동물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느냐예요. 네. 교감이죠. 그 교감을 하려면 그들 입장에 되어보는 생각을 자주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먹이 줬니? 아, 왜 먹이를 안 줬어? 거의 청소는 했니? 이렇게 아이 행동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기보다 네. 우리 아이가 키우는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감력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햄스터가 배고픈 걸까? 햄스터가 추운 걸까? 우리 햄스터 이거 눈을 깜빡깜빡하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지금 저 행동은 기쁘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끔 예. 물음표 섞인 표현을 아이와 함께 자주 하시면 아이는 자기 중심이 아닌 반려동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서감도 느끼게 되고 또 이때 상호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요.
1: 오늘 이 주제를 다뤘지만은 반드시 반려동물을 키워야만 되는 건 아니죠?
0: 아, 그럼요. 네. 예. 그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키우는 건 아이에게도 동물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고요. 대신 동네에 새 관찰하고요. 참새 같이 또 공원에서 곤충도 보고요. 동물원 방문하거나 또 기회가 되면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도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1: 좋겠네요. 네.
0: 뭐 함께 사는 것도 생명 존중의 한 방법이지만 진짜는 또 동물들이 자연에서 살면서 우리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고요. 자연 체험하면서 또 다른 생명 가진 존재들과 만나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마음이 재르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요즘 사람들의 마음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탐구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 그렇죠. 오늘은 분노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3: 네.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목격한 사건인데요. 예. 그 아파트 화단에 보면은 전면 그 주차 금지란 표지 붙어 있는 거 좀 보세요.
1: 그러니까 예. 그 수목 보호하기 그쵸. 위해서 예. 차를 앞쪽으로 대달라.
3: 앞쪽으로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거를 어떤 분이 그 금지 표지판 앞에 그냥 주차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켜놓으시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르신이 보고서는 예. 아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예, 예. 한 소리를 하셨는데 예. 이제 바로 차 안에서 젊은 여성분이 내리시더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왜 나한테 지적이냐 이렇게 하면서 10분 이상을 화를 내는 거예요.
1: 어르신한테 자기가 잘못해놓고
3: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네. 이제 이 어르신이 처음엔 좀 야단을 좀 치시다가 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 예, 예.
3: 그런데도 계속 화를 내면서 막 그 분노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뭔가 지적당하고 그 상관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화도 많고 그 분노 발작처럼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1: 예.
3: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본인한테도 사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나쁜 거지. 그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나쁜 거죠. 화를 여기서 네. 오늘은 해서 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1: 그러니까 네. 당신은 그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군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
3: 또 화가 나시죠. 들으면서.
1: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3: 네.
1: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3: 이제 분노 자체는 네.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분노라는 건 나를 방어하기 위한 또한 감정이기도 해요.
1: 예.
3: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감정이죠. 근데 이렇게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첫째로

0: 과도한 일반화와 흑백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1: 예.
0: 그래서 상대방이 한번 실수를 하거나 지적을 하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넌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사람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에 빠져서 생각을 하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피해의식이에요. 타인의 사소한 행동을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나를 공격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1: 왜곡한다.
0: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왜 쳐다봐? 뭐 이렇게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보지?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죠. 에,
0: 네. 그다음 셋째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성의 빠른 표출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거나 좀 불쾌해도 일단 참으면서 해결책을 찾는 과도기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1: 네.
0: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짜증에서 그 과도기 없이 폭발로 바로 가는 이른바 퓨즈가 그냥 짧은 그 과도기가 짧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고
0: 그쵸.
1: 그런데 그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
0: 그쵸.
1: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이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0: 몸이 일단 즉각적인 전쟁 상태로 돌입하는 거예요. 몸이
1: 판단을 못하네.
0: 그렇죠. 네. 네.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상벨이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그러면 막 교감 신경계가 흥분을 하면서 심장 박동이 막 올라오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막 팽팽하게 긴장하고
1: 예.
0: 얼굴이 붉어지거나 또 심한 경우엔 손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또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그런데 근육이나 뇌로 이게 전쟁처럼 이렇게 탁 몰입이 되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고 또 만성적인 분노에 노출이 되면은 두통,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1: 예.
0: 말 그대로 화가 몸을 갉아먹는 상태가 되는 거죠.
1: 그럼 사람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뭐 진단 방법이 있어요?
0: 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1: 그럼 몇 문항을 알려주시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제가 다섯 문항을 알려드릴 텐데
1: 예.
0: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예.
0: 네.
1: 예.
0: 첫째는 사소한 일에 금방 욱하고 화가 치밀고 화내면 스스로 멈추기가 어렵다.
1: 네.
0: 두 번째, 타인이 나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손해를 입히려 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1: 네.
0: 셋째,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싶어진다.
1: 네.
0: 넷째, 화를 내고 나면 곧바로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이 들지만 또 반복한다. 다섯째,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나 중요한 일을 망쳐본 적이 있다.
1: 하나 있어요.
0: 하나? 아, 네, 좋습니다.
1: 네. 네.
0: 한 개 이하이신 분들은 네. 가끔 화가 나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수준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건강하시고요. 혹시 여기서 두 개나 세 개
1: 네.
0: 이게 해당이 된다면 감정 조절에 조금 노란불이 켜진 상태예요. 마음에 스트레스나 억울함이 쌓여 있어서
1: 예.
0: 이제 좀 조절 훈련이 필요하신 분이고요. 만약 네 개 이상이다 이러시면은 이미 분노가 내 삶과 인간 관계를 해치고 있는 그 분노 조절의 위험 단계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기가 힘든 상태니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1: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0: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뇌의 원인이 있는데요.
1: 예.
0: 뇌를 살펴보면은 뇌는 이제 브레이크 역할, 우리 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있어요.
1: 전두엽 앞에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앞에 있어서 전두엽이라고.
1: 이마 쪽에 있어요?
0: 그렇죠. 앞쪽 이마 쪽에 있습니다.
1: 예, 예.
0: 전두엽이 있고요.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편도체가 있어요.
1: 편도체.
0: 네, 편도체가 네. 감정, 그래서 엑셀인 거죠. 어떻게 보면.
1: 예,
0: 네.
1: 예.
0: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가면 속도 조절하면서 에너지도 올라오고 좋은데 그런데 이제 편도체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1: 네.
0: 아니면 엑셀을 잘 못 밟는 거죠. 그래서 차마 지금 화낼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나 편두엽 기능이 약해져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1: 그러면 이게 뇌의 기관 사이에 조율이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조율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 화를 내고 폭력을 쓰는 모습을 본인이 당하거나 또는 어머니가 맞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갈등을 아 화를 내서 해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1: 어릴
0: 하면서
1: 어릴 때 경험이
0: 예, 폭력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서 성인이 된 후 자기가 힘이 생긴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뇌에 학습된 방식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또 폭력이 아니고 또 어렸을 때 또 너무 과도하게 통제를 해서 감정 표현을 허용받지 못하고 억압당하면서 자란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마음속에 그 억울함이 응축이 됩니다. 이 응축된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감정 괴물처럼 남아있다가 성인에서는 계속 억울함이 한꺼번에 표출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1: 예. 앞서서 예 들어 주신 거 뭐 주차 문제로 막 어르신에게 예, 막 예, 예. 말을 쏟아냈다는 그 여성 있잖아요. 예. 그 여성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예. 가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예. 안 되지만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본인이 막 화를 냈지만 나중에 가서 정말 이게 큰 피해로 오거나 자기에게 그렇죠. 불이익으로 오는 경우가 예. 분명히 많죠. 있거든요. 네,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문제가.
0: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쏟아낸 폭언, 폭력은 치유하기 힘든 외상을 그 가족들에게 남기죠. 그래서
1: 상대방에게 남기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이게 이제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이혼이나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또 화를 자주 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 파손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뭐 보복 운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기 파괴예요, 사실. 화를 내고 나면 화를 낼 때는 막 화가 나서 냈지만 그다음에 예. 정신 차리고 나면 극심한 후회와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본인이 겪게 됩니다.
1: 그럼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0: 그렇죠.
1: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0: 네. 우리가 이제 6초 법칙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6초는 6초만 버티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편도체가 막 경고음을 울릴 때 화가 치밀어 올릴 때 숫자를 1부터 6까지 하나 둘 이렇게 세셔도 좋고 아니면 기다려 멈춰 기다려 멈춰 이거를 세 번 반복하시면 6초가 되잖아요.
1: 예. 네.
0: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충동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예. 네. 6초 기다리고.
0: 6초 기다리고. 둘째는 타임아웃 방법이에요.
1: 네.
0: 내가 이렇게 화나면 욱하는 걸 알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내가 목소리가 커지고 답답해진다 하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화가 많이 나서 제대로 대화하기 힘드니까 30분만 머리 좀 식히고 올게. 다시 대화하자.
1: 네.
0: 뭐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1: 공간을 예. 달리 가라 이거죠.
0: 그렇죠. 네.
1: 피하라고.
0: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방법인데 나 전달법이에요. I 메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화가 나면 너 때문이야. 너 하면서 너 메시지를 써요. 너 때문에 네. 미치겠어.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공격을 받게 되니까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나의 초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연락 없이 늦게 와서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걱정이 돼서 화가 났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네.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1: 이거면 돼요? 또 있어요?
0: 또 마지막 훈련은요. 분노 일기를 네.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1: 분노에 대한 일기를 써요?
0: 예. 이제 돌아서서 이제 죄책감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럴 때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가 났고 왜 화가 났는지를 써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트리거, 분노 버튼을 알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나는 내 말을 누가 말을 끊을 때 화가 나는구나. 누가 이런 눈초리로 쳐다볼 때 화가 나는구나. 이런 분노 버튼을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상황을 미리 피하거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 근데 뭐 이렇게 알려줘도 본인이 고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0: 그렇죠.
1: 그 특히 네. 이런 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0: 너무 힘들거든요.
1: 주위 사람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주위 사람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시도를 해보실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자리 피하기 방법이 있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너무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다 하면 잠깐만 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한다든지
1: 그 자리를 좀 벗어나 있는
0: 네,
1: 게 좋겠다.
0: 네. 그 흥분이 좀 가라앉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앞서서 그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네. 그 치료를 맞아요. 받아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럼 분노 조절

0: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거 치료까지도 가요?
1: 네, 치료를 하셔야 되죠.
0: 어떻게 해요?
1: 치료하셔. 이거를 분노 조절 장애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그 의학적인 명명이 있고요. 이걸 아시는 방법은 빈도, 얼마나 자주 폭발하는가. 일주일에 2회 이상 화를 내신다. 그러면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강도, 얼마나 파괴적으로 화를 내는가. 짜증이나 불쾌함 정도가 아니라 욕설이나 말싸움으로 간다? 이러면 심각하신 거고요.
0: 네.
1: 비례성, 상황에 맞는 정도인가. 굉장히 큰 상황에 크게 화낼 수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너무 화를 크게 낸다. 이럴 때는 심각한 거라고 판단하시고 치료를
0: 알겠습니다.
1: 받으셔야 됩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리탐구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새해부터 많은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되는 구간도 많고요. 또 산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좀 자제해 주시고 기상특보 교통 통제 상황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오늘 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서쪽 지역, 충남 서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동쪽 지역과 강원도,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과 홍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폭포수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강한 비고요. 침수 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북과 경북은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2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정부가 비상대응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4시 30분부터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새벽 3시 4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2단계로 가동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단계를 발령했는데 새벽부터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응 단계를